0: 8월 20일 목요일 오늘 아침 첫 곡 비틀즈의 I Want to Hold Your Hand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잠시 자리를 비운 상디를 대신해서 스페셜 DJ를 맡은 배우 진구입니다. 어제 첫 애칭이 생겼죠? 꾸디, 꾸디로 이번 주 일요일까지 함께 할 건데요. 아, 2813님, 오프닝 멘트 듣는데 왜 웃음이 나올까요? 진구 씨는 힘드셨겠지만 저는 이분 저분의 스페셜 DJ 목소리를 들으니 좋네요. 오늘도 잘하시길 응원합니다. 60대 아줌씨 사연 보냅니다. 오프닝 멘트를 듣는데 웃음이 나오셨다고요? 왜 그러셨지? 목소리가 좀 피곤해 보여서 그러셨나? 아, 저음이 멋있어서 피곤한가 봅니다. 아, 근데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감사하고요. 1204님, 꾸디 어제 DJ 데뷔한 거 듣고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아이들은 뭐래요? 아쉽게도 저희 가족들이 그때 다 다른 일들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은 못 들었고요. 친구들한테 연락이 좀 왔는데 그동안 평소에 연락을 많이 자주 못했던 연락이 좀 뜸했던 친구들한테 오히려 연락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느꼈죠. 아, 나는 아침형 인간은 아니었나 보다. 아침에 이렇게 부지런히 일어나서 일하는 친구들이랑 그동안 많이 연락을 못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꾸디, 2980님, 꾸디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귀여운 애칭 처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럴까요? 근데 꾸디 저는 마음에 듭니다. 아주. 김미영님, 꾸디 좋은 아침입니다. 출석합니다. 오늘은 보라 아니어서 아쉽지만 오늘은 목소리에 더 집중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피곤한 목소리처럼 들리실 수도 있는데 제가 목소리를 좀 찾은 것 같아요. 예, 컨디션이 아주 좋습니다. 예, 오늘도 즐겁게 여러분들이랑 시간 보내보겠습니다. 오늘 3, 4부는요. 라떼, 추억의 음악 차트를 소개하는 시간. 라떼를 들었다 놨다. 목요일의 남자,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씨와 함께합니다. 보내실 곳은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 아침 1, 2부는 이카운트, 삼일제약, IS 동서, 롯데렌탈, 백조싱크,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베스트슬립, 현대해상화재보험,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오뚜기 카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두드림 SNC와 함께합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지긋지긋 무조맨
6: 티어실원스야
5: 딱 한 번만
6: 티어실원스야
5: 싹 한 번에
6: 티어실원스야
5: 무조맨
6: 티어실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7: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8: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9: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1: 백조.

2064님의 신청곡 빌리 조엘의 업타운 걸 들으셨습니다. 5245님, 어제 못 들었는데 꾸디라고요? 그 강회장의 그 찌질이 아들 맞나요? 격하게 애정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예, 그 강회장의 그 찌질이 아들이 맞습니다. 네, 반가워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1821님, 꾸디 이병헌님 성대모사 부탁드려요. 예, 오늘 근데 들으시다 보면 군데군데 나올 겁니다. 예. 저도 모르게 이게 제 톤이랑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선배님이랑 같이 연기를 하고 같이 자리를 많이 해서 그런지 본의 아니게 이제 재화가 좀 됐거든요. 그러니까 라디오를 들으시다 보면 아마 나올 겁니다. 네. 황지혜님, 진구님 보고 싶어서 혹시 보라인가 싶어 들어왔는데 보라가 아니네요. 아쉬워요. 오늘도 흰 티셔츠 입고 오셨나요? 아, 오늘은 검은 티셔츠 입고 왔습니다. 예, 오늘은 모자도 쓰고 예, 좀 덜 꾸미고 예, 편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 목소리만 들려드리겠습니다. 0916님, 초딩 딸내미가 장수풍뎅이 사달라고 노래 불러서 갔는데 알고 보니 자기가 사고 싶은 건 장수풍뎅이가 아니라 풍뎅이 애벌레래요. 일단 사긴 샀는데 아, 징그러워 죽겠어요. 꾸디도 이런 거 좀 키웠나요? 저는 제가 어릴 때는 안 키웠던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아들들을 키우고 있는데 이 아이들 중에 한 녀석이 파충류를 좋아해가지고 얼마 전에 도마뱀을 사줬었어요. 근데 굉장히 귀엽더라고요. 걔는 좀 축축한 도마뱀이 아니고 뽀송뽀송한 아이였는데 더 안타까운 건

얼마 전에 그 도마뱀이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집에서 좀 우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묻어주고 집앞 마당에 묻어주고 이제 작은 십자가를 만들어서 우리 아들이랑 같이 뭐 이렇게 보내주는 약간 의식 그런 거를 했었는데 그거를 화면에 담았거든요. 핸드폰 화면에 동영상으로. 근데 지금은 좀 낄낄거리면서 볼 정도로 아이들이 너무 순수하고 귀여운 모습을 담은 것 같아서 그 도마뱀이 오히려 이제 고마운 추억이 됐던 것 같아요. 파충류 이름이요? 저희 아이가 드래곤 용을 되게 좋아해서 그 파충류 이름을 용용이라고 지었었어요. 예. 그러니까 풍뎅이면은 풍풍이나 댕댕이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3858님. 제가 팔로우하는 인플루언서님도 오늘 아침 들으면서 출근하신다는 얘기에 어찌나 반갑던지요. 같은 라디오를 듣는다는 얘기에 그분이 더 좋아졌습니다. 어떤 분을 팔로우를 하고 계실지 궁금하네요. 네. 박현숙님의 사연. 헐벗은 5명의 남자가 해변을 뛰어다니는 뮤직비디오겠죠? 뮤직비디오 잊지 못해요. 아, 이 다음에 틀어드릴 노랜데요. Take That. 아, 오랜만이네. 이 Take That 5명의 남자가 헐벗고 해변을 뛰어다니는 뮤직비디오를 잊지 못하신답니다. 박현숙님께서. 예전 뮤직비디오에선 해변을 참 많이 걷고 많이 뛰었던 듯요. 예,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해외 드라마도 그렇고 그래요. 해변을 참 많이 뛰어다녔네요. 맨발로. 예, 최대한 옷을 많이 안 걸친 상태에서. 예, 왜 그랬을까? 예. 그러고 보니 진구 씨도 뮤직비디오 찍지 않았어요? 저요. 뮤직비디오 꽤 많이 찍었었어요. 요즘에는 뮤직비디오 이제 드라마타이즈의 뮤직비디오가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한때는 그게 유행이던 시절이 있었어가지고 뭐 드라마타이즈 뮤직비디오도 찍어봤고 뭐 먼데이 키즈나 다른 분들 뭐 많이 찍었는데 기억에 남는 뮤직비디오는 아마도 IBC의 유혹의 소나타 전사로 나왔었습니다. 전사. 머리를 하얗게 색칠을 하고 눈에도 막 서클렌즈 같은 거 컬러렌즈 끼고 말도 안 되는 막 가죽 점퍼에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약간 판타지 전사 같은 그게 사실 일본 어떤 게임 원작을 이제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던 뮤직비디오인데요. 그때 IBC랑 둘이서 액션도 해보고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 흑역사 흑역사 하시는데 저한테는 재밌었던 역사? 지금도 가끔 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해변을 헐벗고 뛰어다녔던 다섯 남자의 노래 Take That, I Found Heaven 들려드리겠습니다.

권정은 박현숙 님이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Take That의 I Found Heaven. 저는 이 노래 처음 듣는 것 같은데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헐벗은 남성들이 해변을 뛰어가는 그림이. 예. 악기 연주도 그렇고 예전 그 바이브가 물씬 나는 것 같아서 되게 반가운 노래라 저도 플레이리스트에 꼭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872님께서 흐흐 진구님이다 유혹의 소나타 라디오 들으면서 찾았어요. 젊구만요 하고 보내주셨는데 작가님이 지금 그 당시 사진을 저한테 띄워주셨어요. 예, 정확합니다. 하얀 머리로 칠을 하고 가죽 점퍼를 껴입은 좀 요즘 세상 사람 같지 않은 예, SF적인 판타지적인 그런 비주얼 예, 좀 난감했었던 그때 한 이틀 동안 밤을 새면서 액션을 했는데 그때 느꼈던 거는 IBC가 생각보다 액션을 굉장히 잘하시고 춤을 잘 추셔서 그런지 몸을 잘 쓰시고 그리고 그 당시에도 이미 탑스타였는데 이틀 동안 밤을 새는 내내 항상 웃으면서 스텝들 챙기는 모습이 되게 따뜻했던 기억이 있어요. 예, 2000번님 초등 5학년 우리 딸 지금 도마뱀 키워요. 이름이 열무입니다. 열무. 엊그제 허물 벗는 영상도 찍었대요. 열무. 열무 귀여운데요. 왠지 왜 열무일까? 생긴 게 열무같이 귀엽게 생겼나? 예, 드시면 안 됩니다. 예, 3638님 저는 달팽이를 키우고 있어요. 간만에 흙을 갈아주었고 밥으로 당근을 주었어요. 요 녀석이 냄새 맡고 먹으러 가더니 당근을 하트로 갉아먹었네요. 오 신기한데요? 오 시그널이다. 당근을 하트로 그런 거 사진도 찍으셨고 했겠네요. 그러니까 그린라이트 당근을 하트로 달팽이가 너무 신기하다. 사진이 보고 싶습니다. 3710님 아참 꾸디는 MBTI가 뭐예요? E인 듯 I인 듯 저는 I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 측정을 해볼 때마다 I로 나오긴 하는데 그 변한 것 같아요 살면서. 예전에는 이성향이 좀 강했고 좀 외향적이고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걸 좋아했었는데 요즘은 혼자 있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좀 더 내성적으로 바뀐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아이로 바뀐 것 같습니다. 1부 끝곡 들려드릴게요. 7957님의 신청곡 서영은이 부릅니다. 웃는 거야. 신청 사연이 더 있대요. 예. 제가 어제 라디오 서영은 씨의 웃는 거야 듣기 전에 어제 첫 라디오 DJ를 이제 맡고 나서 느낀 점을 한마디 더 해드리자면 어제 방송 끝나고 옆 부스에서 이문세 선배님께서 이제 진행한 라디오에 인사를 드리고 이제 선배님 방송 시간이 되셔가지고 문이 딱 닫혔어요. 그리고 저는 복도에 혼자 남았었는데 복도에 혼자 남아있는 제 모습이 되게 멋있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좋더라고요. 되게 신기했던 게 라디오국에 그렇게 많이 와봤는데 방송 시작된 복도는 제가 가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복도가 마치 수업종이 쳐서 이제 문을 다 닫은 그 학교의 복도인 것처럼 안에서는 여러 가지 수업들, 뭐 아이들 소리들, 막 시끄러운 소리들이 들리는데 복도는 너무 조용해. 그래서 그 잔잔한 소음들이 너무 듣기 좋아서 잠시 동안 멍을 때리다가 예, 퇴근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제. 자, 이제 노래 듣겠습니다. 서영은 씨가 부릅니다. 웃는 거야.

안녕하십니까.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초대의장 송용곤입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하나된 힘이 필요합니다. 전남광주가 함께 열어갈 통합의 시대, 소통과 공감, 책임과 신뢰의 우정으로 320만 특별시

0: 국민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1: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3: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4: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더 칼로리 시사 M&N's. 오늘 아침 가볍게 즐기는 뉴스와 퀴즈. 저칼로리 시사 M&N's. 오후 2시에 갑자기 사이렌이 울려도 놀라지 마십시오. 전국에서 민방위 훈련이 실시됩니다. 사이렌이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나 지하공간으로 이동하고 2시 15분부터는 대피소에서 나와 통행할 수 있는데 2시 20분 경보가 해제되면 훈련이 끝납니다. 대피소는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지하철역 등 전국 17,000여 곳에 마련돼 있고 긴급차량 길터주기 훈련도 함께 진행되는데요. 병원이나 지하철 등 주요 시설은 훈련 중에도 정상 운영됩니다. 잠깐의 훈련이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가까운 대피소 위치를 미리 확인해 보시면 좋겠네요.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처럼 단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충동적인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만 흔히 생각하는 참을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불확실성을 피하려는 성향 때문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전 여러 차례 연구에서 단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즉시 보상을 선호해 충동적일 거라 여겼는데요. 최근 러시아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단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확실한 보상을 원했고요. 잠재적 손실이나 불확실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단 것을 찾는 마음, 참을성 부족이 아니라 확실히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입니다.

요즘 편의점에 없는 게 없다더니 추석을 앞두고 특별한 명절 선물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한 편의점은 안중근 의사의 초상을 담은 금메달과 이중섭 작가의 작품을 담은 소장용 금은 기념메달부터 900만원대 고급 와인까지 다양한 상품을 선보였고요. 또 다른 편의점은 인기 캐릭터를 테마로 한 과일 음료 세트와 캠핑 골프 용품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3천만 원대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이색 상품도 마련했는데요. 백화점에서 볼 수 있는 프리미엄 과일과 한우를 선보인 편의점도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명절 선물 준비하기 어려웠던 분들, 이제는 정말 빠져나갈 핑계가 없죠.

했는데요. 여기서 저칼로리 퀴즈 나갑니다. 1992년에 방영한 이 드라마가 당시 편의점 붐을 일으키는 데 큰 영향을 줬어요. 극중 최수종과 최진실 씨가 편의점에서 컵라면과 김밥을 먹으며 데이트하던 장면이 자주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유승범 씨가 부른 동명의 주제가까지 큰 사랑을 받았던 이 드라마는 무엇일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정답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한 분에겐 유산균 세트, 다섯 분에겐 스킨케어 세트 보내드립니다. 오늘 정답, 드라마의 주제곡이죠. 유승범의 정답, 힌트송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칼로리 퀴즈. 1992년 편의점 붐에 영향을 준 드라마. 정답은 질투였죠. 노래 제목이 정답이기 때문에 가수 소개만 했는데요. 힌트송으로 들은 노래 유승범의 질투였습니다. 유산균 세트 받으실 한 분. 3200님 질투. 잊을 수 없는 드라마입니다. 고등 때 진실 언니 머리 따라 단발 자르고 수종 오빠 같은 남사친 없나 주위를 엄청 살폈죠. 그리고 대학 가면 당연히 그런 사랑 할 줄 알았다고요. 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못하셨네요. 대학에서 질투 같은 최수종 최진실 선배 같은 사랑을 못하셨군요. 네, 스킨케어 세트 받으실 다섯 분. 5751님 전주만 들어도 부정맥인가 싶을 정도로 심장이 쿵쾅거리네요. 2606 진구 씨 반갑습니다. 초등학교 때 나왔던 드라마인데 아직도 노래만 들어도 그때인데 생생합니다. 설레는 마음이 드네요. 그리고 세 분 더. 6401님 윤

오식님, 조영찬님께 스킨케어 세트 드리겠습니다. 질투.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이 음악 전주만 나와도 그림이 그려져요. 아까 테이크 댓의 노래 앞에 전주를 들으면 헐벗은 남자 다섯 명이 해변을 맨발로 뛰는 그림이 그려졌다면, 질투는 이 전주가 나왔을 때 엔딩씬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텐데, 최수종 선배님과 최진실 선배님이 키스를 하시는 동안 카메라가 이제 그 둘을 중심으로 회전을 계속해요. 그러면서 그 음악이 나왔던 그 장면이 너무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아마 저도 92년도였으면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거예요. 초등학생이었는데 이제 제가 배우가 되고 나서 이제 연기자가 되고 카메라 앞에 서는 사람이 돼서 보니까 그 장면 찍었을 때 참 많은 분들이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요즘에는 카메라들이 워낙 좋아지고 장비들도 좋아져서 이제 그럴 일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한데, 예전에는 그런 장면을 찍을 때는 그 배우분들 주변에다가 기찻길처럼 카메라 레일을 깔거든요. 그리고 카메라 한 대와 카메라 감독님만 거기서 촬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카메라 뒤에 뭐 붐마이크를 든 음향 스텝, 조명 스텝, 뭐 미술 스텝, 의상 스텝, 분장 스텝, 적 최소 인원으로 들어오라고 하는데 그래도 한 20여 명 정도가 카메라 뒤에 뭉쳐 있어요. 근데 뭐 그 질투의 명장면처럼 키스씬, 그런 아름다운 씬, 즐거운 씬을 찍을 때면 모르겠는데, 좀 눈물이 난다든지 좀 슬픈 감정을 표출해야 될 때, 혼자서 먼 바다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린다든지 할 때 그 20명이 뱅글뱅글뱅글 돌면서 일어났다 앉았다 피카피카 야 너 출연이야 이런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감정을 잡아야 됐을 때, 아 선배님들 그 당시에 재밌게 촬영하셨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맞아. 5일 이사님도 이 말씀 하시네요. 질투 마지막 장면엔 빙글빙글 도는데 카메라가 뒤로 빠지면, 맞아, 스텝도 다 나왔잖아요. 너무 파격적이었어요. 맞아요. 그때 스텝들이 다 출연하는 그거 되게 멋있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엔딩이니까. 아, 이 사람들이 저 아름다운 두 배우 뒤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었다. 이 사람들도 주인공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신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곡 들려드릴게요. MC 스나이퍼 유리 씨가 피처링한 노래입니다. 봄이여 오라.

만큼 두렵지만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마음속으로 셋을 세줘 하나 둘 셋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

0: 방 속으로 슬슬 새죠. 하나 둘 셋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래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마음 속으로 슬슬 새죠. 하나 둘 셋 그리고 이제.
1: 이동환님이 신청해 주신 곡 MC 스나이퍼 유리씨가 피처링한 봄이여 오라였습니다. 저희 집에서 키웠던 도마뱀 용룡이 얘기에 갑자기 반려동물 자랑이 많이 오고 있어요. 2826님께서 진전 친칠라 키워요.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손을 너무 잘 써서 손을 쓰는군요. 이 친구가 친칠라가 간식을 주면 앉아서 두 손으로 꼭 잡고 먹는데 진짜 울집 막둥이. 지금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친칠라 귀엽네요. 크기가 얼마나 할진 궁금한데 생긴 건 약간 햄스터 같이 생기기도 했고 귀엽다. 두 손으로 꼭 잡고 먹는데. 아 그쵸. 9390님 저희도 도마뱀 키우는데 이름이 고구마예요. 고구마 케이크 색깔과 비슷하고 저희가 고시라서 고시라서 고구마 아들이 지었어요. 이름 귀엽네요. 고시라서 고구마. 제 지인 중에 차시성을 가진 분이 있는데 강아지 반려견을 키우는데 강아지 이름이 보리예요. 보리.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성이 차라 거꾸로 하면 보리차라고. 그래서 되게 이름 잘 지었다 귀엽다 그랬죠. 7767님 저희 댕댕이 이름도 열무예요. 와 열무 인기구나. 그리고 지금 저희 아이 태명도 열무였거든요. 열무야 10달 동안 무사히 잘 자라자. 진구님 반가워요 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열무. 그러네요. 무럭무럭 자라라는 의미로 열무라고 이름을 지었을 수도 있겠다. 열무처럼 귀엽기도 하고. 9861님 저는 말하는 강아지를 키워요. 대단한데요. 말하는 강아지. 말 못하고 기저귀 차고 다닐 때는 참 힘들었는데 이젠 뛰어다니고 말도 잘하고 심부름까지도 하니 너무 좋아요. 그 강아지는 10살 울 아들입니다. 재원아 사랑해 라고 보내주셨네요. 예, 강아지 가끔은 물 수도 있어요. 10살이 지나서 좀 더 성장하면 강아지 개가 될 수도 있는데 저희 집에도 강아지 아주 귀여운 강아지를 두 마리 키우거든요. 아직까지 물린 적은 없지만 저는 물려도 안 아플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제가 이 강아지들 때문에 속상할 때마다 저는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예전에 부모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 너도 너 같은 자식을 낳아서 키워라. 그러니까 오히려 막 아이들 때문에 속상할 때 어머니 아버지 생각 많이 나고 감사한 마음도 들고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유 재원이 10살짜리 예, 귀엽겠네요. 이혜경님 와 저는 636개월 아들을 키워요. 언제 클까요? 계산해 보니까 636개월이면 53세? 53세. 야 대박인데요. 야 636개월. 많은 그 가정을 꾸리신 여성분들은 집에 있는 남성 일원들을 강아지라고 표현을 많이 하시네요. 보니까 아들 자식도 강아지 남편분이겠죠. 53세 아들. 설마 할머니가 되신 어머니께서 지금 자식분을 636개월 된 아들을 아니겠죠. 이건 부인께서 보내신 것 같아요. 야, 그쵸.

0: 남자들 이렇게 철없다 철없다 하는데 철 있으면 징그러워질 것 같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그런 말을 들어요. 우리 집에는 강아지를 3마리 키운다고.
1: 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4: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6: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애 날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애 날클 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3: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애견 영양제 댕이 수락단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생활의 가치를 위한 위센에서 제로터치 밀대걸레, 아침 대용으로 좋은 소문떡에서 든든한 떡세트, 백년가게 수양농장가든에서 흑염소 진액, 제과 전문 브랜드 엠케이크에서 떡케이크와 꽃다발을 드립니다.
5: 아내들은 보통 남편을 큰 아들이라고 부르는데, 그렇다면 남편들은 아내를 뭐라 부르느냐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3부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부 끝곡 들려드릴게요. 올리브 존스가 부릅니다. End of Time.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파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제가 골라온 노래는요, 최백호 피처링 주현미의 풍경인데요. 어떤 풍경일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따스하게 안아주는 기분이 드는 풍경이 연상되는 노래라서 골라왔어요.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 쓸쓸한 멜로 영화 한 편을 본 듯한 기분이 들거든요. 여러분도 지금 그런 아련함을 느끼셨으면 어떨까 해서 이 노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8월 20일 목요일, 오늘 생각난 노래, 최백호 피처링 주현미의 풍경 듣겠습니다.

최백호 피처링 주현미의 풍경 들으셨습니다. 전경림님, 최백호님 목소리는 엄청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목소리예요. 괜히 마음이 울렁일렁. 그쵸, 최백호 선생님 목소리는 멋있어요. 노래를 듣고 있으면 그림이 아주 잘 그려지는 목소리랄까? 저는 그래요. 그래서 여행 같은 거 갈 때 기차나 비행기를 탔을 때 선생님 노래를 좀 즐겨 듣는 편입니다. 김미영님, 노래 너무 좋아요. 라디오에 나오는 노래들 들으면 그래도 거의 다 아는데 이 노래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좋은 노래 소개 너무 감사해요. 저장. 네, 저도 이 노래를 안 지는 한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한 5년 정도? 3년,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전에 많이 익히 들었던 최백호 선생님 노래 들만 듣다가 우연히 발견했는데 저에게도 아주 보물 같은 노래랍니다. 아까 2부에서 아내들은 보통 남편을 큰아들이라고 부르는데 그렇다면 남편들은 아내를 뭐라 부르느냐 보내달라고 하셨는데 했는데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거든요. 1428님, 아내를요? 빵꾸 똥꾸요? 줄여서 빵똥. 그쵸? 예, 이렇게 직구준 애칭을 많이 만들어서 부르시는 것 같아요. 0668님, 상전. 예, 극과 극입니다. 이렇게 직구준 별명 또는 아주 높거나 무서운 윗사람. 예, 저기 또 아까 재밌었던 게 고질라가 있었어요. 아내를 고질라라고 부르신다는 분. 2666님, 전화기엔 중전마마라 저장해놓고 부를 땐 사모님. 사모님도 많죠. 예, 아내분들 부를 때. 5924님, 그분을 1호님이라 불러요. 그럴듯합니다. 9629님, 저승사자라고 부르던데요. 야, 저승사자! 저승사자. 장명근님, 우리 아빠는 엄마를 장관님 이렇게 불러요. 윤정원님, 저희 아빠는 엄마를 저기요 이봐요 부르고요. 엄마는 아빠를 이 양반이 이 사람이 이러세요. 김묘선님, 활어래요. 살짝만 자극해도 파닥파닥 한다고 놀리는 재미가 있대요. 안녕하세요, 김활어입니다. 아, 활어. 활어 기가 막힌데요. 자극, 살짝만 자극해도 파닥파닥 거린다고. 활어 재밌다. 이렇게 직구준 별명들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 소고기 칩 세트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 재밌었어요. 그리고 오늘 생방 중에 문자 보내신 분들 답장으로 내일 첫 곡 초성 힌트 받으셨죠? 지금 어렵다고 역대급 난이도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던데요. 진짜 대박 힌트 드리겠습니다. 힌트는 제가 출연한 드라마 OST입니다. 정답 문자는 내일 첫 곡 나가기 전 9시까지만 받고요. 10분에게는 마스크팩 세트 드리고요. 한 분에게는 기역

0: 선물 3종 세트, 고체 탈취제, 종합 간장 세트, 비건 아로마 보내드립니다. 자, 그리고 예, 오늘 아침 3, 4분은요.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키움증권,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 오뚜기 카레, 에어비앤비, 주식회사 해리즈 하버에,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서울우유 협동조합, 브람스 안마의자와 함께합니다.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7: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8: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9: 오뚜기
10: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가볍게 즐기는 라떼 테스트입니다. 첫 번째, 이맘때 모기가 활개를 치기 시작하면 동네마다 소독차가 방문을 했었는데요. 아, 아, 하던 소리가 들리면 밥 먹다가도 뛰어나갔다?
1: 밥 먹다가 뛰어나갈 정도는 아니었는데 확실히 반갑긴 했어요.
0: 반갑긴 했죠. 네.

0: 밀릴 수 있거든요.
1: 오, 진구 씨도 이 소독차 그쵸, 세대군요.
0: 예, 네, 그럼요.
1: 그럼. 오,
0: 맞습니다.
1: 삼면이요?
0: 삼면, 그죠? 용달차 그 트럭.
1: 야, 굉장히 그 좀 그때도 좀 특별하셨군요.
0: 아, 예, 아닙니다. 그때 저희 동네에 예. 저 또래 어린이 수가 적어서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1: 아, 네. 아무래도 경쟁률이 좀 낮았다.
0: 낮았어요. 네. 자, 오늘 이 세 가지에 공감하신다면 오늘 나올 음악들도 귀에 착 마음에 쏙 들어올
1: 네.
0: 거예요.
1: 네.
0: 라떼 음악 차트. 라떼를
1: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헤이.
0: 네.
1: 진구 씨 이 노래 아시는군요.
0: 알죠, 알죠.
1: 아, 감사합니다.
0: 제가 형님이시죠?
1: 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0: 네. 네. 형님 음악 많이 듣고 있습니다.
1: 아. 네. 갑자기 확 기분이 좋아지는데.
0: 아, 아니. 네. 멘트 아니고요. 진짜로 많이 네. 듣고 있고.
1: 네.
0: 그리고 제가 아, 이 노래도 형님 노래였어? 몰랐던 노래들도 네. 요즘 새록새록하기도 하고.
1: 어, 정말요?
0: 네.
1: 오.
0: 그 야구 프로그램 노래도 네. 하셨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네.
0: 그러니까 좀 내적 친밀감
1: 아.
0: 그런 게 좀 있으신.
1: 감사합니다. 형님이시죠? 제가 얼마 전에 진구 씨가 그 본인 너튜브 채널에서 네. 노래하시는 모습도 좀 봤어요.
0: 아, 보셨어요?
1: 예.
0: 아, 민망합니다.
1: 근데 뭔가 항상 제가 매번 그 연기자분들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0: 네.
1: 가창력과 무관하게 멋있어요 일단.
0: 아, 감사합니다.
1: 가창력과 무관하게 진구 씨가 노래를 못한다는 건 절대 아, 예, 아니고 예, 예. 뭔가 확실히 이 노래라는 것도 연기니까
0: 네, 네, 네.
1: 확실히 표현력이 다르더라고요.
0: 제가 사실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1: 네.
0: 노래를 그렇게 대중들 앞에서 음반이라든지
1: 네.
0: 그렇게 노래를 공식적으로 부르기 시작했던 거는
1: 네.
0: 누군가의 흉내를 내면서였어요.
1: 아, 그래요?
0: 그것도 연기였죠.
1: 아,
0: 네.
1: 그게 누군가가
0: 그게
1: 누군가요?
0: 하동균 씨예요.
1: 하동균 씨 네. 노래 쉽지 않은데.
0: 하동균 씨를 너무 좋아해서
1: 네, 네.
0: 노래방에서 막 모창을 하고 있었는데
1: 네.
0: 그때 같이 있었던 이제 분이 그 당시 디베이스라는 그룹의
1: 네, 네.
0: 리더였던 제드라는 가수였거든요.
1: 네, 네, 네.
0: 그 형이 이번에 앨범을 내는데
1: 네.
0: 뭐 타이틀곡은 임창정 선배가 부르기로 했고
1: 네.
0: 뭐 김창렬 선배도 도와주시고 한다는데 하동균 씨가 피처링을 한번 했으면 하니
1: 네.
0: 저한테 가이드를 부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이드를 했는데
1: 네.
0: 아마도 하동균 씨랑 작업이 성사가 안 됐던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그냥 제가 불렀던 그 가이드 버전을 내셨더라고요.
1: 앨범에 수록이 된 거예요?
0: 네, 네.
1: 오.
0: 그래서 그때부터 하동균 씨 성대모사로 모창으로 시작을 해서
1: 네. 네,
0: 지금까지 오게 됐죠.
1: 그 노래 그러면 지금 저희가 들을 수 있는 거네요?
0: 예,
1: 네,
0: 제드의 재채기라는 노래인데요.
1: 재채기?
0: 예, 네, 엄청 오글거리는
1: 네, 오,
0: 부끄럽습니다.
1: 지금 갑자기 PD분께서 손길이 바빠지셨습니다.
0: 네.
1: 검색을 막 하고 계신데 말이죠. 왠지 듣게 될 것 같은 느낌인데.
0: 아,
1: 아무튼 반갑습니다. 저
0: 네.
1: 안 그래도 최근에 또 나오신 드라마도 제가
0: 네,
1: 너무
0: 네.
1: 재밌게 봐가지고
0: 감사합니다.
1: 또 영광입니다. 이렇게 해서
0: 제가 DJ 처음이에요.
1: 아, 그래요?
0: 네. 항상 스페셜 DJ나
1: 네.
0: 더블 DJ로 하다가
1: 네, 네.
0: 혼자서 부스에서 두 시간을 꽉 채웠던 게 어제가 처음이었는데
1: 네, 네.
0: 오늘 형님 나오신다 그래서 좀 네. 많이 내려놓고 왔거든요.
1: 아,
0: 도움 받으려고.
1: 아, 도움이요?
0: 네.
1: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무튼 이 코너만큼은 제가 그래도 짧지 않은 시간 했기 때문에
0: 네네네.
1: 뭐 충분히 도움은 조금은 될 수 있어요.
0: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게시판 보니까
1: 네.
0: 펄디.
1: 펄디
0: 형님을 펄디라고 부르시던데
1: 네.
0: 왜 펄디예요?
1: 제가 엊그저께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 이 자리 스페셜 디제이를 했었거든요.
0: 네.
1: 근데 그 전에 지난주에 옥상 달빛의 김윤주 씨가
0: 네.
1: 그 스페셜 DJ를 했었단 말이에요.
0: 네.
1: 제가 목요일날 또 이 코너를 나왔었어요. 근데 공교롭게 그 지난주 차트가 95년도 차트였거든요.
0: 네.
1: 그때가 제 인생의 전성기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고등학교 시절에 제 별명 얘기를
0: 네.
1: 하게 됐어요.
0: 어.
1: 제 별명이 그 숨은 진주였거든요.
0: 아, 친구들이 숨은 진주야 숨은 진주야 이렇게 부르나요?
1: 아니, 그런
0: 그렇게 부르진 않잖아.
1: 아, 그게 아니고 근데 이제 뭐 그 학교 다니다 보면은 막 인기가 많은 친구들 있잖아요.
0: 네.
1: 누가 봐도 얘는 거의 뭐 탑이다. 근데 저는 이제 뭔가 약간 그 정도는 아닌데
0: 네.
1: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매점을 가면 어, 저 친구 누구야? 쟤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 되는 사람 있잖아요.
0: 아, 매력 있다.
1: 그래서

0: 내가 이제 그들 사이에서 숨은 진주다. 히든 펄.
1: 히든 펄이 훨씬 멋있는데요.
0: 네, 히든 펄.
1: 그래서 메인 펄보다도
0: 어? 메인 펄.
1: 메인 펄보다도 히든 펄이
0: 메인 펄?
1: 예.
0: 어, 메펄?
1: 예.
0: 그래 가지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막 우스갯소리를 했더니 그 스페셜 DJ 할 때 이제 청취자분들이 펄디라고 이름을 붙여 주신 거예요.
1: 어, 재밌다. 네. 펄디.
0: 네. 네.
1: 마음에 드세요?
0: 나쁘진 않죠.
1: 어, 숨은 진주 매력 있는데. 드라마 같은 데서 되게 네. 그런 캐릭터가 제일 매력 있고 사랑받잖아요.
0: 아, 그래요?
1: 네. 아예 대놓고 나오는 멋쟁이보다
0: 네. 네.
1: 뒤에서 숨은 진주.
0: 진주.
1: 아, 멋있다.
0: 네. 진구 씨 학교 다닐 때도 인기가 많으셨어요?
1: 저도 숨은 진주였어요.
0: 잠깐만. 아니, 진구 씨가요?
1: 네.
0: 어, 진짜요?
1: 네.
0: 오. 이렇게 막 남 앞에 나서고 그런 스타일 아니셨구나.
1: 저는
0: 네.
1: 지금은 진지한 연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0: 네.
1: 학창 시절에는 친구들 좀 재밌게 해주는 친구였었어요.
0: 아.
1: 그래서 제 친구들은 저를 뭐 이성으로 보질 않고
0: 네, 네.
1: 그냥 귀여운 애, 재밌는 애 이렇게 봤는데
0: 네, 네.
1: 오히려 이제 연상이나 네. 다른 저학년, 저보다 후배. 이제 아래 학년 후배들이
0: 네.
1: 저를 어, 이성으로 생각하고 그렇다는 걸 편지를 받아보고 알게 됐거든요. 수업 종이 치고
0: 네.
1: 쉬는 시간이 되면 갑자기 멋을 부리고
0: 어.
1: 진지해지고 그때부터 연기를 시작을 했죠. 네.
0: 아, 본능적으로 이 톤의 매너를 맞춰야겠구나.
1: 네네네.
0: 네,
1: 제가 만든 숨은 진주죠.
0: 네. 그러면 뭔가 저랑 결이 좀 비슷한 네. 맞네요. 네.
1: 그렇습니다. 5321님이 개그펄이었구나. 유머펄, 깔깔펄. 아,
0: 이게 아무래도 펄도 귀금속이니까.
1: 그쵸, 그쵸.
0: 소중하게 다뤄주십시오, 여러분. 아, 펄디. 어, 네, 펄디가 아니고. 근데 여기서 이제 꾸디로 불리고 계시다고
1: 네,
0: 들었어요.
1: 네,
0: 꾸디. 네. 아무래도 성함 때문이겠죠.
1: 네, 네. 맞습니다.
0: 마음에 드세요?
1: 저 마음에 들어요.
0: 아, 그래요?
1: 네.
0: 펄디로
1: 귀여운 네. 별칭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0: 하긴 귀엽다고 네. 생각해본 적은 없거든요. 네. 진구 씨를
1: 항상 진지하고
0: 네.
1: 좀 남한테 못되게 하는 역할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를 좀 경계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라디오 하면서 꾸디라는 귀여운 애칭도 생기고 해서
0: 네.
1: 저는 마음에 듭니다.
0: 아, 귀엽게 불리시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1: 안 불려봤으니까 좀 신선하고 신나요.
0: 근데 제가 이렇게 가까이서 뵈니까
1: 네.
0: 지금 이런 말씀 드려도 되겠지 모르겠지. 눈빛이 좀 귀여우시긴 하는데요.
1: 아, 감사합니다.
0: 장난기가 좀 많으실 것 같아요.
1: 눈빛이. 진주가 숨어 있나요?
0: 눈빛이 약간 진주?
1: 감사합니다. 자, 저희 아까 앞에
0: 네.
1: 추억 얘기로 소독차 얘기를 했었어요.
0: 네.
1: 5285님께서
0: 네.
1: 어렸을 때 남동생이랑 같이 소독차 따라가다가 남동생 잃어버려서 찾는다고 난리 났었던 기억이 나요. 동생이 낙오되면서 다른 동네에 갔었거든요. 동생 안 챙겼다고 부모님한테 엄청 혼났었네요.
0: 아니 이게 뭐라고 낙오되고 어? 동생 잃어버리고
1: 그러니까요.
0: 근데 진구 씨는
1: 네.
0: 소독차를 아까 굉장히 막 매달리고 막 거의 뭐 진두지휘하다시피 이렇게 하셨나봐요.
1: 제가 소독차를 진두지휘할 수는 없죠.
0: 아니 그 소독차는 갈 길을 가겠지만
1: 예, 예.
0: 친구들 무리를 이렇게 좀
1: 네.
0: 자 내가 매달릴 테니까
1: 예, 예.
0: 나만 보고 따라와요.
1: 아 그런 거 좀 좋아했어요.
0: 골목 대장 아, 그런 느낌이었을까요?
1: 골목에서만 대장. 진짜 이 소독차가
0: 네.
1: 이 동네만 도는 게 아니고 그 연기를 내뿜으면서 옆 동네 골목골목으로 해서 자꾸 이동을 하잖아요.
0: 이동하죠, 이동하죠.
1: 그래서 진짜 맞다 보니까
0: 네.
1: 전혀 모르는 곳에 와 있고 한 경험이 꽤 많거든요. 많이 놀랬죠.
0: 저는 소독차가 이렇게 속도가 빠르진 않잖아요.
1: 그렇죠.
0: 왠지 그 산신령 뭐 어렸을 때 막 그런 거 되게 막 유행했어요. 금독기
1: 맞아.
0: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장엄하게
1: 네.
0: 그 가운데서 좀 등장을 하고 싶어서
1: 숨은 진주가
0: 숨은 진주처럼 이렇게 쫙 뭔가 이 그런 무드를 즐겼달까. 그럴 솔직히 막 드라이아이스 막 그런 거
1: 네네네.
0: 그런 거 별로 없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뭔가 그 안에서 뭔가 내가 좀 특별한 신령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1: 좌. 저 형님 오늘 처음 뵀는데 네. 그 신령 바이브 네. 때문에 그 소독차를 좋아하시고 네. 또

0: 형님 음악이랑 이렇게 매칭을 해보니까 음악이 그렇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좀 그려져요.
1: 어떻게요?
0: 형님이 어떤 식인지.
1: 예.
0: 저는 음악 들을 때 되게 고급스럽다고 느꼈거든요.
1: 예.
0: 형님 음악들이 반주라든지 좀뭐 창법이라든지 그런 게 일부러 재밌게 부르시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굉장히 섬세하고 세련된 사람이다라는 게
1: 너무 정확히 보셨다,
0: 그래요.
1: 정말로.
0: 아이고.
1: 역시 진구 씨 남달라. 우리
0: 아니.
1: 꾸디. 그게 벌써 우리 만난 지 벌써 한 20분?
0: 네.
1: 15분밖에 안 됐는데 그 벌써 느껴지시는군요.
0: 그럼요, 그럼요.
1: 와, 역시 센스가
0: 음악을
1: 남달라.
0: 많이 들었습니다.
1: 아,
0: 네.
1: 감사합니다.
0: 아이고.
1: 예.
0: 노래를 듣는다는데
1: 노래요?
0: 예, 너무 민망해서 이거
1: 솔직히 저희가 오늘 차트를 소개하는 코너이긴 한데
0: 네.
1: 이 노래를 안 듣고 가면은 진도가 안 나갈 것 같긴 해요.
0: 형님께서 소개해 주시면 안 돼요?
1: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0: 네.
1: 아까 저희가 얘기 나누던 중에 불쑥 튀어나온 곡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제드의 노래고요. 피처링 진구, 재채기.

0: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3: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4: 라떼 음악 차트 라떼를 들었다 놨다.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저는 배우 진구입니다.
5: 네. 일단 차트

0: 네. 돈이 그렇게 저보다 많으실 것 같은데.
1: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도 뭐. 네. 제 팬들이 네. 한때 이 재채기라는 노래가 이제 나오고 나니까 네. 불러달라고 팬미팅 같은 걸 하면 네. 요청을 하셨었는데 네. 이 래퍼인 제드 형이 없는 상태에서 부르면 아. 좀 심심하고 맛이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 친한 동생 이제 작곡 하는 동생이 있는데 네네. 동생한테 부탁을 했어요. 네. 제 팬들한테 그냥 만들어서 주고 싶은 노래 좀 만들어 달라. 네. 그래서 동생이 이제 만들어준 노래가 있는데 네. 그거를 그 동생 원맨 밴드거든요. 네. 네, 드라마틱스라고 네. 그 원맨 밴드에 저를 이제 객원 보컬로
0: 썼구나.
1: 써서 네. 그렇게 앨범을 몇 장을 냈죠. 그때는.
0: 아 그래요? 네. 그게 몇 년도쯤이에요?
1: 그게 2008년도서부터 2013년, 14년까지 싱글 앨범을 이렇게 작게 냈는데 네. 이 앨범 홍보랑 제작이랑 모든 거를 이 친구가 혼자서 개인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경제력이 막 그렇게 녹록치 않았던 친구여서
0: 프로모션이 이렇게 쉽지 않았겠죠.
1: 예, 그래서 제가 노래를 했다는 걸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죠.
0: 그게 참... 그것도 지금 숨은 노래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거의 가요계의 숨은 진주시군요. 아 드라마틱스요?
1: 네 드라마틱스. 예.
0: 아 들을 노래가 너무 많은데 지금 차트를 소개를 못할 것 같은데 진구 특집으로 제목이 못 잊어라는 노래가 있고 죽을 네. 만큼 아프다 이게 다 드라마틱스 피처링 진구의 노래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그 외 노래들이 꽤 있는데 네. 어떤 노래는 제가 이제 찍은 영화에 감명을 받아가지고 찍다가 네. 약간 동화가 돼서 네. 나 이 감정 더 떨어지기 전에 네. 좀 이 감정 실어서 노래를 부르고 싶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사를 써서 주면 네. 그 친구가 이제 그 가사에 어울릴 만한 이제 멜로디를 붙여서 네. 그래서 부른 노래도 있고요.
0: 오.
1: 좀 저는 노래하는 거를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네. 오히려 더 즐기게 되고 재밌는 것 같아요.
0: 그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음악을 좀 좋아하셨어요?
1: 듣는 거를 아주 아주 좋아했었어요.
0: 혹시 특정 장르 좋아하는 장르가 있으셨어요?
1: 어릴 때는 락 발라드와 네. 심수봉 선배님을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0: 락 발라드와 심수봉 네.
1: 좀 갭이 있죠.
0: 거의 극단에 있는데 예, 그렇죠. 예. 어렸을 때 오 진짜요?
1: 네. 그래서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 장르. 요즘에는 더 많은 장르를 듣는 것 같고
0: 그 소화할 수 있는 장르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네요.
1: 참 분위기를 잘 타는 것 같아요.
0: 궁금한데요. 네. 캐면 캘수록 더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말이죠. 네. 아무튼 뭐
1: 차트로 가실까요?
0: 차트를 가야 됩니다.
1: 네, 이번 주는 언제로 가는 거예요?
0: 이게 지난주에 못다한 차트긴 해요.
1: 네.
0: 1995년 8월 둘째 주 차트인데요.
1: 네.
0: 지난주에 윤주 씨랑 네. 차트를 소개하다가 네. 보통 이제 10곡에서 8곡 정도 차트가 나와요. 네. 8위부터 하던 것이 상디랑 할 때 10위부터 하긴 했었는데
1: 네.
0: 지난주에 두 곡밖에 소개를 못했어요. 참고로.
1: 두 곡이요?
0: 네. 수다가 너무 터져가지고. 아... 히든펄 얘기하다가.
1: 히든펄 때문에?
0: 그래서 8위, 7위하고 오늘 이제 6위부터 가면 됩니다.
1: 네. 1995년 8월 둘째 주 6위.
0: 네. 꾸디는 네. 이쯤 한 중학생 정도 됐겠네요.
1: 그렇죠. 중학교 제가 기억으로는 3학년입니다.
0: 중학교 3학년. 네. 한창 음악 많이 있을 때.
1: 엄청 들었죠.
0: 네. 지금 6위 곡이 나오고 있는 건가요? 기억나십니까? REF입니다.
1: 예.
0: 고요 속의 외침.
1: 데뷔곡이죠.
0: 맞아요.
1: REF의 데뷔곡.
0: 기억하시는구나.
1: 예. 레이브 이펙트 형.
0: 잠깐만. 이거 기억하시는 거면 진구 씨 춤도 좀 추셨을 것 같은데.
1: 좋아했죠. 그 당시에.
0: 아니, REF가 진짜로 등장하자마자 이 데뷔 앨범이 이 고요 속의 외침 말고도 이별 공식.
1: 맞아요.
0: 상심. 이렇게 히트곡이 한 앨범에서 세 곡이 막 나옵니다.
1: 네네네.
0: 그래서 정말 뭐랄까요 센세이셔널했다.
1: 맞습니다.
0: 레이브라는 장르를 들고.
1: 그러니까요. 레이브라는 장르를 네.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네. 그 장르가 있는 건가요?
0: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REF를 들으면 네. 이게 레이브인가? 약간 그냥 신나는데? 그런 느낌인데 네. 저 이 REF의 기억 속에 참 강렬하게 남아있는 게 이분들이 제가 그때

0: 대학생이 있던 날이에요. 저희 학교 축제에 왔어요. 한창 핫할 때.
1: 네네네.
0: 그래가지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네 출연료를 전액 학교에 기부를 하겠다.
1: 와 멋있다.
0: 그래가지고 학교에 이분들이 세운 농구 코트가 있어요.
1: 우와.
0: 그래서 항상 그 농구를 하면서
1: 네.
0: 이건 REF가 준 거야.
1: 그쵸.
0: 했던 기억이 납니다.
1: 야.
0: 그 출연을 안 받고 갔어요.
1: 그 농구 골대
0: 네.
1: 골대를 해주신 거예요?
0: 네, 골대
1: 두 개?
0: 두 개 대강당 앞에 딱.
1: 와
0: 거기 뭐 REF 기증 이런 것도 안 써놨어.
1: 와 근데 되게 인기 많았겠다 그 골대가.
0: 그쵸.
1: 거기 와
0: 대강당 앞에서 계속 농구야. 네. REF REF 말하고
1: 쇼소리 쓰면서 REF를 외쳤다.
0: 네, 아. 그랬던. 요즘에 또 간간이 REF 두 분께서 네.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1: 네.
0: 굉장히 반갑습니다.
1: 저는 성대현 씨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0: 아 그래요?
1: 네.
0: 그 당시에?
1: 그 당시에. 지금도 좋아하고.
0: 아 그래요? 네. 어떤 부분이?
1: 아 저는 숨은 진주를 좋아해요.
0: 아 그러니까 이성우 씨가 리드 보컬인데 예. 성대현 씨가 약간 서구 보컬 느낌이었잖아요.
1: 예. 이 다음 앨범이었는데 네. 찬란한 사랑 때 네. 성대현 씨가 예. 이 뽀글이 퍼머를
0: 맞아요.
1: 하고 계시다가 예. 모자로 눌러 있다가
0: 예.
1: 본인이 탁 이제 도입부 처음 튀어나올 때 그 모자를 싹 벗어요.
0: 오.
1: 그럼 머리가 팝콘처럼 퐁 하면서 등장을 하시는데 네. 그게 너무 재밌고 멋있었어요.
0: 아 네. 성대현 씨 그런 퍼포먼스가 있었군요.
1: 네. 이성우 형님 너무 잘생기셨잖아요.
0: 네, 네.
1: 항상 그 뒤에서 아, 슬픈 이인자 그런 느낌 들었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0: 아 또 그런 또 취향이시구나. 자 아무튼 이 고요 속의 지금 좀 더 들어볼까요?
1: 네.

0: 지금 앞에 엄청난 사진이 네. TV 가이드 그 당시 잡지죠.
1: 그쵸. 네. 연애 잡지.
0: 연애 잡지.
1: 거기에 REF가 표지 모델로 있는데요.
0: 예, 제가 1부에 형님 네. Take That 노래를 틀어드렸는데요. 네네. 그 노래를 들으면 어떤 청취자분께서 네. 헐벗은 남자 5명이 맨발로 해변을 뛰는 그 그림이 그려진대요.
1: 그때 뭔가 그 공식처럼 네. 아이돌 그 분들이 네. 상탈하고 해변을 뛰는. 아. 근데 지금 딱 TV 가이드의 REF가 지금 그 모습이네요.
0: 상탈 중이시죠, 지금?
1: 네, 네, 네.
0: 와, 충격적이네요.
1: 충격적이야. 야.
0: 예.
1: 근데 자. 좀 예, 뭐 멋있어요. 예.
0: 멋있죠.
1: TV 가이드 없어졌죠? 지금은.
0: 그런 것 같아요.
1: 그때는 네. 이제 막 문구점에도 TV 가이드가 있고 막 그랬어요.
0: 버스 정류장 앞에 토큰 맞아요. 파는데.
1: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네. 우리가 또 이렇게 가다가는
0: 네, 5위 가실까요? 그럼
1: 한 4위쯤에서 방송이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지만 뭐 나쁘진 않습니다.
0: 네, 네, 네.
1: 자, 5위로 갑니다.
0: 네.
1: 아, 노이즈의 상상 속에 너. 이 노래가 또 5위를 차지했네요.
0: 네, 기억납니다.
1: 왠지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이 노래도.
0: 좋아했죠.
1: 네.
0: 이거 노이즈 아마 제 기억으로는 네. 노이즈 형님들 첫 1위 곡이에요.
1: 이 노래가요?
0: 예.
1: 오, 그래요?
0: 1집, 2집 동안 1위를 네. 거의 못했었어요.
1: 아, 인기는 있었는데.
0: 1위 후보까지는 올라가고. 너에게 원한 건 이럴 때.
1: 아, 그거를 기억하신다고요?
0: 예, 예. 그 정도로 좋아했어요.
1: 진짜 좋아하셨구나. 예.
0: 그러다 3집 때 드디어. 네. 예, 하고 이제 1위를 하시고. 네. 서브보컬이었던 천성일 형님이 그렇게 우셨던. 아.
1: 천성일 씨가 또 이 노이즈의 또 핵심 멤버 아닙니까?
0: 그쵸.
1: 히트곡도 많이 만들어내셨고. 근데 이렇게 REF와 노이즈를 그렇게 좋아하셨다면 네. 우리 꾸디는 춤을 좀 추셨을 것 같은데요?
0: 이 방송 안무라고 하죠?
1: 네. 네.
0: 학교에서 친구들 앞에서 이제 장기자랑 같은 거 네, 네. 학예회 수련회 네. 이럴 때 그럴 때 항상 나가서 이런 춤들을 따라 췄던
1: 그랬을 것 같아요.
0: 저는 좀 친구들을 즐겁게 해주는 아이였었어요. 네.
1: 아, 그걸 즐겁게 해준다고 또 네. 하시는군요. 네. 본인은 별로 즐겁지 않으나.
0: 아, 아니죠, 아니죠. 그들이 즐거워하는 그 리액션을 보면 행복했죠.
1: 아, 그래도 노셨네요. 그러니까.
0: 아, 그걸 놀았다고 표현하셨나요? 네, 그렇다면 놀았습니다.
1: 네. 네, 같이 놀았죠, 친구들하고. 아, 아무튼 이 노이즈가 네. 말씀 주신 대로 3집에 수록된 노래인데 네. 3집에서 멤버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0: 네.
1: 노이즈가 원래 홍종구, 천성일, 한상일 김학규였다가 네. 홍정구, 천성일, 한상일, 홍정호 씨로 3집에서 멤버가 바뀝니다.
0: 왜 그런지 아세요?
1: 그 이유를 모르겠네요.
0: 학규 형님이 네. 군대를 가셨어요.
1: 아, 그 당시 이 군입대 네네. 이슈가 있었군요.
0: 그래서 기다려줄 법도 한데 네. 그죠? 유닛 활동을 한다든지 기다려줄 법도 한데 네. 바로 대체 멤버로
1: 혹시 많이 속상하셨던 건 아니고요?
0: 그때 김학규 형이 인기가 엄청 많았어요.
1: 잘생기셨었잖아요. 네.
0: 여성 팬이 가장 많았던 게 리드 네. 보컬, 서브 보컬이 아니라 네. 김학규 형이었어요.
1: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대본을 보니까 네. 김학규 씨가 군 제대 후에 영화배우로 또 그쵸. 활동을 하셨다고 하네요.
0: 주유소 습격 사건 나오셨죠.
1: 아, 거기 나오셨어요?
0: 거기서 이제 유해진 형이랑 네. 그 정수기 물병으로 리듬 맞추면서 노래를 했던 멤버 중에
1: 아~ 네,
0: 김학규 형님 계십니다.
1: 다시 한번 봐야겠네요. 거기에 김학규 씨가 있었군요. 네,
0: 반가운 얼굴이었습니다.
1: 네. 아무튼 당시에 또 X세대 시대잖아요.
0: 그렇죠. X세대.
1: X세대 그 길거리에서 이 노래가 정말 많이 울려 퍼졌습니다.
0: 네.
1: 네.
0: 그때 또 기억이 나는 게 이 앨범이 네. 스릴러 춤이라고.
1: 스릴러요?
0: 네.
1: 마이클 잭슨 스릴러요?
0: 네. 네. 그 스릴러 뮤직비디오에 나왔던 이
1: 아 약간 이렇게 막 이렇게
0: 고질라 발톱 같은
1: 네. 네.
0: 그게 마이클 잭슨 춤을 인용한 거였더라고요.
1: 아~
0: 그래서 이번에 마이클 영화 보면서 그 춤 네. 나올 때마다 전 네. 노이즈 생각이 났었어요.
1: 잠깐만요. 이거 진짜 팬인데? 찐 팬인데요?
0: 네. 찐이죠, 찐.
1: 우와 네. 그걸 다 기억하실 정도면 하긴 본인이 그걸 또 안무를 구성하셨으니까 장기자랑에서
0: 네네네.
1: 와, 백상진님께서 배우계 임진모 씨였어 꾸디. 산 아. 증인입니다 지금 보니까.
0: 감사합니다.
1: 무대에서 그거를 또 그대로 재현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0: 상상 속에 너는 안 했고요.
1: 상상 속에서는 네. 안 했고.
0: 네네.
1: 고요 속의 외침을 하셨고.
0: 고요 속의 외침보다 네. 아마 찬란한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1: 찬란한 사랑이었으면은
0: 성대현 형님의 파트였죠.
1: 아 그쪽 네. 파트셨구나. 네. 네. 그 분명히 메인에서 그 외친 분이 한 분 계셨을 텐데.
0: 있죠, 있죠.
1: 어제 그냥 왜 네. 하는 거야 네. 네. 이분. 그분은 지금 친 가깝게 지내고 계십니다.
0: 아니요 아니요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1: 해체됐구나. 네. 이 팀이 해체됐어.
0: 네. 5732님께서 얘기하다가 네. 노래 끝나긴 오랜만. 아 노래를 못 들었군요.
1: 노래를 잘 들으면 들리셨을 거예요. 아 방송 끝나고 또 여러분들 찾아 들으시면 되니까. 아, 그렇죠? 얘기가 더 중요합니다.
0: 네, 노이즈 형님께 사과드리겠습니다.
1: 네. 네.

0: 네. 너무 술술 나오는데요.
1: 네, 이집입니다. 이때도 멤버 교체가 있었고요.
0: 오, 네. 맞아요, 맞아요.
1: 정재용 형님이 여기서 이제 가입을 하시죠.
0: 네네네, 네. 맞아요. 잠깐만, 이쪽은 굉장히 빠삭하시네요.
1: 많이 들었어요. 제가 학교가 네. 집이랑 통학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는 학교를 다녔었는데 어... 그러니까 그 카세트 테이프 그 휴대용 네. 그 기계랑 라디오를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0: 아, 그쵸. 그때는 MP3 세대가 아니죠.
1: 네, CD 플레이어나 카세트 테이프 세대였는데 네. 마침 그 당시에 제가 용돈을 아주 유복하게 받는 편이었어요. 오. 근데 어린 나이에 뭐 즐길 수 있는 게 그 당시에 노래방도 흔치 않았고 PC방은 아예 없었고
0: 그쵸, 그쵸.
1: 오락실에 가도 쓸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으니까 네. 돈을 쓸 데가 없어서 항상 제가 타던 버스 정류장 앞에 있던 레코드샵을 가서 네. 원래는 제가 좋아하던 진짜 사고 싶던 음반들을 사다가 네. 돈이 남아 도니까
0: 예. 네. 쓸 데가 없으니까 돈이
1: 네. 예.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밥 사 먹으라고 만 원을 주시면 밥값으로 네. 5천 원하고 5천 원이 남았어요. 네. 그때 테이프 값이 4,500원, 해외 네. 음반은 5천 원이었을 텐데.
0: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서 나중에 그 레코드샵 사장님이랑 친해져서 네. 음반을 추천받기도 하고. 오. 그래서 너무 많이 사고 듣다 보니까 사장님께서 뉴에이지 음악까지 소개시켜 주실 정도로 한국 가요는 다 섭렵을 했다.
0: 뉴에이지. 조지 인스턴 막 이런 거고요.
1: 네, 그렇죠.
0: 아, 그래서 단순히 이쪽 장르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어떤 음악들을 네. 다 기억하고 계시고 네. 몸에 DNA에 장착하고 계시군요.
1: 네, 저는 음악 들을 시간이 많았던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0: 아, 이 머피의 법칙, DJ DOC의 2집 네.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고요.
1: 맞습니다.
0: 멤버 교체 있었고 네. 1집보다 2집이 확실히 더 사랑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나요.
1: 네, 맞습니다.
0: 확 이제 그때부터 이제 DOC가 확 국민 팀으로 국민의 어떤 전 국민이 열광하는 네. 어린 아이들도 돈 싫어 명예 싫어 막 이거 외칠 때니까
1: DOC잖아요. 드림 오브 칠드런.
0: 아, 맞네. 네. 아, 이 팀의 이름의 어떤 유래까지도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군요. 예, 예, 예. 오.
1: 사회자인 이본 누나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드림 오브 칠드런.
0: 아,
1: DJ 덕 아니죠? 네. 드림 오브 칠드런.
0: DJ
1: 가요계의 악동. DJ DOC를 소개합니다.
0: 아, 그래서 우리가 DJ 덕으로 부르다가 네. 어느 순간부터 DJ DOC로 이름 부르기 시작했죠.
1: 맞습니다.
0: 이본 씨가 그때 네.
1: MC를 라디오며 참아요. 뭐 네. 가요 프로그램 MC며 이본 네. 누님께서 네. 다 씹어먹고 계실 때.
0: 맞아요. 네. 아, 이본 씨. 네. 아, 그때 진짜 정말 좋았죠.
1: 네. 네.
0: 많은 쇼 프로그램과 DJ도 많이 하셨어요.
1: 맞아요. 네. 이 머피의 법칙이 네. 되게 빨리 1위를 했어요. 제 기억으로. 아. 그리고 기억이 나는 게 네. 아까 RF처럼 네. DJ DOC 형님들도 맨몸에 베스트라든지 이 자켓이라든지
0: 네.
1: 이때 이게 유행이었었나 봐요.
0: 아무래도 X세대니까요.
1: 형님 그렇게 입어보신 적 있어요?
0: 저는 없습니다.
1: 이너를 안 입고.
0: 네, 그거는 아무래도 좀 몸매가 좀 돼야 되기 때문에 또 너무 말라도 안 되고 네네네. 너무 튼튼해도 안 되고.
1: 어, 노래 끝났다.
0: 예. 네. 그랬죠. 혹시 진구 씨는 네. 중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베스트 패션을 혹시
1: 아, 못했죠. 네. 그거는 두려웠습니다.
0: 하셨을 것 같은데. 하셨을 것 같은데요.
1: 두려웠습니다. 예.
0: 몰래 집에서 한 번쯤 입어봐.
1: 아, 몰래 집에서는 입어봤죠. 아버지 정장.
0: 예. 아버지 정장. 조끼.
1: 그렇죠, 그렇죠.
0: 아, 역시 남다른 분이셨어요. 예. 자. 우리가 광고를 좀 들을 타이밍인가 봐요.
1: 네. 여러분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0: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3: 저희 시간 관계상 네. 3위, 2위는 못 듣고요. 곡목 네. 발표만 할게요.
4: 아,
3: 그리고 뭐, 1위를 듣겠습니다. 3위 그쵸. 어떤 곡이었어요?
4: 3위는요. 이 노래도 진구 씨가 참 할 말 많을 것 같은데. 이승환의 천일 동안입니다.
3: 네. 김동률
4: 작곡.
3: 작곡.
4: 네. 거의 뭐 네. 사전 이건 사전인데.
3: 이게 휴먼 앨범이었나요?
4: 맞아.
3: 맞죠? 하얀 바탕에 크레파스 크레용 같은 걸로 그림이 맞아요. 그려져 있는.
4: 네. 네. 네. 이 노래 천일 동안 듣고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3: 맞죠, 맞죠. 네.
4: 2위는요.
3: 네.
4: 야, 이분이 윤종신의 부디.
3: 네.
4: 이 노래.
3: 내 사랑 못나니.
4: 아니, 툭 치면 다 나오네 그냥. 대본이 필요 없어요.
3: 이거 세피아색 자켓이었어요.
4: 아, 그래요?
3: 네, 형님이 자전거 끌고 가시고. 아, 윤종신 형님.
4: 그 노래 그 앨범이구나.
3: 예. 예. 이때 좋은 노래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4: 맞아요, 맞아요.
3: 검은 리본 속의 소년가 그 노래도 되게 좋았고.
4: 와,
3: 아 진짜 좋아했어.
4: 1565님께서 진구 씨 왜 이렇게 웃겨요? 걸어다니는 뮤직박스라고. 아 진짜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은데
3: 네.
4: 오늘 좀 일찍 올 걸 그랬네.
3: 그러니까요.
4: 1부부터 쭉 이걸 했었어야 됐네.
3: 아, 7461님 어떻게 된 게 이 차트는 상위권이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늘 3위, 2위, 1위는 시간에 쫓겨 늘 그러셨군요.
4: 아무래도 좀 이걸 3주로 끌고 가기에는 네. 조금 네. 면목이 없어서.
3: 자, 네. 1995년 8월 둘째 주 1위 네. 발표해 주시죠.
4: 1위 곡은요 나옵니다. 이 노래예요. 솔리드의 이 밤의 끝을 잡고. 아, 놓칠 수 없어 이 애들이. 진구 씨,
3: 네.
4: 이 노래는 어떤 추억이 있습니까?
3: 솔리드 3집이죠.
4: 네. 2집이래요.
3: 어?
4: 3집이에요? 아, 이거
3: 제가 실수했을 수도 있어요.
4: 대본이 잘못된 걸 수도 있습니다. 이거 대본에 2집으로 써 있긴 한데.
3: 그럼 2집이죠.
4: 2집 맞을까요? 네.
3: 2집이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네. 이 당시에 솔리드 1집인 줄 아셨던 분들이 되게 많으셨을 거예요.
4: 맞아요, 맞아요. 네. 네. 3집이 넌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뭐 이런 건가?
3: 그거구나. 천생연분이.
4: 천생연, 맞아. 그게 3집이었던 거
3: 같아요. 예, 예, 맞아요.
4: 2집.
3: 예, 2집입니다.
4: 2집에서 확 그냥 솔리드가 네. 떴죠.
3: 자켓에 8번 당구공 그거 하나만 딱 박혀있는. 네. 제가 테이프를 많이 사고 CD는 비싸서 많이 못 샀었는데 네. 솔리드는 테이프와 CD를 둘 다 샀었어요.
4: 아, 그래요?
3: 그리고 솔리드도 네. 자켓 속지를 보면
4: 네.
3: RLF DJ DOC와 마찬가지로 이너를 입지 않고 베스트만 입었던 사진이 속지에 실려 있습니다.
4: 그때는 왜 이렇게 베스트를 입었을까?
3: 이 노래 너무 좋았죠, 근데.
4: 이 노래 너무 좋았습니다. 아, 아무튼 뭐 오늘 진구 씨랑 더 얘기 나누고 싶은데 네.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3: 진짜 빨리 가네요.
4: 네.

0: 나중에 네. 그냥 이 차트 할 때 네, 네. 한 번 더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알겠습니다.
0: 사은디랑 저... 셋이 한번 수다를 떠나고.
1: 아, 좋아요, 좋아요. 그때 초대해 주시면은 네. 네. 특별 게스트로 네. 나와서 90년대 쪽의 네.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0: 많이 노셨던 그 시절. 네. 베스트를 입고 만날까요?
1: 베스트. 네. 네, 저 입고 올게요, 그러면. 네.
0: 아, 맨살?
1: 맨살에?
0: 네. 아무튼 뭐 하얀 반팔티 정도까지는 네. 허용해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1: 에어리즘 같은 거. 네. 아유, 오늘 네.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씨. 네. 감사했습니다.
0: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1: 저는 두 번째 날 잘 마무리 되는 것 같고요. 네. 내일 아침도 부디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좀 남았어요.
0: 노래를 정말 안 들려주실 생각이시군요.
1: 노래가 지금 계속 나가고 있나요?
0: 네.
1: 아이고 그렇군요. 솔리드 형님들 죄송합니다. 오늘 많은 형님도 죄송스럽고요. 내일 아침도 부디 배우 친구입니다. 잠깐만.
2: 안녕하세요. 녹기 전에 박정수 대표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성공해야만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저는 진짜 행복이란 불행하지 않은 평온한 현재를 알아채려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미소리가 들리고 조금 덥지만 가볍게 바람이 불어오고 걱정할 일 없는 상태를 고마워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가 무탈하고 그 평온을 알아채는 정성을 들인다면 조금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3: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술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유독 한쪽 팔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심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이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4: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5: MBC 생활정보. 달걀을 구입하면 어디에 보관하시나요? 무심코 냉장고 문에 달걀을 보관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달걀은 냉장고 문보다 안쪽 선반에 보관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문을 자주 여닫으면 온도 변화가 커져서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달걀은 뾰족한 부분이 아래를 향하도록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내부의 공기층이 안정돼서 조금 더 신선하게 오래도록 보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용하기 전까지는 물로 씻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껍데기를 씻으면 보호막이 손상돼서 세균이 침투하기 쉬워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보관 습관만으로도 달걀을 더 오래, 더 신선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6: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가끔 거울을 봅니다. 거울 속에 비춰진 내 얼굴 불편합니다. 세월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은 괜찮으십니까? 날씨는 참 젠틀한데 리사 오너의 Gentle on my mind 으로 시작하는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0: 당신은 내 마음속에 항상 다정하고 젠틀한 사람으로 남아있어요. Gentle on my mind. 리사 오노의 아주 차분한 그러면서 감미롭고 달콤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던져주네요. 젠틀하게 사세요 하고. 네, 리사 오노의 노래 오늘 첫 곡으로 들으셨습니다. 2070님, 오늘 과장님 오전에 안 계셔서 정말 평화로운 목요일 오전이에요. 과장님이 혹시 이 방송 들으시면 섭섭해 하시겠는데. 그렇지. 아, 내가 없어야 평화롭구나. 그렇다면은 반성 좀 하자. 뭐 이런 그런 태도로 이렇게 바뀌기보다는 이 자식들 봐라. 그럴 수도 있잖아. 사실 첫 곡 나가는 사이에 저는 우리 그 앞 프로그램에 지금 스페셜 DJ로 활동하고 있는 배우 진구 씨가 잠시 찾아왔어요. 그래서 인사를 나눴는데 아유, 이 친구도 참 젠틀한 친구더라고요. 겸손하고. 아, 저는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진구 씨의 진면목을 봐서 그때부터 눈여겨봤던 정말 멋있는 연기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껏해야 30대 중반쯤 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전에 얘기하다 보니까 40대 후반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랐지 뭐예요. 결혼도 했다 그러고. 참 도대체 나이를 다들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먹는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스페셜 DJ 이번 주까지 정말 맛있게 쫄깃쫄깃하게 잘 즐기면서 하시고요. 그나저나 서울은 지금 하늘이 좀 흐립니다. 여러분 계신 곳도 좀 젠틀한 아침일까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12시까지 함께 하시기를. 지금 같은 배를 타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 손 들어주시고 예, 네. 손 잠시 살포시 내리시고 이제부터 잠시 라디오를 기울여 주세요. 이어폰 끼고 들으시면은 사운드가 훨씬 좋다는 거, 그런 음악들로만 오늘 좀 포진을 좀 해봤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자메시지 보내주실 분들 샵 8000번 이용해 주세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 요금이 추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함께하는 파트너는 키움증권, 유성물산교육, 롯데렌탈, 3일제약,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두드림 에센시, 베스트슬립, 오뚜기 카레,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알레사 아우토, 에어비앤비, 주식회사 올드앤프레쉬, 음주 후엔 티맵 대리, 노무법인 폐가 함께 하겠습니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4: 유동 골뱅이,
3: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5: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6: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7: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8: 지긋지긋 무조맨.
9: 티 어실 원스야.
10: 땡.

0: 실 원샷 무조맨 티 어실 원샷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 어실 원수 외용에 뿌리는 티 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아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3: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 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5: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 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6: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7: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6: 경복대학교
8: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어디서 이렇게 비슷한 결의 목소리를 찾았을까요? 두 사람이 노래하는데 그뭐 같은 원단으로 만든 것처럼 참 부드럽고 익숙한 노래에 대한 그 뭐랄까 그 안도감 같은 거 그런 노래 아닐까요? Endless Love 참 오래된 곡인데 가끔 들으면 그 안도감 같은 거 있어요. 예. 루서 반더로스, 머라이어 캐리의 듀엣곡을 함께 감상하셨어요. 경북 칠곡은 회색 구름이 가득하고 또 경주는 지금 화창하고 울산, 부산은 햇살이 아주 뜨겁다고 그러고요. 안산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우산들 챙기셨나 모르겠네요. 그렇게 전국이 각자 자신의 얼굴을 다 달리하고 있는 그런 날씨에 함께하고 있는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미국에서 5년 만에 한국 귀국 후에 처음 듣는 라디오입니다. 젠틀한 목소리 아주 감사합니다. 하신 3666. 제 목소리가 젠틀하지는 않죠. 저는 그냥 글쎄요. 제 목소리를 제가 들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듣냐면 이게 이제 방송 나간 것을 다시 듣기로 제 목소리를 이제 가끔 들으면 저는 좀 답답해요. 제 목소리 들으면 느려 터지고 좀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늘어진 테이프 같은 저는 좀 그렇게 느껴져서 제 목소리 들으면 조금 이렇게 어색하고 낯설고 좀 그렇습니다만 또 사람에 따라서는 제 목소리가 상냥하다 또는 젠틀하다 해주시니 아이 참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혹시 푸른 산호초라는 노래를 아시나요? 푸른 산호초 이게 이 노래는 지금은 환갑이 훨씬 넘은 일본의 여가수인 마츠타 세이코가 18살 때, 그러니까 45년 전에 발표해서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일본에서 히트를 쳤던 그런 노래고요. 재작년인가 우리나라의 그 뉴진스의 멤버 중에 하니가 그 일본 도쿄돔에서 팬미팅 할때 일본 팬들을 위해서 즉석에서 불러서 화제가 됐죠. 그래서 그 무대를 계기로 이 노래가 다시 역주행, 뭐 하여튼 되살아난 겁니다. 사실 저는 이 마츠다 세이코 버전도 잘 모르고, 뉴진스가 불렀을 때도 사실 몰랐는데, 그런데 이번에 악뮤의 수현 씨가 이 노래를 한국어 버전으로 불렀어요. 며칠 안 됐어요. 그저께 발표를 했던가? 그저께. 밤에. 예. 그러니까, 이 노래를 들었는데 너무 잘 부른 거예요. 전 오리지널인 줄 알았는데, 뭐 이렇고 이런 사연이 있더라고요. 푸른 산호초라는 제목의 이수현, 예, 마츠다 세이코가 불렀던 오리지널의 그 노래를 한국어 버전으로 불렀습니다.

아, 이 노래구나. 네, 들어본 기억이 나는데. 네, 이 노래였어. 푸른 산호초 이수현 씨. 이게 그 저기 뭐 방송하는 강남 씨가 그 프로젝트를 만든 거잖아요. 그 거기에 그 프로젝트에 들어간 곡이군요. 네. 수현은 진짜 목소리가 보물이다. 그렇죠? 예, 전경님 씨도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러고. 와, 누가 제 귓속에 박하사탕 넣어주셨나 봐요. 너무 청량해요. 김경인 씨. 박하사탕을 입으로 넣어야지 그걸 귀로 넣으면 괜찮을까? 푸른 산호초에 이어지는 노래를 너드 커넥션의 그대만 있다면 이 노래를 전해드리고 2부에서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드 커넥션 그대만 있다면.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어려운 질문은 아니지만 순간적으로 살짝 헷갈릴 때가 있다. 그 후배는 영어로 이름을 쓸 때 그렇다고 한다. 아니 그거 왜 그거 있잖아. 영어로 이름 써야 할 때 퍼스트 네임, 라스트 네임 뭐 이렇게 나뉘어 있으면은 이게 퍼스트가 성인지 라스트가 성인지 그거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인터넷 찾아본다니까요. 형은 그런 거 안 헷갈려요? 그런 게 다 있을 거다. 남들한테는 쉬워 보여도 나한테는 좀 어려운 거. 몰라서 그런 건 아니고 순간적으로 실수하는 것 중 나는 참 많은데. 그 이를테면 콜드플레이의 그 흔한 노래 비바라비다를 종종 나는 비바다비바로 소개한다. 비바다비바가 뭐 이게 어려운 발음도 아닌데 왜 그러는 건지. 평소에는 잘하다가 노래 소개할 때가 되면 왜 그럴까? 비바라비다인데 비바다비다. 아 요즘 아이들은 다들 똑똑하다고는 하지만 또 당연히 실수한다. 병원에 입원 중인 친구를 병문안 가는 거는 뭐 처음이었을 테니까 병문안 가서 그 방문객 방문증이라는 걸 처음 써봤었을 그날 방문객 이름, 전화번호 뭐 여기까지는 뭐 잘 채웠는데 어허 환자와의 관계를 적는 칸이 있네. 환자와의 관계 뭐라고 써야 하지? 잠깐 고민하던 아이들은 환자와의 관계 좋음

환자와의 관계를 친구 이렇게 썼으면 아주 깔끔했겠지만 방문증 잘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는 거니까 환자와의 관계 좋음, 세대주와의 관계 원만함, 뭐 가족관계 행복함 이렇게 써도 뭐 그건 절대 틀린 답은 아니다. 마음만 잘 전달되면.

라는 제목의 Red Hot Chili Peppers 연주와 노래였어요. 오, 이 곡 진짜 오래간만에 들어요. 오늘 집에 가서 CD로 다시 들어야지. 이현경 씨. 아니, Red Hot Chili Peppers의 CD가 집에 있으시구나. 와, 요즘 CD로 음악 듣는 분들 참 흔치 않은데. 그렇죠? 오히려 LP판을 뭐 듣는 분들은 좀 많아지셨는데 CD 플레이어 자체가, 그리고 왜 자동차 새로 사면 CD 플레이어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없잖아. 그러면 뭘로 들어? 그냥 블루투스로 해서 들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갖고 있는 휴대폰에 내장되어 있는 곡을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듣거나 뭐 그런 거지. 예전에는 CD 6장 들어가는 자동차 타고 뭐 이랬었는데 요즘 그게 없어졌어. 아, 참 세상이 너무 너무 앞서가니까 도대체 예, 이 아날로그 방식을 계속 고수하는 분들은 참 외롭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first name 또 last name 뭐 이런 거 지금도 헷갈리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last name이 성인 거죠. 그러니까 이. 그다음에 first name이 문세가 되는 거고. 어떨 땐 또 given name이라는 걸 또 물어볼 때가 있어서 아주 혼란스럽죠. 이 given name도 first name하고 같은, 그래서 태어날 때 부모나 가족에게 받은 이름이 문세니까 이게 given name에도 써야 되는 거. 아, 이거 참 어려운 영어는 아닌데 되게 헷갈리는 영어들. 지금 저는 치킨하고 키친도 아직까지 헷갈려요. 그냥 호롱이 얘기할 땐 나는 키친룸에 가서 뭐 이래야 되는데 치킨룸에 가서 뭐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많은데 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문세 아저씨, 우리 애기 5개월 때 사연 보냈었는데 지금 애기가 15개월. 어린이집도 다녀요. 다 컸죠? 아기 반찬 만들면서 라디오 듣는 중인데 오늘 들려주신 노래가 전부 다 제 취향이라 너무 신나요. 전은경 씨. 아, 진짜 다행이다. 그렇죠? 15개월 된 아기는 무슨 반찬 먹나요? 저기 두유 제조기 안 필요하세요? 저희가 하나 보내드릴게요. 아기 키우는 집에서는 많이들 사용한다고 하는데 예, 댁으로 두유 제조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감성에 확 젖는 시간 약 한 8분 정도 갖겠어요. 아, 보즈스캑스의 노래를 시작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즈스캑스의 아내가 세상을 떠나면서 아내가 세상 떠난 후에 그 황망함, 그 쓸쓸함을 처연하게 만든 노래가 We Are All Alone이라는 곡이에요.

이소라 피아노, 플루트, 클라리넷 그리고 현악이 아주 서정적으로 편곡된 노래로 들으셨던 가을 시선이라는 제목의 노래. 이 노래는 이미 한영애 씨가 1995년도에 발표한 곡을 이소라 씨가 커버한 곡인데 참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처연하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아유,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네요. 그 인생을 100세 인생이라고 했을 때 나이별로 하나씩 집

슬퍼간 내용의 노래가 있어요. 뭐 꿈과 가능성의 15살, 열정과 사랑으로 가득한 22살, 또 뭐 책임감이 많아지는 33, 인생을 뒤돌아보게 만드는 40대, 눈 깜짝할 사이에 67살, 삶의 끝자락을 맞이한 99세, 100세 인생을 이렇게 평한 Five for Fighting의 100 Years라는 노래가 이어집니다.

0: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두유기 열풍의 주역 오쿠에서 두유 제조기, 차류 전문 기업 꽃샘 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를 드립니다. 두유 제조기 받으실 분들입니다. 수술 받은 친정엄마 간호 중이시라는 5010님, 또 쉬운을 바라보고 있는 두 아이 엄마 4894, 42개월 된 아기 키우는 8432, 그리고 초등학교 조리원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직하고 지금은 미화원으로 근무 중이시라는 김성심 씨 댁으로 두유 제조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짧은 시간 동안 예, 앙팡진 데이트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또 만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이문세였습니다.
2: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3: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잠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3: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5: 전국 탑지구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다 먹으세요.
6: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김신영입니다. 2323번님의 사연입니다. 신디, 저 요즘 괜히 다운돼요. 내 딴에는 한다고 하는데 다들 빛나고 나만 제자리 걸음 같아서 답답하네요. 선생님 스톱! 자체 금지입니다. 예, 티를 안 내서 그렇지 다들 비슷할걸요. 일론 머스크도 SNS 하다가 손톱 물어 뜯을 수도 있어요. 자, 이런 날도 있고 그런 날도 있으니까 어깨 딱 펴고 올채 한번 가볼게요. 정화의 만곡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화의 망고 김신영입니다. 목타는 목요일 들으신 첫 곡은요. 바로 코르티스의 고. 그렇죠. 무조건 고우를 한번 해봐야죠. 가봐야죠. 그러니까 요즘에 여름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큰 정말 무더웠던 여름이 살짝 지나가면서 저녁쯤에는 조금 약간 선선한 바람에 뭔가 좀 쓸쓸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2026년 진짜 금방 지나갔구나. 아, 그럼 나는 그동안 뭐 했지? 나는 좀 제자리 걸은 것 같은데 사람들은 너무 앞에 막 멀찌감치 뛰어가는 것 같고 그런 게 조금 있기는 한데 요럴 때일수록 SNS를 끊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1초에 모든 거 이 사람의 그 한 발을 어떻게 압니까? 예. 그냥 모든 사람들도 다 거기서 거기예요. 거기서 거긴데 왜 달리기도 처음에는 땅만 보고 달리다가 한 30m 정도 달렸을 때 하늘을 보고 정면을 보면서 달려야 빨리 가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보는 거예요. 예. 땅을 볼 필요도 없고 하늘 볼 필요도 없어요. 정면만 보고 쭉 한번 달려보세요. 예. 오늘 3, 4부 니 맘, 내 맘. 예. 저희도 주변을 살

0: 필 그런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희도 이거 맞춰야 되거든요. 저는 앞만 봅니다. 또 니맘 내맘 함께할 스페셜 게스트 늘 저희 정의를 매의 눈으로 주시하고 있어요. 웃음 많고 눈물 많고 정 많은 우리 심진아 씨. 예, 얍잡잡 심진아 씨와 저와의 대결입니다. 이분도 승부욕 장난 아니에요. 예,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광고 듣고 올게요.
1: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 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7: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8: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9: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0: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9: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0: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9: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0: 제조원
11: 현대 오피스.
12: 지긋지긋 무조맨
13: 티 어실 원스야.

0: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5: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6: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7: 이 포드 너무 날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아프면 서럽지만 못 맞히면 더 서럽다. 그래서 준비한 혼자 있어도 즐거운 시간. 나 혼자 푼다. 자, 코너 제목은 나 혼자 푼다인데 우리 선생님들이 보내주신 문자 내용만 보면은 도통 무슨 코너인지 감이 오질 않습니다. 5828번님 있다 없다. 저는 있다에 한 표. 그러니까 있다 없다 코너는 바로 어제 수요일에 진행을 했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미리 먼저 그 예, 한 발 늦었다. 예,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것도 좋고요. 1616번님. 엄마랑 남동생이 닭띠예요. 그래서 둘이 닭 싸마듯 맨날 싸웁니다. 둘이서 싸울 때 틀어주면 좋은 노래 추천해주세요. 라고. 지난주 정답이 이제 닭이었잖아요. 그래서 의식의 흐름이 이제 정답이 닭이니까 닭띠. 닭띠, 어머, 우리 집안에 두 명이나 있네. 근데 맨날 싸우네. 닭싸움. 그 다음에 닭싸움에 맞는 노래 추천이라고 하시는데 컨트리 꼬꼬죠 뭐 무조건. 닭에는 꼬꼬만큼 좋은 게 없다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이 코너 인증샷 받는 코너, 사연과 신청곡 뭐 들려드리는 코너 아닙니다. 오로지 혼자서 풀고 선물 받아갑니다. 혼자 풀고 선물을 받아간다. 나 혼자 푼다라는 거 강조해보면서요. 오늘도 정답은 딱 한 개고요. 단계별 힌트를 잘 듣고 정답을 맞히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녹용 홍삼 세트가 걸려있는 난이도 상 첫 번째 힌트 나갑니다. 자, 이것 효과는요. 미국 정부가 마약 단속 정책을 강화하자 상대적으로 단속이 약한 지역에서

마약 밀매가 이루어진 데에서 나온 말이죠. 자, 즉 어떤 현상이나 문제를 규제했을 때 다른 곳에서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는 이 상황을 가리키는 말이죠.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 아 이거는 제가 예 네플땡땡만 봐도 예 쉽게 알 수 있는 그것입니다. 예, 난이도를 지난주보다는 조금 높은 것 같아요. 예, 지난주보다는 높았다. 예,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예, 유일하게 문자 참여만 받습니다. 문자 샵 8000번으로만 보내주세요. 짧은 50원, 긴 거 100원 요금 빠지고요. 미니 게시판에는 리뷰만 달아주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정답 보내주시는 동안에 저희 노래는 나인뮤지스의 뉴스 듣고 올게요.

네, 나인뮤지스의 뉴스 듣고 오셨고요. 정답자가 그래도 꽤 많이 왔어요. 예, 설마 이거 아니야? 예, 그게 맞아요. 예, 그게 맞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먼저 정답 보내주신 분께는요, 녹용 홍삼 세트 보내드리고요. 자, 나 혼자 푼다. 이번에 난이도 중입니다. 중. 정확한 날씨를 예측하기 위해서 전 세계 기상청에선 이것을 사용 중이죠. 공기보다 가벼운 헬륨이나 수소를 넣는 이것은 자, 드론이나 비행기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요. 위성보다는 저렴한 비용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할수 있는데요. 고무나무에서 채취한 원료를 탄력 있게 가공해서 만든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에 매달아 놓는 관측 장치에서 뭐 고도별 기온, 뭐 그리고 기압, 습도, 풍향, 풍속 실시간으로 전송을 해줍니다. 예, 아 저는 이건 알죠. 예, 저 죄송하지만 유튜브만 봐도 예 이거 나와요. 예, 이런 거.

나옵니다. 지금 고급지다라고 하시는데 아니에요. 예, 이거 컨텐츠 파시는 분들은 무조건 TV보다 컨텐츠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알아요. 예, 정답 알겠다. 그러면 오로지 문자 샵 8000번으로만 문자 받습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열려 있고요. 이번에는 김치 세트가 걸려 있다라는 거 강조해 보면서 저희 노래는 QWER의 내일은 맑음 듣고 올게요.

네, QWER의 내일은 맑음 듣고 오셨고요. 요 난이도 중짜 이두 번째 힌트를 듣고 정답 맞추신 분들께 세분 추첨해가지고요. 저희가 김치 세트 보내드리고요. 아직도 난 모르겠다. 나는 헷갈린다. 난이도 하 힌트 나갑니다. 지금부터 노래를 들려드릴 건데요. 중간에 효과음으로 가려진 단어에 정답이 숨어 있습니다. 자, 우리 문영 피자님, 첫 번째 노래 힌트 주세요.

날아간 예쁜 꿈도 꾸었지. 예. 뭐 거의 중간에 다 준 것 같은데. 예. 여기서 힌트를 더 드린다?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우리 선생님들 기만입니다. 다들 정답 보내주세요. 문자

8,000번 짜로김배. 자, 이번에 맞춰주신 분들 중에서 5분 뽑아가지고 차량용 소화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기다리면서 저희 노래 듣고 와야죠. 동방신기의 듣고 올게요.

네, 동방신기의 풍선 노래 듣고 오셨고요. 나 혼자 푼다 정답은요 바로 풍선이었습니다. 네, 이 영국의 물리학자 마이클 페더데이가 실험하던 중에 최초의 이제 고무 풍선을 만들었죠. 그래서 풍선에 수소를 채워넣으면 공중으로 떠오르는 걸 보고 기체의 성질을 이제 관찰을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고무 생산업자 예, 여기부터는 알죠. 토마스 헨콕. 예, 토마스 헨콕이 손수 만드는 고무풍선 세트를 생산을 하면서 장난감용 풍선을 예, 이제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대중적으로 이제 많이 알겠다. 예. 저는 그 레크레이션을 또 예,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또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별거 다 있어요. 예, 토마스 헨콕이다, 뭐 누구다, 뭐 이런 거는 또

0: 사느라다 배추에 병이 왔다. 여기는 무름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1: 무름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병해를 관리한다.
0: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1: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0: 경농이 만듭니다.
2: 목포시와 목포 MBC가 공동 주최하는 목포 시민 아카데미가 8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목포 MBC 4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서는 투자 전문가 염승원 이사가 대한민국 자산 시장의 대변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전합니다. 목포 시민 아카데미는 개인 맞춤형 최적 시력을 제공하는 안경 전문점 이안경. 아직도 안 가보셨나요? 축구장 두 배, 요한인의 할인 매장 3호점 해남점. 믿음이 기술이 되는 곳, 도지정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생활인구 100만, 동아시아 해양허브 목포시가 함께합니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 투자의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서 함께 만나보세요. 8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목포 MBC 4층 컨퍼런스 홀에서 열리는 이번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3: 탈락! 아, 미안해요. 탈락! 탈락! 예.
4: 더 터지지 못하고 더 놀지 못한 미디엄 템포들의 작은 날개짓이 시작된다.

Miu, miu, miu.여러분들 정말 깜짝 놀란 게 이 코너가 어느샌가 끈기와 집착의 아이콘이 돼버렸습니다. 우리 0789번님 대학도 한방에 갔는데 비트 3수생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렇죠. 대학은 우리가 공부 한 대로만 가면 되는데 요 비트는 놀아본 자들만 갈 수 있어요. 예. 6211번님 탈락해도 괜찮아요. 7.8기 저에겐 아직 두 곡이 더 남았습니다 라고 다섯 번 들어주셨구나. 예. 뭐 어때요? 예. 아, 많이 보내주세요. 예. 몇몇 분들은 다 떨어지고 이거 한 곡 남았습니다 하셨는데 오케이 되신 분들 있거든요. 자, 요런 아쉬운 마음들 모아 모아서 비트 심폐소생 들어가 봅니다. 미음미음! 전혜원 씨, 쿨의 해변의 여인 신청합니다. 이거 미디엄 템포가 조금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봐주세요, 신디. 라고 해주셨죠. 와! 여름이다! 이때 나왔어야지. 탈락! 예, 예, 됐어요. 예. 굉장히 오래 못 기다려요. 이게 앞에 소스가 굉장히 루즈한 소스예요. 예. 아, 그래서, 와우! 여름이다! 당당당당! 이걸로 짧게 가야 되는데, 너무 길었다까지 또 말씀드리고, 아, 우리 박초롱 씨, 저희 김 부장님, 그렇죠. 우리 또 박초롱 씨의 그 부장님께서, 부장님이 직접 예, 보내지 않고 초롱 씨를 계속 예, 시켰죠. 김 부장님 2차 도전 갑니다. 코요테의 오버. 아 정말 저희 부장님 포기를 몰라요. 성눈샘 치고 감별 부탁드립니다 라고. 여기까지 나쁘지 않았어. 따라따따 소스 바로 들어오잖아요. 따따따따따따 가자. 원투 쓰리 포 고! 탈락. 네. 여기서 쿵 하면서 뭐가 높은 음으로 쫙 올라가야 되는데 비트가 좀 중앙중앙중앙중앙 약간 중앙중앙 비트는 조금 예, 많이 톤다운이 된다. 예. 후앙 하고 이제 바람 쫙 불고 이런 게 나와야 된다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어, 부장님 후기가 도착을 했어요. 어, 박초롱 씨 저희 부장님 절치부심에서 돌아온다네요. 기다려달래요. 어, 저희는 뭐 늘 문 열어놓고 있습니다. 예, 언제든 와주시고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50원 긴 거 100원 요금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공짜다. 예, 여러분들의 비트 도전 예, 언제나 대환영이다 말씀드리면서 쿨의 해변의 여인 그리고 코요테의 오버

they have the exciting and cool.

미운 우리 미디엄 줄여서 미음미음. 쿨의 해변의 여인 그리고 코요테의 오버 듣고 오셨고요. 아 지금 도전을 하자 제가 얘기를 했더니만 수뇌부 선생님들 도착했습니다. 3021번님 전 2부장이지만 많이 못 놀아봐가지고 공부를 해볼게요. 이거 노는 거 공부하면 안 돼요. 예, 노는 거는 공부로 되는 게 아니다. 예, 우리 0898번님 팀장은 안 되나요? 아유, 다 되죠. 예, 놀아보셨으면 들어오세요. 8520번님 아직 대리인데 기다릴까요? 아니요, 들어오세요. 뭐 대리, 뭐 사원, 알바생 다 됩니다. 예, 비트 앞에서는 예 계급이 어딨어요. 그냥 열려있다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비트 재감별 한번 해볼게요. 우리 황승희 씨. 브로스의 윈윈 신청합니다. 이상민 오빠가 만든 한국 최다 남녀 혼성 힙합 그룹이었죠. 멈추지 마라 위나 위나 위나 윈나. 자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땅땅땅 땅땅땅. 자 다른 비트 들어오고 그렇지. 여기 약간 뉴잭스윙 힙합 느낌 들어.

예, 저희가 이제 회식 마지막 때 이제 뭐 응원가에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같이 욱 해야 되는데 야단 맞는 기분이죠. 예, 여기서 멈추지 말라고 하니까 두 번, 세 번 정도 혼나는 기분이어서 예, 탈락이다 또 말씀드리고요. 김정선 씨, 정해에서 처음 선보이는 곡이라고 자부해봅니다. 아, 남성 2인조 키드의 오날리아 가주세요. 전주 2초만 참으면 됩니다. 2초예요. 소스 화려합니다. 라고. 아, 소스. 오까비야. 자, 벌써 2초 나갔어요. 자, 다른 비트 가야지. 그렇지. 여기까지 내가 참았단 말이에요. 몇 박자를 동동당다 동도동당당으로 몇 박자를 갑니까? 예, 저 윤희는 바로 가요. What say hey, you say요. Jump, jump, jump. 무조건 가잖아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예 들쭉날쭉 그리고 세상 소리 많이 들어야 되고 차 소리 빵빵 뭐 이런 거 시끄러운 거 한번 가야죠. 예, 그리고 우리 정희우 씨 비트의 세계 만만치 않네요. 촉박해야 되고 바로 들어가야 되고 뒤에서 밀어줘야 되고 그렇죠. 촉박해야 돼요. 예. 언제까지 동동땅 두동두동 이거 너무 여유 있잖아요. 예. 바로 들어가야 돼요. What I say, hey, you say, jump, jump. 얼마나 촉박스러워. 뒤에서 막 밀고. 이런 곡이 이제 베스트 곡이다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이제 신형나이트. 공부하지 마세요. 즐기십시오. 노래, 브로스의 윈윈, 그리고 키드의 오날리아 듣고 올게요. B-R-B.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3: 유동 골뱅이,
2: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4: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0: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대리.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3: 네, 이렇게 이제 또 미음까지 싹 한번 달려봤고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라디오는 공부하지 마세요. 그냥 즐기자까지 또 말씀드리면서 정은지 씨의 이번 앨범에 저희 핏곡이 있어요. 타이틀곡 파도도 물론 너무 좋지만 사랑이 지나간 자리. 조신하게 들어야 이분을 니맘 내맘 때 모실 수가 있어요. 심진아 씨와 함께 컴백할게요.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 저는 기억력이 나빠서 시험을 못 봐요.
2: 툭 하면 이 소리를 하는 손자에게 할아버지가 물었다죠.
1: 그럼 어제 본 영화도 기억 안 나겠구나. 에이, 그건 기억하죠. 전화기 비밀번호는? 어우, 그 중요한 걸 어떻게 까먹어요?
2: 그러자 할아버지가,
1: 이제 알겠지?
2: 시험 문제를 못 푸는 건 그게 아직 너한테 안 중요하고 관심이 크게 없기 때문이야. 수학 공식에 별 관심이 없으니 외워지지 않고, 문제를 틀려도 당장 불편할 게 없으니 중요한 걸 못 느끼지. 죄 없는 기억력은 그만 탓하렴.
3: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5: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입니다.
6: 목과 어깨가 아프고 팔이나 손가락까지 찌릿한 통증이 이어진다면 경추디스크나 경추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질환은 모두 목 주변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손에 힘이 빠져 숟가락질이 힘들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등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해집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신경차단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근력저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목 뒤쪽에 약 5에서 8mm 정도만 최소 절개하는 내시경 수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근육과 뼈의 손상을 줄이고 출혈이 적어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도 큰 부담 없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5: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이었습니다.
7: 싸늘하다. 배추에 병이 왔다. 여기는 무릎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8: 무릎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병해를 관리한다.
9: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8: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9: 경농이 만듭니다.
10: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1: 철옥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문고 김신영입니다.
1: 정화의 문고 김신영입니다. 3부 시작됐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스페셜 게스트 심진아 씨와 함께 해보는 네 맘 내 맘. 자, 과연 우리 심진아 씨 촉이 맞을지 기대 많이 많이 예, 부탁드리면서 저희는요 박재범 다영의 플러티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뱅크 IBK 기업은행.
1: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아니, 분명...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1: 정화의 만국 8월 상품 소개해드립니다. 급발진 잡는 진해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드에서 문어크림,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비타케어너스 헬스엔에서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굿즈 판촉물은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조미료 무첨과 더품담에서 영월 구랭지 김치, 지구인의 입맛 정복 완료 상상떡볶이에서 떡볶이, 수분 충전 하이토미에서 방울토마토 이온 음료, 믿고 먹는 소팔 소곱창에서 곱창 막창 세트, 내차 필수템 세이프라이프에서 차량용 소화기, 안 입은 듯 촥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당뇨 0% 비타와이즈에서 유산균 다크초콜릿을 드립니다. 이심전심.

0: 청취자들의 마음을 얻는 자 정오의 주인이 될 것이니
1: 정의 선생님들의 속마음을 맞춰라.
0: 니마
1: 내마.
0: 호시탐탐 이 자리만 노렸다. 누구보다 정의의 열정적인 그녀 심진아 씨 어서 오세요.
2: 오, 안녕하세요. 반가워. 우, 보고 싶어서 우, 사랑해요.
0: 예, 이게 인사가 끝입니다. 예, 반가워. 우, 보고 싶었어. 우, 사랑해요까지. 네. 아니 우리 심진아 씨의 SNS를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바쁜 사람 같아요. 일단은 뭐 누군가를 축하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축하해주러 또 여행을 가고요. 제가 이번에 우리 예. 심진아 씨를 좀 섭외하고 싶다라고 네. 하여서 제가 또 한마디 했습니다.
1: 왜요?
0: 여행 갔을걸요?
1: 아닙니다. 갔다 왔어요.
0: 갔다
1: 이렇게 굿타이밍이 없어. 그때 누구의 생일을 축하해주러 또 제주도 몇 박 며칠 갔다 왔거든요.
0: 그렇죠. 그렇죠.
1: 예, 근데 또 딱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또 얼마나 우리 운명이야. 데스티니!
0: 데스티니! 예. 또 말씀드리고 예. 올해 하반기 또 주요 일정을 좀 예. 알려주세요. 미리
1: 너무
0: 알려주세요.
1: 설레입니다. 주요 어. 일정 김신영 씨가 예, 스위스 가자고.
0: 아 맞아요.
1: 예,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예. 하반기를 다 비워놨어요. 아무것도 안 되고 언제 갈지 모르니까.
0: 그렇게까지 하지 마세요.
1: 아니요 저 꼭 갈 거예요. 지금 김호윤 씨랑 저랑 매일 밤마다 스위스 얘기해요.
0: 그냥 던진 거였는데 예. 깜짝 놀랐습니다.
1: 아, 예. 너무너무 지금 기대하고 있고요. 예.
0: 그리고 뭐 사실은 뭐 홈쇼핑을 일단은 예, 예 거의 점령을 하셨고.
1: 아 김시영 씨 이번에 홈쇼핑계가 지금 술렁이고 있습니다.
0: 아유.
1: 야 예, 홈쇼핑까지 오시면 어떡합니까? 제 밥그릇 없어지면 어떡합니까?
0: 밥그릇이 어디 있습니까? 예, 경험이죠. 그리고 예. 어, 찐템이기 때문에 예, 예 거기까지 예, 또 말씀드리고.
1: 진짜 잘하더라고요.
0: 아유. 어 일단은 예. 네 맘 내 맘 코너에 예. 종종 우리 심진아 씨가. 아. 사실은 저보다 더 참여율이 높은데
1: 열심히 참여했죠.
0: 늘 심진아 씨가 고른 게 1위였어요.
1: 대박.
0: 그러니까 최고의 방한용품은 예? 목도리. 요거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렇죠. 1등을 하셨고 내가 생각하는 구미 여동생 문근영이다.
1: 문근영이죠.
0: 예 그리고 가장 배신감 드는 의외의 사실. 요게 저랑 정모 씨는 둘 다 틀렸어요.
1: 어 그래요?
0: 하지만 심진아 씨는 맞췄습니다.
1: 완전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예. 돼지국밥 못 먹는 송강호. 저 이거 너무 충격이에요.
0: 어 그래요?
1: 너무 세상에서 제일 잘 먹게 생겼잖아요. 특대로 시켜가지고. 저는 그리고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0: 이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 많은 분들이 아시지 않을까라는 어. 생각에 예. 넘겼는데 아니나 다를까 심진아 씨가 단독 1등을 하셨었고요.
1: 와, 대박 사건.
0: 내가 생각하는 밴드의 꽃은 드럼이다.
1: 드럼이죠.
0: 그렇죠.
1: 아, 예. 드럼이 최고입니다.
0: 그렇습니다.
1: 학교 때 이 남학교에 이 드럼 치는 아, 오빠 보러 갔다가 예. 아 홀딱 빠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0: 아, 그리고 또 지금은 예. 예 드럼은 치지 않지만 애드립 치는 오빠 김원현 씨 있잖아요. 드립 치는 오빠
1: 예
0: 섹시하죠. 말씀드리고 예. 본격적으로
1: 1번이라고 생각했는데 김시영 씨가 3번을 해놓으니까 네. 약간 사람 마음이 어, 3번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1번 아니면 3번 이렇게 썼는데 네. 저는 1번 같아요.
0: 아 최대한 긴 노래.
1: 왜냐하면 예. 우리가 1분 남았을 때 저는 항상 어떻게 하냐면 시간 보고 있다가
0: 네?
1: 막 마지막 노래 하고 있다가 1분 남았을 때 바로 끄고
0: 맞아요.
1: 그다음에 제일 긴 노래. 그 무조건이거든요.
0: 거의 5분 그러니까 존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야생화 이런 아니면 거.
1: 아니면 그거 뭐 한국을 지킨 100명 위 네.
0: 아름다운 이 땅에 금슬강산에 요거 바로 나오고 예. 저는 최대한 댄스 메들리로 갑니다.
1: 아.
0: 예, 김건모 댄스 메들리 하면은 과연 예. 7분 정도 나오거든요.
1: 어.
0: 근데 이게 김건모 노래는 누구나 다 부르지
1: 너무
0: 않습니까?
1: 너무 좋죠.
0: 그래서 저는 댄스 떼창곡
1: 예.
0: 마지막 곡은 거의 영원한 친구. 예,
1: 나는 조용필의 메아리 소리가 들려.
0: 여행을 떠나요.
1: 여행을 떠.
0: 그렇죠.
1: 좋습니다. 요 길어요.
0: 그러니까 저는 이제 떼창곡을 예. 골랐는데 예, 일단은 이쯤에서 저희가
1: 예.
0: 우리들의 이야기만이 어, 정답이 아닙니다. 예. 100% 우리 선생님들의 투표로 진행되기
1: 오,
0: 때문에
1: 네네네.
0: 어, 노래방이란다. 노래 한 곡을 또 듣고 와야 되는데
1: 네.
0: 남자분 여자분 다 합쳐서 어. 이 노래를 노래방에서 안 불러봤다? 이건 아니거든요.
1: 뭐죠?
0: 바로 이지의 응급실.
1: 아 이거 엄청 고음이거든요. 질러주는 노래.
0: 일단은 노래 듣고 올게요.
1: 네.

0: 네, 노래방 애창곡 라인에 항상 있는 바로 그 노래 이지혜 응급실까지 듣고 오셨고요. 우리 노래방 마지막 1분이 남았을 때
1: 네?
0: 우리 선생님들은 또 어떤 곡을 선택을 하시는지 한번 만나볼게요. 우리 진아 씨.
1: 네. 이 본전 제대로 뽑고 나와요.
0: 최대한 길게님.
1: 네, 길게님 예, 예. 1번입니다. 본전 제대로 뽑고 나와야죠. 1번 최대한 긴 노래입니다. 그래서 아이랑 노래방 가면 공부도 시킬 겸 우리 아까 얘기한 거
0: 그러네.
1: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불렀고요.
0: 네?
1: 혼자 가면
0: 이거 나왔잖아.
1: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와 그렇지. 대박입니다. 요게 전주도 엄청 길고 노래도 길거든요.
0: 그렇죠. 예, 요거 노래방 가면은 앞줄에 다 있어요.
1: 맞아요.
0: 김건모 메들리, 뭐 김수희 메들리,
1: 맞아요. 댄스
0: 신승훈,
1: 메들리,
0: 뭐 댄스 예. 메들리, 미녀 메들리 쫙 있거든요.
1: 힙합 메들리.
0: 일단은 저는 네. 시작은 트로 가요.
1: 아 좋습니다.
0: 목을 풀어야 되니까.
1: 예. 그거
0: 트로.
1: 엄청 좋아하잖아요. 아이스크림 주세요.
0: 임병수 아이스크림 사랑.
1: 이거를 예. 최소한 두세 번 불러요. 한 번 갔을 때.
0: 이게 암기를 했냐 안 했냐.
1: 아,
0: 요거를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예. 돼요. 예. 그리고 우리 심진아 씨가 이제 빅마마 체념 일단 가고요. BMK 꽃피는 봄이 오면 그리고
1: 거미의 저기 그대 돌아오면
0: 예.
1: 10830 예.
0: 얼마 전에 저기 서초 인근 예. 쪽에 그 노래바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심진아 씨가 김원현 씨와
1: 예 맞습니다.
0: 예 거기 앞에서 이제 노래
1: 박완규 씨의 천년의 사랑을 예. 오랜만에
0: 음이 하나도 맞지 않았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1: 예.
0: 근데 김원현 씨가 거기 스토리에다가
1: 네네.
0: 글씨를 8글자를 썼어요. 와이라노 와이라노.

0: 그만큼 예. 노래를 좋아하고
1: 노래 좋아합니다.
0: 음악을 좋아합니다.
1: 요즘에 사람들이 약간 놀 때 이제 노래방 잘 안 간다고 하는데 최근 네. 한 2주 안에 한 두세 번 간 것 네. 같아요.
0: 기본적으로 정기적으로
1: 예, 너무 좋아요.
0: 여러분들 러닝 하실 때 예. 예. 러닝 타임 길게 노래방 가십니다. 또 네. 말씀드리고요. 자 로봇님 네. 이번 최애 발라드 노래 아무리 신나게 달렸어도 마지막으로 또 감성 있게 마무리해주는 게 국룰이죠. 아, 그래 오늘 하루도 잘 놀았다 하는 뿌듯함도 남고 집에 가는 길 여운도 길게 남습니다. 신디도 늘 얘기하잖아요. 땜발. 그렇죠. 그래서 저는 발땐으로 가야 돼요.
1: 맞아요. 예. 발땐.
0: 발땐으로 가야 돼요.
1: 그리고 했던 것도 한 번씩 또 하고.
0: 무조건.
1: 자기가 그날 좀 약간 좋았던 노래는
0: 음악이 좀 됐다. 곡이 좀 뽑혔다 네. 하는 것들은 좀 많이 좀 부르는 편이죠. 우리 심진아 씨가 몇 번 부르죠?
1: 저는 그 약간 김현정 달려주고 소찬이 그렇죠, 달려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발라드로 좀 갔다. 그러니까 저는 카테고리예요. 이제 몰아서.
0: 예, 예. 카테고리. 김현정 뭐 그녀와의 이별 혼자 한 사람.
1: 되돌아온 이별 그렇죠. 멍 다 해주고.
0: 싹 다 해주고 그다음에 소찬이 현명한 선택.
1: 티얼스 이렇게 다 가는 거고 헤어지는 기회 가고
0: 그렇죠.
1: 그다음에 이제 거미 발라드 쫙쫙쫙 가주면서
0: 쫙가지고
1: 이제 채년 빅마마 이제 쫙쫙쫙 가지고 이제
0: 옛날 YG 라인 아, 예, 쫙
1: 사랑합니다.
0: 가진 거예요. 예, 예. 무조건 가진다 또 말씀드리고 다 같이 어깨동무님이네요.
1: 3번 했습니다. 무조건 모두 다 함께 떼창 언제 또 뭉칠지 모르는 노래방 라스트 타임 한 명이라도 빠져서는 안 되죠.
0: 그렇지.
1: 그래서 저희 친구들은 무조건 오 이거 크라잉넛의 말달리자가 막곡입니다. 예. 특히 다쳐 이 부분 네. 같이 떼창해야 스트레스 풀린다고요.
0: 아 요거는 말달리자 이게 약간 살다 보면 그런 거지 말은 되지 딱 요런 톤이기 때문에
1: 다쳐.
0: 약간 목이 쉬어줘야 돼요.
1: 맞아요.
0: 예.
1: 그 마지막에 이제 다 쏟아붓고 걸걸했을 때 딱 불러주면 좋은 노래.
0: 딱 맞아요.
1: 예.
0: 그리고 나서 이모님한테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가야 돼요. 나갈 때 심진아 씨가 같이 있으면 은 예. 일단 스토리용 사진 하나 피드 박재용 두 장 뭐 예. 이렇게 가야 된다.
1: 중요합니다.
0: 말씀드리고 예. 음치들이여 일어나라님 4번 체력을 쥐어짜는 고음 노래.
1: 와 대단하다.
0: 아시다시피 저희 같은 음치들은 분위기 망칠까봐 노래방에서 마음껏 노래를 부르질 않아요. 마지막엔 어차피 다들 목 쉬어가지고 고음 불가란 말이죠. 그때 눈치 안 보고 마음껏 고음 발사 가능. 자, 어차피 다 안 올라가요. 라고. 고음 노래는 사실 우리 심진아 씨가 심고음이라고
1: 예,
0: 또 있죠.
1: 예.
0: 그 일단 체념.
1: 샤리로
0: 아니요 체념이요.
1: 널
0: 자 이제 됐어요 이제 그만 그리고 티얼스
1: 저리로
0: 허!
1: 여자라
0: 허!
1: 나를 욕하지는 마
0: 두두
1: 자 꽃피는 보면
0: 예
1: 다시 돌아올까 네가 내 곁으로 올까 믿을 수가 없는데
0: 탈락 네 너무 감정이 싫었어요. 혼자 갈 때 하세요.
1: 아니 우리 제가 요즘에 노래 배우는데 선생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네가 감정에 빠지면 안 되고
0: 그렇죠.
1: 감정을 전달을 해야지.
0: 전달을 안 하고
1: 예.
0: 내 감정이 들어와요.
1: 예. 예.
0: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탈락을 외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사실은 예. 이쪽 후보에 없는
1: 없지만
0: 다른 의견을 보내주신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1: 파워 인싸님
0: 예?
1: 5번 우리가 내지 않았던 건데 노래방 사장님과 함께 부르기 그거
0: 좋아요.
1: 없나요?
0: 예.
1: 와 대단합니다. 단골 노래방 마감 시간 맞춰서 가잖아요.
0: 그렇지, 그렇지.
1: 마지막 1분 남았을 때 사장님 합류 같이 노래 불러 제끼고 퇴근합니다.
0: 그렇지. 제가 야. 이제 밤솜 노래방
1: 예 알죠 예. 저랑도 엄청 많이 갔죠.
0: 밤솜 노래방 예. 이모님이랑 저와의 특징이 뭐냐면
1: 예.
0: 이모님이 알아요.
1: 예.
0: 이 정도 되면 나를 부르겠지.
1: 그렇죠.
0: 그래서 이모 빨리 들어와
1: 예.
0: 라고 해서 그 박경희 씨 노래 했어요. 찬란한 태양이 빛나는 거리 꽃피는 마음에 예. 열리는 꿈길 이 노래 같이
1: 네.
0: 마주보면서 뒤에 곡을 부르고 나서
1: 네.
0: 가려고 하면 어디가 30분 더 놀자 해가지고 이모님이랑 30분 쫙 가요.
1: 예. 대단합니다. 이 이모님이 처음에는 이 얘네가 어디까지 하나 보자 해서
0: 맞아요.
1: 계속 넣어줬는데 정말 나중에는 질려가지고 와 진짜 내가 노래방 이렇게 오래 했지만 이런 애들 처음 본다 이런 수준으로 저희 안 나갑니다.
0: 8시간 예. 안
1: 그래서
0: 나갔죠.
1: 너 계속 넣어주면 큰일 나요.
0: 예. 예. 그래서 중간에 나간 적도 있어요. 우리가 중도 포기
1: 예. 예. 맞아.

0: 항상 그렇게 나갔지 뭐.
1: 맞아요. 예. 또 있네요.
0: 자, 본투비 샤이니 월드님입니다. 6번. 내 새꾸, 내 아이돌 노래 쭉 이어부르기. 와, 라스트 1분? 무슨 소리예요?
1: 그렇지.
0: 10분 전부터 노래방에 수록된 내 아이돌의 모든 노래 완창해야죠. 샤이니 저작권은 내가 챙긴다. 크. 아, 대단하다.
1: 일단 링딩동 가져야 돼요.
0: 링딩동, 링딩동, 링딩동.
1: 예, 예. 일단 우리 샤월분들 죄송합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나저나 일단 우리 때는 시간제였고
0: 맞아요.
1: 요즘에는 그 노래 부른 곡수만큼 돈을 받는데요.
0: 그 코인 노래방이 처음 나왔을 때는 전 좀 신세계다 생각했는데
1: 네?
0: 사실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손해일 수 있어요.
1: 그래.
0: 그래서 아예 우리처럼 시간제가 나을
1: 그럼,
0: 수도 있다.
1: 예. 네. 어른들 말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틀린
0: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1: 가야 돼요. 옛날 네. 걸로 가야 돼요. 예.
0: 진짜 대학교 때 처음 그 코인 노래방 나왔을 때
1: 예, 예, 예.
0: 와 진짜 남들 다 무슨 그 오락실에서 게임할 때
1: 맞아.
0: 혼자 노래방 거기 구석에 거기
1: 구석에
0: 들어가가지고
1: 코인 노래방이 처음 나온 거예요. 와, 그때가
0: 천년의 예. 사랑이 처음 나왔을
1: 맞아.
0: 때 나를 위해서
1: 이걸 혼자 불렀어야 되는데 예, 요즘에는 이렇게 나가서 부르니까
0: 아, 진짜 재밌었던 예. 기억이 납니다.
1: 저는 뭐 혼자 노래방은 뭐 항상 가는 거고
0: 그렇죠.
1: 예, 아무도 모르게 갑니다.
0: 예. 그러니까 요즘 MZ 친구분들은 진짜 그 시간제 노래방 잘 모를 수도
1: 맞아.
0: 있어요.
1: 아. 그리고 저는 예전에 MZ 말이 없어서 그렇지
0: 예.
1: 예전에도 MZ 같이 살았잖아요.
0: X세대라고 해야 되나?
1: 아니요. 전 MZ 맞아요.
0: 예. 왜요?
1: 밀레니엄 세대부터 예. 예, 젠지기 때문에 80년대부터
0: 저도 그러면은 MZ예요.
1: 간당간당하게.
0: 예, 너무 마지막이지만 80년생.
1: 예. 예. 아 근데 맞잖아요. 그죠? 아 81년부터요. 아! 자, 그렇다면 X세대는 좀 뒤로 계시고요. 81년부터 2011년생.
0: 진짜요?
1: 네.
0: 아, 너무 하네.
1: 정말 턱걸이였다.
0: 예.
1: 예,
0: 아,
1: 말씀드리면서
0: 네?
1: 소개된 분들께는요. 저희가 선물 챙겨 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100% 청취자분들의 의견으로
0: 예.
1: 예, 결정이 됐습니다. 노래방
0: 맞습니다.
1: 마지막 1분 남았을 때 부르는 노래 심진아 씨.
0: 맞습니다.
1: 결과 발표해 주세요.
0: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 노래방에서 1분 남았을 때 나의 선택은
1: 바로.
0: 와, 진짜 3번 모두가 다 같이 부를 수 있는 댄스 댄스하고.
1: 예스! 나이스.
0: 아.
1: 50%. 여러분들 와. 50%예요.
0: 너무 50%. 아쉽다. 1번이 40%.
1: 야.
0: 야, 진짜 2위 했네. 아, 너무 아쉽다.
1: 그리고 2, 4. 일단은
0: 예.
1: 최애 발라드 그리고 고음이 5%.
0: 5%.
1: 그러니까 반반이었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진또배기들은
0: 예.
1: 이게 실전에 강합니다.
0: 아.
1: 예, 우리 심진아 씨가 계속 맞췄어도
0: 아, 아쉽네요.
1: 요거.
0: 아 진짜 아쉽네요. 아 진짜 맞출 심진아 씨, 수 있었는데
1: 우리 심진아 씨 잠 못 잡니다.
0: 예.
1: 아, 또 이거 다음에 예. 어려운 게 또 하나 남았겠군요.
0: 아, 그래요?
1: 이거 하나 맞추면은
0: 네?
1: 히어로다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0: 네?
1: 첫 번째 대결은 제가
0: 예.
1: 예, 승리를 했고요.
0: 축하합니다.
1: 저희는 떼창곡 하나 크라잉넛의 말달리자 듣고 4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0: 예.

0: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 체험과 일 경험, 해상풍력 안전, 유지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일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초대의장 송용곤입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하나된 힘이 필요합니다. 전남광주가 함께 열어갈 통합의 시대, 소통과 공감, 책임과 신뢰의 우정으로 320만 특별시민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4: 여러분, 주파수 돌리면 안 돼요. 준호, 신디가 잡으러 갑니다. 엄마의 깃깃 그림 말린 못 가지 마. 난 다 깨끗깨끗 또 놓치지 않아. 매일 낮 12시엔 정우의 희망곡. 웃음 사냥꾼 신디가 청취율 향해 쏩니다. 탕타랑 탕탕탕 타랑
5: 지금 잡으러 갑니다. 탕타랑 탕타랑
6: 청취자들의 속마음을 맞춰라. 니모
7: 네모.
6: 자, 스페셜 게스트 우리 심진아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7: 네네.
6: 지금까지는 사실상 맛백입니다.
7: 어.
6: 여기가 이제 리얼 찐코너.
7: 어.
6: 아, 일단은 예. 우리 심진아 씨가 이제 평소에 주변 사람들을 아, 세심하게 잘 챙기잖아요.
7: 저는 진짜 이런 거 잘 맞춰요. 그러니까
6: 눈치 좀
7: 눈치 되게 빠르고 평생 이게 남 눈치 보고 살았더니 평생 남 눈치 보고 살았더니 이게 진짜 너무 늘었어요.
6: 그냥 너무 소름인 게 예. 심진아 씨가 눈치가 빠르지 않다라는 거를 늘 모르고 살아요.
7: 저 엄청 빨라요.
6: 제가 항상 언니 잠깐만 나와봐 해가지고 언니 지금 사실은 이런 분이니까 그런 얘기 하죠.
7: 그러니까
6: 들었어.
7: 김신영 씨가 네. 약간 거의 막 소름 끼칠 급이라서 그렇지.
6: 아우.
7: 그 저도 빠른 편이에요.
6: 진짜 깜짝깜짝 놀래요. 어떤 한 선배가 있어요. A 선배가 불편한 예. 내색을 좀 비쳤어요. 그거를 캐치
7: 못하고. 아, 그런
6: 거
7: 잘 몰라요.
6: 예. 하박에 눈치.

0: 없어요.
1: 내가 그런 거 잘 모르고.
0: 잘 몰라. 불편한 내색을 몇 번 비쳤어요.
1: 그러니까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진짜 없어요. 만약에 네. 우리 우차사 끝나고 전체 네. 다 모여가지고 다 눈을 감고 진짜 괜찮으니까 뭐 할 말 있는 사람 손 들어. 네? 정말 괜찮아.
0: 진짜 괜찮아.
1: 손 들어.
0: 야 이거 자유롭게 하는 거니까 야 이제 뭐 무슨 선배고 뭐
1: 진짜 괜찮다 그래가지고
0: 높낮이 다 필요 없어. 손 들어. 그러면 제 옆에 아니면 뒤거든요. 에이. 소리가 들려요. 에이. 손 드는 소리가.
1: 예. 아 그래서 불려가서 혼났다.
0: 아니 혼근형 많이 났어요. 예. 그래서 제가
1: 아 눈치가 없네 생각해보니까.
0: 언니 이제 그만 들지마 예. 들지마 들지마 이걸 계속 얘기해.
1: 대신 그런 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 남의 어떤 얘가 좀 뭔가 무슨 일이 있나.
0: 맞아.
1: 그러니까 얘가 그러니까 뭔가 고민 있거나 그런 건 잘 알아요.
0: 힘듦은 예. 우리 심진아 씨가 예. 캐치가 제일 빠르고 저는 맞아. 아예 눈치를 안 봐요. 예. 누가 힘들든 말든 그러니까. 어 뭐 누가 힘들었어?
1: 이렇게 김신영 씨가 요즘에 진짜 많이 변했어요.
0: 근데 저는 제 사람들만 챙기잖아요.
1: 예. 아니 그러니까 아, 네 사람도 네 사람도 옛날에는 좀 덜 챙겼는데 요즘에 그 챙기는 범위가
0: 아 그렇죠.
1: 저 마음속 깊이까지 너무 늘어나서 예. 순간 그럴 때마다 나도 모르게 막 울컥울컥하는 거야.
0: 근데 사실 심진아 씨는 저와 인연이 거의 24년, 25년이잖아요. 네. 이 정도 됐으면 깊이 챙겨야죠. 인간이라 하면
1: 아니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예?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너무 넓어지고 깊어졌어요.
0: 밥을 먹으면 돼요. 이건
1: 아니 근데 실제로 예. 이렇게 탄수화물 많이 먹고 나서 변하고 다시 돌아오고 나서 애가 얼마나 마음이 넓어졌는지 몰라.
0: 자 일단은 예. 심진아 씨의 활약을 기대해 보면서
1: 네.
0: 도착한 사연 한번 읽어주시죠.
1: 아 이거 또 놀랍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디와 이름도 같고 나이까지 같은 어? 너무 신기하죠? 83 돼지 김신영입니다.
0: 이야.
1: 덕분에 언제나 화제의 중심에 있었는데요. 음? 이런 저의 직업은 바로 보드게임 강사입니다.
0: 이야. 와,
1: 두 분도 할리갈리, 부루마블, 루미큐브, 젠가, 원카드까지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요.
0: 그렇죠.
1: 그렇다면 이 중에서 입문자들이 가장 많이 즐겨하는 게임은 뭘까요?
0: 와, 저 너무 깜짝 놀란 게
1: 너무 소름 아니에요?
0: 김신영이라는 이름은 가끔 있습니다.
1: 예.
0: 있는데 83년생은 보통은 저 학교 다닐 때도 한 명 있었거든요.
1: 예. 근데 죄송한데 예? 여기 적을 때 83 돼지 김신영
0: 돼지띠예요.
1: 아,
0: 예, 예. 다시 빨리 사과하세요.
1: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0: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1: 죄송합니다.
0: 예, 예. 오. 다시 한번 사과하세요.
1: 예, 죄송합니다.
0: 아, 83 돼지
1: 아,
0: 김신영입니다. 돼지띠예요.
1: 어머 죄송해요.
0: 예, 예.
1: 신영 씨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0: 제가 말씀드렸죠. 예. 눈치 안 빠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이 힘든 거는 빨라요.
1: 아,
0: 초능력자인데 이런 거 잘 놀려요.
1: 예, 죄송합니다. 예.
0: 띠다까지 예. 또 말씀드리고 보드게임 강사는 굉장히 독창적인
1: 저는 제 주변에 한
0: 직업이에요.
1: 명도 없어요. 이런
0: 그러니까요.
1: 직업이.
0: 예. 우리 보드게임 강사 신영님의 사연인데
1: 네. 자 네, 오늘 보기로 나온 다섯 개 보드게임 한번 설명하면은 네? 모르시는 분도 많아요. 왜냐면 저도 이 중에서 루미큐브 모르는데 한번 제가 설명해 볼게요.
0: 오케이.
1: 1번이 할리갈리입니다. 이게 돌아가면서 카드 한 장씩 펼치고 예? 같은 과일이 정확하게 다섯 개가 되는 순간
0: 종을
1: 누구보다 빨리 종을 딱 치면은
0: 뿅!
1: 띵 하면은 그 종을 먼저 친 사람이 쌓인 카드를 다 가져가고
0: 그렇죠.
1: 제일 마지막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예요.
0: 그러니까 카드가 없는 사람이 꼴찌.
1: 예.
0: 예, 예. 요거고 부루마블은 알죠.
1: 예. 부루마블 설명해 주세요.
0: 부루마블은 일단 말이 있고요.
1: 예? 예,
0: 주사위가 있어요. 그래서 예. 돌리면서 땅을 사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리고 땅을 먼저 사고 그다음에
1: 건물.
0: 호텔 뭐 이렇게 뭐 별장 이런 거
1: 맞아요.
0: 짓고요. 그다음에 이게 걸렸다.
1: 네.
0: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파산.
1: 그렇죠. 예.
0: 한 바퀴 돌 때마다
1: oh
0: 월급을 받고요. 예. 일단 팁을 드리자면 제주도는 일단 사놔야 돼요.
1: 맞아요.
0: 마닐라 하나 가야 돼요.
1: 예.
0: 예.
1: 아 진짜 이거 할 때 약간 대리만족
0: 그럼.
1: 되는 거 있잖아요.
0: 그다음에 저기 블랙홀로 빠지면 큰일 나고요.
1: 아이고 마이가.
0: 우대권 집어야 돼.
1: 네.
0: 예, 우대권 집어야 된다.
1: 루미큐브는
0: 루미큐브.
1: 세 번째인데 제가
0: 예.
1: 이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숫자가 적힌 타일을 이용해가지고
0: 그렇죠.
1: 여러 숫자의 조합을 만드는 게임이라고 하는데
0: 음흠.
1: 이게 내가 가진 타일을요 가장
0: 네.
1: 먼저 다 내려놓으면 승리래요.
0: 그렇죠. 이게 루미큐브라고 이렇게 예. 쫙 돼 있어요. 그러면 뭐 1, 2, 3, 4 이거 예. 빨간색이에요.
1: 예.
0: 같이 이걸 이제 오. 계속 하는 거죠. 루미큐브. 저 죄송하지만 보드게임까지는 제가
1: 예.
0: 놓치지 않았어요.
1: MG네요.
0: MG예요.
1: MG예요. 예. 예. 저는 안 들어가가지고 잘 모른가 봐요. 야, 4번 젠가입니다.
0: 아, 젠가.
1: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0: 그렇죠.
1: 나무 블록을 딱

0: 따라서 타월을 만들어서 그 상태에서 차례대로 이제 블록을 하나씩 빼는데 네. 이게 그 빼가지고 위에 쌓고 쌓고 하는데 이게 무너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1: 그쵸. 옛날에 왜 우리 바닷가가나 이런 데가 네. 모래성 게임 있잖아요. 그거랑 그거 똑같아요.
0: 거기에 젓가락 그 깃발 하나 꽂아놓고 그렇지. 이만큼 빼가고 이만큼 빼서 그 네. 깃발이 넘어지면 이제 끝나는 그거를 그렇죠. 이제 비슷하게 만든 건데
1: 제가 이거는 진짜 제가 업자식으로 잘했어요.
0: 아 진짜요? 예. 근데 제일 짜증나는 사람이 왜 손가락으로 살살살살 쏙쏙쏙 해가지고 싹 빼는 사람.
1: 손가락은 괜찮아요.
0: 그거 말하고 시작해야 돼. 그럼 한번 잡으면 빼기 이렇게.
1: 그런 거 없기 테테테. 침 빨아먹기. 요거만 하면 돼요. 반사 없기 땡땡땡. 이렇게 가야 된다 또 말씀드리고 네. 원카드 아시죠?
0: 아 이거 원카드는 이제 손에 이게 다 이렇게 나눠서 카드를 똑같이 바꿔 난 그렇죠. 다음에 이게 똑같은 모양이나 그림이나 이제 숫자 같으면 이제 내려놓을 수 있는데 제일 먼저 다 한 장도 없이 마지막 한 장 남으세요. 원카드 이렇게 하고 끝내면 이기는 거예요.
1: 왜냐면 옆에 사람이 원카드인 거를 알아채고 터치를 하면
0: 다시 한 장 먹어야 돼요.
1: 다시 한 장 먹어야 돼요. 예. 예. 그러니까 뭐
0: 그래서 제일 좋을 때가 뭐냐면
1: 클로바라든지
0: 예. 내가 숫자 77을 갖고 있다가 그 밑에 그림이 갔거나 밑에 7이 있어서 두 장을 바로 내려놓는 게 제일 그렇지. 호탕, 제일 행복해요.
1: 세상 가장 행복한
0: 맞아요.
1: 거.
0: 맞아요.
1: 예, 예. 아, 예전에 진짜 많이 놀았네요.
0: 네, 그러네요. 예. 신났어요.
1: 자, 일단은 저희가 입문자들이 생각하기에 네. 가장 인기 게임은 우리 심진아 씨의 생각은?
0: 저는 젠가입니다.
1: 젠가.
0: 이게 제일 대중적이고 제일 많이 해봤고 이게 또 신기한 거는 그 소유진 씨 집 처음 놀러 갔을 때 애가 셋이잖아요.
1: 네네.
0: 근데 애들 나이가 다 다르고 또 아빠랑 나이 차이 엄청 많이 나고 엄마랑 아빠 나이 나는데 다섯 명이 같이 할 수 있어요.
1: 아, 다 같이.
0: 그러니까 이게 남녀노소 그게 없어서 되게 대중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진짜 우리 어른들끼리도 할 수 있지만 아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거다. 쟁가다.
1: 저는 말이죠. 네. 요즘을 얘기를 하자면 할리갈리. 할리갈리 게임. 그러니까 숫자도 알록달록하고 요즘엔 어르신 분들을 많이 해요. 예, 진짜. 실버 학교 가면은 할리갈리 게임을 해요. 대신에 카드가 되게 커요. 커가지고 이렇게 하나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그러면 이제 그 뇌 운동
0: 맞아요.
1: 이런 거를 또 많이 하셔가지고
0: 맞아요, 맞아요.
1: 이 할리갈리가 꽤 많이 하더라고요.
0: 이게 그리고 명절에 또 가족끼리 맞아. 또 하더라고요. 저도
1: 그리고
0: 샀어요. 그래가지고
1: 중요한 건 요 얼마 전에 아이린 씨가 요 할리갈리의 장인이라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할리갈리가 되지 않을까? 일단은 뭐 저희들이 추리가 맞는지 우리 동남내기 83대지 우리 김신영 씨와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한번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0: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와, 목소리 다르다.
0: 대박 사건.
1: 예, 네, 목소리.
0: 진짜 김신영 씨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83돼지띠 김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1: 세상에나. 아니 저는 저와 동갑내기 김신영을 지금 과연 30년 만에 뵌 것 같아요.
0: 대박이에요.
2: 예.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1: 진짜로?
2: 와. 네, 주변 신영 씨가 있는 모임은 가본 적이 있는데
1: 네.
2: 83돼지띠 김신영은 저도 처음입니다.
1: 박신영은 와. 있어요. 그죠?
2: 네네 맞아요.
1: 아니면 왜
2: 근데 없었어요. 원래 학창시절에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어머. 없어가지고
0: 진짜요?
2: 세상에 신영이는 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가
1: 진짜?
2: 20대 들어서면서 네네.
0: 그러면 TV에 김신영 씨가 나왔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2: 너무너무 신기했고요. 매일매일 그 목요일 방송.
1: 아, 웃겼어.
2: 네, 웃겼어.
1: 네, 목요일 방송.
2: 끝나고 난 그 다음날 출근하면 이제 모든 분들이 너 어제 행님한테 왜 그랬어? 뭐 등등등. 그 전날 에피소드를 이제 저한테 다 풀어내셨던 기억이에요.
1: 그렇죠. 네. 목요일 밤 11시였잖아요.
0: 맞아요.
2: 맞아요.
0: 네, 대박사고.
1: 예. 아니, 그러면 전 너무 궁금한 게.
0: 네.
1: 이름도 같은데 저와 좀 닮은 점이 있나요? 혹시?
2: 닮은 점은 맛있는 음식 만들어 먹는 거를 좀 좋아하는 게 같은 것 같아요.
1: 팔삼들이 그래서
2: 그래요. 원래 몸매가 멀리 계시다가 다시 저희 쪽으로 오셨더라고요.
1: 예예. 예. 흐름대로 왔어요.
0: 저희 쪽.
2: 예. 예. 잘 어울려요.
1: 예,
0: 잘
1: 저쪽 상파울로 갔었어요. 뼈말라 예. 뼈말라 지구로 갔다가
0: 뼈말라 갔을 맞아요. 때 느낌이 어땠어요?
2: 약간 생경하고 낯설고
0: 왜 저런
2: 되게 먼 사람 같고
1: 그렇지. 예, 근데 네. 사람은 돌아와요.
0: 아 근데 우리 신영 씨 직업이 보드 게임 강사라고 들었어요.
2: 네네.
0: 근데 이게 자격증이 필요한 거예요?
2: 네, 아무래도 그치. 이제 이용자들 다양한 이용자들 대상으로 이제 교육을 하다 보니까
0: 네네.
2: 당연히 이게 자격증 있으시면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이제 전문적으로 배우고 시작을 하시는 거니까 자격증은 네, 필수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아 그러면 전

0: 근데 이거 궁금해요. 뭐야? 처음에는 네? 어떤 계기로 이 맞아. 보드게임 강사를 예?
1: 아, 제가 원래는 2002년부터 취미로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24년째 보드게임을 계속
2: 즐기고 그때 나왔어. 있고. 그때
0: 붐이었어요. 예. 보드게임이.
1: 맞아요. 맞아요. 예. 그때 대학가에 막 생기면.
2: 맞아요.
1: 그 네, 첫째 육아하면서 이게 저희에만 알려주기가 좀 아깝더라고요.
0: 그렇지.
1: 그래서 찾다 보니까 이제 보드게임 지도사라는 이제 직업군에 대해서 알게 됐고 예.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만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뭐 보드게임 회사 홈페이지나 SNS 검색만 해보 보셔도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0: 금방 나오는구나. 네.
2: 그러면 우리가 그 게임하러 그 가면은 가르쳐 네. 주시는 거예요, 직접?
1: 아, 아니에요. 그 보드게임 저희를 뭐 만날 기회는 1년에 한 몇 번 정도 이제 보드게임 행사가 크게 있고요.
0: 맞아.
1: 쉽게 아시는 네. 그 만화 카페나 뭐 네. 이런 것처럼 보드게임 카페가 있어요.
0: 보드게임 카페가 이제, 지금 네네. 다시 올라왔잖아요. 다시 인기잖아요.
1: 어, 맞아요. 네. 최근 몇 년부터 이게 몇 년 새 되게 유행하고 있고 주말이나 뭐 평일 이렇게 가보시면 되게 젊은 친구들이 막 맞아. 함성을 지르면서 롤러코스터를 저기 맞아. 타나 싶을 맞아. 정도로 막 그 괴성을 지르면서 이거 즐겁게
0: 진심이에요.
1: 게임하시는.
0: 예.
1: 네, 맞아요, 맞아요.
2: 그러면은 우리 두 사람하고 잘 어울리는 보드게임 같은 거 뭐 추천할 거 있어요?
0: 네?
1: 제가 바로 딱 떠오르는 게임 한 가지가 폴드잇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0: 폴드잇?
1: 그 게임은 네네. 손수건을 네네. 접는 게임인데 그 손수건 안에 16가지의 음식 그림이 있습니다.
0: 우리한테 딱인데.
1: 아, 그렇죠. 그렇죠. 주문 카드대로 손수건을 접어서 이렇게 먼저 완성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인데
0: 아~ 약간 빙고 같은 거네요.
1: 빙고랑은 조금 달라요. 그게 약간 코딩 쪽 게임이에요.
2: 아, 나는 못할 것 같아. 네네. 어려워 보여.
0: 아, 근데 이거
1: 그 원리만 알면 네. 굉장히 재밌고 쉽습니다.
0: 이거를 알려주는 게 바로 보드게임 강사.
1: 아,
0: 그러니까 쉽고 간편하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1: 그럼요, 그럼요. 맞습니다.
0: 그러면 보드게임 강사를 하면서 가장 뿌듯했던 적은 언제예요?
1: 뿌듯했던 상황은 정말 많은데요. 그냥 어느 순간 이렇게 매 수업마다 좀 집중해가지고 웃으면서 하고 계시거든요. 아이들도 그렇고 뭐 부모님들도 그렇고 예. 그 모습 볼 때마다 사실 저도 모르게 웃고 있고 에너지도 받고 네, 뿌듯한 것 같아요.
0: 아. 아니 이제 슬슬 보드게임 우리 강사 우리 김신영님 83돼지
2: 네.
0: 우리 김신영님이 얘기해 주신 게임들 중에
1: 네.
0: 입문자들에게 가장 많이 사랑받는 게임을 맞춰야 되는데
2: 네.
0: 후보가 지금 할리갈리 브루마블 루미큐브 젠가 원카드거든요.
1: 네네 맞습니다.
0: 그러면 살짝 힌트로
2: 네.
0: 주로 몇 명이서 하는 게임이에요?
1: 제가 생각했을 때는 4인 베스트입니다.
0: 4인 베스트?
1: 네 4인 네 명 했을 때 제일 베스트다.
0: 일단 4인이고 예. 아 루미큐브도 4인 되고
2: 젠가도 네. 4인이 돼요.
0: 원카드도
2: 4인이 돼요.
0: 할리갈리도 다 되거든요.
2: 아 그러네.
0: 잠깐만 이거 다 되잖아요. 역시 이거 쌤이시네.
2: 그러면은 순발력, 추리력, 연기력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1: 아 이거 답 드리면 거의 다 드리는 건데요.
2: 오!
1: 순발력입니다.
0: 아 맞다. 아 됐어. 가만있어. 할리갈리야. 이거 할리갈리야. 아, 할리갈리예요. 이거 무조건이야.
2: 아, 원카드죠, 순발.
0: 제가 앞에 얘기했죠, 할리갈리라고. 자, 그렇다면은
1: 네네.
0: 김신영 대 심진아, 심진아 대 김신영 둘 중에 이 게임을 누가 더 잘할 것 같아요?
1: 이건 당연히 심디입니다.
0: 자, 됐다.
2: 아, 잠깐만요.
1: 아니,
2: 김신영 씨.
0: 잠깐만.
1: 잠깐만.
0: 이유를 우리가 한번 들어봅시다. 예. 이유는요?
1: 아 이건 뭐 일단 신영이들이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는 센스가 있어요.
0: 그치.
1: 네, 신영이들은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그게 있습니다.
0: 진짜 있어요. 근데 에이. 진심으로. 그리고
2: 또 또요.
0: 또
1: 김신영이니까.
0: 그럼. 쿨.
2: 그래요.
1: 그녀가 가고 제가 그녀고.
0: 그렇지. 쿨.
2: 네, 인정합니다. 김신영 씨 게임 진짜 잘해요.
0: 예.
2: 완전 천재.
0: 저는 할리갈리 게임에서 한번 진짜. 그냥 썩을 죽여요. 종을 거의 격파로 때려요. 그러면 아무도 손을 못
2: 그래서
0: 해.
2: 종을 한 네다섯 개 사다 주잖아요. 종이 다 부서졌거든요.
0: 목장갑 필수예요. 네. 제가 못 박히는 것처럼.
2: 너무 웃겨. 목장갑 필수.
0: 앞으로 손을 뻗었다간 내 손바닥뼈가 골절되겠다.
2: 흥분하거든.
0: 부악 해야 됩니다. 예,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단서를 모아본 결과
2: 네.
0: 저는 알고리즘에도 뜨는 어르신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저는 할리갈리였고요.
2: 네.

0: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1: 자, 김신영님. 자, 바로바로 정답은?
2: 다섯 개가 모이는 순간 분위기가 반전되는 칼리갈리입니다.
1: 나이스! 자, 일단은 우리 심진아 씨.
0: 예.
1: 아니 그렇게 라디오를 청취를 하실 때는 그렇게 잘 맞추셔놓고
0: 예.
1: 지금 제가 2관왕이거든요. 2관왕 지금 두 번째입니다.
0: 저기요.
1: 예?
0: 그 밖에서라도 잘 맞춘 게 어디예요? 그리고
1: 예, 예.
0: 제가 이제 MG가 아니라 가지고 지금
1: 예.
0: 지금 MG 관련 문제니까 이게 지금 어려운 거죠 제가.
1: 아니에요, 이거는 MG가 아니고
0: 예.
1: 아니 우리 신영 씨.
2: 네.
1: 신영 씨도 아이들이 있잖아요.
2: 네네.
1: 아이들과 자주 하는 편이죠, 이 할리갈리를.
2: 그럼 자주 하고요. 저희 둘째가 지금 5살이어서 한참 이제 오만들기 연습하느라고
1: 그러니까.
2: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1: 되게 똑똑해져요.
2: 와. 네네.
1: 그러니까 빨리 생각할 수 있는 이게 훈련이잖아요, 사실은.
2: 예. 맞아요.
1: 맞아요. 그리고
0: 저도 해볼게요. 예.
1: 잘하는 꿀팁을 알려주세요. 우리 심진아 씨가 네. 할리갈리에 빠질 수 있도록.
2: 네. 네네.
1: 잘하는
2: 언니. 꿀팁은 네? 눈을 열심히 굴리시면 됩니다.
1: 눈 굴리는 거 우리 심진아 씨가 제일 잘해요.
2: 네. 네, 눈 열심히 굴리면 네? 같이 이제 빠르게.
1: 맞아요.
2: 순발력이 형성될 수 있어요.
0: 알겠습니다.
1: 최근에는 또 아이린 씨가 이 할리갈리를 잘하는 거를 딱 보여주셔가지고 할리갈리 또 이제 다시 열풍이래요.
2: 맞아요. 예. 더 유명해질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우리 보드게임 강사님.
2: 네.
1: 예. 이게 나중에는 진짜 실버 우승 치료 할 때도 보드 게임이 들어오거든요.
2: 네네.
1: 예.
2: 이미 많은 실버 수업도 맞아. 이미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1: 그렇죠. 예.
2: 네, 맞아요.
0: 근데 진짜 엄마들 그거 이제 그 기억력을 위해서 좋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2: 네.
1: 그리고 엄마들도 일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보드 게임 강사라는 이 직업이
0: 멋있다.
1: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0: 멋있어요.
1: 우리 역시 83돼지. 이름이 김신영이잖아요.
2: 그래요.
1: 아, 우리 83돼지 우리 김신영님께는요, 제가 또 별명이 식드래곤이잖아요.
0: 예.
1: 맛있는 선물들 가득가득해서 또 챙겨서 보내드리고요. 혹시
2: 네네.
1: 마지막으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2: 생일이었던 우리 지드래곤의 소년이여 신청합니다.
1: 내가 또 아이와 이렇게 남편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심진아 씨랑 똑같네.
0: 예.
1: 변호석이 네. 먼저야, 김원효가 먼저야, 그러면?
0: 김원효죠.
1: 예전에 변호석이었잖아요. 저한테
0: 다 듣고 있어요. 다 듣고 있어.
1: 저한테 소나기 좀 틀라고. 틀고 있는데 또 틀래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제가 식드래곤이지만 지드래곤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소년이어 들려드릴게요.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애지우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논매기를 마친 농부들이 집으로 돌아오면서 부르는 캥막 쿵쿵 노새입니다. 일을 마친 농부들이 상머슴을 소에 태우고 흥겹게 춤을 추며 집으로 돌아오며 부릅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애지우 협찬이었습니다.
1: 네, 쥐드래곤.
2: 야.
1: 예, 식드래곤이 예. 예, 띄워드렸고, 광고까지 이어서 듣고 오셨고요.
2: 네.
1: 아, 지금 말이죠. 니맘 내맘. 오늘 우리 스페셜하게 우리 심진아 예. 씨와 함께 했는데.
2: 아, 너무 재밌었어요.
1: 지금 정모 씨가 손톱 물어 뜯을 것
2: 예,
1: 같아요.
2: 정모 씨, 예, 그냥 쉬세요. 재밌네요.
1: 예, 예 쉬거라. 예. 또 말씀드리고. 사실 오늘 끝곡은 이분의 할리갈리 실력이 또 화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이린의 비기스트 팬. 예, 이 예. 노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려야 되는데 우리 심진아 씨.
2: 네.
1: 이제는 여행 좀 그만 가시고.
2: 예, 저 진짜 자주 불러주세요.
1: 상암으로 여행.
2: 아니 오세요. 월간 심진아 하기로 했는데 요즘 뜸해 가지고. 나비 씨가 신경 쓰고 있었어요.
1: 나비 씨가 컴백을 했잖아요.
2: 예, 나비야. 어허, 육아해야지.
1: 나비도 지금 사활을 걸고 나오세요. 예, 예, 아까 또 말씀드리고.
2: 나비야 대단하다.
1: 일단 예. 가장 중요한 우리 심진아 씨 언제든지 좀 예, 예. 정인의 열렬식에 나와주시고요.
2: 저희 월화수목 금토일 중에 예, 돌아가면서
1: 이렇게
2: 예, 호시탐탐 예, 얘가 틈을 노리고 나오겠습니다.
1: 예, 심진아 탐탐 예, 예. 알리탐탐 나비 말고 예, 호시탐탐 진화 예. 예, 부탁드리면서
2: 여러분 기다리세요. 돌게요.
1: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정우의 만곡 김신영
2: 심진아였습니다.
1: See you.
2: Thank you.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봉합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0: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수술 후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목포문화방송에 대한 제어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훈련 상황. 국민 여러분, 여기는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 경보 통제소입니다. 현재 시간 14시부로 우리나라 전역에 훈련 공습 경보를 발령합니다. 이 방송은 훈련 상황입니다. 현재 시간 14시부로 우리나라 전역에 훈련 공습 경보를 발령합니다. 본 훈련은 14시부터 20분간 실시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즉시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 및 지하시설로 안전하게 대피하시고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비상시 국민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극장, 운동장, 터미널, 백화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영업을 중단하고 손님을 안전하게 대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대장 및 대원, 자원봉사단 등 안내 요원은 모든 국민이 가까운 대피소 및 지하시설로

0: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피소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계속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여 비상시 국민 행동 요령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훈련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실제 상황을 가상하여 신속하고 질서 있게 훈련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방금 오후 2시 정각을 위해서 우리나라 전역에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이 방송은 훈련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8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 라디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행정안전부 박남기 민방위 과장 그리고 최승병 교수가 나오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자, 먼저 민방위 과장님, 오늘 실시하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 네, 방금 전 오후 2시 정각에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었고 20분 동안 주민 대피훈련이 진행됩니다. 또한 소방차, 앰뷸런스 등 긴급 차량 길터주기 훈련이 전국 주요 도로 구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은 미사일 항공기를 이용한 공습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황 발생 시 공습 경보음을 청취하고 주위 대피소를 찾아 대피하는 등 비상시 국민 행동 요령 연습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세종대로 일대를 대상으로 차량 통제 훈련을 실시하고 민방위 대원의 실전 역량 강화를 위한 소집 시범 훈련도 실시합니다. 또한 화재 등 재난 시 대피를 위해 설치된 피난용 승강기의 활용 숙달을 위한 훈련도 서울 롯데월드타워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은 비상시 국민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의미 있는 훈련이니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네, 그리고 최승병 교수님, 최근의 안보 환경을 고려할 때 민방위 훈련이 왜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3: 네, 최근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전쟁들을 보면 공습의 양상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값비싼 미사일 10수발이 아니라 값싼 드론과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수백 발씩 한꺼번에 섞어서 여러 차례 쏘는 방식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또 다른 방식들이 계속해서 등장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것이 진짜 위협인지 가려내기가 어렵고 국민 여러분이 대피할 시간도 매우 촉박합니다. 따라서 우리 방공망이 모두 막아줄 것이라고 예단하고 공습경보를 가볍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촘촘한 방공망도 빠르게 발전하는 이 첨단 무기 앞에서는 허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첨단 무기의 위협 앞에서 민방위 훈련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경보를 들었을 때 내 주변 대피소가 어디인지 빨리 파악하고 몸이 바로 움직이는 것, 이것이 첨단 방공망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최선의 방어 대책임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1: 네. 자, 박남기 민방위 과장님, 이제 공습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을 짚어보겠는데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2: 네, 가장 먼저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나 안전한 지하시설로 이동해야 합니다. 지하시설로 갈 수 없다면 콘크리트 건물 안쪽에 유리창이 없는 곳이나 몸을 가릴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대피하면서 필요한 물품을 찾느라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챙길 수 있는 생존 배낭이 있으면 가지고 가되 멀리 있는 물품을 찾으러 되돌아가지는 마십시오. 대피 중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정전이나 고장으로 갇힐 수 있으므로 계단을 이용하고 난간을 잡고 이동하며 뛰거나 앞사람을 밀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간단히 대지는 생계다로 기억하려고 합니다. 대피소, 지하시설, 생존 배낭, 계단 등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한 것입니다. 교육부의 공대방 미션 참여 이벤트처럼 공습 경보가 울리면 대피하고 방송과 안내에 따라 행동한다 해서 공대방으로 인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자, 그리고 실외에 있거나 고층 건물, 자동차 내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2: 실외에 있다면 멀리 떨어진 특정 대피소만 고집하지 말고 가장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나 지하철역, 지하주차장, 콘크리트 건물 안쪽으로 신속히 이동합니다. 유리창과 외벽, 큰 간판이나 떨어질 수 있는 물체에서는 거리를 둡니다. 고층 건물에서는 계단으로 지하층이나 아래층으로

0: 이동합니다. 이동할 시간이 부족하면 창문에서 떨어진 건물 중앙부나 유리창이 없는 공간에서 몸을 보호하고 다음 안내를 기다립니다. 운전 중이라면 급정거나 급차로 변경을 하지 말고 주변 교통을 살펴 가까운 공터나 도로 오른쪽에 안전하게 세웁니다. 차량 열쇠는 차 안에 두고 가까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되 훈련 중에는 경찰의 통제에 따릅니다. 다만 장마, 태풍 등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시기에는 저지대의 침수 취약 지역에 있는 지하시설 등으로는 대피하지 말고 보다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1: 네. 그리고 안전하게 대피소로 대피한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네. 대피소에 도착하면 출입구를 막지 말고 안쪽부터 자리를 잡습니다. 대피한 뒤에는 관리자의 안내와 지시에 따르고 경보가 해제되기 전까지 임의로 대피 장소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통로를 막지 말고 통신망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전화는 자제합니다. 라디오 재난문자 등 정부 안내를 계속 확인하되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와 가짜 영상을 퍼뜨리지 않습니다. 가족에게는 짧은 문자로 안전 여부와 현재 위치를 알리고 응급 환자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관리자에게 즉시 알립니다.
1: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평상시의 준비일 것 같은데요. 최 교수님,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2: 네, 평소에는 안전 디딤돌 앱, 네이버 지도, 카카오 맵, 티맵 등에서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를 확인해 주시고요. 실제 출입구와 찾아가는 경로까지 한번 살펴두십시오. 생존 배낭은 한 사람이 들 수 있는 분량으로 각자 준비합니다. 2-3일분의 물과 간편식, 상비약과 처방약, 라디오와 손전 등 보조 배터리, 마스크와 비옷, 위생용품, 가족 비상 연락카드를 넣고 간편식 등의 유통기한을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라디오와 손전 등의 건전지는 분리해서 보관해 주십시오.
1: 네. 박 과장님, 장애인과 아동처럼 대피 취약계층은 평소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0: 네. 먼저 시각장애인께서는 평상시에 조력자와 함께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 위치를 직접 확인해 봅니다. 또한 안전 디딤돌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음성 알림을 설정해 두면 민방공 경보를 음성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청각장애인께서도 안전 디딤돌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진동으로 알림을 설정해 두면 알림을 받은 후 화면에서 자세한 민방공 경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동은 평소에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 집,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의 위치를 알아두고 비상연락카드에 나의 정보를 적어두고 부모님과 비상시 만날 장소 등을 이야기해 둡니다. 또한 공습경보 시에 부모님은 학교 등으로 자녀를 만나러 이동하지 말고 아동이 선생님을 믿고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셔야 합니다.
1: 네. 공습경보와 화생방경보는 대피 방법이 다를 수 있다고 하는데 자, 최승병 교수님, 핵심 차이를 알려주십시오.
2: 네, 사이렌이 없이 음성방송과 문자로 안내되는 화생방경보가 발령되었을 때에는 공습경보 발령 시와 행동 패턴이 다릅니다. 미사일 등에 의한 공습경보는 신속하게 지하공간으로 대피하는 것이 중요한 반면 화생방 상황 시에는 비오염 지역으로의 대피를 실시해야 하고 이게 어려운 경우에는 호흡기를 보호하면서 건물 실내로 대피하시되 가급적 지상보다는 높은 건물 위층으로 대피하셔야 합니다. 화생방 작용제 오염에 의한 경보 발령 시에는 화생방 방독면, 보호의 또는 이 고무장갑, 고무장화, 비옷 등 이 대체 물자를 착용해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건물 높은 층 실내로 대피를 한 경우에는 외부의 오염 공기가 실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반드시 밀폐나 차단하셔야 됩니다. 출입문과 창문은 닫고 투명 테이프나 알루미늄 테이프, 젖은 수건, 신문지 등으로 밀폐하고 에어컨, 환풍기, 공기청정기는 작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또 외부와 연결된 기기의 주변부는 테이프 등으로 밀봉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화학작용제 오염 시에는 실내 대피가 어렵고 외부에 있는 경우라면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대피하되 오염 지역 내라면은 바람이 부는 좌우측 직각 방향으로 대피해야 보다 안전합니다.
1: 네. 화생방 보호 장비가 없을 때 고무장갑, 고무장화, 오이 등 대체 물자를 활용하면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구체적인 활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 네. 화생방

0: 상황에 대비해서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화생방 방독면을 구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만 이게 준비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KF95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여 호흡기를 임시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도 없다면 손수건이나 의류, 거즈 등을 물에 적셔서 코와 입을 막고 호흡기로 오염작용제가 직접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이 외부에 노출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투명 테이프, 알루미늄 테이프 등도 이 화학작용제에 대해서 2시간에서 6시간까지 방호가 가능하고 이 상황에 따라 두꺼운 고무 재질의 생활용품은 화학 오염 상황에서도 일시적으로 대체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다음으로 민방위 과장님, 이번 훈련 중에 소방차 앰뷸런스 길 터주기 훈련이 있는데 이를 위한 국민 행동 요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2: 네, 우선 소방차나 앰뷸런스가 보이면 비상 등을 켜고 상황을 인지했음을 알리고 도로 상황에 맞게 차량을 서행하며 편도 1차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바짝부터 일시 정지하고 편도 2차로 이상일 때는 차량을 좌우 차로로 이동시켜 중앙 공간을 확보해 줘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상 등을 켜고 긴급 차량이 통과할 수 있도록 양옆으로 길을 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급하게 길을 터주다가 사고로 이어지지 않게 꼭 침착하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1: 네. 그런데 막히는 출퇴근길처럼 정체 구간에서는 길을 터주는 게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2: 그래서 흔히 말하는 모세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좁은 공간이지만 차량이 좌우로 조금씩 핸들을 꺾어 공간을 만들면 소방차나 구급차는 충분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차선을 급하게 바꾸거나 경적을 울리는 건 오히려 방해가 될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고속도로, 터널, 병원 진입로 근처에서는 그몇 초가 생사를 가르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적극적 양보가 필수적입니다.
1: 네. 이제 훈련 경계 경보가 발령되겠습니다.
3: 훈련 상황, 훈련 상황. 국민 여러분, 여기는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훈련 경계 경보를 발령합니다. 현재 시간 14시 15분부로 우리나라 전역에 훈련 경계 경보를 발령합니다. 이 방송은 훈련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전역에 발령했던 훈련 공습 경보를 훈련 경계 경보로 바꾸어 발령합니다. 현 시간부로 주민 이동 통제를 해제합니다. 주민 이동 통제를 해제합니다. 이상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방금 훈련 경계 경보가 발령돼서 이번 훈련의 주민 이동 통제는 해제됐습니다. 다만 실제 경계 경보는 경보 해제가 아니므로 실제 상황에서는 반드시 정부의 안내에 따라야 됩니다. 이어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진에 대한 국민 행동 요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 교수님, 최근 해외에서 규모가 큰 지진들이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0: 네, 맞습니다. 올해 베네수엘라와 필리핀, 일본 구마모토에서 잇따라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여 수백 명, 많게는 수만 명이 다치거나 사망하였습니다. 이 지진 위험에 우리나라도 예시되 절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대피하시면 안 됩니다. 정전이나 갇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계단으로 대피하시고 대피할 때도 뛰지 말고 걸어서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계단 밖으로 나오셨을 때는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지진 옥외 대피 장소나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곳으로 대피하십시오.
1: 그러면 운전 중이나 전철에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네, 먼저 운전 중인 경우에는 비상등을 켜고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운 뒤에 열쇠를 꽂아두거나 차 안에 두고 대피하십시오. 전철에서는 손잡이나 기둥을 잡아서 일단 넘어지지 않도록 하고 전철이 멈추면 안내에 따라서 행동하십시오.
1: 자, 그리고 최근 해역 지진도 다수 발생하는데 지진해일이 발생하는 경우는 어디로 대피하면 될까요?
0: 네, 먼저 내가 있는 곳이 지진해일 위험이 있는 지역인지 미리 알아두시고요. 지진해일 특보가 발령되면 해안에서 벗어나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대피할 시간이 부족하면 지진해일 긴급 대피 장소나 건물 3층 이상 등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이 지진해일은 수시간 동안 더 높게 여러 번 발생할 수 있으니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는 안전한 곳에 대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안가

0: 해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수심이 깊은 지역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1: 대피한 다음에는 어떻게 정보를 확인해야 됩니까?
0: 네, 대피 후에는 반드시 이 재난방송이나 라디오, 재난문자, 안전디딤돌 앱 등을 통해서 공식 안내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지진 직후에는 가짜뉴스나 루머가 많이 돌 수 있기 때문에 공식 채널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셔야 안전합니다.
1: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잠시 후 훈련 경보 해제 안내가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2026년 8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 라디오 방송이었습니다.
2: 훈련 상황, 국민 여러분, 여기는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입니다. 현재 시간 14시 20분부로 우리나라 전역에 발령했던 훈련 경보를 해제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일상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네, 행안부 박남기 민방위 과장님, 한양대학교 최승병 교수와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8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 라디오 방송 진행의 아나운서 김태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이어서 2시에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2시 20분입니다.

12시의 데이트 정상훈입니다. 아, 조금 늦었습니다. 아, 늦게 온 건 절대 아니에요. 민방위 훈련이 끝날 때까지 구석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또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뭐 예전에는 민방위 훈련이 있는 날에는 학교에서도 공부 잠깐 안 하고 불 다 끄고 책상 밑에 숨어서 끝날 때까지 기다렸는데, 자, 이때 떠들면 혼났어요. 그렇죠? 그때부터 알았죠. 꼼짝 안 하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 나는 입을 움직여야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구나. 네. 자, 이제 훈련이 끝났으니까 평소대로 움직여보시죠. 자, 기지개도 켜보시고요. 아, 좋다. 8월 20일 목요일 2시 데이트. 저는 정상훈입니다.

0: 네, 8월 20일 목요일 2시에 데이트 첫 곡으로 세인트 모텔의 무브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미의 믿음직한 오빠 양코 젠젠 따왈레 정상훈입니다. 네, DJ 영미 씨가 지금 출산 휴가 중이고 몸조리하면서 방송 복귀한 날만 누구보다 손꼽아서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곧 오시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목요일 2시 데이트 평소보다 늦게 시작했거든요. 하실 말씀 있으신 분들은 불이 나게 서둘러서 보내주십시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정보 이용료 추가, 미니 게시판, 스마트폰 미니 어플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시원한 커피 드릴게요. 그럼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1: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서비스.
4: 올바른 품질하면?
5: 올품.
4: 올품하면?
5: 올바른 품질.
4: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5: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4: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5: 올바른 품질.
6: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7: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8: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9: 지긋지긋 무조맨
10: 티 어실 원스야.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양건 쨍쨍이 다올래 정상훈입니다.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저는 정상훈입니다. 조용필의 헬로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반가 반갈래. 저는 지금 택시 안에서 손님을 기다리며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 운전하시는구나. 캬, 이게 허리가 보통 다리도 아프시고 중간중간에 내리셔가지고 기지개 하시고 허리도 좀 풀어주시고 그래 보세요. 예, 꼭 그러시길 빕니다. 이혜정님이 아웃도어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요즘 날씨가 오락가락해서 정말 힘듭니다. 해 쨍쨍해서 물건 밖으로 내놓으면 갑자기 비가 막 퍼부어서 헐레벌떡 매장 안으로 집어넣고 다 넣으면 거짓말처럼 다시 해가 떠요. 다섯 번 이상은 하는 것 같습니다. 매출은 없고 정말 힘드네요. 그래도 포기는 없다. 상호님의 응원 한마디에 힘이 날 것 같아요. 하, 진짜 이게 저 같은 경우에도 그 매장 밖에 있는 옷을 보고 나서 이거 살까 말까 하다가 결국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호객 행위를 하는 거지. 어머, 안에 더 좋은 옷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매출이 없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꾸준히 한번 계속 해보십시오. 예, 언젠간 매출을 올리겠죠. 화이팅! 자, 7345님. 자영업하는 12년 차 부부예요. 가게 일하면서 딸 둘 키우느라 쉽지 않은 날들을 보냈는데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은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남편이랑 둘이서 데이트하기로 했어요. 뭐 별거 안 해도 둘이서 맛있는 것만 먹어도 행복합니다. 저는 와이프랑 잘하는 게 맛있는 것도 있지만 산책 많이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둘이 뭐 뭔가 걸으면서 서로 얘기를 하니까 속 얘기도 나오고 같이 공감도 되고 또 땀도 흘리고 참 좋습니다. 한번 산책도 한번 권합니다. 저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계속 보내주시면 저는 감사합니다. 신청곡도 받습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우리 자영업 하시는 7345님 가게는 셔터도 하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영케이의 셔터도 듣고 올게요.

두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정상훈입니다. 영케이의 셔터도 듣고 왔습니다. 사연도 볼까요? 4080님 다들 계약하셨죠? 계약하신 분들이 너무 부러워요. 저희 집은 아직 한 분이 남아 계시네요. 내일 계약인데 남은 시간이 너무 기네요. 아르바이트 마치고 둘째 놈 점심 챙겨주러 달려갑니다. 둘째 놈이라고 하셨으면은 나이가 좀 있다는 얘기인데 그 정도면 지가 차려 먹을 수도 있지 않나? 아이고 좀 먹어라. 네가 좀 엄마 힘들게 아르바이트까지 해가지고 아무튼 자 곧 있으면 계약입니다. 화이팅! 자 4519님 저도 빨리 계약했으면 좋겠어요. 공부하려고 하는데 집중이 하나도 안 되고요. 놀려고 하면 숙제가 있어요. 그냥 학교 가서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랑 노는 게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잠자는 늦잠 자는 것 빼고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야 얘 기특하네. 어머 기특하다. 뭐 학교가 이렇게 좋다니. 저도 어제 우리 아이들한테 학교 가니까 어때? 그래요 둘째한테 보냈는데 너무 기분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첫 애한테 보냈더니 너무 싫다고 그러더라고. 왜? 너 그 반 회장 아니야? 그리고 방송방도 했는데 그래도 학교는 가기 싫대. 회장하고 책임감 있고 애들한테 막 뭔가를 보여줘야 돼. 아, 그거는 그 둘째 문제고 학교는 가기 싫대. 참 그래요. 아무튼 저도 생각해보면 학교는 가기 싫었어요. 학교 가면 공부밖에 안 시켰죠. 맞죠. 근데 친구들하고 노는 건 너무 좋아. 아무튼 기특합니다. 1868님. 우리 딸은 오늘 계약인데 학교 가기 싫대요. 선생님이거든요. 선생님이시구나. 예. 아이들이나 선생님이나 학교 가는 건 좀 싫어. 그죠? 좋은 건 좋은 거고 싫은 건 싫은 거야.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네. 사연 계속 받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이렇게 학교 가기 싫을 때는 어떻게

0: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냥은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2시 40분입니다.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정상훈입니다. 아, 우리 영민 씨가 출산 휴가를 떠났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달려왔고요. 제 목격담이 하나 왔는데요. 0955님, 상훈님 반갑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상훈님이 가끔 가시는 우이동 모의원에 알죠. 네, 근무하고 있어요. 같이 사진 찍은 거 엄청 자랑하더라고요. 내일이 저희 와이프 생일인데 축하해 주시면 와이프가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이름은 이미영님입니다. 참고로 사진 속에 가운데 흰 옷 입은 분이 제 와이프예요. 미영님 축하드립니다. Congratulation. 축하합니다. 제가 선물로 커피 쏠게요. 네, 감사합니다. 3634님. 네, 어린이집 다니는 아들이 씨앗 키우는 키트를 가져와서 기르고 있어요. 5일 정도 지났는데 손가락 길이만큼 자랐네요. 아들한테 이만큼 자랐어 라고 보여줬더니 영혼 없이 우와 하고 다른 데 가버렸어요. 이거 다음에 이제 엄마 숙제인 거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저도 많이 해봤어요. 수박도 해보고 콩도 해보고 남자아이들이라서 그런지 키우는 것도 신기해하고 새싹이 죽는 것도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죽으면 우와 죽었다 우와 신기해 뭐 그래요. 참 귀여워요. 예. 8740님 재밌네요. 사무실 안에서 일만 하다가 물음표 하시고 오늘 오랜만에 출장이 있어서 차를 타고 나왔는데 물음표 하시고 2시에 데이트 정상훈 물음표 산초 오빠 물음표 칭따 오빠 물음표 너무 좋아요 물음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장거리 운전이 일정이라 음성으로 이렇게 하면 저도 이거 자주 하거든요. 자주 써요. 근데 이게 이 AI가 알아서 끝에 음을 올리면 물음표가 붙어. 되게 웃겨. 그러니까 이렇게 하신 거야. 사무실 안에서 일만 하다가 이렇게 하니까 물음표 붙은 거야. 근데 어떻게 지울 수가 없어요. 운전 중이니까 이렇게. 네. 운전 조심하시고요. 네. 저한테 하고 싶은 얘기 계속 보내주십시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귀여운 사연들 만나고 왔으니까요. 귀여운 노래로 듣고 올게요. 허밍 어반 스테레오의 하와이안 커플 리믹스 버전과 화사의 So Cute.

0: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정상훈입니다. 광고 듣고 왔고요. 사연 계속해 보겠습니다. 0806님 아들 자랑 좀 해도 되나요? 네 물론입니다. 네 지금 외출하려고 차에 탔는데 아니 글쎄 우리 아들이 제 차에 기름을 가득 채워둔 거 있죠? 엄마 차에 기름 없던데 내가 넣었어. 드라마 대사인 줄. 언제 이렇게 컸을까요? 기특해서 용돈 조금 더 입금했습니다. 상훈 씨 부럽죠? 안 부러운데 안 부러운데. 아니 부럽습니다 솔직히. 어젠가 그젠가 저기 뭐 용돈 줄 일이 있어가지고 5만 원을 이렇게 줬는데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10만 원 주면 안 돼? 라고 해가지고 제가 뚜껑이 좀 열렸습니다. 예, 참 부럽습니다. 박정선님 사소한 일로 신랑과 다퉜는데 아침에 출근해보니 가방에 쪽지 하나가 있더라고요. 신랑의 귀여운 그림과 함께 쓰여진 사과 쪽지. 괜히 더 미안해지네요. 네, 저녁에 만난 거 해줘야겠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저희 와이프도 편지 그러니까 생일 선물 대신 편지를 좀 써달라고 그래서 야 근데 몇 년을 쓰다 보니까 제가 이제 나중에 한번 꺼내왔거든요. 제가 쓴 편지를 너무 많이 웃었잖아.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리고 미안해가 왜 이렇게 많은지 미안해. 그리고 두 번째가 뭔지 알아요? 고마워. 남자분들은 다 똑같을 거예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센스 있는 남편, 센스 있는 아들을 기대하면서 광고 듣고 올게요.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0: 맛있다. 껍질도 얇고.
1: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광고 듣고 왔습니다. 아, 계속해볼까요? 이현민님. 자랑 끝났어요? 전 운동 마치고 혼자 찜질방 갑니다. 방학이 끝났으니 사람 별로 없겠죠? 완전 좋겠죠? 신나셨다, 신나셨다. 아, 네, 찜질방. 저도 사우나 되게 좋아하는데, 예, 찜질방도 엄청 좋아합니다. 그거 여유롭게 혼자 촥 하면서 식혜 쭉 깔고, 얼마나 좋아요. 그때 끝났는데 왔다 갔다. 저 냉탕, 온탕, 삼삼 하거든요. 그러면 사지가 풀려. 흐물흐물해져. 오징어처럼. 그때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두댕이들의 자랑 사연 많이 와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잠시 후 3, 4부에는요. 현미님처럼 혼자 계신 분들을 위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2부 끝곡으로 B1A4의 이게 무슨 일이야? 들을게요.

0: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3: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5: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6: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비욘세의 Crazy in Love 2시의 데이트 3부 아주 강렬한 곡으로 시작해봤습니다. 신청하신 분이 계십니다. 8738님 친형과 함께 방을 사용해서 항상 조용히 쭈구리가 되어 라디오를 듣는데 형이 외출하면 볼륨을 최대치로 틀어놓고 싶은 노래가 있어요. 비욘세의 Crazy in Love. 이걸 연속으로 틀어놓고 1시간 정도 춤을 추고 나면 스트레스가 싹 사라집니다. 예, 그만 말죠. 평소에 얼마나 형 눈치를 보시려나. 아이고, 감도 안 오네요. 2시의 데이트 지금 여러분들은 듣고 계십니다. DJ 안영미 씨가 지금 출산 휴가 중이에요. 네, 곧 있으면 올 겁니다. 좀 길게 쉬고 있는 것 같죠? 몸조리를 근데 잘해야지 복귀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으니까 네, 조금만 여러분들 좀 기다려주세요. 그때까지 제가 좀 책임져 드리고 싶은데 안영미 씨가 얼마나 이렇게 잘해주셨는지 다시 한번 그 몸서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라고 이렇게 조금 모자란 제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혼자 있을 때 듣고 싶은 노래 쭉 이어봅니다. 애들은 학교 갔잖아요. 식구들 전부 나간 집에 나 혼자 듣고 싶은 노래 혹은 현관문 딱 닫고 나와서 회사로 향하는 차 안에서 오직 나만의 공간 내가 듣고 싶은 노래 플레이할 때 그 행복 이렇게 아무도 없을 때 내가 진짜로 듣고 싶은 바로 그 노래만 오늘 모아봤습니다. 광고 듣고 이어갈게요.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Airbnb.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일상으로의 초대 신해철의 노래였습니다. 아, 신해철님 노래 들으면 추억이 막 돋아요. 아, 여러분들도 많이 그러시죠. 저는 그 대학교 시절 이전에 예, 대학가요제에서 무한궤도로 그대에게 따다다단 따단 따단 따단 따다다단 따단 따단 따다다단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이고, 아무튼 이 음악을 듣고 전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그 응원송으로 장기 자랑을 했었죠. 그때가 또 떠오르네요. 참 신나는 곡이에요. 네. 1431님이 신청하셨는데요. 애들이 계약하면 조용할 때 눈 감고 들으면 얼마나 좋게요. 더운 여름 땀띠 나게 애들 케어한 저를 위해서 최애 곡입니다. 그래요. 이 노래는 조용할 때 들어야 이 맛인 노래예요. 예. 이 노래 듣고 있는데 중간에 엄마 엄마 밥 줘 밥 줘 밥 줘. 잠깐만 엄마 잠깐만 음악 좀 듣고. 엄마 엄마 엄마 엄마 근데 뭐 들어? 엄마 휴대폰에 아우 정말 됐다 됐다. 아 이렇게 소소한 자기만의 시간을 뺏어가는 우리 아이들 어쩔 수가 없죠. 저는 맨날 경험해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는 노래를 잘 안 듣죠. 왜냐하면 노래를 하면은 옆에서 계속 따라 부르니까 아, 듣기가 싫어져요. 자, 나 혼자 있을 때 듣고 싶은 노래. 3411님 장나라의 키키. 아, 이 라떼 시절 미니홈피 배경음악으로 걸어놨던 그 음악. 예, 가사가 진짜 꽤나 귀여운 노래였던데요. 지금은 40질에 걸친 관계로 이런 귀여운 노래를 듣고 있으면 나이값 못하는 것 같아서 괜히 혼자 듣게 되네요. 아이고 진짜 보고 싶다. 뵙고 싶어요. 예. 자 잠깐만 기다려주시고요. 자 0309님 지드래곤 김유나의 Missing You 신청했는데요. 노래 가사처럼 진짜 마음이 슬플 때 혼자 차 안에서 크게 따라 부르면 속이 후련하면서 눈물이 쏟아져요. 우는 거 들키고 싶지 않아 라고 보내주셨는데 혼자 듣고 싶은 이유도 진짜 가지각색이에요. 혼자 내가 차 안에서 음악 듣고 울어본 적이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예. 아, 참 그러고 싶다. 그럴 여유가 생겼으면 좋겠다. 그 막 울면은 개운하잖아요. 저는 그런 거를 공연을 통해서 되게 많이 경험을 하거든요. 막 감정씬에서 막 목 놓아 울 때 조금 뭐라고 그럴까 카타르시스가 느껴져요. 뭔가 해소되는 그런 느낌. 네, 전 충분히 합니다.

상대 분들하고 얘기할 때가 가장 편해. 진짜 저는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은 저한테 이제 오빠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오빠가 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때 되게 막 소스라치게 놀죠. 오빠는 아니지 않나요? 그럼 뭐라고 불러? 그럼 내가 뭐라고 해야 돼? 그러면 그 선배라든지 선배는 정없지 않냐? 선배가 그럼 상훈이가로 할까? 뭐 그것도 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그 나이랑 별반 다를 게 없다. 뭐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게 맞나 지금 말하고? 제가 이래요. 자 8990님이 제가 슬픈 마음이 들거나 힘들 때 혼자 들으며 기분을 푸는 유일한 노래가 있는데요. 바로 펄스의 난 얘기하고 넌 웃어주고입니다. 멜로디도 신나지만 나를 사랑하는 눈빛으로 바라봐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힘이 나요. 아, 난 이 제목부터가 그 힐링되지 않나요? 예? 난 얘기하고 넌 웃어주고. 한자만 들어가면 이상해져요. 난 얘기하고 넌 비웃어주고. 완전 의미가 달라지죠. 참, 근데 저는 무대에 이렇게 간혹가다 이렇게 있을 때 제가 이렇게 플레이할 때 앞에 있는 분들이 웃어주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막 고개를 끄덕이거나 이럴 때 가장 기분이 좋거든요. 그럴 때마다 진짜 감사하죠. 네. 이어서 들어볼 노래 또 한 곡 있죠. 예, 6412님 아웃사이더의 외톨이. 되게 따라하고 싶어지거든요. 누가 있으면 입술만 움찔움찔. 아무도 없을 때 따라 부르면 쾌감 지려요. 아 이렇게 아주 근데 가사 내용이 너무 좋아요. 이게 상처를 치료해 줄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놔두었다간 끊임없이 덧나. 사랑도 사람도 너무나도 겁나. 이런 분은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나는 참 그래.

그냥 만나야 돼, 누군가를. 어디든 무리에 끼어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만 홀로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만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자기만 상처일 수도 있으니까. 아, 반대로 상처를 주고 다녀보세요. 커피 드실래요? 그러면서, 네, 좋아요. 싫은데, 안 사주는데, 뭐 이렇게. 죄송해요. 자, 펄스의 난 얘기하고 넌 웃어주고 그리고 아웃사이더가 부릅니다. 외톨이 두 곡 들어요.

0: 여러분은 2시의 데이트 DJ 스페셜 DJ 정상훈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나 혼자 있을 때 듣고 싶은 노래. 펄스의 난 얘기하고 넌 웃어주고, 아웃사이더의 외톨이, 그리고 체리필터의 낭만 고양이까지 세 곡 연달아 들었습니다. 2335님. 나는 낭만 고양이. 아, 괜히 불렀다, 그죠? 예. 고막에 닿는 순간 막 따라 부르고 싶은데, 근데 이게 고음 부분에 안 올라가니까 온몸으로 악을 숨어 부르게 되는데, 누가 보면 그렇잖아요. 볼상 사나운 거. 아, 여기에서 마이크 추임새까지 막 더우면서 리듬까지 타면 더 방정 맞고 좋은데, 그죠? 나는 이 그 우리 보컬 조유진 씨의 이 앙칼진 목소리 참 매력 있습니다. 네. 나 혼자 있을 때 듣고 싶은 노래, 이번엔 이렇게까지 혼자 있어야 되나 싶은데 사연 한번 보시죠. 9909님이 중년 남자의 로망, 자연인이 되는 것이죠. 작은 계곡을 파놓고 매일 몸 담그고 김치도 담그고 조용히 평상의 대자로 누워서 구름을 이불 삼아 삶을 바라봅니다. 숲속의 작은 집 멋지지 않을까요? 바로 이 순간 최유리의 숲 듣고 싶습니다. 어우. 근데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저도 그냥 다 모든 걸 그냥 안 하고 푸른 자연 앞에 내 몸을 맡기고 싶다. 대자연 앞에. 근데 그 산 같은데 혼자 가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아, 맨 처음에 입구엔 너무 좋아요. 올라가요. 근데 그 적막함. 괜찮아요. 조금 더 올라가요. 점점 무서워져. 여기서 바닥 등고 내려갈까? 내려갈까? 저는 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이분 9909님은 자연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 같다. 네, 나는 자연인이다. 저도 애청자 중에 하나인데 가끔 보면은 부럽기도 하지만 저는 아니요, 아직까지는 도시가 좋습니다. 네, 때마침 0716님 그리고 2613님 5165님도 같은 노래를 신청하셨어요. 광고 듣고 들어보죠.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8: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9: 스페셜 DJ 정상훈과 함께하는 도시의 데이트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10: 핸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동화 가든에서 효자 두유,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어듀에서 롤스크린, 안 입은 듯 차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9: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정상훈입니다. 자, 오늘은 나 혼자 있을 때 듣고 싶은 노래로 만나봤습니다. 아,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까 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 안녕.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입니다.
2: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십니까?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허리 디스크, 협착증 등 척추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불려지는 디스크 질환이나 척추 신경관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인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기존의 수술 방법보다 작은 절개로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양한 각도로 수술이 가능하여 합병증이 적어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혈이나 감염 발생률이 낮고 연부조직 손상도 최소화되어 보통 2주 후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이었습니다.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다짐작성하지.

0: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1: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2: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3: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충남 아산에 있는 신정호 정원. 신정호라는 넓은 호수를 품은 충남 제1호 지방정원인데요. 호수를 따라 다양한 테마정원과 산책로가 이어져 꽃과 호수 풍경을 함께 즐기며 걷기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신정호 정원은 호수 둘레를 따라 걷는 내내 물과 숲이 번갈아 눈에 들어오는데요. 걷다 보면 호수 위로 길게 이어진 달빛 누리교를 만나게 됩니다. 잔잔한 수면 위로 늘어진 버드나무를 가까이서 만날 수 있고요. 해가 지면 다리와 산책로에 조명이 켜지고 레이저의 음악까지 더해져 황홀한 야경이 펼쳐진다고 하네요. 달빛 누리교라는 이름을 들으니 밤에 한 번은 꼭 건너봐야겠네요.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8월 20일 목요일 완벽한 하루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 뉴욕에서 결성한 팝밴드 The Pains of Being Pure at Heart의 A Teenager in Love. 밴드 이름이 The Pains of Being Pure at Heart. 야, 굉장히 어려운 이름이에요. 무슨 뭐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이 있는 것에 고통들? 뭔가 되게 철학적인 어떤 팀 제목을 가지고 있는 음악이 너무 그것보다는 더 가볍고 즐길 수 있는 음악이라 아주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는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완벽한 하루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첫 곡이었습니다. 오늘 살짝 여기가 비가 오고 서울에서는 비가 오고 좀 그래도 조금 선선해가지고 좀 오늘 밖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좀 반가운 비도 맞고 좀 선선한 기분을 가지셨으리라 생각이 들고 이 음악이 조금 그런 날씨와 잘 어울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재윤님이 오늘은 어떤 곡이 나올까 선물 상자 열어보듯 설레며 드는 완화 첫 곡입니다. 역시 곡이 너무 마음에 드네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이 완벽한 하루에서 나오는 첫 곡을 굉장히 좋아하고 첫 곡은 듣자마자 역시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4시가 되자마자 오시지 못하는 분들 많을 텐데 저는 이렇게 좀 4시가 되자마자 첫 곡이라도 탁 듣고 이렇게 어떤 곡이 나오는지 그러면서 오늘 하루 어떤 곡이 나올지 예상해보고 뭐 바쁘시면 못 듣더라도 첫 곡을 들으시면 좋을 거라 그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852 쓰시는 분이 비가 와서 그런지 순디 목소리가 한층 더 깊게 느껴지네요. 감미로워라. 감사합니다. 비가 오면 이제 음악도 좀 이렇게 잘 들리고 오늘 두 시간 동안 또 좋은 음악도 나올 테니까 계속해서 또 완벽한 하루 같이 즐겨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목요일 소소데이죠. 소소데이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은 되게 비가 그렇게 잔잔하게 와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좀 전남 광주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경남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등지에 오후 4시를 기해 폭염경보가 발효가

0: 아, 여기는 아직도 너무 더운가 봐요.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 야외 활동 자제해 주시고 물을 자주 드시고 그늘에서 야외에서 어쩔 수 없이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자주 쉬시고 물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아, 이렇게 서울하고는 또 다른 밑에 지방은 좀 그렇군요. 일단 참 아직도 날씨가 참 힘듭니다. 그래요. 오늘 그래도 2시간 동안 완벽한 하루 잘 들어주시고요. 오늘 여러분의 소소한 사연 그리고 좋은 신청곡 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1, 2부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3일제약, 백조싱크, 오뚜기 카레, 브람스 안마의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유성물산교역, 올품,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IBK 기업은행,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와 함께합니다.
1: 티긋티긋 무조맨 티 어실 원스야.

0: 코르코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2: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지친 날.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5: 유동 골뱅이,
4: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김현철 피처링 이은미의 우리 언제까지나 들으셨습니다. 방금 이 곡 끝에 이렇게 타닥타닥하는 약간 LP를 듣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났죠. 이게 1993년도에 나온 김현철 씨의 앨범 뭐 횡계에서 돌아오는 저녁 이 앨범에 들어있는 곡인데 참 너무 오랜만에 듣네요. 이 앨범에 뭐 달의 몰락 뭐 이런 곡들도 있었고 횡계에서 돌아오는 저녁이라는 곡도 있고 또 이 곡 우리 언제까지나 이은미 씨와 함께한 이 곡을 비롯해서 정말 좋은 곡이 많죠. 아 LP로 듣는 어제 젠지 음악에서 우리 LP 느낌을 주는 음악 들었었는데 오늘은 정말 이 곡은 정말 LP로 튼 듯한 그 LP를 듣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아 너무 오랜만에 너무 반가운 노래 잘 들었습니다. 7817 쓰시는 분이 김현철이다. 완화 선곡 얼마나 더 완벽할지 감도 안 옵니다. 선곡은 완화에서 나오는 곡들은 뭐 그리 걱정 안 하셔도 그냥 두 시간 내내 좋은 곡들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즘에는 또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신청곡도 아주 언제 틀어도 정말 어울리는 곡들을 잘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 이렇게 완화 완벽한 하루와 취향에 맞는 분들이 정말 점점 많아지고 점점 이런 분들이 참여를 많이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목요일 소소데이 소소한 사연 좀 만나보겠습니다. 곽혜라님이 4시를 기다렸어요.

허한 오후에 완화는 힐링입니다. 라고. 허한 오후. 4시쯤 되면은 뭐, 배고픈 거죠? 배고프시죠? 아, 딱 이제 저녁 먹기 전. 점심에 먹었던 것들이 슬슬 소화가 되면서, 아, 뭐가 좀 이렇게 입이 궁금하다. 저도 지금 이렇게 우리, 찬은 작가 가져온 땅콩을 좀 먹으면서 방송을 하고 있어서 아주 좀 배고플 때가 됐어요. 맞습니다. 7440 쓰시는 분은 타코야키 먹었어요. 그쵸, 배고프죠. 드셨군요. 저녁 드셔야 되는데, 그래요. 배고프면 먹어야죠. 김혜정님, 순디, 오늘 대청소하다가 서랍 깊숙이 넣어둔 앨범을 발견했어요. 추억여행하며 앨범을 한 시간 동안이나 봤다니까요. 아, 저도 얼마 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사는 본가에 갔다가 또 그 아내와 함께 옛날 저의 앨범을 또 막 이렇게 거기 가면 꼭 항상 부모님 댁에 가면 있잖아요. 그걸 쫙 봤는데 정말 너무 재밌더라고요. 정말 아, 추억 여행 잘하셨습니다. 7403 쓰시는 분, 순디. 그냥 불러보고 싶었어요. 7403 쓰시는 분, 저도 그냥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노래를 하나 더 듣죠. 우리 한국의 인디 밴드 공중근을 굉장히 좀 몽환적인 음악을 하는 밴드인데 이 공중근의 선이라는 노래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공중 그늘의 선 들으셨습니다. 연주가 마지막에 몰아치는 그런 연주가 굉장히 멋있네요. 1349 쓰시는 분이 순디 딸아이가 하는 말이 제가 신랑 부를 때 하는 말이 세 가지래요. 보통은 아빠, 부탁할 게 있으면 오빠, 화가 나면 야. 아, 야는 좀 그렇죠. 뭐 어떻게든 뭐 잘 저는 약간 아빠는 약간 딸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이제 자녀가 없으니까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건 조금 그런데 그래도 뭐 나름의 또 그게 있겠죠. 아무튼 알겠습니다. 4745 쓰시는 분이 신청해 주신 마일리 사이러스의 Flowers 들려드리고 저는 2부 취향의 공유로 돌아오겠습니다.

0: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보나 퓨전 음악을 즐겨 듣는 사람들에게 이분들의 연주는 바이블이나 마찬가지인데요. 94년에 앨범을 같이 냈습니다. I can see your house from here 라는 타이틀이고요. 왼쪽에는 존 스코필드의 기타, 오른쪽에는 팬 메스니의 기타가 들리도록 채널을 나눠서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연주를 조금 더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만들었죠. The Red One은 팬 메스니가 작곡했고요. 전자음을 만들 때 애용하던 장치, 기타 신스의 이름을 따서 제목을 붙였다고 합니다. 두 거장의 즉흥 연주가 담긴 이 곡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음악 취향도 문자나 미니 메시지로 공유해 주세요.

오늘 취향의 공유에서 같이 들으신 곡은 존 스코필드 그리고 팻 메슨의 The Red One이었습니다. 아주 뭐 재즈를 좋아하시는 분들 또 기타를 잘 아시거나 기타리스트들 잘 아시는 분들은 존 스코필드, 팻 메슨이라면은 뭐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이 둘이 앨범을 냈는데 정말 어쩜 이렇게 연주를 이게 오른쪽 왼쪽으로 왼쪽에는 존 스코필드의 기타 오른쪽에는 팻 메슨의 기타가 들리도록 이렇게 나눠놨지만 사실 두 기타리스트는 조금만 관심 있게 들으면은 너무 이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딱 이거는 존 스코필드구나 이렇게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참 이렇게 다른 스타일의 기타리스트 둘이 딱 만나서 이렇게 멋진 음악을 조화롭게 연주를 하는 게 너무 멋있고요. 이 앨범은 이제 팻 메슨이와 존 스코필드의 기타도 멋지지만 다른 베이스와 드럼이 너무 멋지죠. 베이스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스티브 스왈로우의 재즈 베이스 일렉 베이스로 연주하는 재즈 베이스 그리고 빌 스튜어트라는 굉장히 너무 멋있는 존 스코필드하고 굉장히 많이 연주를 하는 빌 스튜어트 드러머가 같이 함께 했습니다. 너무 음악이 대가들이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음악을 연주하니까 참 듣기도 좋고 이 다이나믹도 너무 좋고 멋있습니다. 3726 쓰시는 분이 몽환인지 실체인지 흐린 날씨에 너무나 잘 맞는 음악 취향을 저격당했습니다. 얼쑤라고 하셨어요. 이 앨범에 나오는 곡들이 정말 너무 멋있으니까요. 한번 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팻 메슨이의 이 신스 기타 있죠. 이거는 약간 기타인데 약간 그 이펙터를 연결해서 신디사이저에서 나오는 소리. 이 소리 팻 메슨이의 앨범에 굉장히 많고 제가 한번 언제 한번 틀어드리고 싶은데 이 곡들이 길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 좀 긴 곡이라도 한번 취향의 공연에서 한번 틀어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우리 황경현 PD를 꼬시고 있습니다. 좀 기다려주시고요. 0549 쓰시는 분이 취향의 공유로 곡을 공유해 주셨어요. 저는 손지창 오빠와 김민종 오빠가 듀엣으로 활동한 너만을 느끼며라는 곡을 공유하고 싶어요. 들어도 질리지가 않아요. 상수님도 저와 비슷한 세대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 이곡 정말 오랜만에 들어볼 것 같은데 저도 기대가 되네요. 아, 혹시 이 손지창과 김민종 이두분더 블루라는 팀이잖아요. 이두 분의 음악을 못 들어보신 우리 조금 젠지 세대 좀그 여러분들이 한번 이곡 들어보시고 우리는 이제 추억이 있으니까 좋잖아요. 근데 이분들도 정말 좋은지, 아,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평을 하는지 좀 궁금하니까 한번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젠지 세대 여러분들. 자, 0549 쓰시는 분이 공유해 주신 취향곡이죠. 더 블루의 너만을 느끼며.

야, 이거 이렇게 이렇게 두 곡을 들으니까 정말 지금 문자 창과 미니 메시지 창이 아주 옛날 사람들 잔치입니다. 잔치. 0549 쓰시는 분이 공유해 주신 곡이었죠. 더블루의 너만을 느끼며 들으셨고요. 그 뒤로 넥스트의 도시인까지 두 곡. 아, 우리 젠지 세대 여러분들한테 제가 조금 어떤 감상평이 올지 궁금했었는데 지금 옛날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만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춤추며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2396 쓰시는 분은 차 아닌데 빵빵

0: 생각나요. 아, 이런 옛날 사람들 아주. 자, 어쨌든 두 곡. 너무 오랜만에 잘 들었고요. 이런 그곡 연결을 할수 있도록 불을 붙여주신 우리 0549 쓰시는 분께 상순 세트 보내드릴게요. 오늘 정말 기분 좋아서요. 제가 좋은 걸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블랙박스 그리고 김치 세트. 야, 이거 대단한 좋아한대요. 이렇게 두개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을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목요일 소소데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6709 쓰시는 분이 순디 남편 성격이 꼰대 같아서 배드민턴 동호회 가입시키고 운동시켰더니 성격이 좋아지고 화통해졌어요. 아 역시 운동인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동호회 가입을 시켰더니 그렇게 된 거 보면은 너무 고립돼 있었군요 남편이. 그래요. 사람들 많이 만나고 그래야 성격이 좀 좋아지겠죠. 7287 쓰시는 분 아 나 옛날 사람인가 노래 다 아는 거네. 아 그래요. 같은 세대 사람들 모여 있는 겁니다. 자 옛날 노래 하나 더 드릴까요? 8552 쓰시는 분이 신청해 주신 이 곡은 근데 뭐 옛날 사람이든 지금 요즘 사람이든 다 좋아하는 옛날 노래죠. The Carpenters의 노래입니다. Close to You 이 곡 2부 끝곡으로 들어드리고 저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이른 아침에 극장에 입장하는 사람들에게 요금을 조금 깎아주는 걸 조조 할인이라고 하죠. 여기서 조조는 일찍조, 아침조를 쓰는 한자어입니다. 이른 아침이란 뜻인 거죠. 토박이 말 중엔 이슬 아침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슬이 채 마르지 않은 이른 아침을 이슬 아침이라고 해서 농촌에선 이슬 아침부터 바삐 일하는 농부들을 볼 수 있다처럼 쓰입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3부 시작했습니다. 야, 3부 첫 곡까지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듣는 노래가 오늘 많이 나오네요. 모로코의 Sing It Back 들으셨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이 노래가 나오면은 2000년대 초반에 어떤 홍대 클럽들이 생각나요. 수많은 클럽을 제가 돌아다니면서 하우스 클럽을 돌아다니면서 야, 갈 때마다 이 노래가 나왔거든요. 아, 정말 오랜만에 듣는 우리 모로코의 Sing It Back. 여러분들도 아주 좋으셨죠? 잘 들었습니다. 김희은님이 5살 우리 아들은 차 안에서 떼쓰며 울고 있는데 이 노래 나오니 20대 생각이 나면서 바운스에 몸이 흔들흔들. 그래요. 8743 쓰시는 분. 제가 98년생인데 형이라고 해도 되죠? 형 방송 들으면서 일하고 집에 가서 맥주 먹고 싶어요. 아, 그래요. 어떻게 뭐 부르든 무슨 상관입니까? 제가 74년생이니까 제가 군대 제대하고 태어나신 거예요. 그것만 알아두시고요. 자, 오늘 별거 없는 목요일 소소데이. 여러분은 이런 걸 라디오에 보내도 되나 싶은 소소한 사연들 보내주시고 저희는 이런 걸 방송국에서 선물이라고 보냈나 싶은 소소한 선물들 보내드립니다. 선물 받으시더라도 어디 다른 곳에 알리진 마시고요. 뭐 이런 선물을 받았다, 저런 선물을 받았다. 어디 뭐 이런 민이나 문자창에다가 쓰시지 마시고 그냥 선물 받고 그래. 이게 과연 이게 방송국에서 이런 걸 보내줘도 되는 거야? 이렇게 한번 웃으시고 웃으라고 보내드리는 겁니다. 웃으시고 딱 숨겨놓으시면 됩니다. 비밀로 꼭 붙여주시기 바라고요. 3부에도 계속 여러분의 소소한 사연 그리고 좋은 신청곡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3, 4부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IS 동서, 주식회사 본컴퍼니, 베스트슬립, 노무법인 폐, 롯데렌탈,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해리자보에,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1: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2: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혀 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7: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8: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아니 본나.

더 폴스의 에코, Talk to me baby 들으셨고요. 그 뒤로 원슈타인의 프로미스까지 두 곡 들으셨습니다. 소소한 사연 좀 만나볼까요? 2451 쓰시는 분이 순디, 저 한 번도 안 읽어주셨어요. 제 거 문자도 읽어주세요. 저 오랜만에 칼퇴한단 말이에요. 아싸리, 아싸리? 아싸리라는 이 감탄사. 이분... 알겠습니다. 아싸리? 아싸라비아 아닌가요? 아싸리는 처음 들어봤어요. 라원킹이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 오늘 처음 가입해봤어요. 목소리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868 쓰시는 분. 우리 집 상전 고양이 공주마마 베리 수술하는 날이에요. 베리 힘내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베리는 뭐 제가 힘내라고 해도 잘 못 알아들 것 같고요. 5868 쓰시는 분이 힘내세요. 네. 베리는 이제 상전이니까. 무슨 수술 하시길래. 아무튼 뭐 요즘 뭐 다들 그 병원, 동물병원에서 아주 친절하게 수술도 아주 잘 해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소희님, 순디, 저 2주 만에 세차했는데 비와요 지금. 아, 원래 그런 겁니다. 세차할 때는 항상 일기예보를

봐도 소용없어요. 그냥 세차하면 비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름엔 특히 그래요. 1501 쓰시는 분. 내일까지 부장님이 휴가세요. 이상하게 좋아요.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니죠. 좋죠 그냥. 6709 쓰시는 분이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러브홀릭의 러브홀릭.

러브홀릭의 러브홀릭 들으셨습니다. 아, 이 곡도 참 오랜만에 좋네요. 4657 쓰시는 분이 엄마가 상수님 라디오 좋아해서 함께 듣고 있어요. 엄마랑 대천 해수욕장으로 놀러 갔다가 집에 돌아가는 길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야, 해수욕장. 참 저는 그 제주에 살 때 해수욕장이 가까이 있어서 안 갔어요. 가까이 너무 가까우니까 뭐 언제든지 갈 수 있겠지라고 하면서 아니 물론 지나가긴 했지만 아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해수욕장 참 그때 좀 많이 가둘 걸이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해수욕장 놀러 가고 싶어요. 최홍미님 순디 컨셉이 유쾌한 입담인가요? 즐겁네요. 아 유쾌하셨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최홍미님 제가 뭐 그렇게 유쾌하게 막 하려고

노력은 하지 않지만 그냥 아니 그냥 이 완벽한 하루를 진행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이 문자가 굉장히 유쾌하고 재밌어서 저도 아주 즐겁게 유쾌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쾌한 문자 미니 메시지로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768이 쓰시는 분, 3개 2,000원짜리 꽈배기 먹으며 완화들어요. 3개 2,000원이면 요즘에 어떤 시세인가요? 싼 건가요? 예전에는 좀 우리 여기 옛날 사람들은 많이 뭐 얘기하겠지만 3개 2,000원이면 좀 요즘엔 좀 싼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요. 맛있게 먹으면서 완벽한 하루 들으시기 바랍니다. 5367 쓰시는 분, 아, 순디가 74년생이시구나. 맞습니다. 뭐, 74년생 맞습니다. 5367 쓰시는 분은 몇 년생인지 또 문득 궁금해지네요. 펄잼의 Even Flow 이 곡 듣고 저는 4부 상순 퀴즈로 돌아오겠습니다.

Zafra.

0: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여러분의 상식이 선물이 되는 상식의 순기능, 그래서 상순 퀴즈. 여러분들은 선물을 챙기고 우리는 여러분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다섯 분씩 뽑아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8월 20일 오늘은 세계 모기의 날입니다. 모기를 기념하는 날이라기보다는 모기가 옮기는 질병과 예방법을 알리는 날인데요. 1897년 오늘 영국의 의사 로널드 로스가 모기가 말라리아를 옮긴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이를 기념해서 지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문제 드립니다. 수컷 모기는 사람의 피를 빨지 않는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오, 그래요? 그러면 우리의 피를 빠는 이 여름철에 아주 잠자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 모기. 암컷 모기만 피를 빠는 건가요? 그러면 수컷 모기는 어떻게 하는 거? 어떻게 하잖아요? 글쎄요. 이런 얘기를 어디선가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주 알쏭달쏭한 그런 문제입니다. 오늘 상순 퀴즈. 자, 오늘 8월 20일 목요일 20일 8월 굉장히 동그라미가 많은 그런 8에도 동그라미가 두 개가 있고요. 월에도 동그라미가 있고요. 28 때 20, 0에도 동그라미, 1자, 1, 여기도 동그라미, 아주 그냥 동그라미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X. 오늘 저는 저와 반대로 가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동그라미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저는 반대로 X로 저와 O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저와 반대로 갑니다. X인가 여러분들 또 저와 반대로 가고 싶은 사람들 O로 가시고요. 어쨌든 알겠어요. 자, 저는 오늘 X로 찍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찍어 보시죠. 수컷 모기는 사람의 피를 빨지 않는다. O X.

상순 퀴즈에 이어서 제이스 문화주의 워드플레이 들으셨습니다. 오늘 상순 퀴즈 수컷 모기는 사람의 피를 빨지 않는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저는 오늘 뭐로 봐도 O인 것 같은데 저와 반대로 저는 저와 반대로 X로 저는 찍었습니다. 8538 쓰시는 분 X. 모기에는 성별이 없지 않나요? 아,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어떡하죠? 이선희님은 저도 X. 왜냐면은 드라큘라도 남자잖아요. 피 빨아 먹잖아요. 아, 그건 드라큘라고요. 모기는 다르잖아요. 모기는. 전 아무리 생각해도 온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저는 그냥 X로 찍었습니다. 재밌잖아요. 6370 쓰시는 분 정답 O. 5를 답으로 하라는 날인 것 같은데 역시 남다르신 분. 그래요. 아, 저는 다른 사람들과 모두가 5를 외칠 때 저는 X를 외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5364 쓰시는 분 정답 5. 모기한테 헌혈 많이 당해봐서 M이다. 아, 저도 정말 모기한테 너무 많이 너무 고통을 받아가지고 요즘에는 아예 우리가 여름이 시작하기도 전에 모기가 조금 한 마리가 나왔다? 그러면 바로 모기장으로 이렇게 탁 쳐가지고 절대 모기가 못 들어옵니다. 오늘 정답을 알아보죠. 수컷 모기는 사람의 피를 빨지 않는다. OX였죠. 정답은 바로 봐요. 오잖아요. 수컷 모기는 사람의 피를 빨지 않습니다. 제가 뭘 했습니까? 오잖아요. 사람이나 동물의 피를 빠는 건 암컷 모기인데요. 암컷은 알을 만드는 데 필요한 단백질과 영양분을 얻기 위해 피를 먹습니다. 반면 수컷 모기는 꽃꿀이나 식물의 즙 같은 당분을 먹고 살기 때문에 사람을 물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 우리 암컷 모기 알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피를 빠는 우리 암컷 모기

물고기가 정말 많은 희생을 당하고 있네요. 참 암컷들이 참 우리 암컷 모기 피도 좀 줘야겠어요. 제가 알 위해서 참 그 모성애 정말 너무 대단합니다. 우리 수컷 모기들은 뭐 그거 뭐 그냥 꽃꿀이나 식물의 즙 같은 거 그냥 먹고 암컷 먹이는 목숨을 걸고 사람한테 가가지고 또 피를 먹고 정말 제가 오늘 그냥 오를 안 하기에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X 그래요. 다들 저는 평등하게 수컷도 피를 빨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냥 X로 그냥 했지만 틀렸습니다. 오늘 정답은 5고요. 정답자 5분 뽑아서 당첨자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이상희님의 신청곡 듣죠.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자이언티의 양화대교에 이어서 4657 쓰시는 분이 신청해 주신 더 클래식의 여우야까지 두 곡 들으셨습니다. 오늘 참 반가운 노래들이 많이 나오네요. 너무 듣기가

0: 한동안 집에서 딱 얌전히 있으셔야죠. 그리고 또 밑반찬도 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안에 돌아오면은 또 반찬 착 해가지고 또 밥도 해줘야 되니까 알겠어요? 응? 딴 생각하지 마시고 집에 계세요. 제가 냉동만두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 냉동만두 잠깐 나가지고 가져와가지고 집에서 냉동만두 먹고 그냥 조용히 집에 계시기 바랍니다. 어디 갈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까 남편이 저녁에 회식 가서 18개월 딸이랑 단둘이 저녁 보내시는 우리 3433 쓰시는 분, 문자를 너무 보내고 싶어 한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너무 감사드리면서 저도 이분도 제가 모바일 햄버거 쿠폰 그리고 18개월 딸이 이런 거 먹나요? 바나나 우유 하나 더까지 해서 두개 보내드릴 테니까 즐거운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9927 쓰시는 분은 즐거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집에 계세요. 알겠죠? 자,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201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1: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 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 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잠시 후 6시부터 방송됩니다.
5: 완벽한 하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친절한 모디바에서 무항생제 닭가슴살,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두상점 브라운체리에서 직화식 커피 드립백,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집중을 깨우는 습관 포곤에서 맑은 머리 롤온 패치를 드립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이수민 님이 제가 아까 그 18개월 딸한테 주라고 바나나 우유 쿠폰을 보내드렸잖아요. 근데 이수민 님이 18개월이면 아직 바나나 우유 먹으면 안 된다고 하네요. 아 그럼 엄마가 먹겠죠. 알아서 받으면 좀 기분 좋은데 엄마가 기분 좋으면 됐잖아요. 이수민 님.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이를 키운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런 개념이 좀 없어서 제가 바나나 우유 그냥 드렸습니다. 그럼 이수민 님 질투 나서 그런 거죠. 바나나 우유 제가 보내드릴게요. 이수민님. 이수민님은 18개월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드세요. 바나나 우유. 자 오늘 이제 완벽한 하루는 마칠 시간이 됐고요. 잠시 후 우리 배철수 DJ가 휴가에서 드디어 돌아오셨습니다. 제가 외로웠는데 이렇게 형님 또 보니까 참 기분이 좋아졌어요. 우리 배철수의 음악 캠프 계속해서 어디 가지 마시고 들어주시고 문자 하나씩 잘 돌아오셨다고 문자 하나씩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금요일 정통 라디오 있는 날이죠.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그리고 완벽한 하루에서 선곡한 좋은 곡으로 함께하는 날입니다. 내일도 와서 좋은 곡, 좋은 노래 그리고 좋은 얘기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이상웅의 춤 들어드리고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연출 황종현, 작가 박찬은, 조아름, 그리고 휴가 간 신보미 작가까지 함께했습니다. 저는 DJ 이상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 되찾을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2: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4: FM 102.3MHz

자,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산 꼭대기 올라가 하늘을 보고 구름을 보고 거리를 보고 세상을 보고 마을을 보고 바람을 보고 자연을 보고 인생을 보고 나무를 보고 바람을 보고 높은 곳에 서면 많은 것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볼 것도 많고 먼 곳에 있는 것도 잘 보입니다. 보고 또 봐도 실증나지 않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높은 곳에 선 사람은 한 가지를 간과하게 됩니다. 산 꼭대기 올라가 마음껏 눈의 호사를 누리다 보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기 쉽습니다. 정상에 서 있으면 자신이 이것저것 다 볼 수 있는데 도취되어 자신도 많은 사람의 눈에 띈다는 걸 깜빡 잊게 됩니다. 세상을 드넓게 보는 데 심취해서 정작 자신을 깊게 들여다보는 눈을 잃기 쉽습니다.

아, 시선 집중은 필요한 일이지만 시각 고정은 고쳐야 할 나쁜 버릇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장소를 떠나 낯선 곳을 여행하는 이유. 생각이나 시각이 고정되는 걸 막기 위해서인지도 모릅니다. 자, 8월 20일 목요일입니다. 백설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네, 레인보우의 연주한 노래 Man on the Silver Mountain 들었습니다. 이 팀의 보컬리스트인 로니 제임스 디오는 세상을 떠나셨고요. 일찍 떠났어요. 예. 그리고 위치 블랙모어가 디퍼플에서 나가서 결성한 밴드가 레인보우거든요. 아, 이때 정말 대단했죠. 얼마 전에 왜 저 디퍼플 공연하는데 위치 블랙모어가 무대에 함께 올라와가지고 스모그 언더 워터를 연주하는 그 영상 보는데, 아, 이상하게 그 저는 그 보고 있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아니, 위치 블랙모어 형님도 이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요. 와, 건강이 그렇게 좋아 보이시지가 않더라고요. 예. 아니, 그, 뭐, 세월이라는 게, 장사도 뭐, 어떻게 세월 앞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예. 아니, 뭐, 친구 만나고 싶어 가셨다고 나중에 얘기는 했어요. 예. 리치 블랙, 뭐, 레인보우, Man on the Silver Mountain 들었습니다. 자, 철수 DJ님 돌아와 주셨군요. 격하게 기다렸습니다. 8707번, 네. 이상혁 씨도, 아, 이번 추가는 왜 이렇게 길게 느껴졌을까요? 그만큼 기다렸다는 얘기. 기다린 거 맞죠? 예. 아, 이거, 예, 다들 뭐, 즐거워 하시는 것 같은데, 아, 저는, 휴가 가면 방송 안 듣습니다. 그래서 모르는데, 야, 유튜브 쇼츠가 떠가지고 잠깐 본 거 있는데,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왜? 음흠. 야, 이세흰 씨. 아저씨, 안녕하세요. 즐거운 휴가 보내셨나요? 안 계신 동안 스페셜 DJ분들 덕분에 잘 들었네요. 없으셔서 좀 아쉽긴 해도 또 새로운 느낌이라, 아, 종종 휴가 자주 가셔도 될 듯죠. 오! 다음 달에 또 갑니다, 그럼. 매달 한 번씩 가도 되는 거죠. 예. 아, 힘들어서 못 가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휴가는, 제가 저, 소셜 네트워크에도 올렸습니다. 와, 너무 힘들어가지고 휴가인지 출장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와, 이게 스탠딩으로 공연을 하루에 한 네다섯 개씩 보는 거는, 와, 힘들던데.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0: 1부 2부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현대해상 화재보험, 3일제약, 주식회사 해리즈아보의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몬컴퍼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음주엔 티맵 대리, 백조싱크, IS 동서, 도드라만돈, 키움증권,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에서 함께합니다.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지긋지긋 무조맨.
5: 어실 원수야.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비틀즈의 에비로드 앨범. 비틀즈의 앨범들이 뭐 거의 다 명반이긴 합니다만 그중에서도 에비로드 앨범이 가장 훌륭하다고 꼽는 평론가들도 꽤 많습니다. 비틀즈의 에비로드 앨범에서 골든 슬럼버스, 캐리 댓 웨잇, 그리고 디 엔드 세 곡의 메들리입니다. 이거 이렇게 메들리로 들으려면 이거 뭐 우리끼리 얘기인데 다른 데서 듣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 이거 원래 왜냐면 이거 CD나 LP로 틀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들으려면. 예, 그럼요. 김시현 씨. 김시현 씨가 청해 주셨습니다. The Beatles의 Golden Slumbers. 이 한 곡 달랑 시켰는데 이 1분 30초예요. 사실 이 한 곡은. Carry That Weight, The End 이렇게 세 곡의 메들리로 보내드렸습니다.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3975번으로 문자가 왔는데 안녕하세요. 하남시에 살고 있는 11살 소녀입니다. 저는 배철수 아저씨 라디오를 좋아하진 않지만 엄마 아빠가 매일 들어서 같이 들을 때도 있어요. 휴가 가셨을 동안 왠지 허전했는데 오늘 돌아오셨다는 소식 듣고 소리 지르

이름에 박수 쳤어요. 항상 파이팅 하세요. 야, 근데 이거 11살 소년님, 이거 앞뒤가 너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네. 앞에는 배철수 아저씨 라디오를 좋아하진 않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들으니까 그냥 곁다리로 좀 들을 때도 있다. 그런데 그렇다면 제가 허전할 일도 없고,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 지르며 박수 칠 만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얘기인데? 그래요? 아무튼 뭐 고마워요. 예, 파이팅 할게요. 예. 자, 8703번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데릴 홀, 자노츠, Kiss on my list.

There's hole in Janot's kiss on my list. 이거 나중에 저 마이클 잭슨이 Thriller 앨범 만들 때요, 빌리진의 리듬을 여기서 차용했다고 자기가 나중에 밝혔거든요. 고레노츠 멤버들은 또 환영했어요. 아유, 그렇게 좋은 곡을 만들었으면 좋지. 자, 계속해서 4610번으로 청해주신 White Snake, Here I Go Again.

0: 안녕하십니까.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초대의장 송영곤입니다. 새로운 시작에는 하나된 힘이 필요합니다. 전남광주가 함께 열어갈 통합의 시대, 소통과 공감, 책임과 신뢰의 우정으로 320만 특별시민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1: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 체험과 일경험, 해상풍력 안전, 유지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0: 상담, 취업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2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리던 비는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은 전남과 경남 일부에 강한 비가 쏟아집니다. 현재 전남 담양과 전북 순창은 호우주의보도 발효 중이고요. 이렇게 갑자기 강한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는 패턴은 당분간 계속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폭염과 열대야주의보도 계속 이어집니다. 내일도 중부지방에는 비가, 남부지방에는 소나기가 내리겠는데 내일 아침 중부지방에 비가 시작돼서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5에서 60mm의 양이 예상되고요. 내일 오후에는 남부지방에 최대 50mm의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남해안에 더 이상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작가 장정일과 영화감독 크리스토퍼 놀란의 공통점. 둘 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TV 토크쇼에 나온 놀란 감독에게 진행자가 물었다. 스마트폰과 이메일 주소가 없다는 게 사실이냐? 사실이다. 스마트폰은 사용하지 않지만 여행할 때 사용하는 피처폰 하나는 갖고 있다. 혹시 스마트폰을 사고 싶은 유혹을 느낀 적은 없나? 뭐 생기면 너무 좋아하게 될 것 같다. 좋아서 중독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다 보면 창밖을 바라보며 영화 구상을 하는 소중한 시간을 잃어버릴까 봐 두렵다. 크리스토퍼 놀란은 컴퓨터도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는 걸 사용한다고 한다. 그는 중요한 시나리오의 경우 빠른 디지털 방식의 전달을 피하고 직접 전달하는 아날로그 방식을 선호한다. 보안을 위해서 그렇게 한단다. 사실 놀란 감독의 경우는 그가 아날로그 방식을 고수해도 옆에서 디지털 업무를 대신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장정일 작가의 경우에는 종종 난감한 사태에 처하곤 했단다. 타자기와 오디오, 자전거만 있으면 되는 세상이 아니니까.

저수는 오늘 삐삐나 휴대전화 같은 통신기기를 가질 생각이 없었던 작가가 몇 년 전에 스마트폰을 개통하며 쓴 글을 읽는다. 화가 난 상태에선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그는 그날 저녁도 이미 화에 취했기 때문에 즐겨 마시는 막걸리를 마실 수 없었단다. 스마트폰 없이는 계정에 로그인이 불가하도록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방침이 바뀌자 장정일의 독서 일기는 윌리엄 파울스의 속도에서 깊이로, 만프레드 슈피처의 노모포비아, 제임스 보울의 21세기 권력, 박승일의 기계, 권력, 사회, 그리고 시스템 에러 등등을 다루게 된다. 스마트폰이 있기 전에 시민의 신원증명은

국가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으로 완전히 해결되었다. 하지만 현재는 주민등록보다 스마트폰 번호가 더 필수적인 신원증명 수단이다. 이처럼 국가가 공적 업무를 매개에 아웃소싱하고 있고 매개가 거기에서 이득을 취하고 있다면 매개는 더 이상 사적 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 시대의 흐름이라면서 기술이 우리의 통제 밖에 있는 것을 무조건 수용하다 보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두려워하게 된다.

토킹 헤즈 사이코 킬러 들었습니다. 이종민 씨가 와 락 페스티벌 가셔서 보고 오신 그런 토크도 좀 들려주세요. 어떤 아티스트가 좋더라 등등등. 예. 예, 일단 그 전에 9397번으로 빌리진 관련 그 저 노래는 그 홀앤오츠의 I Can Go For That 아닙니까? 야 이게 맞네. 예. 제가 헷갈렸네요. 예. 근데 사실 I Can Go

오프데이트하고 키스 온 마이 리스트가 리듬이 비슷해요. 예. 아, 뭐 그래도 뭐 예. 보내주신 게 맞습니다. 아, 그럼요. 예. 9397번 고맙습니다. 이번 서머소닉에서 뭐 공연을 여러 개 봤는데 사실 이게 공연을 거의 다 스탠딩으로 봐야 되거든요. 와, 그래서 한 공연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기 되게 어렵고, 그리고 또 많이 봐야 되니까 여기저기 막 옮겨 다니고 그러느라고 한 아티스트의 공연을 대체로 한 네다섯 곡 정도 보고 옮기거든요. 근데 가장 길게 본 공연은 역시 데이빗 번, 토킹 헤즈의 데이빗 번의 공연이에요. 데이빗 번의 공연을 보면서 참 저도 각성한 바가 꽤 많습니다. 저보다 형님이거든요, 어쨌든. 근데 그 무대 위에서의 그 모습을 보고, 와, 이거 나이 조금 됐다고 아우 피곤해 뭐 매일 이러고 있는 제 자신이 좀 미안하더라고요. 예. 그 데이빗 번 공연은 저 내일 우리나라에서 있죠. 예, 데이빗 번. 그 보실 수 있는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음악과 그 무대와 뒤에 영상과 그 퍼포먼스 이런 것들이 이제 진짜 아티스트예요. 데이빗 번. 예, 존경합니다. 데이빗 번 공연 제일 길게 봤고, 그 다음에 뭐 인상적인 공연들 꽤 봤는데요. 그 멕시코의 여성 트리오가 있어요. 3인조 밴드입니다. 멕시코 팀인데, 자매예요, 세 명이. 멕시코의 산울림이라고 할 수 있죠. 멕시코 산울림. 여자 밴드인데, 이 친구들이 꼬마 때부터 막 메탈리카 뭐 이런 거 막 커버하면서 막 연습한 영상도 아마 동영상 사이트 꽤 많이 있을 겁니다. 예. 더 워닝이라는 밴드인데, 야, 진짜 잘하더군요. 그리고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매력적이에요.

0: 음악이 아주 무게가 있죠. 예. 멕시코의 여성 3인조 밴드 The Warning, 이고 들었습니다. 에고. 예. 근데 잘해요. 예. 일단 라이브를 잘하더라고요. 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뭐 외모 얘기하면 안 됩니다만 외모도 예, 훌륭합니다. 아. 그 꼬마 때 연주한 영상도 제가 찾아봤는데 그것도 아주 재밌더라고요. 예. 그 제일 큰 언니가 기타 연주자고 둘째 베이스, 막내가 드럼입니다. 야, 요것도 산울림하고 똑같지 않아요? 산울림도 그렇거든요. 예. The Warning의 이고.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2455번으로 퇴근하는 길이에요. 20년째 듣고 있습니다. 20년 전에는 격리 직원이었고요. 와, 지금은 대표가 되었네요. 오늘 하늘도 예쁘고 또 예전에 퇴근길이 생각나 문자 남깁니다. 와우. 야, 열심히 하셨네 보니까. 열심히 했으니까 이게 대표가 되시는 거 아니에요. 2455번입니다. 오랫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IS 동선은 봅니다.

0: 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0: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3: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예. 아저씨 중1인데요 학원에 가서 아저씨 라디오를 잘 못 들어요. 근데 오늘은 학원 안 가서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노래 신청하려고요. 예. 오늘 학원 왜 안 갔니? 학원 쉬는 날이야? 9441번으로. 야, 근데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닥터 드루에를 신청했는데, 오, 시간이 될까 모르겠는데 오늘 한번 기다려봐요. 예. 나승주 씨는 휴가 잘 다녀오셨나요? 저도 같은 기간에 몽골로 봉사활동 겸 휴가 다녀왔습니다. 와, 봉사활동한 게 몽골 국영방송에도 나왔다고 하시네요. 또 밤하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승주 씨는 봉사활동 가신 거고 저는 휴가니까 괜히 미안하네. 예, 잘 다녀오셨군요. 예. 감사합니다. 자, 가만히 있어봐. 이거는 어제 백현진 씨가 신청한 곡이에요? 그럼 어제 틀어주지 왜 오늘까지 일일이 넘겼지? 아하. 브라이언 이노의 멋진 곡. 아, 림비르흐? 야, 이게 벨기에에 있는 주 스테이트랍니다. 림비르흐, 예. Fat Lady in Limburg, 브라이언 이노. 자, 백캠 친구 백현진 씨가 청해 주신, 친구 아니지, 절친. 옛날에 어브 프로젝트 때도 나왔었기 때문에요, 예. 브라이언 이노의 Fat Lady in Limburg. 3부에 다시 만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 저는 기억력이 나빠서 시험을 못 봐요.
2: 툭 하면 이 소리를 하는 손자에게 할아버지가 물었다죠.
1: 그럼 어제 본 영화도 기억 안 나겠구나. 에이, 그건 기억하죠. 전화기 비밀번호는? 어우, 그 중요한 걸 어떻게 까먹어요?
2: 그러자 할아버지가,
1: 이제 알겠지. 시험 문제를 못 푸는 건 그게 아직 너한테 안 중요하고 관심이 크게 없기 때문이야. 수학 공식에 별 관심이 없으니 외워지지 않고, 문제를 틀려도 당장 불편할 게 없으니 중요한 걸 못 느끼지. 죄 없는 기억력은 그만 탓하렴.
3: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5: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6: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술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유독 한쪽 팔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힘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이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5: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목포시와 목포 MBC가 공동 주최하는 목포 시민 아카데미가 8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목포 MBC 4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서는 투자 전문가 염승원 이사가 대한민국 자산시장의 대변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전합니다. 목포 시민 아카데미는 개인 맞춤형 최적 시력을 제공하는 안경 전문점 이안경. 아직도 안 가보셨나요? 축구장 2배, 요한인의 할인 매장 3호점 해남점. 믿음이 기술이 되는 곳, 도지정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생활인구 100만, 동아시아 해양허브 목포시가 함께합니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 투자의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서 함께 만나보세요. 8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목포 MBC 4층 컨퍼런스 홀에서 열리는 이번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FM 102.3MHz

팟캐스트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악팅 몽키스 브라이언 스톰이었습니다. 예. 이건 또 ELC가 신청한 곡이래요. 아, 왜 3일 동안이나 그 스페셜 DJ 할 때 트시지 왜? 아무튼 저 제가 휴가 간 동안 예, 스페셜 DJ로 활약해 주신 ELC 그리고 카더가든 예, 고맙습니다. 배순탁 씨는 뭐 우리 식구니까 예, 당연히 해야죠, 지가. 아니 그래도는 뭐 안 하려고 그랬나 그럼?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뒤에는 예. 스쿨 오브 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론 뭐 임진모 씨하고 진행해야지 뭐 누구랑 하겠어요. 예. 3부 4부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에어비앤비 CTOCL 구단지 주식회사 워킷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이카운트 모빌코리아 윤활유 서울우유협동조합 SK케미칼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에서 함께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4: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Walk it, walk it. 언제
5: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6: 안전화.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0: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학생이 주도하고 독서, 예술, 운동으로 삶을 활기차게 채우는 폼프리스쿨 실천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해주세요.
1: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스크롤 블록을 진행합니다. 임진모 씨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네,
1: 이렇게 조그맣게 얘기하세요?
2: 크게 얘기했는데요.
1: 그 사람이 오랜만에 만났으면 좀 반가워하고 그래야 되는데
2: 네.
1: 오랜만에 만나는 거 맞죠?
2: 그렇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지난번 왔을 때에는 우리 EL 씨와 방송을 했습니다. 아, 즐거웠습니다.
1: 아, 뭐 즐거워하던데 뭐.
2: 그러니까요.
1: 방송은 못 들었는데.
2: 네네.
1: 아, 갑자기 유튜브에 그 쇼츠가 뜨더라고요.
2: 예.
1: 그래서 보니까 막 와, 입이 완전 여기까지 귀에까지 걸려가지고.
2: 예.
1: 그렇게 저 예. 성차별을 하나?
2: 그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왜냐면
1: 여자분하고 방송하니까 그렇게 온화해지면서 사람이. 와, 깜짝 놀랐어요.
2: 성이나 젠더 문제가 아니라
1: 예.
2: 한 인간에 대한 대접 측면입니다.
1: 대접 측면 뭐요?
2: 아, 근데 왜 이렇게 화가 나서 들어오셨어요, 그래?
1: 화 안 냈는데요? 저는 평상시 네. 텐션이 그거예요.
2: 네. 네.
1: 화를 낸 거 아닙니다.
2: 네.
1: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2: 네.
1: 제가 웃고 있지 않으면
2: 네.
1: 화를 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냥 화를 낸 게 아니고 무표정으로 있는 건데.
2: 기자 생활 때 제가
1: 네.
2: 인사를 방송국에 인사한 거 얘기 드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한번 송골매 멤버 전원은 아닌데 한번 가서 제가 무슨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1: 저한테요?
2: 네. 근데 김정선 선생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따뜻하게 저를 맞이해 줬는데 구창모 선생도 유일하게 딱 이 B 씨만 아 말을 안 해 일단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 그냥 피곤한 거야 그냥 본인이
1: 지금 제 상태하고 비슷하네
2: 그러니까요
1: 피곤해요 말이야 조금 전까지 괜찮았는데
2: 네.
1: 임진모 씨 얼굴을 보는 순간
2: 네.
1: 와 피로가 막 확 밀려오는데
2: 저를 갖다 좀 예쁜 동생으로 좀 생각해 주세요 이제
1: 예뻐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2: 뭐, 이게 예뻐하는 거 절대 저 예뻐 싶지 않습니다 진짜
1: 예뻐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예뻐하지 않으면 지금 30년 넘게 같이 방송을 할 수 있겠어요?

0: 방송에 벌써 이 청취자분들은 아시는 게 제가 강연을 어제도 그랬어요. 어제 강연에서.
1: 네네.
0: 근데 배철수 아저씨는 왜 이렇게 임진모 씨를 이렇게 자꾸 뭐라고 하는 거예요?
1: 오. 네.
0: 그러니까 악센트나 한 사람의 어떤 그 상대에 대한 어떤 그 태도 같은 건 목소리에 다 나타나는데
1: 아하.
0: 목소리에 임진모에 대한 조그만한 애정이 없다.
1: 없다.
0: 예.
1: 아, 잘 보셨네.
0: 그러니까.
1: 아, 청취자들이 확실히 예리해.
0: 그러니까.
1: 그거 어떻게.
0: 근데 왜 아까 무조건 뭐 예뻐하니까 이런다고 그래요? 앞뒤가 지금 벌써 아니, 15초 만에 달라졌어.
1: 임진모 선생님.
0: 네.
1: 재밌으려고. 그래도 가져오시는 내용이 우울하고 저, 그래서.
0: 그러니까
1: 제가. 재밌으려고 하는 얘기예요.
0: 전 근데 사실은 배소매도 가장 아픈 얘기가
1: 네.
0: 야, 그 방송하면 제대로 준비해 봐. 왜 날로 먹으려고 그러니? 어? 좀 제대로 된 내용 갖고 세야지. 맨날 와야 식상하게.
1: 참, 아니,
0: 죄송합니다.
1: 이해는 해요. 제가 왜냐하면 네. 30년 넘게 출연하다 보니까 뭐 열심히 준비해 올 때도 있지만 그냥 오실 때도 많잖아요. 사실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인데.
0: 한 번도 그냥 온 적 없어요. 다 주제 생각하고 이런저런 뉴스 찾고. 제가 언제 그냥 와요?
1: 아, 부실한 적 많은데.
0: 박수영 작가 얼굴 보세요.
1: 미안해요.
0: 네네.
1: 그러면 다음 주부터
0: 네.
1: 그 임진모 씨 오실 때
0: 네.
1: 그 지난주에 그 이엘 씨가
0: 네.
1: 맞이했던 그 자세로
0: 네.
1: 예, 한번 맞이해 볼게요, 제가. 그럼 좀 징그러울 텐데. 자, 오늘 네, 어떤 예. 소식입니까? 진행하죠.
0: 오늘은 뭐 그다지 좋은 소식은 아닌데
1: 네.
0: 생각해보면 아직도 아무리 지금 세상이 EDM이나 힙합 스타일 그런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했다고 해도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락 음악과 함께했기 때문에 이게 대물림될 소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걸 요즘 몇 가지 소식에서 느껴요.
1: 네.
0: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먼저 하나 얘기 드린 게 저는 올맨 브라더스 패밀리 리바이벌 투어라는 기사가 떴어요.
1: 아니 올맨 브라더스 밴드의
0: 예.
1: 예.
0: 그러니까
1: 패밀리가
0: 패밀리 리바이벌 투어래요. 이게 뭐지 하고 들어가 봤더니
1: 네.
0: 벌써 이게 10년이 됐대네요.
1: 아 그래요?
0: 예.
1: 아, 누가 공연하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사실은 그 우리가 올맨 브라더스 밴드는 그 형제가 사실은 팀의 사실은 축이잖아요. 네, 듀언 올맨하고 그렉 올맨.
1: 듀엔 올맨 아니고요.
0: 예.
1: 듀에인. 발음이 그 듀에인 올맨 이렇게 됩니다.
0: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아는 거야.
1: 아니 발음을 정확하게 하자는데 왜
0: 예?
1: 듀에인. 예. 듀에인 올맨.
0: 알겠습니다. 듀에인 예.
1: 그렇죠.
0: 올맨.
1: 그리고 그렉 올맨.
0: 그렉 올맨. 그렉 올맨은 뭐 나중에 쉬어하고도 결혼해서.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축인데 듀엔 올만은 아주 오래전에 사망을 했고
1: 일찍 세상 떠나셨죠.
0: 네네. 사실 이 사람만큼 중요한 게 기타리스트 디키 베츠입니다.
1: 디키 베츠가 진짜 네. 중요한 기타리스트죠.
0: 중요한 기타리스트고 네. 또 결정적인 히트곡 가장 크게 히트한 램블링 맨을 썼고
1: 네.
0: 그걸 직접 썼습니다.
1: 음흠.
0: 물론 뭐 그렉 올만도 만든 곡이 많고 듀엔 올맨 곡도 있지만 어쨌든 디키 베츠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이 두 아들들이 중심이 돼서 아버지 음악을 대물림하고 있는 거예요.
1: 아, 그러니까 디키 베츠의 아들하고 네. 그렉 올맨의 아들이
0: 그렇습니다. 그렉 올맨 아들 이름은 디본이고요. 디본.
1: 네네.
0: 디본이고 이상해요. 제가 이건 찾아보고 싶은데 디키 베츠의 이들이 이름이 듀에인이에요.
1: 오, 그래요?
0: 네, 혹시 듀엔 올맨에 대한 어떤 트리뷰트가 이름이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1: 그럴 수 있네. 그럴 수 있네. 듀엔 네, 그러니까
0: 네.
1: 올맨이
0: 네, 네.
1: 슬라이드 기타의 거의 최고봉이었고
0: 당시에
1: 그 에릭 클랩튼
0: 레일라에도
1: 슬라이드 기타였죠.
0: 그렇죠.
1: 근데 이제 모터사이클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했거든요. 젊은
0: 그렇습니다.
1: 나이에.
0: 그리고 아마 베스 오클리라는 그 팀 멤버도 좋은데 아마 그 사람도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했을 거예요.
1: 아 그러니까 디키 베츠가 예. 아들 이름을
0: 네.
1: 듀에인으로 친 거예요?
0: 글쎄 그럼 확실하진 않은데
1: 아,
0: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듀에인 저기 배츠입니다. 근데 이 둘이 모여서 아무래도 이제 음악하니까 그 음악인들 그 인맥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네네.
0: 그래가지고 아버지 송북 즉 두한 그 올만 아니죠 그렉 올만 해서 다시 말하면 올맨 브라더스가 남긴 그 부르의 명곡들
1: 네.
0: 뭐 제시카 등등 많지 않습니까?
1: 많죠. 예.
0: 네. 그걸 갖다 다시 현재 활동하는 뮤지션들과 공연하는 거예요. 아.

0: 아, 괜찮겠는데 그거?
1: 네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은 우리도 한번 그런 사실 이제 우리도 이제 전설들이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0: 네.
1: 그리고 우리 때는 섬겨야 할 전설들이 솔직히 그때는 음악계가 작아서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60년대 70년대 와서 이 락이 폭발하잖아요.
0: 네.
1: 80년대 더군다나 이 R&B 마이클 잭슨 흑인 음악이 또 폭발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벌써 몇 년 전 얘기냐 말이에요. 60년 70년 50년 전 얘기란 말이죠.
0: 네.
1: 그러니까 그 음악의 세례를 받은 사람 중에 특히나 자녀들은 아버지 음악 또 엄마 음악 잊지 못하죠. 그거 그래서 어쩌면 이 자녀들 때문에 즉 아랫세대 때문에 더욱더 6070 또는 7080 락 음악이 좀 더 우리 곁에 있을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0: 예. 자 그러면 뭐 음악 한 곡 듣죠. 예.
1: 네. 올맨 브라더스 밴드 당연히 이 곡은 하겠죠. 램블링 맨인데 유일하게 싱글 차트에서 탑 10을 기록한 곡이고 밀리언셀러 기록입니다. 이거 쓴 사람이 바로 이 공연의 주역이죠. 디키 베스의 아들 두웨인 베스거든요.
0: 네네.
1: 어쨌든 이 디키 베스가 올맨 두 형제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거죠.
0: 네네. 그러니까 디키 베스가 기타도 연주하고 또 이 작품도 만들었습니다.
1: 네네.
0: The Allman Brothers Band의 Rambling Man 듣겠습니다.

0: The Old Man Brothers Band의 Rambling Man 들었습니다.
1: 네. 보통 그 락 음악을 연구하는 분들 있잖아요.
0: 네. 네.
1: 학자들도 그렇고 평론가들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68년, 69년, 70년, 71년을 매우 중시합니다. 이때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레전드들이 다 나왔다는 거죠.
0: 뭐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네. 락 음악의 르네상스기였죠.
1: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 경향인데요. 하나는 블루스 폭발이에요.
0: 네.
1: 즉 한마디로 해서 저 옛날에 진짜 아프리칸 아메리칸, 아프로 아메리칸들이 네. 하던 음악들이 전면적으로 돌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분명히 에릭 클랩튼 같은 것도 백인인데 블루스를 연주하는 거죠.
0: 그렇죠.
1: 이게 이제 완전히 폭발한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 하나가 퓨전입니다.
0: 네.
1: 블루스가 폭발하면서 이때 당시에 재즈나 블루스나 컨트리 이런 것들이 죄다 다 얽히게 돼요.
0: 크로스오버가 되는 거죠. 예.
1: 그래서 올맨 브라더스가 어떤 칭찬을 더했냐면 재즈 언어를 포함해서 블루스를 연주하는 락앤롤 밴드.
0: 그리고 컨트리가 결정적으로 들어가 있죠.
1: 그렇죠. 그래서 예. 서든 락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0: 네네.
1: 그러니까 이때 당시의 음악들은 대부분 어떤 밴드도 그냥 단순한 장르 하나만을 추구한 게 아니라 이것저것 섞인다고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재즈락 퓨전도 그렇잖아요. 그 시카고라든가 블러드 스웨덴 티어스도 그렇고.
0: 네네.
1: 네. 이때 밴드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침 또 아 이게 마침 이러면 이상한데 지지탑에 지지탑은 뭐 일단 제가 볼 때는 외형 그 비주얼로 볼 때는 가장 상징성이 뛰어난 팀 아닌가 싶어요. 딱 네. 보면 아니까.
0: 그렇죠.
1: 네네. 선글라스에다가 이거 모자 쓰고 그다음에 수염. 수염도 약간 검은색 검은 수염이 아니잖아요. 거의 흰 수염에 예, 가까운.
0: 독특했죠 아주.
1: 네네. 그러니까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두 사람이 앞에 더스티 히라고 빌리 기본스는 그렇게 서 있는데 가운데에 그 드러머는 이름이 프랭크 비어드예요.
0: 네.
1: 비어드가 턱수염이에요. 근데 본인은 수염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분이 드디어 세상을 떠났는데 49년생이거든요. 77세만으로
0: 예.
1: 세상 떠났는데 기사를 보니까 전부 비어드리스 비어드라고 쓰고 있더라고요. 어허. 턱수염 없는 비어드.
0: 네네. 네네.
1: 근데 어쨌든 이 드럼을 우리가 잊지 못하는 거는 우리가 3연음 흔히 말하는 그 셔플 리듬 있잖아요.
0: 예.
1: 이 부분에 거의 텍사스 어떤 셔플의 거의 킹이라고 레전드라고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인데 세상을 떠났습니다.
0: 아니 지지탑의 역사도 뭐. 예.
1: 네. 우리 국내에서도 그 당시에 락 좋아하는 사람들은 지지탑 한번 꼭 얘기했죠. 꼭 이 얘기까지 곁들여서 사전에 맨 뒤에 나오는 팀. 일부러 그렇게 졌대요. 맨 뒤에 위치하기 싶어서.
0: 그러네.
1: 예. 앨범으로 볼 때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때 뭐 백판이다 뭐다 해서 라이선스 다 나왔는데 1975년에 나왔던 판단고라는 앨범.
0: 판단고.
1: 여기에 저곡이 있잖아요. 터쉬가 여기에 있죠.
0: 네.
1: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곡보다 더 주목받은 곡이 있어요. 바로 블루진.
0: 블루스.
1: 블루스입니다.
0: 야, 요거 저 비 내리고 이러면 날씨가 좀.
1: 진짜.
0: 그러면 쫙 나왔죠.
1: 네, 라디오 나오고 음악다방에서도
0: 네네.
1: 그렇고. 네. 하여튼. 제일 유명한 곡이 됐어요. 나중에 뭐 탑10 곡 뭐 레그스도 있고 그렇지만

0: 우리는 블루진 블루스를 좋아하는데 그래도 지지탑이 대중적 어떤 그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낸 건 83년 엘리미네이터 앨범이죠. 세트 싱글이 네 곡이나 나왔고 거기에 탑 10 곡인 렉스가 나왔습니다.
1: 렉스. 네. 예. 자, 그럼 뭐 명복을 빌면서
0: 네네. 이름이 프랭크 비어드고요.
1: 프랭크 비어드.
0: 이제 사실 이제 3인조 중에서 빌리 기본스만 남은 거죠.
1: 네, 그러네요.
0: 네네. 예. 네네.
1: 자, 그러면 네. 블루진 블루스 들으면서
0: 오랜만에 듣고 예. 예. 날씨도 맞을 것 같아요.
1: 예, 프랭크 비어드의 명복을 빌고요.
0: 네네.
1: 임진모 씨는 건강하게 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0: 네, 잠부터 더 잘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3: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0: 소담스퀘어 전남.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내일도 전국으로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우산 꼭 챙겨서 나오셔야겠는데요. 중부지방은 새벽부터 비가 시작돼서 토요일 오전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5에서 60mm까지 지역별로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고요. 제주도는 오전부터,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대 50mm가량이 예상됩니다.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면서 요란하게 비가 쏟아지겠고요. 지난번 많은 비로 이미 피해가 컸던 남해안 지방 더욱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비 오면서 내일 하루 종일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하겠고요. 남부지방은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도 발효 중인데요. 다음 주까지도 이 무더위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박윤경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Nothing but thieves. Trip switch 들었습니다. 2809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7시 34분 17초 막 지났습니다. 아까 3부 첫 곡으로 Acting Monkeys의 Brian Storm 보내드렸잖아요. ELC 신청곡이라고. 예. 그 제가 이 스페셜 DJ한테 틀지 왜

그랬더니 또 글을 남기셨네. 아유, 다틀기엔 시간이 부족했어요. 히히히. 제가 뭔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만 아닙니다. 예. 그럴 리가요. 예. 아, 그럼요. 언제든지 저 신청하시면 보내드려야죠. 아니, 그러면 음악을 틀고 싶은 곡들이 굉장히 많은 거 아니에요? 어. 그럼 뭐 가끔 들리시든가. 예, 지나가면서 들리고 뭐 예. 아, 제가 어쩌면 이제 매달 추가 갈지도 모르니까요. 아까 어떤 분이 스페셜 DJ들이 너무 좋다고 그래서 매달 추가 가면 그때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9436번으로 청해 주신 루이스 카팔디 Someone You Loved.

네. 그레고리 포터, Don't lose your stream 들었습니다. Don't lose your stream. 백캠 친구 아니에요? 그레고리 포터. 예. 1526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루이스 카파우디의 Someone You Loved 였고요. 예. 야, 이거 게시판에 축구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는데 이거 축구 캠프 아닙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인데. 예. 아니 그 예. 오늘 새벽에 이강인 선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개막전이거든요. 오늘 예. 프리메라 리가 개막전인데 개막전에서 멋진 골 넣었어요. 물론 새벽 4시 경기라 실시간으로 못 보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이라이트로 봤습니다. 예. 결과를 전혀 모르고 일단 하이라이트를 먼저 보는 거예요. 이 결과 알고 봐도 재밌지만 모르고 봐야 더 재밌거든요. 야구 후반전 교체 선수로 들어가서 MVP 받았으니까요. 예. 응원합니다. 예. 자, 또 백캠 친구. 여자친구랑 같이 자주 듣는 곡입니다. 오. 백캠에서도 듣고 싶어요. 아니, 두 분이 그냥 들으시면 되는데 또, 예. 3854번입니다. 자, 마마스건, Pots of Gold.

0: 이 노래 듣고 싶다 그랬구나. 네. 일곱 살 아이하고 같이 저녁 먹으면서 듣고 계시다고 7182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I knew it, I knew you. 앞에 들으신 음악은 마마스 건의 Pots of Gold이었고요.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사람 만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 사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3: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2: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5: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 다 못한 얘기 오늘 마저 나눠요.
6: 백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아, 휴가를 가서 이 시간에 방송 안 하고 있는 것도 참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스튜디오에 앉아 있으니까 또 좋네요. 예. 자, 오늘 끝곡은 엘튼 존의 Your Song입니다. 이희정 씨고 맞습니다. 이 음악 들으면서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 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녹기 전에 박정수 대표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성공해야만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저는 진짜 행복이란 불행하지 않은 평온한 현재를 알아채려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미소리가 들리고 조금 덥지만 가볍게 바람이 불어오고 걱정할 일 없는 상태를 고마워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가 무탈하고 그 평온을 알아채는 정성을 들인다면 조금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3: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MBC 생활정보. 입이 심심할 때 껌을 간식으로 드시는 분들 있으시죠? 이 껌을 씹으면 침 분비량이 많아지면서 면역 항체가 증가한대요. 껌을 5분만 씹어도 우리 몸속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방어하는 면역 글로불린이 2.5배나 증가합니다. 그리고 껌을 씹으면 뇌로 가는 혈류량

있는가 하면 주변의 안 좋은 상황들과 맞물려서 자꾸만 일이 고꾸라질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자꾸만 웃을 일이 생기더니 반대로 좌절이나 시련이 몰려드는 시기도 있죠. 그런 걸 하나하나 근거나 이유를 따져가며 결말과 끼워 맞추기보다는 그냥 지금은 그런 때인가 보다 하면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의심 없이 행복을 누려도 되는 때, 별 이유 없이 좀 울기도 하면서 쉬어가는 때가 살다 보면 한 번쯤

0: 웃을 일이나 울 일이 많아지는 때라는 게 찾아온다라는 이야기 나눴습니다. 저도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시기가 반드시 있다. 그래서 뭐가 잘될 때도 좀 겸손해질 수 있고요, 그 생각은. 뭐 내가 뭔가가 너무 잘하고 있어서 잘 풀려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시기이니까 감사하자. 뭐안될 때도 반대로 너무 자책하지 않게 될 수도 있고요. 0144님께서 사회 초년생 때 일하다가 눈물 터지면 지금은 울 때다. 그래, 울자 생각했어요. 그럼 속상하긴 해도 서럽진 않더라고요. 어떻게 사회 초년생은 그거를 스스로에게 말해줄 수 있어요? 혹시 미래에서, 미래의 0144님이 다시 돌아온 자아였던가? 이거는 보통 그때는 알기 힘든 일인데, 일찍이 깨달았네요. 이하로님이 힘들 때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해버리고, 행복할 때는 쪼개고 쪼개서 그 시간을 즐기려고 노력해요. 오늘 극동아시아 타이거즈 나오는 것도 그렇고, 즐겁게 들을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또한 정답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든 시기는 흐린 눈으로 빨리빨리 살되, 좀 행복한 시기일 땐 그거를 나노 단위로 내 온몸의 세포가 기억할 수 있게 충분히 음미하는 거. 생각보다 행복한 시기도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리고 우리가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요. 그러고 보니 그때 너무 기뻤다 하잖아요. 오늘도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 4부죠. 한여름밤 음악 페스티벌 썸머 페스타인 별밤 세 번째 시간은 극동아시아 타이거즈와 함께합니다. 요즘 이분들의 기세가 아주 대단하다고 해요. 직접 모셔서 음악 얘기 나누고 라이브도 청해 들을 거예요. 이따 9시부터고 보이는 라디오도 그때 켜집니다. 그 전에 부엉이들의 실시간 이야기와 신청곡 받을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별밤 1, 2부는 오뚜기 카레, 음주 후엔 티맵 대리, CTOCL 구단지, 주식회사 워킷, 롯데렌탈, 삼일제약, IS동서,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올데이프레쉬와 함께합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6: 지긋지긋 무조맨.
7: 티 어실 원스야.
6: 딱 한 번만.
7: 티 어실 원스야.

0: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흔들리는
1: 시간 속에 한여름밤 별밤에서 펼쳐지는 음악축제 썸머 페스타 인 별밤. 세 번째 무대를 뜨겁게 달궈줄 주인공은 밴드 극동 아시아 타이거즈입니다. 8월 20일 목요일 가든 스튜디오에서 기다릴게요.

다니엘 파우터의 Bad Day 듣고 오셨습니다. 오구 이사님이 대장봉의 푸드덕푸드덕 영상에 GD가 좋아요를? 와, 대장봉 진짜로 GD랑 찐친 맞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참 놀라운 일입니다. 왜, 어떻게 보셨는지. 그, 참, 제가 생각할 때 저의 정말 하찮음은, 그걸 또 너무 자랑하고 싶어서. 저의 이제 인별로도 옮겨간. 옮기면서도, 아, 이거를 또 굳이 내가 또 나한테도 올리는 거좀 짜친데, 알면서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내 모습. 이 부끄러움 또한 지나가겠죠? 아, 어떤 영상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뭔가 다 날조와 음해로 뒤덮인 영상이고요. 아무튼 저희 뭐 SNS

그래서 여러 가지 소동이 좀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동 부엉이들 실시간 제보가 들어오고 있어요. 5220님. 우와, 밤 러닝하고 버스 탔는데 대장범 목소리? 여긴 강릉 경포예요. 경포에서 지금 별밤을 틀어놓고 계시는 지금 이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 버스 안에 계신 모든 분들, 모든 게다잘될 겁니다. 건강하세요. 황현서님은 부산 7번 버스에서 별밤 들려주네요. 저는 이어폰 꽂고 미니로 들으니까 방송이 시간차를 두고 들려서 생소한 느낌이에요. 아, 그럴 수 있죠. 뭐가 더 빠르지? 라디오가 더 빠르겠죠? 주파수니까 버스는 미니가 한 2, 30초 정도 더 늦게 나가는 약간의 딜레이가 있는 거죠. 아무튼 저는 버스에서 지금 별밤 나와요 하는 소식 너무 좋아하거든요. 들릴 때마다 꼭 제보해 주십시오. 별밤을 선택해 주신 모든 기사님들께도 커다란 감사를 보내드리면서 노래 또 듣는 동안에 신청곡이란 사연 보내주세요. 신혜숙님이 신청하셨고요. 어반자카파 피처링 빈지노의 목요일 밤.

어반자카파 피처링 빈지노의 목요일 밤에 이어서 지난 7월 별밤 콘서트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들었던 원위의 신곡이죠. 시네리오. 성공개곡을 제일 먼저 들었었던 그 정규 3집의 타이틀곡이 발매가 되었지요. 아, 너무 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오늘 그런 날인가 봐요. 뭔가를 자꾸 자랑하고 싶은 마음.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날인데. 아무튼, 함께 들었습니다. 엄청나지요. 1667님이, 와, 어제 나온 신곡이네요. 듣자마자 제 취향이라 냅다 찾아봤어요. 원위 정규 무려 17곡이라고. 요즘은 진짜 정규라는 것은 진짜 대단한 결심이자 엄청난 정성이 들어간 무엇인 것 같아요. 정규를 낸다 함이 아티스트에게 어떤 의미인지 진짜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자연님이 이동 중인 제 차 안에서도 별밤 나와요. 차가 막혀요. 지금 차 막히는 시간. 뭐 지역에 따라서 그럴 수 있겠군요. 이세희님, 이동부엉이의 자차도 포함인가요? 흰색 박스형 차량 본인의 차량 번호까지 적어주시는 건가요, 세희님? 당연히 포함되죠. 운전하면서 근데 보내시면 안 되니까. 그리고 뭐 잠깐 정차 중인 것도 확실한 정차해야 되고 정차하고 있을 때도 항상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9545님께서

안녕하세요. 방송 잘 듣고 있어요. 일 마치고 왔더니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하하하라고. 어딘가 모르게 읽기만 해도 모든 게 지쳤고 웃고 있지만 웃는 게 기뻐서가 아니라 약간 그냥 영혼이 나가 있는데 나가 있는 채로 잠시 있고 싶은 그런 느낌이 전해져 옵니다. 그런 시간 있어야죠. 노래 듣고 2부로 오겠습니다. 레이의 Please Don't Touch. One touch, I'm a victim.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목포문화방송에 대한 제어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별이 빛나는 밤에
1: 좋은 건 한 번 더 듣고 싶은 마음 별밤 차트 탑 3 한 주간 별밤에서 나간 노래 중에 부엉이들이 마음에 들어 한 곡은 뭐였는지 알아봅니다. 3위는요. 제가 참 멋진 제목이라고 감탄했던 곡입니다. 희인의 신곡 운석이 떨어져 종말이

찾아온 것도 아닌데 또 새벽에 페르세우스 유성우가 막 떨어진 지난 목요일 마침 그날 저녁에 음원이 공개돼서 타이밍까지 기가 막혔었죠. 2위는 마룬5의 슈가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부엉이들의 일상 얘기 나누면서 함께 들은 노래고요. 마지막 1위는 히든펄 현 별밤의 소장 댕댕이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씨의 목소리로 불린 넌 언제나입니다. 모노의 원곡 감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데이브레이크가 줄 수 있는 풋풋함과 청량함을 얹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곡이에요. 정말 세련되게 터치가 들어간 편곡이지요. 지난주 영업대결에서 추구미를 주제로 제가 추천했던 곡이었습니다. 뮤직비디오 속에 아주 훈훈한 90년대 그 대학생 오빠 같은 이원석 씨의 모습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듣죠. 데이브레이크의 넌 언제나.

데이브레이크의 넌 언제나 이번 별밤 차트 탑3 1위 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조성현 님이 오늘 원성님 오늘 아침에서 만났는데 이나님 방송에서 노래 듣네요. 좋아요. 라고 이번 주에 이원석 씨가 월화수모 MBC에 출근을 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0043님 데이브레이크 버전의 넌 언제나를 먼저 듣고 모노의 원곡을 나중에 알게 된 9N년생에게 이 노래는 청량대부 그 자체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런 현상이 많이 생겨요. 그렇죠? 그게 리메이크의 순기능인 것 같아요. 결국에 또 원곡을 다시 한번 더 큰 사랑받게 해주는 거. 별밤 차트 탑3 시간의 순위는요. 여러분들이 좋은 노래 나올 때 그 미니의 선곡표에서 하트를 눌러주시면 여기 순위 집계가 되니까 노래가 좋다 싶을 때마다 망설이지 말고 참여해 주시고요. 또 버스 이야기입니다. 최인용님, 대장부엉님 오늘 막차 운행 전에 메시지 남기는 버스기사입니다. 항상 잘 듣고 있어요. 별밤 끝나면 저도 집에 갈 준비를 하는 시간이라 더 반가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너무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어요. 인용님. 오늘 진짜 이 피곤한 와중에 또 문자까지 보내주신 최인용님께 별밤에서 선물 하나 챙겨서 보내드릴게요. 도민구님은 오늘 버스에서 꼬마 신사가 엄마 나도 손잡이 잡고 싶어 라고 말하는 거 보고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저도 어릴 때 앉아서 가는 것보다 손잡이 잡고 서서 가는 게 멋있어 보였거든요. 손 닿지도 않는데 잡고 싶어서 까치바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저 앉는 게 좋죠. 민구님 때문에 저도 잊고 있었던 기억이 났어요. 버스에서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서 있는 내 모습이 왠지 스스로 멋있었어. 그랬다. 저에게도 이 기억이 있었네요. 그저 앉는 게 좋아진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득해져 있었나 봐요. 이지영님도 퇴근하고 지금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려요. 오늘 좀 한가한 날이라 책 들고 출근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못 읽어서 자기 전에 읽어야겠어요. 불면증 있는 분들 경제도서 읽으면 잠이 솔솔 옵니다. 맞아요. 그래서 자기 전에는 조금 요거 한 권 읽고는 싶은데 아 조금 왠지 손이 안 가서 그치만 한 권 읽는 게 자기 개발에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요런 책을 읽는 게 잠드는 데는 도움이 돼서 전 머리맡 책은 항상 따로 두고 있어요. 저도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린의 그 여름밤.

0: 린의 그 여름밤이어서 너드 커넥션에 그대만 있다면 들으셨고요. 김병준 님이 아들 수영 끝나길 기다리고 있어요. 중학교 1학년인데 수영장 말고는 아무 학원도 다니지 않지만 수영이 마냥 좋다는 아들이 전 좋아요. 흘러나오는 노래가 몽환적이고 기분이 좋네요. 앞으로도 좋은 음악 부탁드려요. 라고 방금 우리 같이 들은 노래 분위기랑 너무 맞는 분인 것 같아요. 병준 님 진짜. 요새 자기가 좋아해서 배우고 싶은 거 말고 다른 학원을 보내지 않는다라는 집이나 그게 가능한 참 가능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잖아요. 저는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허나은님 남편이 일하다 손을 다쳐서 속상했는데 그 김에 일을 쉬어서 하루 종일 같이 있었어요. 뭔가 전화위복 같은 하루였네요. 안 좋은 일이 좋은 일이 되기도 한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셨다니 진짜 다행이에요. 저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드렸을 거고 진짜 그래요. 다치거나 아플 때 보통 그런 분들은 보면은 그런 일 아니면 절대 며칠씩 스스로를 쉬지 못하게 해요. 이렇게라도 몸이 좀 브레이크를 거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나은님이 곁에 있으니까 지금은 휴가인 겁니다. 근데 하루만 쉬시는 건가? 며칠 좀더 쉬시면은 좋겠지만 윤보라님 방금 퇴근하자마자 강아지 산책 갑니다. 오늘은 좀 시원하니 별밤 들으면서 가려고요. 진짜 약간 시원한 거 저는 이거 좀 태풍 지나가면 다시 좀 더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안 더워지는데 왜좀 서운하죠? 그리고 날짜 보니까 이제 너무 더울 날들은 진짜 갔나 보네. 너무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지만 보라님이 행복하면은 좋습니다. 부엉이들의 목요일 밤 모습들 만나봤고요. 저는 다시 돌아올게요.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큰 내일을 봅니다. IS

0: ちゃんぽん、イビガー。
1: イビガーよ、イビガーちゃんぽん。
0: 1일1ちゃんぽん、オーケ
2: ー？서울원에서만나는새로운삶의방식두번째도심속가든형카페테리아부터프리미엄피트니스까지수준높은커뮤니티라이프를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서울원아이파크현대산업개발
4: 온가족에너지충전샤브올데이여름제철신메뉴국내산통영장어구이완도전복보양식으로든든하게여름별미강원도식막국수에마라탕마라샹궈까지달콤한곡성생멜론디저트로완벽한마무리올여름맛있는외식가족에너지충전은샤브올데이에서
2: 자녀의마음을돌보는것은단순히자녀를위로하는것이아닙니다자녀의감정을존중하고함께해결방법을찾아가는과정입니다이런친밀한경험은우리청소년들이자신의감정을이해하고조절하며건강한관계를맺는힘을키워줍니다하루10분자녀의마음을함께살펴보세요그리고풀기힘든어려움이있다면서울시교육청의위센터를찾아상담해보세요이캠페인은서울시교육청과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목요일 별밤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9724님 이동 안 하는 집부엉이도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렇죠. 제가 오늘 너무 이동부엉이 분들만 챙겼지만 편안하게 듣고 계신 분들도 당연히 환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동 중이던 집에 편안히 누워 계시던 그곳을 공연장으로 만들어줄 썸머페스타인 별밤 잠시 후 3부에 시작할 거고요. 2부 마무리하면서 브로큰 발렌타인의 알루미늄 듣고 저는 다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십시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3부 시작했습니다. 광고 듣고 썸머 페스타인 별밤과 함께할 밴드 극동아시아 타이거즈와 돌아오겠습니다. 별밤 3, 4부는 환인제약, 음주 후엔 티맵 대리, 미분당, 현대해상화재보험, 오뚜기 카레, 에어비앤비, 주식회사 헤리즈 하보회와 함께합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밤 세 번째 주인공이죠. 조선 펑크 씬의 호랑이들입니다. 밴드 극동 아시아 타이거즈 어서 오세요. 아, 화면이 아주 가득 찹니다. 자, 한 번씩 인사를 부탁드릴 텐데 특별히 팬분의 요청이 하나가 와 있었어요. MDMD님인데 멤버들 이름의 뜻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공경님의 예명을 유래두요라고 하셔가지고 한 분씩 소개하면서 뭔가 이 이름의 유래라든지 그게 네. 있다면 예. 한번 시작해 주시죠.
1: 저희는 극동아시아 타이거즈입니다. 이고요. 저는 노래하고 있는 이름은 뜻지 이룰 수 이루 뜻을 이루는 명지수라고 합니다.
0: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저는 극동아시아 타이거즈에서 베이스를 연주를 하는 공격이라고 하는데 공격은 뭔가 이름이 조금 기억되고 싶은 이름이 있었는데 한문으로 치면은 공격하면 너무 공격적인 것 같아서 격은 그냥 격식격 해서 격식 있게 사람들을

0: 하자.
1: 거기서 공격이라고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광모라고 합니다. 드럼을 맡고 있고요. 저는 빛광의 본뜰모라고 해서 빛나는 사람이 되라는 그런 뜻으로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셨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타 치고 있는 루크강입니다. 한글 이름은 강용영이고요. 루크강은 제 유학생활 때 쓰던 이름이고 누가복음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0: 강누가.
3: 네.
4: 강누가님. 네. 그 루크님이라고 부르면은 네. 그게 더 자연스럽나요?
3: 좋습니다.
4: 좋습니다. 아우 다들 이 안 물어봤으면 큰일 날 뻔한 굉장히 뜻깊은 이름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미니 문자 그리고 상암 MBC 가든 스튜디오에 지금 많은 또 팬분들이 와 계세요. 이 한번 마이크 열어가지고 팬분들 목소리도 우리 멤버들 들을 수 있게 한번 서로 인사 나누시죠.
5: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4: 이따가도 라이브 시간 있을 때 팬분들의 막 노래 끝나고 나서나 중간중간 함성이 그 자료에 고스란히 같이 남는 거니까 뜨겁게 반응 주시면은 더 감사할 것 같고요. 모두 다 어흥이라고 한 마음이도 다 온통 호랑이인가요? 호랑이가 네. 아니면 받지 않습니다. 이현님, 햄스터, 실버, 밴드, 페퍼, 블랙님까지 다 어흥, 완전 어흥이시다 하면서 다들 으르렁대고 계시는데 원래 조금 이게 인사를 좀 어흥으로 나누시는 걸까요?
5: 예, 저희가 이렇게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저희도 컨셉이 잡혀가지고 그렇죠. 모든 걸 어흥으로
4: 너무 좋아요. 예, 저희는 이제 애청자들 부엉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뭐 다 존중합니다만 생태계 특성을 갑자기 배가 고프다고 해서 뭐 네, 그 정도의 지성은 갖춘 호랑이들인 거죠.
5: 아유 당연하죠.
4: 좋습니다. 왜냐하면 범상치가 않은 게 공식 SNS 스케줄 공지에 출연이 아니라 출몰이라고. 아주 저는 이런 확실한 세계관 참 좋아하거든요. 원래 이렇게 출몰이라고 표현을 하십니까?
5: 아니, 뭔가 저 원래 제가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출연 이러면 뭔지 모르게 저희끼리 뭔가 이렇게 꺼들거리는 것 같아서 되게 하찮게 출몰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4: 왜 출몰이 더 대단한 느낌이 나는데 나는?
5: 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4: 그렇죠. 출몰은
1: 포부를 가진
2: 본의 아니게
4: 출몰은 뭔가 여기 나타났다라는 것만으로 그 근방이 들썩이는 그 느낌 있잖아요.
2: 네. 또 호랑이니까
4: 호랑이가 나타나는
2: 또 거기에 네. 걸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4: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네요.
5: 감치 못했네요.
4: 혹시 이날치 밴드랑 어떤 관계가 있으신가요? 범 내려온다도 생각나고 이래서
5: 저희도
1: 만나뵙고 싶어.
5: 한번 만나뵙고
4: 뭔가 세계관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극동 아시아 타이거즈라는 이름부터가 범상치가 않지요. 근데 원래 시베리아 호랑이? 였었고 네. 이게 어떻게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신 건가요? 이름이
5: 원래 밴드를 딱 만들고 이렇게 오디션을 보러 라이브 클럽 돌아다니는데 저희 이름을 오디션을 보러 약속을 잡고 잡았는데 갔는데 그런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러지 하다가 아 이거 클럽 타서 살면 안 되겠다. 우리 이름이 너무 나약하다.
4: 그래.
5: 그래가지고 야 호랑이
2: 강력한 호랑이로
5: 강력한 호랑이가 어떤 호랑이냐 하다가 시베리아 호랑이 제일 크다고 해서 시베리아 호랑이 아니다 너무 약하다 극동 아시아 타이거즈 하자 라고 하면 3개월 정도 하다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네. 지금까지 계속 하게 돼서
4: 근데 완전 튀는 이름이고 한번 들으면 잊을 수가 없는 이름이기도 하고 근데 그 이 마스코트라고 할까요? 호랑이 그림도 직접 그리신 거라면서요.
5: 예, 저희 맞습니다. 아이디어로 이렇게 만들었죠. 이게 또 호랑이라고 하면 아까랑 연결되게 되게 우리 호랑이야 이러는 게 좀 부끄러워서.
4: 생각보다 좀 호랑이인데 MBTI I인가요?
5: 맞아요.
3: 네 명 다.
4: 그렇구나. 그리고 혹시 멤버들 목소리 잘 들어가죠? 마이크 살짝 먼 것 같아갖고. 예, 잘 조금만 앞으로 와주시면. 예, 특히 지수 씨.
5: 어, 예셨습니다.
4: 예, 예, 예. 그래서 이 그 마스코트 호랑이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호랑이 막 되게 강렬한 이미지를 갈구하신 것과 달리 얼굴이 되게 순하고 초식일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것도 의도를 하신 거 좀 귀엽거든요.
5: 이 맞습니다. 이쪽 중을 할 때 하찮게 그려달라. 이게 너무 멋있으면 기대하게 되니까 하찮게 한 다음에 나중에 어머 이렇게 놀랄 수 있도록.
4: 아, 와 아주 계획이 다 있군요.
1: 원래 한번 약간 멋있는 호랑이를 했었다가 맞아요. 다시 회귀를 해서 아 저게 우리의 정체성이다.

0: 이렇게 됐죠.
1: 근데 약간 지수 씨가 좀 호랑이 닮은 느낌도 있긴 한데 다른 세 분은 솔직히 약간 초식 성 느낌이 있고 약간 좀 육식의 느낌이 있거든요.
2: 아 그럴까요?
3: 어, 목소리까지 멋있어졌네.
1: 예, 약간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예강님이요. 김치전입니다. 아, 이 친구 이름이 김치전이라서 여기 위에 써 있는 거구나.
2: 원래,
1: 김치전.
2: 원래는 이렇게 그려놨는데 한가운데 멀리서 보면 좀 김치전처럼 돼가지고
1: 이렇게 길다래요. 그래서
2: 그래서 김치전입니다.
1: 네, 이렇게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호랑이거든요. 이름도 다 있고 너무 재미난 디테일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랑이들이 잔뜩 있는데 호랑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것만으로도 굿즈가 여러 종류가 있을 것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2: 예.
1: 그죠? 계속
4: 열심히 만들고 되고. 있습니다.
5: 저희가 뭐 아이디어를 좀 특이한 걸 내보자 해서 뭐 발매트도 내고
1: 발매트.
5: 네, 머그컵 이런 것도 냈는데 반응이 좀 썩 그렇게 막 아, 저희가 생각한 만큼 오지 않아 가지고 살짝 실패를 딛고.
1: 귀여운 키링 같은 것도 당연히 있었겠죠?
5: 키링은 안 만들었습니다.
1: 어, 왜요?
5: 좀 뭔가 흔한
1: 약간 펑크 밴드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3: 뭔가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거.
5: 제일 처음 했던 것도 효자손을 또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이한 것만 찾고 하다가 요새는 남들이 많이 하는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그냥 무난한 걸로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1: 근데 왜냐면 달고 다니는 거는 팬들한테 약간 좀 자부심이라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 조선 펑크라고 소개를 드렸고요. 그래서 주변에 밴드 음악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이 펑크 밴드에 대한 항상 갈증이 있고 그래서 펑크 밴드가 등장하면 멀리서 아마 많은 선배들이 다 엄청 응원을 하고 계세요. 제가 들은 응원들만 해도 많은데 펑크로만 이분들을 설명할 수는 또 없습니다. 우당탕탕 음악으로 추억을 노래하는 밴드라고도 소개를 하고요. 낭만과 폭발 사이에 존재하는 밴드 요거는 뭐 이렇게 누가 멤버들이 적은 문구일까요? 왜냐면 글을 너무 잘 쓴 것 같아. 낭만과 폭발 사이. 아니 누가 써준 건가?
2: 낭만과 폭발 사이는 누가 써준 것 같아요.
4: 확실히 써준 것 같습니다.
1: 어디서 행사 같은 데서 누가 써준 건가 보다.
2: 이거 좋다.
3: 괜찮죠?
1: 너무 좋네요.
3: 이걸 써야겠네. 네.
1: 제가 초반 토크하면서도 느낀 게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느낌이 있어요. 네, 낭만과 폭발은 좀처럼 같이 등장하지 않는 단어거든요. 좋습니다. 아무튼 그 둘 모두가 있는 밴드고요. 벌써 이제 19년도에 첫 공연을 하신 건데 그 첫 공연 이전에도 근데 히스토리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2: 첫 공연은 다 각자 밴드를 하고 있었죠.
1: 각자
2: 예, 다 모르는 다른 세계에서 다 밴드를 하고 있었죠.
1: 또 어떻게 뭉치게 된 거죠?
2: 원래 제가 이렇게 밴드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이게 있다고
1: 잠깐만요. 근데 지수 씨가 밴드 해보려고 하면서 스파링을 하듯이 자꾸 이렇게 주먹을
3: 약간 사냥을 하려고 네.
2: 정말 치열하게 어떻게든 해보려고
1: 실제로 약간 몸감을 찾아서
2: 네. 네. 그리고 막 어떻게든 해보려고 이것저것 하다가 그 하타를 하고 나서 인터넷으로 주변에 또 음악하는 친구들 없어서 네. 인터넷으로 베이스 어떤 음악하냐면 그린데이와 블리크 182 같은 음악을 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낚여 들어와서 베이스 형님이 같이 들어오고 또 걔네들 같이 하다가 저 드럼 너무 좋다 라고 해서 연락을 우리 좀 도와줘라 해가지고 들어오고 또 세션은 기타 또 없네 라고 해가지고 또 연락해서 이렇게 같이 들어오고 그래서 다 중고 물품으로
1: 중고 물품이라네요.
3: 경력직.
1: 자 지금 대답이 우리 윤님이 보내주셨던 밴드 결성 비하인드 궁금하다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됐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루크 캥 루크님이 가장 마지막에 합류를 하신 거군요.
4: 맞습니다.
1: 그러면은 우리 루크 씨가 약간 객관적으로 이제 극동아시아 타이거즈를 바라봤던 시절이 그래도 있을 거 아니에요.
4: 네, 짧게 남아 있었죠.
1: 네. 그리고 합류해서 보니까 와 약간 차이가 혹시 있을까요?
4: 아 이게
1: 빨리
4: 이게 많은데
1: 네 뭐죠? 네.
4: 근데 생각보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냥 뭔가 세션일 때와 멤버일 때의 차이보다 그냥 친해지 않았을 때와 친했을 때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서 약간 친구 관계가 됐냐 안 됐냐의 그 차이뿐인 것 같아요.
1: 뿐이고
4: 그거 말고는 사실 크게 달랐던 적이 없던 게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그냥 우당탕탕. 네. 열정과 폭발에 좀 더 폭발에 가까운
1: 느낌이 가까운 맞아요. 펑크는 제가 느끼기로는

0: 그 뮤지션들이 실제로 그런 태도와 에너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은 소화가 되지 않는 장르인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이런 음악이 좋아라고 하는 마음만으로는 잘 구현이 안 되는 장르 같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이게 저희가 펑크 밴드라고 하기에는
0: 좀 또 아니에요?
1: 펑크 하시는 분들은 아 저건 펑크 아니야.
0: 아 뭔지 알아. 아 옛날 커트 코베인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거 아 저거 락 아니야.
2: 그렇죠.
3: 아 이게 저희가 또 애매한 게 또 이제 펑크가 아닌 분들도 안 끼워주는 게 쟤들은 펑크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밀고 저기서도 짜구. 저희는 그냥 그 가운데서 저희는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0: 네. 그런.

0: 냄새는 비냄새. 예예예. 예, 예. 이게 첫 곡인 이유는 뭡니까?
1: 저 말씀해 주세요. 이게 샌리스트 만드는.
2: 아 예. 저 이제 이게 저희가 처음 왔을 때도 있던 곡이었는데 이 곡이 이제 형들이 설명을 해줬죠. 이 곡은 바이오 같은 거다. 우리의 바이오 리듬을 맞추기 위해서 처음으로 해야 곡에 이제 우리 몸이 좀 달아오르고 긴장도 풀리고 그리고 어. 보는 관객분들에게 기선제압도 할 수 있고
0: 우리를 기선제압을 아니, 너무 좋아요. 아, 예, 예, 펑크다.
2: 확 이제 네. 빨아들이는 네, 그런.
0: 네 좋습니다. 그 첫인상이 될 수 있는 그런
3: 그런 거. 네.
1: 그, 아까 전에 그 저희 캐릭터랑 비슷한 건데 하찮게 보다가 이 노래 그렇죠, 깜짝 놀랐네.
0: 아, 그래서 의도적으로 약간 처음에 좀
1: 맞아요.
2: 많이
1: 깜짝 놀라게 합니다.
0: 좋습니다. 자, 내 말이 아니 내 분들은 라이브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2: 알겠습니다.
0: 아이디도 아주 다채롭네요. 팬분들이 수동사냥 햄스터님이요. 다 같이 카메라 낯가리는 거 왜 이렇게 웃기죠 하셨고요. 숲디니니 오늘 다들 예쁘니 하신데 잔뜩 긴장하셨어요. 다들 예쁘다라는 뜻이겠죠? 공연을 해야 긴장이 풀릴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하루님이 김치전 슬로건 챙겨서 가든 왔어요라고. 오 슬로건 챙겨서 오신 굉장히 열혈 청취자분이신데 오셨다고 합니다. 가든에 와 계신 그 같아 팬분들 극단이들 맞나요? 어 믿고 가보겠습니다. 노래 듣는 동안 라이브에 대한 감상 멤버들에게 궁금한 점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것 같거든요.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극동아시아 타이거스의 비냄새. 어흥.

0: 아흥!
1: 너무 멋있는 라이브였어요. 극동 아시아 타이거즈의 비냄새였습니다. 멤버분들은 자리로 돌아오고 계시고요. 주우님이요. 천둥호랑 요예라고. 7417님 대박. 오, 내 심장 잘 뛰네 라고 심박을 씁니다. 뭔가 남다른 베이스인가요? 베이스에 누군가 지금 네. 궁금하신가봐요.
2: 저 베이스는 지금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네 마지막으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선물로 이제 기타 악기를 하나 만들으라고 해서 이제 커스텀으로 맡긴 악기인데 좀 제 코로나 시기가 겹치다 보니까 이게 제작이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완성품을 못 받을 뻔하다가 저 상태로 그냥 나무 상태로 받았는데 네. 거기다가 이제 저희 아이들이 네. 제가 딸이 있는데 딸아이가 그려준 그림으로 와. 이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는 네 그런 저의 행운의 부적 같은 그런 악기로 사용하고 있는 베이스입니다.
1: 완전 사연 있고 특별한 악기였네요. 또 이게 많이들 알아봐 주시겠어요?
2: 뭔가 저보다 베이스가 좀 더 유명해진 느낌이 오히려 좀 더 그게 더 뿌듯하다. 아~
3: 다른 분들이 저거를 막 사연을 아시고 나서 이제 어디 방송이나 어디 나갈 때는 항상 저걸 들고 갔어요. 원래는 안 들고 다니시다가
1: 베이스한테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2: 지금은 제 최고의 베이스가
1: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진짜 그 이 하시는 음악의 종류가 특히나 더 드러머가 이거 다 우다다다다다다 하는 파트가 좀 많은 편 아닌가요? 다른 밴드에 비해서?
4: 그렇죠.
1: 아유, 광모 씨 어떻게 항상 이거 손목은 잘 건강하십니까?
4: 완전 건강합니다.
1: 아, 네. 우다다 너무나 잘 들었고요. 이 노래가 담겨 있는 1집이었죠. 몽유 후원이요. 24년 11월에 나와서 인디 음악 전문 차트에서 바로 1위를 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3: 그러니까요. 이게 원래 저희가 한 것도 못 하고 저기 누가 올라가냐 이러면서 우리는 안 되겠다 했는데 갑자기 저희가 올라와서 너무 당황스러웠었죠.
1: 맞아. 진짜로 모르나요 이거 할 때? 그러니까 아니면 이렇게 왜 차트에 오르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들을 음악은 뭘까라는 고민은요?

0: 어때요? 아니면은 그냥 주기적으로 뭐한 5년 됐으니까 내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내셨을까요?
1: 오... 이때 당시에도 저희가 그 앨범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내냐에 따라 그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그 저희가 존경하는 선배님께서 어쨌든 정규 앨범을 만들어내는 것이 음악을 해나가는 데 더 훨씬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2: 원래는 정규가 생각이 없었죠.
1: 네. 거기에 힘을 입어가지고 오케이 우리 정규 열심히 해가지고 만들어보자 해서 딱 집중해가지고 굉장히 급하게 그때 작업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2: 저희는 항상 급하게 하죠. 네.
0: 항상 급하군요 모든 것이.
1: 그 당시에 또 친구가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중이었어서 친구도 굉장히 고생을 또 많이 했었죠.
3: 제가 들어간 시점 이미 작업하고 있었어요.
0: 네. 아 그랬구나. 진짜 거의 막 생방송에 투입되는 느낌이었겠어요.
3: 네 매우 그렇습니다. 네.
0: 자 그럼 이쯤에서요. 서머 페스타인 별밤 첫 번째 공통 질문이 있어요. 올여름 울산, 경북, 경산, 창원, 경주, 전주, 부산, 서울 등에서 전국구로 페스티벌을 섭렵하고 계시는데요. 페스티벌에서 선보이는 극동 아시아 타이거즈만의 시그니처가 있나요?
2: 아 제가 이걸 생각했었는데 시그니처가 있습니다. 저희는 극동 타이거즈입니다. 어흥 이런 걸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페스티벌에서 그렇죠. 하는 겁니다.
1: 그래서 아까 형이 뭐 있다 당연히 있죠 이렇게 하시길래 형 뭔가요 하니까 어흥하길래 그거요? 이렇게 했거든요.
0: 아니 뭐 그걸 수도 있는데 페스티벌에서도 하시
2: 네. 세계문가 안 해가지고
0: 왜요? 왜 페스티벌에서 왜 안 하세요?
2: 이게 아 이게 좀 슬픈 전설이 있긴 합니다. 이게 어흥했다가 또 그 그 펑크 좋아하시는 분들이 귀여운 척을 하시더라고요.
0: 거기도 그랬더니
2: 그래서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 하고 있습니다.
0: 그쪽도 좀 그런 그 약간 그 장르 부심인 그 이제 좀 음악의 세계는. 특히 락 쪽은
2: 심오합니다.
0: 진짜 그 많은 분들 톱스 지금은 너무나 레거시에 올라간 분들도 다들 이렇게 알 수 없는 누군가들에게 인정을 받느냐 안 받느냐 네. 항상 그 싸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2: 그리고 시그니처가 있습니다.
0: 뭐죠?
2: 저희
1: 흔들리는 시간 속에라는
2: 드럼이 나오는 밴드는 저희밖에 없지 않을까.
4: 네. 그렇지.
1: 곡을 할 때 제가 중간에 나오기도 하고 또 호응 유도를 하기 위해서 곡 시작하기 전에 뛰어 뛰어 이걸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페스티벌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시그니처다. 호응을 해주는 그런 시그니처가 아닐까.
3: 이분이 시그니처다.
0: 드러머가 시그니처고요. 자 3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4부에 극동아시아 타이거즈 라이브가 이어질 텐데 현장에 와 계신 극단이 분들 공연장에서 떼창을 잘 하시는데 오늘 자제하고 계신 것 같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제가 봐도 생각보다 안 극단적이셔가지고.
2: 아 저희는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0: 4부에서 본 모습 보여주십시오. 함성 떼창 너무 좋고요. 욕설은 당연히 안 하실 텐데 욕설은 빼달라고 하는 게 전혀 욕을 하실 분들 같진 않아요.
2: 욕 안 해요.
0: 예, 오해입니다. 재밌게 놀아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이 빛나는 밤에 목요일 4부 시작했고요. 한여름밤의 음악축제 서머페스타인 별밤. 지금부터 이 시간은 극동아시아 타이거즈에게 맡기고 저는 잠시 후에 올게요.

가지고 다녀. 여러분 크게 소리 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 신나가지고. 아 근데 너무 밤이 깊어가지고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들려드릴게요. 별이 깊었네 들려드릴게요.

0: 아시아 타이거즈의 라이브였어요. 이번 여름 극동 아시아 타이거즈에게 박제해. 와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와 진짜 우리 팬분들도 이제서야 비로소죠. 예, 그가타의 팬다운 모습을 좀 보여주셨어요. 밖에서 얼마나 뛰시던지. 아, 저는 가만히 앉아서 보고 있어요. 왜 숨이 내가 왜 차지? 이상하네. 뭐 했다고. 트리트윈이 너무 좋다. 애님 행복하다. 그리고 콩님이요. 키키 그래 광모야 너가 행복하라는데 내가 어떻게 불행하겠니? 그리고 219님 내향형 호랑이 밴드라 극단이 팬분들도 내향형인가봐요. 뒤로 갈수록 목소리 커졌다고. 진짜 생각보다 일단 기질들은 되게 얌전하시고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되게 서서히 달아오르면서 와 흥을 내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리고 아까 지수씨 아까 무릎 꿇었는데 괜찮으세요? 그냥 되게 거칠게 팍 하셨지 않았어요?
1: 무릎은 가벼울수록 좋은 거죠. 무릎을 많이 꿇어가지고
0: 아니 아프지 않냐고.
1: 예 괜찮습니다.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요.
0: 모든 데가
2: 내일 대봐야죠. 내일
0: 근데 좀 모든 게 좀 강한 스타일이고 목이 보통 목이 아니네요.

0: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1: 보통목인데 금방 가고 다시
0: 그래요?
1: 돌아오는 스타일이라.
0: 근데 평소 목소리 보니까 막 그렇게 긁으려고 노력 안 하고 내는 소리 같던데.
1: 맞습니다. 이게 너무 처음부터 발성이 안 좋으니까 이게 굳어져가지고.
0: 근데 이런 목소리 꿈꾸는 그 사람들 많은 거 솔직히 다들 아시죠.
2: 그렇죠.
0: 완전 꿈의 목소리인데.
3: 뭔가 독보적인 진짜 보이스네.
0: 네.
1: 아이 감사합니다.
2: 이게 그 남자들끼리 노래방 가면 제일 인기 있는.
0: 네. 와 너무 진짜 보물입니다. 아우라님이요. 저거 봐. 무릎 꿇었다니까. 극단이들 죽어가는 부분을 아는 거야. 띵지. 뭐야 이거 제가 본인들만 아는 얘기 나누고 있죠? 띵지는 뭐고. 여기에서 팬분들이 좀 무릎 꿇으면 다 너무 행복해하십니까? 유난히?
1: 모르겠는데 이게 정작 무릎 꿇을 때는 그런데 나 피해가고
3: 그 꿇으면 뭔가 이렇게 싹 이렇게 꺼지듯이
1: 이게 관객 난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무릎을 꿇으면 사람들이 오 이러면서 딱 남겨주는데
0: 아, 아니 멋있으라고
1: 아 그랬던 것이었군요.
0: 그럼 아 띵지가 명지술 명자를 이렇게 언뜻 보면 띵으로 쓰니까
4: 맞습니다.
1: 띵곡
0: 띵곡 명자하는 것처럼 자 그리고 그 아까 언급했던 시그니처. 와 여기 라디오에서도 그게 가능할 줄 꿈에도 몰랐어요. 와 중간에 진짜 이게 되나 싶은 걸 해내셨어요. 드러머인 광모 씨가 드럼을 놓고 맞습니다. 밖으로 뛰쳐 나와서 굉장히 또 수려해요 보컬이.
2: 아 감사합니다.
0: 아니, 그리고 막 아, 굉장히 그 관객분들을 흥분시키고 아. 네, 하는 역할을 맡으셨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4: 이게 안 그래도 최근에 네. 저희가 이 시그니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1: 어제
4: 대체 우리가 어디서부터 이걸 했지 하면서 전에
0: 마이크 쪽에 대고 얘기해요.
4: 전에 했던 그런 예, 그런 뭐랄까 자료들을 찾아 검색하면서 언제부터 했는지를 막 찾아봤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펜타포트 때부터 먼저 띄어를 하다가 네? 그 뒤에 저희가 단독 공연을 한번 한 적 있는데 그때부터 또 아이디어를 내서 이때 너가 지금 안에서 놀 게 아니다. 나와서 노래를 해라.
1: 어차피 드럼 안 치면 되잖아.
4: 네. 그때 드럼 안 치잖아.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마이크를 뽑아서 이제 나가기 시작했다.
0: 아 세상에. 근데 그게 또 되는 멤버인 것도 대단하고.
1: 반응이 안 좋았으면 안 나간다고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0: 그러네. 이거 약간 팬들이랑 합작 같은 거네요.
4: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0: 그리고 막 들어가는 모습은 조금 이렇게 멋지다라기보다는
4: 얼른 그러니까, 제자리에 가서 복귀해야 되니까.
0: 그러니까 왜 지각한 직장인 아, 예. 느낌이 물씬 났는데
4: 거기서 또 두벅두벅 멋있는 척하면서
0: 안 되더라고.
4: 어, 예, 그것도 안
0: 호다다다 또 들어가시는데
3: 타임은 중요하니까.
4: 예, 네. 타임이 중요하다.
0: 와 근데 그 음악적으로도 되게 막 이게 에너지와 즐거움으로만 방출하시는 척 얘기하시지만 거기 드럼이 비어 있어도 꽉 채워져 있는 그런 음악이라는 게 너무 멋있었어요.
1: 오, 감사합니다.
4: 네.
0: 즉 이런 음악이 드럼이 갑자기 멈췄을 때. 좀 그 갑자기 허전해지잖아요.
1: 예.
0: 가뜩이나 막 다른 악기들도 없는데 그 막 뭐 건반도 없고 하니까
4: 맞습니다.
0: 에너지가 확 달라지는데 이 밸런스가 기가 막히네요.
1: 감사합니다.
3: 그리고 광모의 이거 목소리 데시벨이 네.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마
0: 진짜,
3: 여기를 아니, 꽉 채우지 않았나.
1: 맞아요.
0: 아니 약간 좀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한 멤버였는데요. 여러분들은 진짜 약간 진짜 내 지나간 청춘 그 자체인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 여름만 되면 꼭 보고 싶을 것 같은데 내년 여름에도 좀 혹시 요청하면은 또 와주실 수 있나요?
1: 아이고
4: 당연합니다. 그때는 제 2버전 새로운 노래에다가 다시 또 나가는 거 하나 만들어서 오겠습니다.
1: 2017년 버전.
4: 네, 17년 버전.
0: 예, 진짜 정말 준비해 주십시오.
4: 예.
0: 네, 여름 가장 뜨거운 날 만나고 싶은 밴드인 것 같고요. 이희애님이 열정과 패기가 느껴지는 청춘 밴드네요 하셨어요. 그리고 참 되게 매력적인 거는 엄청 이렇게 막 패기 있는데 왜 아까 어떤 누군가가 쓴 문구지만 낭만과 폭발이라는 게 너무 잘 어울리는 게 가사는 또 완전 서정과 낭만이야. 아, 다시 한번 가사도 오늘 잘 알게 되신 분들은 가사도 찾아봐 보시면은 더 매력에 푹 빠지실 것 같습니다. 자, 밴드 극동아 시아 타이거즈와 함께한 서머 페스타인 별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왔어요. 자, 여기서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극동아 시아 타이거즈가 2026년 여름에게 한마디를 남긴다면?
1: 극동아시아 타이거즈가 여름을 한마디 하면?
0: 네, 2026년 여름에게 예. 한마디 일침을 놓든 아니면 뭐 인사를 남기든 다 좋아요.
1: 여름은
3: 우리

0: 이렇게 하고 싶어요. 왜냐면 여름에 항상 움직일 때는 다 같이 움직이는 그런 날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같이 움직여야 더 많이 생각나고 어. 또 생각이 안 나더라도 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아. 그래서 우리들
1: 우리다
0: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 여럿이서 네. 어, 그런 느낌으로 어, 지금 진짜 즉석에서 대답하신 것 같은데
0: 네, 두뇌 풀가동했어요.
1: 아 역시 가사 잘 쓰는 밴드답습니다.

0: 고요. 그래서 아유 너 지금 너무 꿈만 같아가지고 지금 지금 가물가물합니다. 감사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1: 네. 네, 극동아시아 타이거즈의 베이스의 네, 격식을 갖춘 남자 공격이고요. 네, 오늘 이렇게 별밤 나와서 너무너무 기분 좋고 이제 여름도 끝나가니까 여러분들 음식도 조심하시고 이제 마지막 여름 원래 끝이 중요하기 때문에 끝여름에 잘못 먹으면 식중독으로 또 고생할 수 있으니까 식사 맛있게 잘 챙기시고 오늘 끝나고 너무 늦게 야식 드시지 마시고 어쨌든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시고 감사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영광모입니다. 예, 오늘 별밤에서 이렇게 또 띄어띄어를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행복한 밤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와주신 극단이분들 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3: 네, 루카가입니다. 26년 8월 20일 이제 별밤과 함께한 시간이 한 시간 뿐이지만 또 이 한 시간이 특별한 하루를 만들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추억을 잘 간직하고 다음 여름에도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네,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아, 진짜 제대로 기억에 박제될 것 같고요. 오늘 함께한 극동아시아 타이거즈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어요.
5: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6: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7: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별이 빛나는 밤에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8월 20일 목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이에요. 끝곡도 그가 다 극동아시아 타이거즈 노래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가 와도 좋을 것 같아이고요. 3294님이 낭만 폭발 그가 다 오늘 최고야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노래 함께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기술의 박대한, 명혜승, 연출의 김동연,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녹기 전에 박정수 대표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성공해야만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저는 진짜 행복이란 불행하지 않은 평온한 현재를 알아채려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미소리가 들리고 조금 덥지만 가볍게 바람이 불어오고 걱정할 일 없는 상태를 고마워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가 무탈하고 그 평온을 알아채는 정성을 들인다면 조금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입니다.
3: 디스크로 인한 목, 허리 통증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 수술을 할 수 있다는 부담감에 병원 방문을 꺼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디스크는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은 냉각 카테터를 이용하여 디스크 돌출 부위를 낮은 열로 치료하는 시술 방법입니다. 낮은 열을 가하기 때문에 기존 수액 성형술보다 정상 디스크 손상이 적어서 젊은 분들에게도 장기간 예후가 좋습니다. 피부 절개를 하지 않아 흉터 걱정이 없고 시술 시간도 15분 안팎으로 짧아서 시술 당일 혹은 다음 날 퇴원이 가능합니다. 약을 드셔도 신경주사를 맞아도 목, 허리 통증이 계속된다면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세요.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생활정보 입이 심심할 때 껌을 간식으로 드시는 분들 있으시죠? 이 껌을 씹으면 침 분비량이 많아지면서 면역 항체가 증가한대요. 껌을 5분만 씹어도 우리 몸속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방어하는 면역 글로불린이 2.5배나 증가합니다. 그리고 껌을 씹으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해서 뇌가 더 활성화되어서 집중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대요. 운동 효과도 있는데요. 리듬감 있는 외부 자극이 가해지다 보니까 심박수를 높이고 운동 효과를 증대시킨다고 합니다. 이런 건강 효과 얻기 위해서는 무설탕 껌이나 자일리톨 껌을 10분 정도 양쪽 번갈아 드시는 것이 좋대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첫 곡 세븐틴의 손오공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핫 8월의 DJ 투넥스 동규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기타도 뚱땅뚱땅 연습하고 오랜만에 달디단 에그타르트도 먹고 참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은 연습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데요. 왜냐면 투넥스가 9월 2일에 블루모드라는 노래로 컴백을 합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블루모드잖아요. 저희가 정말 이번 활동 아주 블루블루 할 것 같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기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아, 뀨디도 기세 없이는 시체죠. 네, 기세라는 말을 정말 많이 쓰는데 저는 모든 게 기세가 포함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세가 있으면은 뭐든지 단순하게 만들 수 있다. 밥도 그냥 뭐 먹을까 고민하지 말고 기세로 그냥. 그럼 기세 넘치기 여러분의 환영 문자 한번 만나볼게요. 2351님. 뀨디 뭔가 방송반 아나운서 느낌이 나요. 발성부터 남다른 것 같은데 혹시 말 잘하기 비법도 배운 건가요? 왜 이렇게 잘해? 고막에 뀨디 목소리 끼우고 살고 싶다. 아, 정말 칭찬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어렸을 때는 이런 발표나 뭔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를 되게 못했어요. 이게 쑥스러움이 많아가지고. 근데 제가 봤을 때 노래 연습을 하면서 제 목소리 이제 깨닫고 그러면서 아, 나 말하기도 좋아하는 것 같네 라고 깨달았던 것 같아요. 3694님 반가워요 뀨디. 야근하고 집 가는데 너무 피곤해서 오랜만에 라디오 켰

0: 했는데 좋은 목소리가 들리네요. 지친 마음도 풀겸 커피 사서 바다로 향하는 중입니다. 뀨디와 아핫 함께 하면서 신나게 이동해 볼게요. 와, 저도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바다로 향하신다니. 아, 뭔가 낭만 넘치는데요?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퇴근하시고 나면은 그냥 갑작스럽게 바다 여행을 가기도 했었어요. 옛날 생각이 나네요. 바다 근처 어디 사시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다음에 또 소식 남겨주시고요. 바다 보고 마음 잘 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는 저한테 맡겨주세요. 이렇게 목요일 밤을 신나게 채워드리는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은요. 한 주간 사랑받았던 아이돌 노래를 순위별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좋은 노래 듣고 저랑 수다도 떨면서 하루의 마무리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문자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뭐 하면서 아하 듣고 계신지 뀨디에게 궁금한 점, 하고 싶은 이야기들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아핫의 다양한 소식은 인별그램을 통해 전해드릴 예정이니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계정 팔로우해주세요.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티켓 무조맨 티 어실 원스야.

자녀의 마음을 돌보는 것은 단순히 자녀를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감정을 존중하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친밀한 경험은 우리 청소년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며 건강한 관계를 맺는 힘을 키워줍니다. 하루 10분, 자녀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세요. 그리고 풀기 힘든 어려움이 있다면 서울시 교육청의 위센터를 찾아 상담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시 교육청과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이번 한 주도 뜨거웠습니다. 어디가요? 이 노래를 듣는 우리의 심장이요. 심박수를 따라 음악의 열기가 모이는 이곳.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아핫에서 최신 유행 아이돌 라디오 차트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 수요일 곤충 뮤직 아이돌 차트에서 40위부터 1위까지 차지한 노래들 소개해드릴 건데요. 익숙한 히트송들부터 새롭게 등장한 신곡들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40위부터 37위 차트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곡은요. 바로 40위를 차지한 웨이전 V의 비전 윙스 잉글리시 버전입니다. 8월 10일에 나온 곡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념과 한계를 뛰어넘는 비상을 담은 중국풍 힙합 퍼포먼스 노래인데요. 그래서인지 안무에도 무술적인 요소가 가득하다고 하네요. 아니 저는 요즘에 이런 좀 빡! 이야! 막 이렇게 퍼포먼스를 빡 보여주는 노래가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런 퍼포먼스를 보고 자라서 그런지 저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39위 확인해 볼게요. 듣고 있으면 바로 자신감을 업업 시켜주는 노래, 바로 아이브의 IM입니다. 혹시 기세를 충전해야 하는 일을 앞두고 계시다면

이 곡과 함께 해주셔도 좋겠네요. 이어서 바로 38위로 가볼까요? 아, 요즘 이 노래 보컬 챌린지 영상도 많이 보이죠. 영케이의 솔로 2집 타이틀곡 셧더도어입니다. 이 앨범에 무려 15트랙이 수록돼 있다고 하는데요. 거기다 장르도 다양해서 록, 팝, 발라드, 하우스, 컨트리, 재즈까지 들을 수 있는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하니까 전체 재생으로 한번 즐겨주시고요. 저도 언젠가 이 한 앨범에 정말 다양한 장르를 넣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데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챙겨보겠습니다. 저는 만약 라디오를 지금 안 하고 있다고 하면은 주로 이 시간에 연습 끝나고 보통 이제 영상 같은 거를 찾아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대 영상 이런 걸 많이 찾아보거나 아니면 기타 연습을 주로 하고 거의 대부분 게임 영상도 많이 보고 네. 규강진님, 뀨디가 샤베트를 좋아한다고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럼 여름에 꼭 마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음료 종류도 있나요? 남은 여름 동안 그걸로 마셔보려고요. 그리고 요즘 날씨 들쭉날쭉 하는데 여름 감기 조심하시고 컴백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규황진님도 여름 감기 조심하시고요. 여름에 꼭 마셔야 하는 음료라 저는 저의 제 최애 음료가 있어요. 요즘 알로에 스무디가 너무 시원하고 맛있더라고요. 이게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꼭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여름에 정말 맞는 그런 음료수인 것 같아요. 이렇게 뀨디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말들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38위 곡 영케이의 셧더도어, 37위 곡 브루노마스가 피처링한 로제의 아파트.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영케이의 셔터도어, 이어서 브루노마스가 피처링한 로제의 아파트까지 듣고 오셨고요. 좋은 노래들로 에너지 계속 얻어봐야죠. 이번엔 36위부터 33위까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36위는요, 바로 투어스의 데뷔곡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입니다. 보니까 최근에 투어스 선배님들의 마이크 사건이 화제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영재 선배님이 마이크 스탠드를 쓰는 안무를 하다가 에너지가 너무 좋으셔서 마이크 막 휙 날려버린 일인데요. 옆에 있던 멤버분들도 보고 놀란 영상이 SNS에서 퍼지고 있더라고요. 아,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하네요. 저도 영상을 봤는데 그 이후에 대처하는 모습들이 정말 프로페셔널하고 또 귀여워 보이시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아직 활동을 한 번밖에 안 해봐서 이런 이 경험이 많이 없는데 저도 영재 선배님처럼 또 프로페셔널하게 대처를 해야겠네요. 이어서 다음 순위 확인해 볼게요. 35위는요, 바로 엠플라잉의 플래시백입니다. 아니, 엠플라잉 선배님들이 9월에 컴백 소식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전국 투어에서 새 타이틀곡인 잠불과 수록곡 우주먼지를 성공했다던데 곡 제목부터 예사롭지 않은 느낌이네요. 아니, 9월에 저 엠플라잉 선배님들 라이브 꼭 듣고 싶거든요. 꼭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이번엔 34위로 가볼까요? 요즘 여기저기서 많이 들리는 곡이죠. 바로 리센느의 핀볼입니다. 선배님들의 다른 노래들처럼 꾸준히 역주행하고 있고요. 저의 관점에서 이 노래의 키포인트는 바로 사비의 베이스 소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들어보세요. 헤드폰 무조건 껴야 돼요. 바로 다음 곡도 만나볼게요. 와, 챌린지 안무까지 자동으로 떠오르는 노래입니다. 바로 뉴진스의 하이보이가 이번 주는 33위를 차지했네요. 이렇게 33위 곡까지 만나봤고요. 저는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올게요. 35위 곡 엠플라잉의 플래시백, 그리고 33위 곡 뉴진스의 하이보이.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아이돌 음악 전문 방송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저는 8월의 DJ 뀨디입니다. 엠플라잉의 플래시백, 이어서 뉴진스의 하이보이 듣고 오셨고요. 차트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32위부터 29위까지 순위 만나볼게요. 먼저 32위 확인해볼까요? 제목만 들어도 바로 노래가 재생되는 곡이죠. 바로 제니의 Like Jenny입니다. 이번 주도 어김없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요. 아, 저는 Like 동규 이렇게 하면은 좀 멋이 없을 법한데 제니 선배님이어서 정말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번에 31위 곡 볼게요. 바로 엔믹스의 블루 발렌타인인데요. 선배님들이 노래 제목에 맞게 블루가 들어가는 파란색 캐릭터들로 분장을 해서 안무 영상을 찍으셨거든요. 재미까지 잡은 컨텐츠라던데 선배님들 정말 예능감까지 이렇게 완벽해도 되나요? 저희도 블루 모드로 컴백했는데 정말 최근에 이제 컨텐츠를 촬영하면서 블루란 블루는 뭐든지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엔믹스 선배님처럼 파란색 분장까지는 저도 생각을 못 해봤어요. 이런 컨텐츠 한번 트라이 해보고 싶네요. 이어서 다음 순위에 오른 곡 소개해드릴게요. 졸업식에서도 환영받는 그 노래,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입니다. 이 곡은 처음부터 공연장에서 부르는 걸 상상하면서 쓴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떼창하는 맛이 있나봐요. 아니, 저도 졸업할 때가 생각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노래가 유행이었거든요. 그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이 외국 노래 이제 춤을 추면서 그때 졸업식 날에 거의 모든 학생이 이제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그 춤을 췄던 기억이 있어요. 계속해서 29위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지드래곤이 피처링한 에스파의 How Different Animal인데요. 데모 단계에서부터 피처링을 염두에 두고 있던 곡인데 지드래곤 선배님이 본인 파트 랩 메이킹까지 참여하면서 발매 전부터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저는 이 랩 부분 들을 때마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도전을 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또 새로운 시도를 하셨기 때문에 정말 재밌게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차트 만나봤고요. 잠시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도 볼게요. 3452님, 자격증 공부 중이라 작게 스터디를 시작했어요. 제가 팀원을 모으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모임장이 됐는데요. 아니, 저는 그 반장, 부반장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뭔가 어색하고 어렵네요. 같이 있을 때 먼저 말도 걸고 이끌어야 하는 느낌이라 리더 동규는 그 리더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처음에 저처럼 어렵진 않나요? 저도 사실은 반장, 부반장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저도 처음에 리더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이 부족했었는데 지금은 또 꽤 잘하고 있을지도 분명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하다 보면은 그 리더 역할만의 그런 뿌듯함이 생깁니다. 파이팅! 7231님, 오늘 알바 면접 보러 갔는데요. 제가 원래도 길을 잘 못 찾아서 일부러 1시간 일찍 근처에 도착했는데 결국 길을 헤매서 면접 늦을 뻔했어요. 지도 어플이 알려주면 뭐하나요? 제가 알아보질 못하는데. 인간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누가 매일 나를 데려다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각을 안 하셔서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자, 박수! 아니, 길찾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시죠. 저도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이 운전하실 때 뒤에서 막 내비게이션 보면서 엄마 여기로 가야 돼, 여기로 가야 돼 하는데 많이 틀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또 딴 길 세면은 거기도 뭐 구경하고 그러는 겁니다. 저는 길은 다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네. 무튼 면접 잘 봐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문자 소개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사연 기다릴게요.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보내주셔도 좋고요. 또 저에게 궁금한 질문도 환영입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그럼 저는 31위 곡 엔믹스의 블루 밸런타인, 그리고 29위 곡 지드래곤이 피처링한 에스파의 Whole Different Animal 듣고 올게요.

여기는 아이돌 라디오 하차트 아핫. 앞서 엔믹스의 블루 밸런타인에 이어서 지드래곤이 피처링한 에스파의 홀리 프런 애니멀까지 듣고 오셨고요. 다음 순위도 확인해봐야죠. 28위부터 25위 곡까지 만나볼게요. 먼저 28위는요, 바로 아이브의 뱅뱅입니다. 선배님들이 최근 북미 투어를 무사히 마쳤다고 하는데, 마침 이 노래가 공연의 셋리스트 마지막 곡이어서 팬분들도 다 같이 일어나 축제처럼 즐기셨다고 합니다. 아, 너무 신났을 것 같아요. 저도 놀고 싶다. 뱅뱅! 이어서 다음 곡 확인해 볼게요. 바로 에스파의 Whiplash입니다. 지난주와 같은 순위인 27위를 차지했고요. 이 노래 뮤직비디오에서 선배님들이 직접 촬영 장비를 다루는 연기를 하는데요. 뮤비가 진짜 감각적이니까 한번 봐주셔도 좋겠고요. 저도 꼭 연출을 나중에 해보고 싶은데, 저는 되게 자연스러운 거? 막 서로 놀면서 뛰어댕기는 거, 그런 걸 좀 찍어보고 싶네요. 좋습니다. 다음 순위 만나보겠습니다. 아, 26위는 이 곡이 차지했네요. 바로 로제의 Toxic Till the End입니다. 로제 선배님의 음색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곡이죠. 저는 로제 선배님 그 특유의 쇳소리라고 할까요? 그게 좀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있는 그런 목소리인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목소리를 가지신 것 같습니다. 이번엔 25위 곡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리센네의 Runaway입니다. 선배님들이 매 앨범마다 특정한 향기를 컨셉으로 하는데 이 곡은 인센스 향을 테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래가 몽환적인 느낌이 드나봐요. 저도 뭔가 리센네 선배님 노래를 하나하나씩 듣고 있으면 뭔가 이 몸으로 뭔가 들어오는 느낌? 그 향이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는데 역시 이유가 있었네요. 저도 향기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우디한 향을 좋아하는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겠는 그런 느낌? 제가 사실 향을 잘 몰라요. 그냥 이제 맡아보고 좋네 이러면 이제 쓰는 거고 네, 점점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까지 28위부터 25위를 차지한 노래 확인해봤고요. 8023님 문자도 만나볼게요. 오늘 친구랑 약속이 있었는데 만나고 보니까 둘이 똑같은 옷을 입은 거예요. 원래 취향이 비슷하긴 한데 이런 적은 처음이라 너무 웃겨서 인증샷부터 찍었네요. 약간 민망하면서도 재밌더라고요. 뀨디는 멤버들이랑 옷 겹치고 그런 적 없나요? 저 최근에 제가 이제 좀 댄디하게 입고 나갔는데 검은색으로 네, 저희 팀의 이라가 또 그냥 아예 똑같은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 옷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너 뭐야? 그래서 서로 먼저 입었다고 그런 싸웠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취향이 좀 저만의 스타일이 또 확고한 편이라 겹칠 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겹치긴 하더라고요. 이게 팀인가 봐요. 저희는 또 공유를 안 해가지고 좋습니다. 이구아나님 문자도 한번 만나볼게요. 뀨디! 저번에 카레를 싹싹 비벼먹다가 친구한테 한 소리 들었어요. 이유는 나온 그대로. 밥 위에 카레가 얹어진 형태로 그대로 떠먹는 게 근본이라고요. 참나, 카레는 다 비벼야 소스가 골고루 배어서 제일 맛있는 거 아닌가요? 흥! 끼니는 카레 먹을 때 비벼먹나요? 아니면 친구처럼 먹나요? 저랑 같은 파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뭐든 다 잘 먹어서 그냥 옆에 있는 친구 맞춰서 먹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부먹 떠먹이었나? 부먹 찍먹 부먹 찍먹도 그냥 사실 다 먹어요. 어떻게든 그냥 뱃속에 들어가면은 뭐 그냥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근데 하나만 고르자고 하면은 찍먹이 좀 더 바삭바삭하니까 좋습니다. 그럼 저는 노래 듣고 올게요. 25위 곡 리센네의 Runaway.

0: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4: 스포한 고영배, 세 줄 요약! 1. 매주 토요일, 일요일 밤 10시 주 2회로 늘어남. 2. 아티스트 초대석과 스포왕 차트로 주말 순삭 가능. 3. 앞으로 더 재밌어진다고 무조건 본방사수. 나 됐어요. 주말밤 DJ 됐어요. 매주 토요일 일요일 밤 10시엔 뭐라고? 스포왕 부문 온다. 주말밤 10시에 만나요.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뷰디와 함께하는 목요일 밤의 음악 디깅 타임 아핫. 리센네의 런어웨이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차트 소개해드릴게요. 이번엔 24위부터 만나볼까요? 바로 블랙핑크의 뛰어입니다. 뮤비에 액션씬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CG가 아니라 댄서분들이 직접 와이어 타고 소화하신 장면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쩐지 너무 실감이 나더라니 대단하십니다. 저희도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뮤비 촬영을 할 때 저는 안 했는데 애들이 와이어 타는 촬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보니까 코어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탈 수도 있으니까 지금부터 코어 운동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후렴이 폭발력 넘치는 곡이죠. 엔믹스의 헤비 세레나데가 23위를 차지했습니다. 가사를 써준 할로로 선배님이 여섯 소녀들의 서툴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고백을 풀어낼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모든 꽃말은 엔믹스야! 라는 후기도 남겨주셨다고 해요. 가사가 정말 예쁜 곡이죠. 사실 지금에 와서 고백하는 거지만 저 어렸을 때 국어를 제일 못했거든요. 그래서 가사 쓸 때 이렇게 뭔가 서정적으로 이렇게 쓰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뭔가 뭐라 할까요? 오늘 창문 밖을 봤는데 비가 오네? 좋다. 보통 이 정도가 끝인데 아 이게 이렇게 좀 풀어서 써야 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만큼 대단한 가사이다. 이어서 22위 발표할게요. 바로 프로미스나인의 비타민 미입니다. 꾸준히 순위권 안에 등장하고 있는데 올 여름은 비타민 대신 이 곡을 챙겨 들으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저도 영양제를 하루에 한 번 무조건 챙겨 먹는데 비타민 미 들으면 영양제 안 챙겨 먹어도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엔 21위로 가볼게요. 바로 키키의 404입니다. 이 곡은 키키 선배님들이 직접 촬영한 버전의 스페셜 뮤직비디오가 있는데요. 예전에 유행했던 땡돌이라는 회상캠을 떠올리게 하는 로고까지 넣어서 제대로 Y2K 감성을 녹여주셨다고 합니다. 아니 저도 땡돌이라는 단어를 몰랐어요 사실. 근데 이게 단어만 봤을 땐 몰랐는데 직접 보니까 아 이거 라고 바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의 감성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진이 요즘 또 다시 돌아오고 있잖아요. 트렌드가 이제 키키 선배님이 그 Y2K의 감성을 제대로 끌어올려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21위 곡까지 차트 만나봤고요. 저는 22위 곡 프로미스나인의 비타민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따 만나요. I think you need a dose of vitamin me.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있는 그룹입니다. 이번 주 아응아의 주인공은요. 바로 휘브입니다. 축하합니다. 아둘라가 아낌없는 사랑과 응원을 보낼게요. 하트!

아돌라가 공개 응원하는 시간 아응아. 2주의 아이돌 휘브의 체리파이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9366님께서 신청곡과 함께 공개 응원을 요청하셨는데요. 오랜만에 휘브가 청량을 말아왔는데 한번 들어주세요. 이번에 팬들이랑 청춘을 즐기기 위해서 귀엽고 달콤한 곡으로 돌아온 게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요즘 디저트 안 먹어도 휘브가 너무 달아서 살맛이 난답니다. 라고 사연도 남겨주셨습니다. 아니 청량도 잘하시면 어떡해요. 진짜 너무 귀엽더라고요. 또 휘브에는 제가 서바이브 프로그램에서 만난 인연들이 있죠. 준민이 형이랑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챌린지도 같이 찍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준민이 형이 자꾸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또 오랜만에 보고 싶은데요. 이렇게 또 아아스에서 응원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네요. 9366님 사연 남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아응아에서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개 응원하고 싶은 아이돌이 있다면 추천곡과 함께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이제 아하 차트 계속해서 만나봐야죠. 20위부터 출발해볼게요.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스트레이키즈의 신곡 This and That이 20위를 차지했는데요. 그동안 보여준 강렬함 대신 치열하고 여유로운 모습을 담은 곡으로 이것저것 무엇이든 해내겠다는 선배님들만의 자신감이 느껴지는 노래입니다. 저도 스트레이키즈 선배님의 되게 강렬한 모습을 많이 봐왔어서 이런 곡이 되게 신선하고 좀 좋게 다가오더라고요. 너무 멋있습니다. 다음 순위 발표할게요. 이분들이 다시 한번 등장하네요. 19위는 엠플라잉의 Autumn Dream입니다. 2019년에 나온 미니

이 육집 수록곡으로 꿈속의 연인을 향한 애절한 마음을 쓸쓸한 가을 느낌으로 표현한 곡인데요. 콘서트나 페스티벌에서 이 노래를 듣고 꾸준히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아 천천히 역주행 중이라고 합니다. 요즘 되게 날씨가 풀리고 있잖아요. 이제 좀 쓸쓸한 가을의 냄새가 물씬 풍겨오는데 Autumn Dream 같이 들어보시는 거 어떤가요? 이번에 18위로 가볼게요. 바로 동영수의 팝콘입니다. 한 예능에서 로드트립 중에 배우 김우빈님이 이 노래를 제일 좋아한다고 신청하면서 화제가 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동료가 이렇게 내 노래를 좋아해주면 너무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 요즘 결혼식에서 이 노래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정말 달콤하고 또 팝팝 터지는 느낌이 결혼식과도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17위 곡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하스트하츠의 루드인데요. 하투아 선배님들이 요즘 일본 활동 중인데 지우 선배님이 에너지 넘치게 어깨를 터는 안무가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SNS에서 아주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이런 안무를 저희도 많이 짜야 됐는데 저희가 이번 블루모드 활동에 이런 좀 뭔가 반응이 좋아 반응이 끌어오를 수 있는 그런 파트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하다가 저희가 다죽자 파트를 만들었거든요. 이거 스포입니다.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22곡 스트레이키즈의 디스 앤 댓, 17위곡 하츠투하츠의 루드.

뀨디가 좋은 목소리로 좋은 노래를 전해드립니다.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스트레이키즈의 This and That에 이어서 하츠트와츠의 루드까지 듣고 왔고요. 다음 순위도 확인해볼까요? 먼저 16위는요. 화사의 굿굿바이입니다. 20 뮤비에 배우 박정민님이 출연을 하시잖아요. 섭외 비하인드가 있는데 화사 선배님이 단편 영화 같은 뮤비를 만들고 싶어서 직접 장문의 손편지를 써서 제안을 하셨다고 해요. 진심은 이렇게 통하나 봅니다. 저는 화사 선배님을 보고 있으면 화사 선배님 그 자체가 되게 영화 같아요. 봤을 때 화사 선배님만의 그 분위기가 저까지 이제 물들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네요. 이번에 15위 곡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인트로만 들어도 바로 몸이 반응하는 곡이죠. 바로 채애나의 캐치캐치고요. 다음은 14위로 가볼까요? 그쵸, 이 노래가 빠질 수 없죠. 바로 하츠트와츠의 레몬탱이 차지했습니다. 안무에 볼지빵 하는 부분도 있고 귀여운 포인트가 많은 곡이에요. 볼지빵은 팬분들이 정말 많이 요청하는 포즈거든요. 제가 처음에 볼지빵이 무슨 포즈인지 몰라가지고 그냥 요리조리 대보다가 팬분들이 이거라고 이거! 라고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은 볼지빵 절대 까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13위 곡 만나보겠습니다. 미치도록 좋은 그 노래! 바로 우주의 드라우닝입니다. 우주 선배님 하면 드라우닝만큼이나 굳이데이가 유명한데요. 굳이데이가 뭐냐면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굳이 해보며 낭만을 챙기는 날이라고 합니다. 만약 제가

굳이 데이를 가진다면 그냥 걷기? 제가 걷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아니 굳이 이 더운 날씨에 그냥 걷는다? 제가 러닝은 좋아하는데 그냥 정처 없이 걷는 거를 잘 못해가지고 금방 이게 한 5분 걸으면은 택시를 타고 싶어지더라고요. 한번 날 잡아서 시환이가 또 굿즈데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그냥 굳이 한번 걸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13위 곡까지 소개해드렸고요. 여러분의 문자도 한번 볼게요. 아기검은 재규원님, 뀨디 곡 작업 언제부터 시작했었어요? 동규가 쓰는 노래들의 추구미가 궁금해요. 언젠가 짧게 들려줄 수 있는 자작곡이 있을까요? 동규의 곡이 세상에 나올 그날을 손꼽아 기다려봅니다. 저 같은 경우 곡을 쓰고 한지는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장르들을 많이 해보았는데 결국에는 그 진심인 가사가 나오는 곡들, 예를 들어 뭐 발라드도 그렇고 소울도 그렇고 뭐 R&B도 그렇고 그런 게 저의 마음을 좀 더 울리게 들리더라고요. 언젠가 꼭 들려주고 싶어요. 사실 정말 차곡차곡 모아두고 있거든요.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6267님, 이번에도 작사에 참여한 뀨디, 작사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했는데 작사할 때 선호하는 시간이나 온도, 습도 있는지 궁금하고요. 단어 수집, 소재 수집 같은 거 해놓는지도 알고 싶어요. 동규 가사 많이 듣고 싶어. 저는 선호하는 시간은 아무래도 새벽 그 감성에 맞춰서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온도, 습도는 뭐 땀 흘릴 정도 덥지만 않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소재나 단어도 많이 수집을 하지만 영어 수집을 좀 많이 해놓는 것 같아요. 이 영어라는 게, 제가 한국인이잖아요. 영어가 어렵더라고요. 지금 영어 레슨을 열심히 받고 있는데 영어를 좀 더 집중적으로 수집을 많이 해놓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또 저의 작사 블루모드 이제 앨범에 들어갈 텐데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감님의 문자도 만나보겠습니다. 요즘 부쩍 액세서리에 대한 욕심이 많아졌어요. 뀨디가 잘 잃어버리지만 어쨌든 예쁜 아이템 많이 하잖아요. 뀨디만의 쇼핑 꿀팁이 있나요? 9월 컴백 쨔호! 감사합니다. 저의 쇼핑 꿀팁이라, 저는 그 SNS에 쇼핑 계정, 쇼핑 그 위주로 하는 그 계정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제가 이거 이쁘다 하는 곡들은 저장을 해놓고 이제 가격을 비교해 가면서 최대한 가성비로 사가지고, 약간 그런 계정이 하나 있는데 그렇게 모아두니까 확실히 보기도 편하고 가끔 실패할 때도 있지만 정말 성공적으로 얻은 것들도 많거든요. 저의 꿀팁인데, 이런 계정을 하나 만들거나 아니면은 앱을 하나 설치를 해서 그런 걸 모아두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돈을 최대한 아끼기 위해서 정보 수집을 최대한 많이 하거든요. 화이팅입니다. 7385님, 제가 곧 대회에서 작품을 발표해야 하는데 너무 떨려요. 뀨디만의 떨림 해소 방법은 뭐가 있나요? 사실 저도 긴장을 정말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는 처음 시도하는 거, 그리고 도전하는 것들을 원래는 좀 기피하는 성향인데 또 하니까 정말 좋은 경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만의 떨림 해소 방법은 그냥 부딪히기인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을 써도 떨리는 건 멈출 수가 없어요. 그냥 부딪혀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기회를 또 하면은 그게 또 편해지더라고요. 발표 잘 해내시길 응원할게요. 그럼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16위 곡 화사의 Goodbye, 그리고 13위 곡 우주의 Drowning 듣고 올게요.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저는 여러분의 DJ 뀨디 튜넥스 동규고요. 앞서 화사의 그 굿바이 그리고 우주의 드라우닝 듣고 오셨습니다. 한 주간 가장 사랑받은 아이돌 노래 전해드리고 있고요. 이번에 12위부터 9위까지 만나보겠습니다. 12위부터 소개할게요. 와, 이번 신곡도 벌써 차트를 점령하고 있네요. 바로 키키의 파포파포입니다. 키키 선배님들만의 색을 담은 썸머송으로 과거의 향수가 느껴지는 셔플 댄스도 재해석했고요. 거기다 직접 2010년대 유행했던 음악과 패션, 또 아이돌 선배님들의 뮤비도 많이 찾아보면서 그 당시의 분위기를 표현할 수 있는 표정과 포즈도 많이 연구했다고 하네요. 저는 다른 것들도 다 좋지만 제목이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이 파포파포 이게 되게 귀엽지 않나요? 이게 발음이? 저희도 그런 귀여운 노래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음 순위로 가볼까요? 이번엔 점프 점프 해야 하는 노래가 나왔네요. 바로 아일릿의 이치미입니다. 이번 주는 11위를 차지했고요. 제가 그 이치미 안무에 그 다리를 이렇게 점프 점프 하는 동작이 있잖아요. 제가 한번 해봤는데 이 바닥이 부서질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하니까 정말 어려운 안무인 것 같아요. 체력 소모도 엄청난 것 같고요. 이어서 12곡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리센네의 프리티 걸인데요. 이 곡도 요즘 어딜 가도 들리는 곡이죠. 지난주에도 이 노래로 음방 1위를 했다고 하네요. 역시 대세 중에 대세. 정말 우시면서 앵콜을 하는 걸 봤는데 노래도 너무 잘하시고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번엔 9위 곡 확인해볼까요? 바로 제니의 Less Than a Lover가 차지했습니다. 이 곡 뮤직비디오가 엄청 밝고 청량한데 스페인에서 촬영을 했더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되게 다양한 나라를 가고 싶은데 저는 유럽을 그렇게 가고 싶더라고요. 그 유럽의 그 풍경, 그 분위기, 그걸 너무 느끼고 싶어서 제가 언젠가 유럽에서 뮤직비디오 촬영할 수 있게 아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이렇게 9위까지 다양한 매력의 노래들 전해드렸고요. 여러분의 문자도 만나볼게요. 뀨디 최고님, 뀨디가 평소에 멤버들과 있을 때 애교가 많다고 들었는데 멤버들한테는 보통 어떻게 애교를 부려요? 그리고 뀨디가 가장 자주 애교를 부리는 멤버는 누구예요? 사실 저는 말로 애교를 가끔 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자주 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저는 이렇게 몸으로 애교 부리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막 몸으로 이상한 동작을 한다거나 아니면 막 앉거나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고 가장 자주 애교를 부리는 멤버는 제가 이라한테 좀 자주 하고 이라 몸이 되게 인형 같아가지고 반대로 재원이가 잘 안 받아주죠. 근데 재원이가 진짜 질색하죠. 제가 이렇게 손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아! 바로 질색해요. 근데 또 그런 리액션을 보는 재미가 또 있거든요. 4238님 문자도 볼게요. 친구랑 처음으로 보드게임하러 갔는데 너무 과몰입해서 진심으로 살짝 싸울 뻔했어요. 평소에 게임할 일이 없어서 서로가 승부욕이 강한 걸 몰랐거든요. 잘 마무리하긴 했지만 약간은 그 분위기가 남아서 며칠은 어색했네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승부욕이 그래도 조금 강한 편인데 뭐랄까요, 저희 팀에 뭔가 의외로 아티기가 승부욕이 좀 제일 센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 같은 걸로 하면은 아티기가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아주 이기려고 막 야 이렇게 하는데 그 모습마저 귀엽거든요. 그래도 승부욕이 센 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뭔가를 이기고 싶고 그런 마음이 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좀 빨리 풀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저는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12위 곡 키키의 파포파뽀.

0: for just Snapsy.
1: Idol Radio 하차트 아핫 키키의 파포 파포 듣고 오셨고요. 최신 유행곡들로 꽉 채운 아이돌 플레이리스트 계속해서 전해드릴게요. 8위부터 5위까지 곡들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8위로 가볼게요. 요즘 정말 자주 등장하는 팀이죠. 바로 리센네의 데자뷰입니다. 이 곡도 순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조만간 국민 떼창송이 되는 게 아닐지 궁금하네요. 이렇게 보니까 정말 좋은 곡들은 계속 순위가 올라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노래도 제가 처음 들었을 때 이 노래 왜 이렇게 좋아? 라고 생각했던 게 진짜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또 국민 떼창송이 곧 되겠네요. 좋습니다. 이어서 다음 곡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게 하는 곡이죠. 에스파의 레모네이드가 7위를 차지했고요. 6위는 태연의 만찬가인데요. 가사가 정말 빼곡한 노래인데 태연 선배님 딕션이 너무 좋으셔서 가사를 안 봐도 다 들린다는 감상평이 많다고 해요. 진짜 인정입니다. 최고. 제가 처음 들었을 때 딱 이 감상평이었어요. 진짜 딕션이 왜 이렇게 잘 들려? 그래가지고 저도 랩이랑 노래를 하니까 아무래도 딕션에 신경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이게 딕션이 잘 들리려면 발성도 좋아야 돼, 디테일도 좋아야 돼, 정말 신경 쓸 게 되게 많아요. 그만큼 정말 대단하신 거다. 이제 5위 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쵸, 안 나오면 섭섭하죠. 바로 콜티스의 레드 레드입니다. 얼마 전에 데뷔 1주년이었다고 들었는데 선배님들 1주년 축하드려요. 아니 저도 이제 데뷔를 한 지 한 6개월? 거의 반년이 되었는데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예요? 정말 이제 팬분들 앞에서 무대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행복해서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5위 곡까지 확인해봤고요. 2386님 문자도 한번 볼게요. 저 내일 어머니 생신인데 용돈 다 써서 뭔가 물질적인 걸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린이 시절로 돌아가서 안마 10분 해주기 이런 걸로 효도 쿠폰을 오랜만에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쿠폰에 뭐 쓸지 추천해주세요. 이런 거는 뭐 심부름 해주기, 이제 시장 봐와주기, 아니 뭐 청소기 돌리기, 뭐 빨래 개기, 뭐 할 게 굉장히 많죠. 아 이런 것도 좋지만 그냥 이렇게 해주는 그 마음만으로도 부모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아 저도 사실 이런 쿠폰 유치원 때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사연 읽으니까 또 부모님도 보고 싶고 누나도 보고 싶고 그러네요. 그럼 저는 노래 듣고 와서 아핫 계속 이어갈게요. 6위 곡 태연의 만찬가, 7위 곡 콜티스의 레드 레드.

목요일 밤의 아이돌 음악 여행 아핫. 갈비찜처럼 달달 묵직한 보이스를 가진 뀨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앞서 태연의 만찬가, 그리고 코르티스의 레드웨드까지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4위부터 2위까지 결과 만나볼게요. 먼저 4위는요, 여름의 신들이 돌아왔습니다. 바로 레드벨벳의 Surfing Boy인데요. 보사노바와 레게 리듬이 어우러진 청량한 여름 댄스곡으로 멤버 조이 선배님이 단독 작사를 했습니다. 보니까 마감 하루 전에 가사를 쓴 시안이 블라인드 심사를 통해 채택됐다고 하더라고요. 팬분들과 멤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밤새워 이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제가 이제 작사를 또 해본 입장으로서 이렇게 하루 만에 가사를 쓴 것들이 되게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럼에도 단독 작사를 했다는 거는 정말 대단하신 거다. 어쩐지 서핑보이 가사가 너무 좋던데요. 그럼 이어서 다음 순위 곡 확인해 볼게요. 3위는 바로 아이오.

와이의 갑자기입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부분의 후렴구 멜로디가 야구선수 양희진님 응원가가 떠오른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밈으로 유행을 했죠. 이 인연으로 같이 챌린지도 찍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그냥 평상시처럼 지내다가 노래가 갑자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하다가 갑작스럽게 상황이 이렇게 나오면은 뭐 컴퓨터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게 계속 갑자기 이렇게 저희 아빠처럼 이게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중독적이다. 좋습니다. 이번엔 2위 곡 발표해볼까요? 에이티즈의 배드가 차지했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챌린지 올린 거 보셨죠?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맥규디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챌린지 영상에서 동규 귀가 너무 빨갛더라고요. 이게 부끄러워서 그런 건가요? 이유가 뭔가요? 왜 부끄러웠던 거죠? 너무 귀여워. 네, 사실 부끄러웠습니다. 네, 제 귀는 사실 굉장히 솔직한 거예요. 제가 다른 거 챌린지 할 때도 이제 이렇게 뭔가 빡 섹시한 걸 할 때나 아니면 귀여운 걸 할 때나 항상 보면 귀가 빨개져 있습니다. 예. 이게 모른 척 하려고 그랬는데 아쉽네요. 귀까지는 연기가 안 되나 봐요. 이렇게 2위까지 차지한 노래들 소개해드렸고요. 6237님, 엄마가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 마시는 게 좋다고 계속 이야기해서 최근에 좀 시도해봤거든요. 꽤 괜찮네요. 원래 얼죽아여서 겨울에도 찬물만 먹는데 속이 뜨끈하니 편안하니 긴장도 풀리고 좋더라고요. 뀨디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하나요? 아침 루틴 궁금합니다. 아침 루틴. 일단 전 일어날 때 제가 알람을 설정을 해놓거든요, 보통. 근데 알람을 듣고 일어난 적은 거의 없고 이제 애들이 깨워줘서 일어나고 제가 이제 벌떡 일어나요. 벌떡 일어나서 나와가지고 그 올리브에다가 레몬즙 살짝 섞어서 그거를 이제 마시는데 그게 좀 공복감을 이렇게 좀 이렇게 채워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네, 이렇게 문자 만나봤고요. 저는 노래 듣고 와서 1위 발표와 끝인사 나누겠습니다. 4위 곡 레드벨벳의 Surfing Boy.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아이돌 라디오 핫차트 아핫. 저는 DJ 뀨디 투넥스 동규입니다. 이제 아핫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1위 곡 발표 가보겠습니다. 한 주간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아이돌 노래는요. 바로 리센의 러버틱입니다. 이름 따라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곡이 정말 많은 분들의 마음을 어택했나 봐요. 저의 마음도 어택했거든요. 리센느 선배님들의 아핫 1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뀨디의 세 번째 방송도 마무리해 볼 건데요. 시간이 너무 빨라요. 진짜 언제 이렇게 또 세 번째 방송까지 왔나요? 이제 1주, 2주, 3주 정말 다 생생한데 이제 다음 주 4주차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다음 주 목요일은 뀨디와의 마지막 시간이니까 꼭꼭 함께 해주시고요. 저는 1위 곡 리센느의 러버틱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최지민, 구성의 조미양, 진행의 튜넥스 동규였습니다. 아핫은 모든 아이돌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아핫.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고백하고 싶은 게 좀 있는데. 사실 제가 파스타를 좀 잘 만들거든요. 우리 집에 갈래요? 드셔보시고 묘사를 좀 해주세요. 경진 씨가 기자를 해도 되는지, 제가 음식점을 해도 되는지. 서로 알아봅시다.

0: 암튼 진도가 참 빠르셔. 근데 무슨 파스타 해주시는 건데요?
1: 알리올리오?
0: 그거 아무나 다 하는 거 아닌가? 아 그리고 나이 많은 척 좀 하지 마요. 나보다 어리면서.
1: 아 그랬어요?

김종관 감독의 2016년 영화 더 테이블, 그 카페 안에 흐르는 음악 가운데 한 곡이었습니다. 쇼팽 녹턴 작품 번호 9번 3번 B메이저 블라디미르 아시케나지의 연주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이게 딱 10년 됐군요. 더 테이블, 한 카페에 한 테이블에 하루 동안 다녀간 손님들의 이야기, 4개의 이야기를 한 편의 영화로 묶었습니다. 정유미 배우는 정준원 배우와 첫 번째 에피소드에 나오고요. 지금 유부녀 킬러의 그 남편 정준원 씨, 그리고 정유미 씨. 나중에 정유미 씨가 이제 크게 성공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만난 커플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에피소드가 바로 오늘 오프닝으로 들려드린 정은채 배우 그리고 전성우 배우가 함께 출연한 에피소드였습니다. 만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진도를 많이 뺀 네, 커플이었는데 남자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좀 자유로운 영혼이라 세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 돌아와서 다시 만났어요. 그래서 정은채 씨는 뭐 이런 남자가 돼 있지? 뭐지? 라고 조금 안 좋은 마음으로 나갔는데 역시 또 거부할 수 없는 매력에 마음을 열게 되고 그렇게 함께 파스타를 먹으러 떠나는 그 두 번째 에피소드의 마지막 장면을 오늘 들려드렸고요. 세 번째 에피소드는 한예리 배우와 김혜옥 배우가 함께 출연해서 일종의 사기 결혼에 가짜 어머니 역할을 해줄 분을 이제 섭외하러 만났는데 뜻하지 않게 좀 마음이 흔들리는 대화를 주고받는 그 세 번째 테이블의 주인공이었고 그리고 마지막 에피소드는 임수정 그리고 연우진 이 두 배우가 출연해서 왜 마음 가는 길이랑 몸 가는 길이 다른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또 커플의 이야기였죠. 그렇게 네 개의 에피소드를 하나로 엮어서 더 테이블이란 영화를 만들었고 그 중에 두 명의 배우가 FM영화음악의 DJ를 맡았고 네, 그래서 김정관 감독님이 일종의 FM영화음악 크리에이터 역할을 해주셨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올해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이 김종관 감독의 신작 낮과 밤은 서로에게라는 작품이래요. 바로 이 더 테이블이라는 영화의 어떤 시도를 조금 더 확장시킨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름부터 가을까지 계절이 변화하는 시기에 하나의 카페에 스쳐간 네 쌍의 남녀의 이야기를 묶은 영화가 낮과 밤은 서로에게. 쭉 보니까 다른 시간대에 카페에 머물다간 김미나 그리고 주정혁의 우연한 마주침. 이게 하나의 에피소드 같고요. 중학교 때 같이 과외를 받은 한선화 그리고 장률의 엉뚱한 재회. 저 순간 장률 감독님? 네, 아니었습니다. 같은 이름의 배우가 계시죠? 장률 배우였습니다. 저는 한선화 배우와 장률 감독님이 같이 과외를 받았다면 이건 타임리프, 뭐 타임슬립 영화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장률 배우와 한선화 배우. 그리고 웹소설 작가와 영화 감독으로 만난 심은경과 이희준의 불꽃 튀는 첫 만남. 그리고 아이돌 준비생 전소영과 김동희의 애틋한 순간까지.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더 테이블이란 작품에서 한번 시도했던 그 스토리텔링을 좀 더 확장시켜서 이번에 낮과 밤은 서로에게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이게 부산영화제 개막작이 되었답니다. 김종관 감독님 축하드립니다. 감히 안다고 좀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감독님이 제가 많지 않은데 그

중에 한 분이 김종관 감독님인데, 개막작이라니. 네, 부산영화제 개막작 축하드립니다. 나중에 이 영화 뭐 영화제 때나 아니면 뭐 개봉 일정 잡히거나 그러면 또 감독님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죠. 낮과 밤은 서로에게를 기다리면서 딱 10년 전 영화 더 테이블에 우리의 체디 지금 재벌 형사 시즌2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정은채 배우의 에피소드 마지막 장면 들려드렸습니다. 지긋지긋 무조맨 티 어실 원스야.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뱅크 IBK 기업은행.
1: 힘들고 우울할 땐 손가락을 봐. 그리고 한 손가락 한 손가락 움직여. 그럼 참 신비롭게 느껴진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손가락은 움직일 수 있어.
2: 손가락을 움직여서 신청곡을 보내보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서 봤습니다. 2012년에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개막작이었죠. Searching for Sugarman 에서 식스터 로드리게스의 이너시티 블루스였습니다. 이 영화를 연출한 말리 벤젤롤 감독도 세상을 떠났고, 이 다큐멘터리의 주인공 그 슈가맨 로드리게스도 세상을 떠나셨고, 이제 다음 세상에서 아마 두 분이 재회를 했으려나라는 상상을 해보게 되네요. 최유원 씨가 9월에 열리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 가시는 청취자분들 계신가요? 게스트 명단을 보니 봉준호 감독님, 유해진, 손석희 님도 있으시더라고요. 라고 해주셨어요. 저도 이번에는 제천영화제를 가게 될것 같습니다. 아마 저 개막식, 뭐, 그 다음날 정도? 개막식 보고 좀 영화나 공연 좀 챙겨보고 이제 올라오려고 해요. 이게 혼자 이 프로그램 만들다 보니까 뭐 영화제 이렇게 좀 길게 다녀오는 건 거의 힘들어서 뭐 당일치기나 1박 2일로 그 먼데 갔다 오기가 좀 그래서 자꾸 영화제를 안 가게 됐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오랜만에 좀 제천 영화제 개막식은 가려고 해요. 그래서 혹시 제천영화제 오시는 분들, 제천이 그렇게 넓은 곳이 아니잖아요. 행사장이 그렇게 막 많게 막 퍼져 있는 곳도 아니고, 오며 가며 저 마주치면 뭐 아는 척 해주세요. 저 홈페이지에 있는 모자, 조금 여름에 쓰긴 덥긴 한데, 아마도 그 모자를 쓰고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본 애랑 비슷한 애가 지나간다 그러면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합시다. 제천영화제가 장항준 감독께서 이제 집행위원장을 맡은 뒤로 그동안 쌓아왔던 그 인맥과 친분을 지금 영화제 섭외에 쏟아붓고 계시더라고요. 게스트가 뭐 어마어마합니다. 공연 라인업도 좋고요. 올해 또 영화 특별전들 보니까 프랑스 뮤지컬 뭐 쉘브르의 우산 같은 거 이거 극장에서 볼게 많지 않잖아요. 제천에서 만나요. 그리고 7424번 쓰시는 분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병원에 계신 분 사연 소개해 드렸잖아요. 둘째 아기를 잃고, 산모도 좀 위험해서 두번 이제 수술 마치고 회복하면서 방송 듣고 계시는 분 사연을 소개해 드렸더니 7424번 쓰시는 분께서 그 사연 들으면서 24년 전 둘째 아들 태어나자마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하루하루 생사의 갈림길에 너무 힘들어하던 기억이 났어요. 다행히 우리 아들은 살아났고 장애를 안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재활치료에 저의 젊은 날을 다 바쳐서 이제는 좀 즐기며 살고 있어요. 삶은 희로애락입니다. 힘내세요. 사연 주신 분께서 가족들과 더 행복하게 살아가면 그 떠나간 아이가 그 모습을 보며 안도할 겁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뭐 0570번 쓰시는 분도 힘내세요. 멀리서나마 응원합니다. 하시고 많은 분들이 그 사연에 힘을 조금이라도 보태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혹시 이 방송 듣고 계시다면 그 마음들이 좀 전해졌기를 바라고요. 7424번 쓰시는 분이 저한테 숙제를 주셨어요. 작가님께서 힐링 영화 음악 하나 들려주세요라고. 뭐가 좋을까? 사실 그날

이 노래를 틀까도 했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라 그동안 몇번 수요 없는 공급을 했던, 신청 안 하는데 혼자 가끔 선곡하기도 했던 루시 슈워츠의 리틀 원이라는 노래. 영화 마더 앤 차일드에 나온 노래고요. 리틀 원은 그야말로 그 조그만 아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곡이 그때 사연 주신 분께도, 그리고 24년 전에 그 힘든 시간 잘 버텨내신 7424번 쓰시는 분께도 조금의 온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灼灼寒黑。

나오미 워츠와 아네트 베닝이 함께 출연했던 영화 마더 앤 차일드에서 리틀 원, 루시 숄츠의 노래 먼저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드라마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선우정아의 상상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김지우 씨가 역시 그때 그 사연 듣고 사연 주신 분 가정이 행복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상상이라는 곡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김지우 씨도 아이가 있어서 아마 그 사연에 더 공감을 하시고 더 마음이 아프셨나 봐요. 네. 그리고 제가 최근에 GV를 보러 갔습니다. GV를 진행하러 간 게 아니라 관객과의 대화 보러 갔습니다. 이은선 기자가 진행하는 GV였습니다. 제목이 Insidious 그들이 넘어왔다 라고 하는 공포영화였습니다. 그런데 그 컨셉이 재밌는 게 박성준 그 관상 풍수지리 전문가 있죠. 요즘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고 또 방송에도 나오시고 하셨던 그분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재밌겠는데 공포영화를 보고 저 집에 풍수지리적으로 어떠한 좀 요소가 있어서 저 집에 귀신이 왔을까, 그 어떤 기운을 끌어들이는 이 주인공은 관상학적으로 어떻게 분석이 가능할까,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너무 재밌겠는데 그래서 당일

또 새로운 형태의 또 결말까지 가더라고요. 그리고 GV에서 재밌었어요. 풍수지리와 관상으로 보는 호러 영화. 근데 그 중에 이제 좀 기억에 나는 게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영화에 나오는 그 어떤 악령들보다 자기는 더좀 두려운 게 회사에서 자기 주변을 배회하는 상사들이다. 회사의 상사들이 영화 속에 나오는 악령보다 자기는 더 두렵다. 오늘은 또 나에게 어떤 일을 시킬까? 오늘은 또 나를 어떻게 괴롭힐까? 늘좀 두려워하며 산다. 이런 나에게 어떤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없겠냐? 이런 이제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재밌는 게 풍수지리 그리고 관상 전문가이다 보니 뭔가 좀다 자기 삶의 어떤 좀 팁들을 얻고 싶어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분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좀 기억에 나는 게, 우리가 하늘에서 갑자기 우산이 없는데 소나기가 쏟아진다고 해서 우리가 그 하늘이나 소나기랑 싸우지는 않지 않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은 다 소나기라고 생각해야 된다. 다 그렇게 지나가는 소나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야지. 계속 그걸 마음에 담고 뭐 원망을 한다거나 계속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삶이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조언이 되게 기억에 남았어요.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회사 상사가 나에게 어떤 일을 시킬지를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그냥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라고 생각하고 계속 살아가셔야 한다. 근데 회사에 출근해서 오늘 상사가 나에게 무슨 일을 시킬까를 계속 생각하며 사는 순간, 그날 하루의 기운은 이미 안 좋아진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내 삶에 일어나지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은, 어떤 갑작스러운 사고나, 좀 슬픈 일들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삶에 좀 시련 같은 것들이 좀 찾아올 때, 그 생각은 좀 도움이 될수 있겠다 하는 그런 소득이 있는 GV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역시 이은선이다. 너무나 매끄러운 진행에 제가 저도 GV를 하지만 역시 탑은 다르구나. 이은선 기자 뒤를 잘 따라가야겠다. 나는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인시디어스 얘기한 김에 1편의 음악 하나 들어볼까요? 무려 루도비코 에이나우디의 음악을 쓰고 있는 호러 영화였습니다. 루벌레 비앙케 하얀 구름이라는 연주곡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에 개봉한 영화 인시디어스 그들이 넘어왔다의 그 시작 1편 인시디어스에서 누볼레 비앙케 루도비코 에이나우디의 음악 먼저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역시 누군가 넘어오는 이야기죠. 다른 세계에서 이 세계로 영화 고스트 스토리에서 I Get Overwhelmed, 다크룸스의 노래였습니다. 저 세상에 어떤 존재가 이 세상으로 넘어온다고 해서 다 무서운 이야기가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떨 땐 따뜻한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떨 땐 슬픈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요. 그 GV에서 그 관상가께서 그 얘기도 했었어요. 악령이라는 존재가 무서운 이유는 존재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나랑 같이 있는데 그 존재가 여기에 왜 있는지 모를 때 무섭지, 그 존재가 있는 이유를 알면 무서울 게 없다는 거죠. 들으면서, 오, 맞아, 맞아. 그죠? 누구인지, 그리고 왜 여기에 있는지를 안다면 전혀 무서울 게 없는 거죠.

그런 걸 알게 되는 순간 호러인 줄 알았던 이야기도 휴먼 드라마가 되기도 하고 또 멜로 드라마가 될 수도 있다는 거를 GV 덕분에 알게 됐어요. 아, 그래서 GV들 오시는구나. 영화를 보는 좀 새로운 시각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박혜영 씨. 저는 칠레 산티아고에 사는 박혜영이라고 해요. 여기는 오전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고요. 가끔 아이들 학교 유치원 보내놓고 영화 음악 어플로 듣는답니다. 듣다 보면 편안해져요. 국가대표 버터플라이 신청해요. 힘들 때마다 들으면 큰 힘이 되는 음악이랍니다. 하셨는데 일단 나쁜 소식. 버터플라이가 나간 지가 불과 며칠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곡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좋은 소식일지는 모르겠지만 저 칠레 산티아고 갔었습니다. 중남미 여행 그 6개월 할 때 제가 좀 기억에 남는 좀 좋아하는 여행지 가운데 하나가 칠레 산티아고였습니다. 뭐 도시도 도시지만 매일 밤 산티아고에서 마셨던 피스코 사우어. 산티아고에 계시면 그거 늘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남미에서 마신 술 중에 그게 제일 맛있었는데 피스코 사우어. 이거 발음 맞나? 그래서 집에 올 때 피스코 사올까? 한 두 병 정도 사올까 했는데 남은 여행 일정이 한 두 달 되는데 그걸 짊어지고 다닐 생각하니 앞이 까마득하여 포기했던 걸 지금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박혜영 씨, 부럽습니다. 피스코 사우어를 마실 수 있는 칠레 산티아고라니. 그래서 괜히 내적 친밀감을 느끼며 어떻게든 신청곡을 틀어드려야 될 터인데 힘들 때마다 들으면 큰 힘이 되는 음악이 버터플라이라면 같은 앨범에 이 음악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음악을 틀어드려도 좋아하지 않으실까? 영화 국가대표 사운드 트랙에서 누드 애플스의 I Can Fly. 정말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기분을 선사하는 곡이죠. 이 곡을 저 멀리 산티아고에 계신 박혜영 씨께 날려보냅니다.

있고요. 이어서 역시 이 노래도 들으면 힘난다는 분들이 많아서 골라봤어요. 드라마 미생에서 이승열의 나라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 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danser là? Je sais pas. Ça doit être des bijoux.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FM 목포문화방송 제2FM입니다.

초단파 102.3MHz 출력 1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 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2: 티긋티긋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2: 딱 한 번만
3: 티어실 원스야
2: 싹 한 번에
3: 티어실 원스야
2: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4: 예뻐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차츰차츰 하나씩 이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5: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문하곤 하는데요. 주문의 유형도 아주 다양합니다. 어차피 집밥은 돼지, 소, 닭, 생선을 이용한 요리의 돌려막기다 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구비해두는 분들도 있고요. 또 장바구니에 일단 불고기부터 담고 본다 라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냐고요? 불고기만 있으면 볶음밥, 텃밥, 비빔밥, 주먹밥 다 가능하기 때문이죠. 오늘 아침에 일어나 냉장고를 딱 열었는데 휑한 분들, 주말 준비는 냉장고를 채우는 것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참, 나 그거 사놨었지? 하고 냉장고에서 맛있는 걸 하나씩 빼먹는 재미, 그게 생각보다 쏠쏠하니까 말이죠. 8월 21일 금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금요일이 되면 이런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죠. 어떻게 하면 이번 주말에 최소한의 노동으로 맛있게 배를 채울 수 있을까? 그래서 비상용 식재료들을 잔뜩 주문

8월 21일 금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커피 소년의 행복의 주문이었습니다. 집에서 요리하시는 분들은 이런 재미 정말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재료가 있지 하면서 냉장고 안에 또 털이하는 재미도 있고 또 이번 주에는 이거 해먹어야지 하면서 미리 좀 생각을 해둔 다음에 장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저는 집에서 요리를 하질 않으니까 사실 저희 집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요. 근데 제 동생은 그렇게 뭘 잘 찾아서 알아서 먹더라고요. 이것도 성향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새 아침 모닝 루틴 실천하고 가겠습니다.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네, 금요일은 배틀 착플리스.

0: 함께합니다. 여러분이 사연을 보내주시면 배아량 리포터 그리고 제가 각각 그 사연에 어울리는 노래를 선곡해서 배틀을 펼치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 승리는 누구한테 갈지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였다.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5-star hotel
6: mattress. Best sleep.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7: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6: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8: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안전한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지긋지긋 무조맨
3: 티 어실 원스야.

0: 스티커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김도현님, 사귀던 분과 얼마 전 헤어졌습니다. 그분은 외국인이었는데 좋은 기억을 남긴 채 이런저런 사정으로 이별을 택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출근은 해야 해서 대전에서 대구로 이동 중인데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네요. 유유. 아이고, 정말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이렇게 사정 때문에 헤어지는 거는 오래 남을 것 같더라고요. 부디 마음 정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그래도 어떡해요. 출근은 해야죠. 현실은 냉정하네요. 대전에서 대구 잘 다녀오시고요. 힘찬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원향민님은요. 어젯밤에 출근해서 새벽까지 근무하고 이제 퇴근합니다. 제 옆에 있는 기현 선생님께도 오늘 수고 많았다고 전해주세요. 아우, 기현 선생님은 귀여우신가요? 이런 썰렁개그 너무 오랜만이네요.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향민님. 밤 꼴딱 새신 거죠? 얼른 퇴근하시고 푹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9493번님. 부산에서 일하다가 근무지를 서울로 옮기게 되어 새벽부터 기차 타고 서울 갑니다. 하루 종일 아내와 함께 전셋집을 보러 돌아다녀야 할 것 같은데 힘들

걸 알지만 한편으로는 또 설레네요. 오, 서울로 오시는군요. 일단 축하, 맞죠? 축하드립니다. 아, 근데 이렇게 근무지를 한번 옮기려면 이사까지 가야 하니까 이만저만 큰일이 아니기는 하네요. 마음에 딱 맞는 전셋집 부디 찾길 바라고요. 또 이왕 오셨으니까 맛있는 식사도 하고 잘 내려가세요.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4086번님, 가족이 있는 대전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한 주를 즐겁게 마무리하는 금요일은 착플리스 코너가 있는 날이라 더 신나네요. 두 분이 밀당을 하며 어떤 케미를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신청곡은 서태지와 아이들의 컴백홈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착플리스 코너의 묘미는 거기에 있죠. 우리는 밀당이 생명입니다. 이제는 저도 잘 져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재밌더라고요. 함께 즐겨주신다니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대전집 무사히 조심히 돌아가세요. 신청곡 함께 하겠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컴백홈입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컴백홈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요. 3071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아침 운동 시작한 지 2주차예요. 새벽 공기도 시원하고 제 몸도 가벼워지는 것 같고 무엇보다 영디 목소리에 마음이 맑아지는 아침입니다. 새 아침 너무 좋아요. 노래는 중2 큰아들 영준이가 좋아하는 김동률의 출발 부탁드립니다. 오, 우선 새 아침 너무 좋다고 해주시니까 저도 너무 좋고요. 근데 중2이면 한창 이제 크고 있는 나이인데 김동률 씨를 좋아하다니요. 물론 너무나 훌륭한 가수분이시지만 이 연령 세대 가 안 맞는데 놀랍습니다. 아침 운동 잘하고 오시고요. 이렇게 건강까지 챙기고 새 아침도 함께하고 일석이조네요. 이렇게 오늘 일단 출발해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김두현님, 원향민님께는 선크림도 보내드릴게요. 8378번님 새싹이십니다. 저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는데요. 제가 출근하기 전 사장님이 늘 라디오를 틀어놓고 가셔서 라디오를 듣게 됐고 알바하는 날마다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이따가 약속이 있어서 제가 살고 있는 원주에서 서울까지 가야 하는데 졸지 않고 갈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우선 고생이 많으시네요. 편의점 야간 알바 안전하게 일 잘 마치시길 바라고요. 라디오가 참 그런 매력이 있죠. 노래만 들으면은 노래는 잘 안 들리잖아요. 귀에 잘 안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특히나 밤에 근무할 때 라디오

그러면은 누군가 내 옆에서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또내 심심함과 내 쓸쓸함을 또 채워주는 중요한 친구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나저나 원주에서 서울까지 혹시 운전을 해서 가시나요? 쉬실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건가요? 부디 한숨 푹 주무시고 내 친구분 잘 만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김보환님은요, 출퇴근길 이어폰이 없는 삶은 정말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어폰을 잃어버려서 한동안 라디오도 못 들었는데 어제 찾아서 며칠 만에 출근길 영디 목소리를 듣네요. 기분 좋은 아침이에요. 이어폰 찾은 김에 듣고 싶은 노래도 청해봅니다. BBG의 라라 러브미 들려주세요. 어디에 두셨죠, 그동안? 이어폰 어디에 있었나요? 꼭 그렇게 내가 찾으려고 하면 안 보이는 곳에 있다가 어느 순간 딱 보인다니까요. 무사히 찾으셔서 너무나 다행이고요. 며칠 못 봤다고 그렇게 너무 심심해 하시니까 또 기분이 전 좋아지네요. 오늘도 출근 잘 하시고요. 신청곡 함께 하겠습니다. 비비지의 라라 러브미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오늘 중부지방에 내리는 비는 지나가는 소나기 아니고 내일까지 이어지는 비입니다. 우산 잘 챙겨 나오셔야겠는데요. 충청지방과 전북 북부로는 오늘 오전 중에는 그치겠지만 수도권 영서지방은 내일까지 최대 60mm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반면에 남부지방은 무더운 가운데 오늘도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충청 이남지방으로 폭염특보 또 열대야주의보가 계속되고 있고 영남지방 곳곳으로는 폭염경보로 강화됐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은 30도, 대구, 부산은 33도, 광주가 35도까지나 치솟겠고요. 절기 처서인 내일도 무덥고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0: 매주 금요일 아침 새벽 배송보다 더 빠르게 사연에 착 붙는 플레이리스트를 배달해드립니다. 배들 배틀 착 플리즈. 아유, 제가 배달이랑 배들이랑 혼합해서 얘기해버렸네요.
1: 배달 시키신 줄 알았어요. 네.
0: 아, 그런데 네. 제가 집중을 못한 이유가 있어요. 아, 이렇게까지 되길 원하질 않았는데 요즘 이 코너에 아주 심상치 않은 새로운 물결이 일고 있거든요.
1: 뭐예요?
0: 베리를 향한 응원의 물결이요.
1: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미니를 읽으면서 혹시 나를 토크 취약 계층으로 분류하신 거 아닌가?
0: 어쩌면 좋죠. 하나씩 소개해 네. 주실래요? 이상우님부터.
1: 이상우님께서 베리 예전에 남편분이랑 추닥추닥 하셨다고 이야기하셨는데 혹시 화해하셨나요? 가정이 화목해야 영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베리 화이팅 하셨는데
0: 가정의 평화까지.
1: 일단 잠깐 싸운 적은 없어요. 저희는 이걸 싸움이라고 규정짓지 않습니다. 싸움이라고 규정짓는 순간 화해의 과정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증발시켜버려요. 그냥 증발성 투닥거림.
0: 없던 일로 네. 그냥 있고.
1: 네, 이제는 웃으면서 네. 톤은 높게 합니다.

0: 18살과 15살은 되게 성숙과 미성숙의 느낌이
1: 엄청 커요. 거의 뭐 중학생 고등학생이면 바라봐주지도 않아요.
0: 지금 선곡에 성인식이 필요합니다. 저한테 지금 큰일 났어요. 어떡해.
1: 아 어쩌면 좋습니까. 우선 우리 명예심사위원들의 심사평이 어땠길래 제가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는지 같이 살펴볼게요. 3765번님 코르티스의 레드레드 생전 처음 듣는 노래인데 이 노래 들으면 금방이라도 차 빼러 나올 것 같아요. 레드레드 딱지 무서워요.
0: 그러니까요.
1: 제가 노린 게 이거예요.
0: 영디가 무서운 사람이라고 지난주에도 느꼈는데 이 아파트에서 퇴거 요청을 하신 거잖아요.
1: 해야죠. 나에게 불편을 주면 안 되니까.
0: 정미정님 자꾸 자리를 비우는 팀장님께 들려줄 노래 성시경이 좋을 텐데 팀장님 잘 자요 영원히 했죠. 제가 베리승 영디가 선곡한 조재지의 모르시나요 들으면 팀장 팀장님 생각이 더 우울해질 것 같은데 좋을 텐데 왠지 긍정적으로 풀어갈 수 있을 듯 하셨습니다.
1: 오,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셨군요. 제가 좀 바로 질렀죠.
0: 그럼 맞아요.
1: 네, 3236번님은요. 수영 강습 시 자꾸 훈계하는 초등학생들 때문에 자존심 상할 때 들으면 좋을 노래 레드벨벳 음파음파 딱이네요. 듣다 보니 저도 수영에 대한 오기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영디승! 해주셨습니다.
0: 이렇게 호흡법에 대한 제목이 있는지 몰랐어요. 음파음파라는 노래가 있는지 전혀 몰랐고.
1: 다른 데서 한번 써보세요.
0: 아, 꼭 쓸게요. 메모장에 써놨습니다. 네. 지금.
1: 자 방금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3765번님 정미정님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1: 배달착플리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참여 방법부터 알려주세요.
0: 네, 문자나 미니로 선곡이 필요한 사연 자세히 적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네, 우리 빵그리 분들 배틀에 참여할 수 있죠.
0: 방송 들으면서 누구의 선곡이 더 기가 막혔는지 심사를 해주시면 심사평 소개와 함께 선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바로 첫 번째 사연 가보겠습니다.
0: 9095번님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잠실에서 화성까지 출근하고 있는 해병대 군인입니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 먼 길을 가는 게 쉽지만은 아닌데 아침 출근길에 라디오 들으면서 가면 신기하게 힘이 나더라고요. 요일마다 다양한 코너 이야기들이 있어서 출근길이 덜 지루하고요. 이제는 제 아침 일상의 한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꾸준히 들었으니까 저도 이제 당당한 빵그리 맞겠죠. 그래서 말인데요. 오늘도 힘차게 출근할 수 있도록 해병대 정신 번쩍 들게 신나는 노래 한 곡 부탁드립니다. 필승 하셨네요.
1: 필승. 네. 아 너무 일단 고생이 많으시고요. 출근도 멀리 하시네요. 잠실에서 화성이면요. 나라를 위해서 애쓰시는 만큼 9095번님 힘내시라고 저희가 녹용 홍삼 선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0: 좋습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녹용 홍삼 챙겨 드셔야죠.
1: 챙겨 드셔야죠. 이렇게 힘쓰는 일 많이 하시는 분들 특히요. 성공 누가 먼저 할지 정해야 하는데 먼저 가보실래요?
0: 가겠습니다. 이 해병대 사이에서 유명한 말이 있죠.
1: 뭐죠?
0: 해병대 몇 기야? 로이킴 노래 가져왔어요.
1: 너무 쉽다.
0: 쉬워요? 이게 2점짜리 같지만 4점짜리 수학 문제예요, 지금.
1: 왜요, 왜요?
0: 그러니까 로이킴 노래 중에서 어떤 노래를 선곡할지 제가 굉장히 고민이 많이
1: 중요하죠.
0: 됐어요.
1: 중요하죠.
0: 근데 해병대 정신이라고 하는 게 이제 흔히 귀신 잡는다. 뭐 이렇게 다 해낼 것 같다. 이런 정신 때문에 스스로 조금 힘들어질 때가 있을 것 같아요. 9095번님도 사실 우리랑 똑같은 인간인데 그냥 해병대 그 배지 때문에 너무 어깨가 짓눌러질 때 아 내가 해병대 정신이 좀 빠진 것 같다. 그럴 때 이 노래 첫 소절 탁 불러보세요. 아무래도 난 돌아가야겠어. 해병대 정신이 있던 처음으로 저는 서울 이곳은
1: 갑자기 집으로 돌아가겠어 이런 거 아니겠죠? 신나는 노래인가요? 그게
0: 이거를 이제 그 노래방에도 그 디스코 버전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은 얼마나 기술이 제가 AI로 만들어드릴게요. 비트를 찍어가지고 그냥 입혀드릴게요. 서울 이곳은 왜냐면 잠실에서 화성까지 그러니까 어쨌든 잠실에서 출근을 하고 퇴근도 네. 잠실로 하신단 말이죠.
1: 아, 서울 다시 집으로 돌아가신 것 같은데
0: 아, 토를 자꾸 달지 마세요.
1: 알겠어, 알겠어요.
0: 네. 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네. 저는 로이킴 해병대 몇 개야?
1: 해병대 몇 개야?
0: 아, 로이킴의 서울 이곳은 네. 디스코 버전으로.
1: 아, 저도 로이킴 생각을 해봤다가 네. 해병들 판타스틱 하시다. 모두 다 판타스틱 베이비.
0: 9095번님은 지금 해병대 군인이시니까 보니까 직업군인으로 출퇴근하시는 네. 것 같아요. 판타스틱 베이비보다는 좀 로이킴의 이 잔잔한 응답하라 이 OST 느낌으로 가시는 게
1: 아 그런가요? 아니에요? 아예 너무 색이 달라가지고 제작진 판단 맡겨볼까요?
0: 오랜만에요?
1: 오랜만에 가볼까요?
0: 알겠습니다. 네. 제작진의 판단은 하나 둘 셋
1: 아,
0: 만장일치로
1: 저는 서울로 돌아가

0: 하지 마시고요. 화성까지 안전하게 출근하시길 바라겠
1: 역시 근데 신난 노래는 남녀노소 다 비트 빠른 거 좋죠.
0: 아 우리 군인 네. 장병 여러분 판타스틱 하시고요. 판타스틱한 베이비들과 함께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시라고 이 노래 듣겠습니다. 빅뱅의 판타스틱 베이비예요. 여기 붙여라.

0: Fantastic Baby.
1: 네, 빅뱅의 Fantastic Baby 듣고 오셨습니다. 배틀 샥폴리스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볼게요. 정소진님, 작년에 제일 친한 친구 결혼식에서 축가를 불렀어요. 진짜 부르기 싫었지만 친구의 부탁이라 거절할 수가 없었던 건데요. 결혼식에 온 분들의 반응은 1절에는 웃으시고 2절에는 좀 듣기 싫어하는 눈치셨어요. 제가 음치에 박치거든요. 근데 문제는 다음 달에 결혼을 하는 친구가 소진아 작년에 진짜 재밌었는데 나도 좀 부탁하면 안 될까? 라고 하네요. 1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영상을 보면서 친구들이 놀리는데 부끄러운 영상 하나 더 만들어야 하는 걸까요? 저 어쩌죠? 그렇다고 누군 해주고 누군 안 해줄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음치에 박치인 제가 축가로 부를 만한 노래 어디 있을까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아 정소진님

0: 축간 절대 안 하죠.
1: 왜요? 가면이라도 쓰고 갑니다.
0: 제가 음치에 막히니까요.
1: 아니 그래도 많이 늘었잖아요 지금.
0: 많이 늘었지만 그래도 사회를 보지.
1: 아 그렇죠 그렇죠.
0: 축가를 부를 일은 없고 부탁도 하질 않죠.
1: 그죠. 저도 이제 축가 부탁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오피셜하게 노래 실력이 밝혀져서 그런지 축가 부탁은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고.
0: 노래자랑은 나가시잖아요.
1: 아, 그건 이제 인기상으로 이제 호응을 유도하는 인기상.
0: 그러면 잘하실 것 같은데. 네.
1: 근데 이제 그걸로도 들어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가족 행사할 때만 좀 보여달라 이 정도지. 뭐 어쨌든 저도 축사나 사회 정도로 봤는데 너무 떨려요. 이게 그쵸. 또 이 방송하는 거랑 다르게 많은 눈들이 동시에 나를 쳐다보고 있으면은 저도 거의 염소 한 마리가 축사를 끝냈거든요. 막 슬피 우는 염소 한
0: 맞아요.
1: 마리였어요. 아 그래서 저도 그 경험을 알기 때문에 정소진님 지금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그걸 또 하라고 하면 저는 못할 것 같단 말이죠. 영디는 어떤 노래로 그럼 축가를 추천할 거예요?
0: 저는 그러면 오히려 막 쉬운 노래 정말 음이 높지 않은 그런 노래로 했다가 음이탈이 나면 그거는 약간 애매할 것 같단 말이지. 이도 그쵸? 저도 아닌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면 정말 어려운 노래 중에서 함께 부를 수 있을 만한 노래 뭐가 있을까요? 저 가볼게요. 나에게만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1: 아니 준비된 선물이 아닌 것 같아요. 포장지가 뜯겨있는 선물 같아요 지금.
0: 아 좀 애매할까요? 좀 힘들까요? 제가 음치박치고 제가 축가를 생각해보지 않아서 이 선곡이 전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높은 음을 가진 노래 중에서 모두가 알만한 그런 노래 뭐가 있을까 하다가 축가로 멜로망스의 선물 많이 또 이렇게 도전을 하신다 해서 골라봤는데 좀 무리수인가요? 어떤가요?
1: 아니 근데 저는 사실 거절하는 생각으로 친구한테 좀 읍조리듯이 그런 걸 가져오긴 했는데
0: 그래요.
1: 근데 저도 읽다 보니까 정소진님은 할 것 같다. 이게 그쵸? 마음이 여리고 또 아, 이 친구는 해줬는데 안 해줬다면 만날 때마다 생각이 날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저는 진짜 저도 부르기 좀 쉬운 접근하기 쉬운 노래로 어떤 노래가 있을까 마이크 넘길 수 있는 노래로 무조건 가야 됩니다. 나의 지분보다 이 관객들 참여 유도형 요즘 전시도 그런 게 유행이거든요.
0: 그쵸?
1: 축가도 참여 유도형으로 인터랙티브 하자 우리. 저는 그래서 이게 이제 아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게 그리고 마지막에 딴딴따단 결혼 노래도 나오거든요.
0: 이거 직접 결혼식 때 하셨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1: 제가 이 노래를 선곡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제 결혼식에는 이제 마이크를 노래를 부르진 않았어요.
0: 아, 그랬군요.
1: 우리 또 남편 친구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체면이
0: 아,
1: 있으셔가지고 네, 제 친구들만 모아놨으면은 저는 진짜 뭐 4부까지 그냥 땡겨가지고 사실 또 해보고 싶긴 해요.
0: 아 그래요?
1: 디너쇼처럼 재밌었는데 아무튼 저는 홍대광에 잘 됐으면 좋겠다. 결혼식에 딴딴따단 이게 또 몇 초가 좀 길어요.
0: 맞아요.
1: 그거를 또 노래 딴딴딴딴으로 또 메꿀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제 걸로 가시죠.
0: 갈까요?
1: 네.
0: 홍대광에 잘 됐으면 좋겠다 듣고 올게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3: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4: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엔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엔 아이클타임.
3: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전화 1544-1919.
5: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7: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희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0: 광고 전에 들으신 노래는 홍대광의 잘 됐으면 좋겠다 였고요. 마지막 사연 빠르게 만나볼까요?
1: 박연흠님, 뭐만 샀다 하면 가격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으시죠? 제가 그래요. 주식은 물론이고 일상이 그렇습니다. 뭐든 사면 내려요. 그 결과 주식은 몇 년째 물려있고요. 아파트 시세도 제가 샀을 때보다 내렸습니다. 지난주에 산 음식물 처리기도 제가 사고 나니 세일을 하고, 심지어 캐럿 마켓 이 중고시장에서도 시계를 샀는데 다음날 같은 제품인데 더 싼 물건이 올라온 거 있죠. 아이고. 그렇다고 막 사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구매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노래 한 곡 선곡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0: 아 진짜 정말 너무 속상하시고 답답하실 것 같아요. 박연흠님, 어떤 선물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것도 사실 쇼핑 앱에서 사려고 하면은 가격이 뭐 올랐다가 내렸다가 막 그러더라고요. 캡슐 세제 세트 꼭 필요한 생필품인데 또 이게 가격이 내려 있으면 너무 슬프잖아요. 저희가 선물로 드릴게요.
1: 이것만큼은 이 가격 체크하지 마세요. 내려도 되고 올라면 더 좋고.
0: 그럼요. 네. 원래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샀으면 끝이다.
1: 오 진짜요?
0: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취소를 하고 다시 재구매할 수 있으면 그게 베스트인데 일단 샀으니까 감수해야죠. 어쩌겠어요.
1: 아니 제가 이제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주식 얘기했을 때 약간 초연한 모습을 보이시던데.
0: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아 어쩌겠어. 뭐 누구를 탓해. 그냥 아 속상해도 다음번엔 더 좋겠지.
1: 그래요?
0: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1: 지금 테이블 밑에서 막 손가락 엄청 뜯고 계신 거 아니에요?
0: 네, 저 어떻게 아셨어요?
1: 피나요.
0: 어떻게 아셨어요? 그래서 전 바로 갈게요. 아, 네. 저도 약간 이러거든요. 가격 할인 같은 거 저는 너무 잘 못 찾는 편이에요. 잘 찾으세요?
1: 저는 진짜 기가 막히게 찾아요.
0: 정말요? 제 이런 능력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좀 응원을 드리고 위로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거 슬퍼하지 마 노노노 혼자가 아니야 노노노 혼자 아니시라고 제가 있어요. 연우님 진짜 제가 옆에서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을 거거든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라고 저는 에이핑크의 노노노 들고 왔습니다.
1: 혼자가 아니다. 우리 빵그리 옆에는 영디가 있다.
0: 또 저 말고도 다른 분들 정말 많은 빵그리들이 공감하고 있을 거예요.
1: 그렇죠. 그렇죠. 아 저는 이 박연흔님이 아 지금 사야 될 것 같은데 이 순간을 조심해야 돼요. 항상 우스갯소리로 유부남 유부녀들 사이에서 결혼해서도 그렇다고 하잖아요. 아 얘 아니면 아닐 것 같은데 우스개예요? 근데 이거는 싸운 거 아니에요?
0: 아,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1: 유부 개그예요. 아무튼 박연우님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중고시장 같은 경우도 저는 키워드 알림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좀 째려봐요. 한 일주일을. 계속 올라오는 시세를 왔다 갔다 보다가 내가 봤던 건데 지금 올라온 게 최저다. 그러면 정말 기가 막히게 누군가 올리려고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날 조금 더 싸게 올라와요. 빨리 팔고 싶으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사야 될 것 같은 그 마음 그거를 잘 단단히 밧줄로 엮으셔라. Hold the line. 조피디와 브라운 아이드 걸스가 함께한 Hold the line. 이거 약간 떨어져도 정신줄을 잘 붙잡으셔라. 여러 의미로 저는 이게 꽁꽁 묶어버렸어요.
0: 아 그런 건가요? 근데 아, 그 기다려도 그 타이밍이 정말 어렵거든요. 언제 사면 좋을지 그걸 팁을 알려주실래요 그럼?
1: 팁이요? 저도 지금 일단 첫 번째 주식 많이 물려있고 네, 팁이 없네요. 그러면 어떡해요?
0: 아,
1: 이것도 제작진의 판단 한번 오랜만에.
0: 그럴까요?
1: 왜냐면 저는 이 정신줄을 붙잡아라. 그리고 그 지금 당장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 마음을 잘 붙잡아라. 두 가지 중복되는
0: 저는 이게
1: 의미로.
0: 기다리다가 그 조급증 때문에 못 견디는 거거든요. 기다리다가 지쳐요.
1: 맞아요.
0: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그냥 사고 저는 아유 어쩔 수 없지 하고 넘기거든요. 제작진 판단 그럼 넘겨볼게요.
1: 좋습니다.
0: 네, 하나 둘 셋. 와, 1대1이에요.
1: 어떡하죠?
0: 1대1.
1: 100% 주시겠어요?
0: 100% 드릴까요?
1: 네.
0: 지금 점수 차가 많이 나니까 어떻게 제가 아량을 베풀까요?
1: 그렇게 한번 좀 관용과 아량의 자세로 저도 그러면 성찰하면서 갈게요.
0: 알겠습니다. 그럼 조피디와 브라운 아이드 걸스 맞죠?
1: 네.
0: 홀더 라인 끝으로 함께 들으면서 배틀 결과 다음 주에 가지고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량 리포터와 함께 저도 인사드릴게요. 저는 이영은.
1: 저는 배아량이었습니다.
0: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갑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봉합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수술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다 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굿모닝 태입니다.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친구 많으세요? 친구 많으시면 네. 없으시다고.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요즘 영국에서는요 친구 없이 혼자 보내는 일상을 SNS에 공개하는 게 이게 트렌드라고 해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감추곤 했던 외롭다라는 감정도 이제는 솔직하게 표현하는 분위기가 생겨나고 있다네요. 자, 우리도 괜히 금요일마다 바쁜 척 친구랑 약속 있는 척 애쓸 필요 없습니다. 당당하게 저 오늘 약속 없습니다. 왜요? 외쳐보는 거예요. 그래도 외롭다 싶을 때는 아침 7시에 라디오를 일단 키세요. 따로 약속 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매일 만날 수 있는 친구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안녕. 자, 오늘도 우리 함께 오손도손 도란도란 외로울 틈이 없이 2시간 놀아봐요.

아이유 피처링 히스토리 장희정 금요일에 만나요 듣고 왔습니다. 첫 곡이었어요. 8월 21일 금요일 굿모닝 FM태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네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니에. 그리고 MBC 라디오 유튜브 채널 무흐즈 채널을 통해서도 보이는 라디오 오픈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1419번님이 혼자 놀기 고수는 뭐든 혼자 할 수 있어요. 심심하지 않아요. 혼자가 좋아요. 이게 그냥 보내주셨으면 믿으려고 했는데 느낌표를 뒤에 계속 붙여요. 할 수 있어요. 안 해요. 좋아요. 예, 이렇게 보냈는데 그럼요. 혼자 있는 게 뭐 어때요? 혼자 있는 게 외로운 게 아닙니다. 예, 외로움은 누구랑 같이 있어도 외로울 수 있고 혼자 있어도 풍요로울 수 있어요. 마음의 여유.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신가요 여러분? 그러시다면 혼자라도 괜찮아요. 박영숙님이 저는 제 단짝 강아지랑 산책 다녀오는데 빗방울이 떨어지네요. 어제부터 비가 이제 조금씩 내리는 지역들이 있더라고요. 허윤수님이 오늘 무슨 날이에요? 왜 이렇게 멋있게 하고 오셨어요? 오늘 보이는 라디오 하는 날 여러분들 만나려고 예 제가 또 단정한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해서 전투복장 하고 왔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저만 이렇게 하고 오긴 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0: 상태가 어떤지 사진 문자 샵 8000번 100원 들 거예요. 예, 보내주십시오. 어떤 상태인지 나도 궁금해요. 여러분들만 저 보기 좀 그렇지 않아요? 함께 합시다. 자, 두 시간 달려보겠습니다.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깨알 뉴스 민자영 리포터, 언어유의 이휘준 아나운서, 그리고 오키뉴스 나세훈 기자까지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 우리 MC 나세훈 기자 드디어 보이는 라디오 나오네요. 훈남입니다. 저랑 친구입니다. 동갑이에요. 오늘 4부는요, 굿모닝 FM 특별 초대석 아 깨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밴드 붐을 일으킨 주역이죠. 밴드 실리카겔과 함께합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는 불금엔 모닝 나이트, 불금인 오늘 그리고 주말까지 여러분들 계획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 드립니다. 밤만 맞히면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하고 싶어요 하는 도전자분들 지금부터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굿모닝 FM 참여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스마트 라디오 MC 미니 앱 이용하시면 무료예요.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이카운트,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음주앤 팀앱 대리, 키움증권, SK케미칼, 3일제약,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에어비앤비, 베스트슬립, 노무법인 폐,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와 함께합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2: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3: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6: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4: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3: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5: 지긋지긋 무조맨
6: 티 어실 원스야
5: 딱

0: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7시 10분 15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2: 네, 테디. 오늘은 약속이 없는 게 아니라 비가 와서 당당하게 안 잡은 거.
1: 아, 오늘 비 오는군요.
2: 그렇죠. 중부지방의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 여정월입니다. 지금 수도권 충남 곳곳으로 점차 비구름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오후가 되면 영동지방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충청과 전북 북부는 그래도 오전 중에는 금방 그치겠지만 수도권 영서 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최대 60mm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남부지방은 폭염 속에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전남, 경남 지방은 폭염 경보로 특보가 더 강화됐고요. 충청 이남 지방은 오늘도 대부분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광주, 양산이 35도까지 치솟겠고요. 절기 처서인 일요일에는 서울의 기온도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자, 새끼손가락 들고 춤출 준비 되셨나요? 안 추고 있으면 어떡해? 같이 쳐요!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프라이데이 모닝에만 즐길 수 있는 불금맨 모닝 라이트! 첫 곡으로 이정현 와 흐르고 있습니다. 일어나세요. 불금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이 순간만큼은 즐겨보자고요! 오늘 끝나고 뭐 하실 건지 주말 계획 뭐 있어요?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소개된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부침 유리면과 사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드립니다! 노래 계속!

개그맨 모닝 나이트.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어디 계신지, 지금 상태 어떤지 사진 보내달라고 오프닝 때 말씀드렸는데, 예, 보내주시네요. 고맙습니다. 1224님이 테디 사진 보내라고 해서 보냅니다. 저는 환경미화원이에요. 열심히 길을 청소하고 있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면서 얼굴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살갗을 1mm도 볼 수가 없네요. 고생 많으십니다. 습도 많을 때 또 힘들 텐데 화이팅! 1894번님이 오늘 5학년 첫째랑 둘째 개학이에요. 너무 신나요. 오늘 학교 가면, 애들 학교 가면 오늘 머리 하러 갈 거예요. 혼자 놀고 싶어요. 나이스, 나이스, 개학 나이스! 열심히 공부하고 오느라 얘들아, 우린 놀 거야. 0645번님, 내일 오랜만에 전남 함평에 육회 비빔밥 먹으러 가요. 생각만 해도 신나요. 크, 좋다. 좋아. 오랜만에 가신다고 하면은 종종 가시나 본데요. 예, 육회 비빔밥 사진 보내주세요. 아, 너무 좋네. 이렇게 놀 생각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에너지 올려보자고요. 아일릿, It's me. 계속 듣겠습니다.

파티 Rock Anthem LMF AO의 노래 흐르고 있습니다. 1015번님이 불금엔 밀린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 처리, 냉장고 정리, 세탁기 건조기 청소, 클리닝 프라이데이 하시면서 느낌표 100개 붙여주셨어요. 파이팅! 파이팅! 청소하고 나면은 얼마나 신나겠어, 얼마나 후련하겠어요. 오늘 마음 먹은 거 땀 좀 흘리더라도 파이팅! 6570번님 오늘 드디어 헬스 키친 보러 갑니다. 직장 맘 셋 모임인데요. 제가 꼭 테이 공연 봐야 한다고 해서 오늘 연차 반차 사용하고 공연 보러 갑니다. 테디 저녁 때 만나요. 어서 와요. 어서 와. 저는 오늘 낮 공연, 저녁 공연, 2회 헬스 키친 뉴욕으로 갑니다. 예, 90년대 뉴욕으로 가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 오시면 바로 뉴욕이에요. 제 말 거짓말 아닙니다. 이따 만나요. 2762번님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묵은지 김밥 싸고 있어요. 가족들이랑 먹고 도시락 싸서 사무실 직원들이랑도 먹으려고요 했는데 어머 얼마나 복이에요. 2762번님 곁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복이야. 가족들 얼마나 복이야. 묵은지 김치 김밥 너무 맛있겠다. 예. LMFAO 파티 락 앤썸 계속 듣겠습니다.

중2 감성 아이돌 틴타 향수 뿌리지 마 흐르고 있습니다. 틴타 노래들 너무 귀여워. 4588번님, 아 불금 아침부터 흔들면 안 되는데. 저는 아이가 선도부라 학교 데려다 주고 집에 가는 중이에요. 휴가인 오늘 밤에도 불금 약속 대기 아싸라비야 하트. 불금 약속 뭐 했는데요? 뭐 친구들 만나요? 아니면 데이트 하시나? 궁금하네요. 어쨌든 약속이 있다니까 저도 신나네요. 아싸라비야. 이정숙님이 오늘 저녁에 엄마랑 통닭에 맥주 한잔 하러 갑니다. 야무지게 발굴하고 올게요. 좋다. 가족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예? 그게 인생의 행복의 최고예요. 그거보다 행복한 거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더 큰 거 있어봤자 뭐예요. 맛있는 거 드시고, 예,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향수 뿌리지 말고 틴탑의 노래. 아 너무 귀여워. 향수 뿌리지 마 계속 들을게요.

0: 개그맨 모닝 나이트. 다들 신나게 즐기셨나요? 모닝 나이트 마지막 곡입니다. 인피니트 내꺼 하자 흐르고 있습니다. 1756번님, 오늘 전 남친이 잠깐 보자고 하는데 가는 게 맞을까요?
1: 아, 그걸 저한테 물어보세요. 전 남친이랑 왜 연락하고 있는데요? 왜요? 뭐라고 얘기해도 갈 거죠? 잘 만나보세요. 실수하지 말고. 실수하지 마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무엇을 하든 정으로 가십시오. 4763번님, 지금 차 안에서 화장하고 있는데 너무 신나서 아이라인 잘못 그릴까봐 걱정이에요. 그래도 즐겨봅니다. 예, 아이라인 잘못 그린 거는 방지턱 때문이죠. 우리 때문은 아니죠. 등장할 때 조심하세요, 화장. 아시죠? 7017번님이 다음 달이면 사랑하는 엄마의 칠순이라 선물 사러 아울렛 갑니다. 명품백 하나 없이 검소하게 사러 오신 분이라 이번엔 꼭 플렉스 해드릴 거예요. 너무 예쁘다. 네. 좋은 걸로 사주십시오. 예쁜 걸로. 엄마랑 같이 가는 건가요? 엄마 그럼 또 손살이 치실 텐데. 아, 이러면 될까요? 그러나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손살이가 멈출 겁니다. 그나저나 오늘 금요일이라 어제 그거 봄 쉬는 날인데 어그봄 사연으로 많이 보내주시네요. 너무 감사하고 일단 유재석 씨 팬카페에서 쿵쿵따 게임이 16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귀여운 소식이 있었고요. 이강인 선수가 AT 마드리드 데뷔전에서 데뷔골 넣었잖아요. 그 소식도 지금 반가워서

보내주고 계십니다. 어제 그거 봄은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돌아옵니다. 주말에 본 재밌는 이슈들 저장해 뒀다가 월요일날 많이 올려주시고요. 인피니트 내꺼 하자 끝까지 들으면서 불금엔 모닝나이트 여기에서 문 닫겠습니다. 생유!

0: 목포시와 목포 MBC가 공동 주최하는 목포 시민 아카데미가 8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목포 MBC 4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서는 투자 전문가 염승원 이사가 대한민국 자산 시장의 대변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전합니다. 목포 시민 아카데미는 개인 맞춤형 최적 시력을 제공하는 안경 전문점 이안경. 아직도 안 가보셨나요? 축구장 2배, 요한인의 할인 매장 3호점 해남점. 믿음이 기술이 되는 곳, 도지정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생활인구 100만, 동아시아 해양허브 목포시가 함께합니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 투자의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서 함께 만나보세요. 8월 27일 목요일 오후 2시 목포 MBC 4층 컨퍼런스 홀에서 열리는 이번 목포 시민 아카데미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7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3: 네, 테디가 오늘 해리포터 같다고.
2: 그렇네요.
3: 네, 뭐 미국 부자 사립고등학생 같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무튼 많이 똘똘해 보이십니다.
2: 예, 당연히. 네. 예, 어쨌든 네. 고등학생이라니까 좋네요.
3: 그러게요. 축하드려요. 네. 비가 좀 부슬부슬 오는 곳이 많잖아요. 계속 사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군자 부근 1, 2차로에 사고 있어서 군자 부근으로 4km 구간이 정체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안성 부근 2차로에 사고 나서 일대가 좀 혼잡합니다. 또 수원에서 신갈, 양재에서 반포까지. 부산 쪽은 한남에서 서초, 남사 부근이 지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은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지금 45분 정도 걸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는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50분 정도 소요됩니다. 반대 강 서쪽으로는 두 길 다 구리 암사대교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전 시간 사고 있었는데 처리는 끝났고요. 성수 쪽으로 노원에서 월계일교, 군자에서 성수까지 밀려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민재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어서 와요. 보이는 라디오 하고 있어요. 네. 카메라 보고 또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
1: 안녕하세요.
0: 아, 예쁘다 예쁘다. 귀엽다 귀엽다.
1: 특별히 또 PD님께서 예. 예뻐 보이는 자리에 조명을 촥 내려주셔가지고
0: 아, 예.
1: 예뻐 보이나요?
0: 너무너무 깜찍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0: 보이는 라디오 한다 이렇게 얘기 들으면 신경 쓰는 게 뭐예요?
1: 아, 저 몰랐는데 표정이 너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0: 아~
1: 이게 말을 안 하고 있을 때는 어떤 표정을 짓고 있어야 하는지 매일 다시 보기 보면서
0: 아, 진짜로?
1: 네, 연구하고 있습니다.
0: 역시 자연리포터는 다르다.
1: 아니요.
0: 뭘 이렇게 모니터를 다 또 꼼꼼하게 하니까
1: 제 얼굴이 나오는 일이 흔치가 않아가지고 열심히
0: 어머.
1: 보고 있습니다.
0: 반성합니다. 저 얼굴 다시는 못 보는데 그래요. 이 신경 써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다정하게 친절하게 하려고 하는 이 마음 여러분들 알아주시면서 깨알뉴스 시작해볼까요?
1: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9월부터 정부의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모두의 카드와 결합한 기후동행패스로 바뀝니다.
0: 예, 기후동행카드에서 기후동행패스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어떤 게 달라지나요?
1: 네, 기후동행패스는 모두의 카드에 서울시만의 특화 혜택을 더한 정책인데요.
0: 예.
1: 이미 모두의 카드나 K패스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이라면 별도의 카드를 발급받지 않아도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반면 기존의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시던 분들은 서비스 종료 일정에 주의를 좀 하셔야 하는데요. 선불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0: 예,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시던 분들은 충전 가능한 날짜 미리 확인해 두셔야겠네요.
1: 네, 그리고 특히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이 기후동행패스의 청년 할인 연령 이 기존 만 19세에서 34세까지였는데 이제는 만 19세에서 39세까지로 확대가 됩니다. 이 월 대중교통비가 5만 5천 원 미만이면 30%를 또 환급받을 수 있고요. 5만 5천 원 이상이면 청년 기준의 정액형 혜택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 환급 혜택은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하던데요. 김포나 고양, 과천, 구리 등 경기도 주민분들은 경기도의 모두의 카드 서비스인 더 경기패 패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0: 네, 기후동행 카드 이용하셨던 분들 기후동행 패스로 이제 갈아타셔서 교통비 혜택 알뜰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1: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서울형 야간 경제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시민들의 여가와 관광 또 지역 상권을 아우르는 다양한 야간 정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0: 말 그대로 서울의 밤이 좀 더 길어지는 거네요.
1: 네, 서울시는 시민들이 퇴근 후에도 문화와 체육, 관광 등을 즐길 수 있도록 공공시설을 늦게까지 개방하고요. 밤 시간대 관광과 교통도 확대할 계획인데요. 먼저 체육시설 약 260곳을 최대 자정까지 개방을 하고요. 시립박물관, 미술관 등의 문화시설도 9월부터는 주 5일 밤 9시까지 순차적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또 DDP와 남산, 광화문, 한강을 4대 야간 명소로 키워서 전시와 공연 등을 선보일 예정이고요. 지역 먹거리와 골목 상권을 연계한 서울 달빛 야장도 2028년까지 25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0: 예, 앞으로 밤에 즐길 거리 많아지고 동시에 동네 상권에도 도움이 되겠네요.
1: 네, 그리고 이동도 더 편리해져요. 오는 10월부터 기존 심야버스 N버스 외에도 이 홍대와 광화문, DDP, 명동 등 주요 야간 명소와 지하철역을 잇는 반딧불이 버스를 또 새롭게 운영한다고 하고요. 안전 대책도 함께 강화가 되는데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인공지능 기반 CCTV를 활용해서 밀집과 혼잡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필 계획입니다.
0: 예,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서울의 밤이 어떻게 달라질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1: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테디, 최근 전북 익산시가 핫한 여행지로 떠오르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0: 익산이요? 익산 무슨 일이 있어요, 요새 익산?
1: 아, 이 유튜브 뜬뜬 채널에서 유재석, 이성민, 지석진, 양세찬 씨가 익산으로 여행을 떠나는 풍향중 익산로드 콘텐츠가 공개가 됐는데요.
0: 아하.
1: 누적 조회수 2천만 회를 돌파하면서 익산시가 관광 특수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풍향중은 휴대폰

0: 휴대전화와 내비게이션 없이 오직 종이지도만 들고 목적지인 익산을 찾아가는 여행 콘텐츠인데요. 출연진이 충남 아산과 논산, 오령 등을 거치면서 길을 헤매는 모습이 화제가 되면서 익산 오디세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다고 합니다.
1: 익산 오디세이. 재밌네요. 그래서 이제 익산이 지금 핫하군요.
0: 네, 실제로 풍양 중 익산편이 방영된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익산을 찾은 방문객 수가 전주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익산시는 이 기세를 이어가기 위해서 특별 환영 행사와 주요 관광지 연계 혜택 등 관광객 맞이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침 이번 주말에는 익산에서 2026 고구마 축제도 열리는데요. 익산이 또 고구마의 종가로 유명하잖아요. 고구마 순 닭게장부터 고구마 떡볶이, 고구마 순 국수까지 다양한 고구마 메뉴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1: 예, 나중에 맛집 신사 시간에 익산으로 떠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익산에 계신 분들 맛집 미리 많이 추천해 주세요.
0: 네, 김담비님이 오, 기후동행 패스 청년 할인 연령이 만 39세까지 확대가 된다니 너무 좋네요. 저 만 38세거든요.
1: 오, 담비 청년.
0: 저도 청년이에요.
1: 오, 청년. 오. 오, 다영 청년. 김지수님이 늦은 밤까지 서울 공공시설 개방하는 곳이 많아진다고요? 그럼 밤까지 그 건물 지켜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라? 그 내 얘기네. 흑흑.
0: 아, 또 그런 아, 면이 있네요.
1: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또 새로운 직장이 생기는 거지. 아, 교대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0: 야간 교대로
1: 예, 야간도 하시고 네. 하는 거죠.
0: 네, 정은서님은 익산이 고향인데 고향 얘기 나오니까 좋네요. 내일 익산으로 내려가요.
1: 그래요. 어, 익산 고향이신 분들 예 맛집 미리 보내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유튜브 실시간 댓글에 실리카길 언제 나오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오늘 실리카길과 함께하는 초대석 아깨미는 8시 30분에 시작이 돼요. 예,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깨알뉴스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잠시 후에 반반 맞춰도 성공인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시작합니다. 미연의 드라이브 띄워드리면서 우리 민정 리포터와는 인사 나눌게요. 다음 주에 또 보자요.
0: 다음 주에 또 만나자요.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1: 반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 오,
0: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도전자 들어오세요.
2: 안 넘고 치킨도 받자. 바라바라 바라밤.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2: 아, 네, 대구에서 9개월 아기 키우고 있는 김영빈이라고 합니다.
0: 아, 명빈님 반갑습니다.
2: 네.
0: 어제는 사실 그 부산에 사는 분이 참가해 주셔가지고 부산 맛집 한번 싹 알려주셨거든요.
2: 아, 네.
0: 대구도 맛집 많잖아요.
2: 아, 많아요.
0: 네, 대구 지금 생각나는 맛집 하나만 좀 던져주시겠어요?
2: 제가 그 피자를 되게 좋아하는데.
0: 아, 피자 좋다.
2: 네, 대구 삼덕동 쪽에 그 화덕 피자가 엄청 맛있는 곳이거든요.
0: 네.
2: 이름이 주토 땡땡인데.
0: 예.
2: 네, 진짜 약간 현지에서, 제가 현지를 가보진 않았지만 현지에서 먹는 것처럼 피자가 진짜 맛있어요. 추천합니다.
0: 역시 살고 계신 분들의 로컬 맛집은 다릅니다, 뭔가. 주토 땡땡. 저희 검색해봤는데 좋네. 네. 아, 좋아.
2: 진짜 맛있어요. 진짜 완전 추천.
0: 여기 다 블로그에 쓰시.

0: 약간 걱정되기는 해요.
1: 네, 의외로 또 가서 신날 수도 있지. 어떤 모습일지 나중에 또 보내주시고. 자, 일단 오늘 정주민님이 대구 분이신가 봐요. 주땡피아, 맛집 인정. 오늘 퀴즈 파이팅이에요. 하시면서
0: 감사합니다.
1: 대구 분이 보내주셨습니다. 자, 파이팅 한번 하고 반반한 퀴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0: 파이팅.
1: 좋습니다. 제한 시간은 77초이고요. 모르는 문제 빨리 패스하셔야 다시 풀 수 있어요. 아시겠죠?
0: 네.
1: 자, 준비되셨을까요?
0: 네.
1: 좋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곱하기를 하자. 20 곱하기 20.
0: 400.
1: 이 노래를 부른 그룹은 웨터리야 웨터리야 따라디리다라뜨
0: 심블루.
1: 뼈를 영어로 하면?
0: 네, 잘 못 들었어요.
1: 뼈. 뼈를 영어로 하면?
0: 갑자기 기억이 안 나. 패스.
1: 패스 패스. 사자성어예요. 남편이 노래하면 아내가 따라함. 부창?
0: 부수.
1: 이번 주 일요일은 24절기 중에 더위가 물러간다는 이것입니다. 입추와 백로 사이에 있는 절기인 이것은?
0: 처서.
1: 속담을 이어서 말해주세요. 모르면 약이요. 아는 게?
0: 아는 게 힘이다?
1: 모르면 약이니까. 아는 건?
0: 모르겠어요.
1: 패스, 패스, 패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으로 시작하는 김춘수 시인의 시 제목은?
0: 꽃?
1: 어제 민망이 훈련은 몇 시에 실시됐을까요?
0: 2시.
1: 헬스 키친은 어느 나라에 위치한 지역일까요?
0: 미국. 뉴욕?
1: 맞아요, 맞아요. 태양과 지구 사이에 달이 완전히 들어와서 태양이 가려지는 천문 현상은?
0: 일식?
1: 오, 그건데? 앞에 두 글자.
0: 월식?
1: 아니야, 일식 맞아.
0: 계기일식.
1: 나이스. 자, 틀린 문제도. 잘 풀었는데 시간만 있으면 만점 같은데 지금. 너무 잘했어요. 결과 발표합니다. 열 문제 중에 무려 8문제 맞추셔서 성공하셨습니다. 10만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치킨 앤 콜라 세트까지 획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뼈를 영어로 하면 본이고요.
0: 아하.
1: 예, 모르면 약이요. 아는 게 병이다 였습니다. 너무 잘 푸시네요. 맹빈 씨.
0: 네.
1: 차분하게 상식을 쫙쫙 이제 풀어나갔습니다. 너무 멋진 모습이었고.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끝으로 한마디 하시죠.
0: 네. 우리 일단 항상 돈 버느라 고생 많은 남편이랑 또 우리 아기 건강하게 갑자기 눈물이
1: 울지 마.
0: 다 같이 행복하자.
1: 네. 각자의 자리에서 또 최선을 다하다가 이게 또 남은 아니지 이제 상대의 고충을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참 고맙고 감사하고 미안하고 그런 게 오나 봐요. 그죠?
0: 맞아요.
1: 아이고 명국 씨도 고생 많으십니다. 아이랑 문센에서 재밌는 추억 많이 만드시고요. 좋은 일 있으면 또 보내주시고요.

덤덤한 퀴즈 나갑니다. 오늘 반반한 퀴즈에 나왔던 뼈 관련 문제 덤으로 내드립니다. 사람의 목뼈 개수가 7개로 예, 같습니다. 이 동물과 7개가 같아요. 목이 굉장히 길지만 뼈의 개수가 많은 게 아니었어. 뼈 하나하나의 길이가 사람보다 훨씬 길게 늘어난 동물입니다. 주로 아프리카의 건조한 사바나 지역에 무리를 지어서 살며 나뭇잎을 주식으로 하는 초식 동물, 목이 긴 동물 이름은 무엇일까요? 주관식입니다. 힌트 드릴까요? 맥주 브랜드 중에 이 동물 이름과 같은 맥주가 있어요. 근데 일본 브랜드 맥주라서 독일인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지금 정답 얘기했어요. 제가 눈치챘어요. 정답 보내주실 거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퀴즈 맞추신 분 중 5분 추첨해서 화장품 세트 준비하겠습니다. 정답은 노래 듣고 와서 발표할게요. 악뮤의

0: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 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 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5-star hotel
4: mattress. Best sleep.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5: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6: 덤덤한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목표 개수가 사람과 같은 동물, 정답은 바로 기린이었습니다. 전순남 님이 정답 기린. 기린은 왜 목이 길어서 슬픈 짐승일까요? 대체 왜? 난 부럽던데. 그러니까 이게 다 가스라이팅이에요. 예, 슬프지 않습니다. 0128번 님이 정답 기린. 기린 싸울 때 보셨어요? 목을 꺾어서 머리로 팍 치더라고요. 너무 무섭게 싸우길래 엄청 놀랐어요. 예, 이게 또 기린이 진짜 크잖아요. 이게 저는 이렇게 큰 어떤 것에 대한 조금 두려움이 있는데, 와, 목을 그냥 박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 근데 목치기가 되는 거지. 이제 목이 길어서.

0: 자, 이분들 포함해서 정답 맞추신 다섯 분께 화장품 세트 보내드립니다. 정답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선고표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도 목이 조금 긴 편이라 가지고 그러니까 라운드 티 이런 거 입으면 너무 목이 뚱 떠 있어서 카라가 있는 걸 잠시 후 3부에서 만날게요.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어린 자녀를 키운 부모들이 경험한다는 낮버 밤반을 아시나요? 낮에는 버럭 화를 내고 밤에 자는 아이를 보면서 반성한다는 뜻인데요. 밤에 잠을 설치고 낮에도 혹시나 아이가 깰까봐 노심초사 대충 해치우는 불규칙한 식사. 이런 게 쌓여서 몸을 망가뜨리고 그 몸이 감정 조절 기능을 무너뜨려서 나도 모르게 버럭과 반성을 반복한다는 거죠. 의사들도 우울증 치료할 때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게 수면과 식사 패턴. 그래서 멘탈 관리는 멘탈로 하는 게 아니라 피지컬로 하는 거랍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입니다.
3: 감기가 좀 오래가네 하고 그냥 넘기신 적이 있으시죠? 폐렴은 감기와 증상이

0: 항생약을 복용해도 일주일 이상 고열이나 누런 가래를 동반한 기침이 계속되거나 숨이 차고 가슴 통증이 나타난다면 폐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은 기침이나 발열 없이 기운이 없거나 식사를 잘하지 못하는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폐렴 예방을 위해서는 외출 후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이었습니다.
2: MBC FM for you. 싸늘하다. 배추에 병이 왔다. 여기는 무릎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3: 무릎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병해를 관리한다.
2: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3: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2: 경농이 만듭니다.
4: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 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 체험과 일 경험, 해상 풍력 안전, 유지 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 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 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일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5: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오늘의 굿모닝 굿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굿모닝, 좋은 하루 되십시오. 동작구에 사는 유성희라고 합니다. 저는 수산시장에서 젓갈 장사하는데요. 낙지, 오징어, 장난, 명란젓. 제 자신 있는 거는 낙지젓이 제일 자신 있어요. 맛있어요. 멸치액젓, 갈치액젓, 까나리액젓 없는 거 없이 다 있어요. 대를 이어서 하니까 한 50년 했다고 보면 돼.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 여러 손님들 다 비유 맞추랴. 아이고 말도 못해요. 그래도 그냥 즐겁게 깎아달라고 하시면 그냥 깎아드리고, 더 달라고 하시면 더 드리고, 흘러가는 대로. 어제는 역사, 오늘은 보물, 내일은 비밀. 긍정 마인드. 오케이? 이 방송 듣는 모든 분들 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모든 분들 대박나세요. 여러분 모두 헤이보 굿데이.

형님 긍정 마인드 오케이. 오케이 저는 오케이. 와 멋진 에너지를 예, 보여주신 서울 동작구의 젓갈 장사 하시는 유성희 씨의 굿 메시지로 굿모닝 FM 3부 시작됐습니다. 아 멋지다. 예, 깎아달라면 또 깎아주시네. 깎아달라 하지 마세요. 그냥 양을 조금 더 이렇게 받아가시는 게 더 낫지. 가격 깎는 거 하지 마세요. 얼마나 힘든데. 그죠? 50년

0: 동안 대를 이어서 장사하고 계신데 내공이 대단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즐겁게 하시겠다는 마음가짐도 너무 건강하시고 명언 제조기시네요. 어제는 역사, 오늘은 보물, 내일은 비밀. 오케이? 예. 오케이. 긍정 마인드 오케이. 자, 이 마음을 제가 새기고 오늘 진짜 보물처럼 또 소중하게 아침 함께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굿모닝 굿메시지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굿모닝 FM 홈페이지 굿모닝 굿메시지 게시판이 있어요. 그곳에 신청해 주시면 되고 문자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들어요.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앱으로 보실 수 있고요. MBC 라디오 유튜브 채널 무흐즈 채널로 또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훈남 만나러 떠납니다. 바른 언어 생활을 위한 핵심 유의사항을 짚어드립니다. 우리말 완전 정복을 향한 필수 코스 언어 유의. 이분은 아마 노량진 수산시장 진짜 많이 갔을 거예요. MBC 먹자랄.
1: 네.
0: 훈남.
1: 훈남.
0: 이휘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1: 안녕하세요.
0: 오십시오.
1: 훈남입니다.
0: 야. 오늘 셔츠 색깔이 이쁘네요.
1: 아, 오늘 예, 약간 좀 화사하게
0: 연보라
1: 약간 준비해봤습니다.
0: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이제
1: 가을을 맞이하는 느낌으로 예. 화사하게 보이는 라디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0: 주구미는 테토남이신데
1: 아, 맞다.
0: 사실은 약간 이렇게 파스텔 톤
1: 아이 참
0: 예, 또 여리고 감성 있는 옷들 이런 톤이 잘 어울려요. 잘 어울리면 어떡해.
1: 아, 다음엔 좀 가죽 쪽으로 가야 되겠네.
0: 아이 하지마 하지마. 제가 제 친구 이제 이석훈 씨.
1: 네네. 네,
0: 이석훈 씨가
1: 알죠, 알죠.
0: 이제 보이는 걸로는 교회 오빠 이렇게 가니까.
1: 네.
0: 테토남이거든요. 실제.
1: 아, 실제로 테토남이에요?
0: 실제 테토남.
1: 네.
0: 테토남이길 또 보이기도 축구했고.
1: 네.
0: 근데 그거 이제 다 버렸습니다.
1: 아, 버렸어요? 네. 자기한테 맞는 거예요.
0: 메타인지가 돼야 돼요, 이 직업은. 지금 테토가 어디 있어? 지금 휘준이한테. 너무 잘 어울리잖아. 곱잖아.
1: 아, 너무 이거 지금 너무 곱나요?
0: 너무 고와요 지금.
1: 예. 예. 알겠습니다.
0: 어디 인사드리러 가는 한복 입고 여기까지 하면서 언어 유희 시작해 볼까요?
1: 네, 자 오늘도 역시 평소에 헷갈렸거나 궁금했던 단어들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금요일은 어원 단어의 유래 알아보는 시간이죠.
0: 유준 아나운서가 직접 네. 써서 와주십니다. 작가십니다 오늘.
1: 그렇습니다. 어원을 알아볼 단어 관용구입니다. 오늘 상황극으로 먼저 만나 보시죠.
0: Let's go. 여보세요? 휘돌아? 우리 약속 시간 12시 아닌가? 왜 안 오나?
2: 태순아. 나 30분 전에 이미 도착했는데?
0: 무슨 소리야? 너 안 보이는데. 어디 있어?
2: 나 뚝섬에 있지, 뚝섬. 아, 여기 2번 출구다, 2번 출구.
0: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뚜섬으로 오라고, 뚜섬. 카페, 뚜섬. 뚜섬 몰라?
2: 아, 뚝섬. 아니, 뚝섬 아니야? 한 시간만 기다려. 그러면 빨리 갈게. 빨리.
0: 아 진짜 맨날 이렇게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만 하고 못 살아 진짜. 스트레스 받으니까 나 너무 단게 먹고 싶다 지금. 올 때 찍촉 좀 사다 주라 알지? 찍촉은 알지? 찍촉.
2: 에이 아이 그 정도는 나도 알지.
0: 한 시간 뒤. 아니 뚱딴지처럼 식초를 사오면 어떡하니? 찍촉. 초코맛 과자 찍촉.
2: 아 식초도 맛있긴 한데
0: 식초 야 네가 먹어라. 아우 진짜 이 뚱딴지 같으니 진짜 너 나가
2: 식초
0: 나가.
1: 예 인터넷에 있는 예 유명한 그런 사연들이
0: 아 그런 거예요
1: 활용을 해봤습니다.
0: 예. 어쩐지 짜임새 좋더라.
1: 예 이런 말 잘못 듣는데요.
0: 예, 예.
1: 자 어원을 알아볼 관용구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입니다. 맥락과 상관없는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이런 말을 씁니다. 예, 이 관용구는 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0: 자다가 봉창을 두드린다.
1: 네.
0: 봉창이라는 게 그럼 집안에 있는 건데
1: 봉창이라는 말을 모르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0: 봉창 저는 모르는데 네. 봉창 집안에 있는데 자다가 두드리면 이상한 거. 봉창 요강 같은 건가?
1: 아닙니다.
0: 전혀 아니에요. 아.
2: 전혀 아닙니다. 1도 아닙니다. 네. 자, 미안합니다. 봉창. 일단 봉창을 좀 알아봐야 돼요.
0: 예.
2: 창호지로 봉한 창을 뜻합니다.
0: 창호지로 봉한 창.
2: 옛날에 집을 좀 상상하면 우리가 좀 쉬워요.
0: 예.
2: 채광과 통풍을 위해서 벽을 뚫어서 작은 구멍을 내고

0: 있고 창틀 없이 안쪽에서 종이를 발라서 봉한 창을 말합니다. 이게 들으면은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요즘엔 그러니까. 잘 없기 때문에 옛날 집, 그렇죠. 흙 벽돌 집 같은 데서 볼 수 있었던 그런 창입니다. 예. 이건 이제 뭐 열 수도 없고 두드릴 수도 없는 그런 창이에요.
1: 환기창인 거죠, 그러니까.
0: 그렇습니다. 예. 잠결에 이제 봉창을 문인 줄 알고 더듬거리는 경우가 옛날에는 종종 있었다고 해요.
1: 아.
0: 그래가지고 이거 되게 황당하고 느닷없잖아요. 여기서 이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봉창을 두드린다. 이런 관용구가 생긴 거예요. 참고로 이런 비슷한 난데없는 상황에서 쓰는 말 중에 뚱딴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1: 뚱딴지. 예.
0: 네, 마지막에 성극에 등장을 했죠.
1: 예.
0: 이것도 좀 참고로 알려드릴게요.
1: 예.
0: 감자처럼 생겨서 먹기도 하는 이 돼지감자.
1: 돼지감자, 돼지감자.
0: 들어보셨을 겁니다.
1: 예,
0: 이거의 본래 이름이 뚱딴지라고 해요.
1: 아, 그래요?
0: 네.
1: 돼지감자가 뚱딴지였어?
0: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뚱딴지는 따로 심지 않아도 논과 밭 할 것 없이 그냥 가리지 않고 아무 데서나 막 갑자기 크게 자라가지고 사람들을 당황하게 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모습에서 엉뚱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뚱딴지라고 불렀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1: 아, 그럼 돼지감자라고 해도 되겠네.
0: 야, 이 돼지감자야 이러면 너, 약간 조금 기분 안 좋다.
1: 돼지감자처럼 너 뭐야 이거.
0: 좀 기분 안 좋다 갑자기.
1: 왜요?
0: 많이 먹는
1: 뚱딴지나
0: 거.
1: 뚱딴지나 돼지감자나 뭐 비슷한 느낌인데. 야, 저희 이야기 안 들으시고 5323번님은 찍촉 네. 맛있겠네요 라고.
0: 식초나 드세요. 아, 미안합니다.
1: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0: 아, 미안합니다.
1: 정치한테
0: 라디오인데 또 공감해드려야 돼.
1: 지금 오늘 그 모습도 지금 보이는데.
0: 아, 찍촉 나 좋아해.
1: 지금 여러분들 보셨죠? 휴준 아나운서가.
0: 아니, 여기서 음악 나오면 어떡해.
1: 정치 여러분들 조롱하는 거 보셨죠? 이봐, 훈훈하지 않다니까.
0: 나 보내려고
1: 휴준 아나운서 음악, 보내드립니다. 아니, 저기...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0: 안녕.
1: 저희 노래 듣고 올게요. 이채연 너.

이채연 Knock 듣고 오셨습니다. 9007님이 옛날에 빵 하나 우유 하나 사오라 했는데 바나나 우유 사온 사람이 있었어요. 왕전 뚱딴지 돼지감자 잘못 들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아 미션을 받는 사람도 뭐 살짝 예, 책임이 있지만 전달하는 사람도 정확하게 해줘야 돼. 이 사람을 시킬 거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고 더 체크를 해야 됩니다. 피해는 나한테 오니까. 잠시 후에는

0: 씨, 나세훈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만나보실 거고요. 그리고 오늘 4부 아침에 깨워서 미안하지만 아깨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밴드 붐을 일으킨 대세 중에 대세 밴드 실리카겔과 함께합니다. 지금부터 많이 기다려주고 계신데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오뚜기 카레, IS 동서, 코끼리 베이글닷컴, 음주유엔 팀앱 대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현대자동차, 경기주택도시공사, 서울우유협동조합, CLOC, CTOCL 구단지, 주식회사 워킷, 영월군 농업기술센터와 함께합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잡나.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8시 14분 48초 막 지났습니다. 이 시각 날씨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기상청의 곽재현 리포터.
3: 네, 테디. 요즘 소나기 구름이 정말 그렇습니다. 똥단지처럼 불쑥 피어나고 또 자다가 봉창처럼 난데없이 쏟아지곤 하는데요. 오늘도 충청 이남 지방으로는 소나기 소식이 있고요. 중부 지방으로는 비가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도 당신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입니다. 지금 점차 비구름이 중부 서해안 쪽에서 수도권 충청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후가 되면 영동지방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수도권과 영서지방으로는 내일 오전까지 10에서 최대 60mm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남부지방은 폭염이 더 강화되면서 지금 전남, 경남지방으로는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낮 기온은 비가 내리는 서울은 30도, 대구, 전주 33도, 광주와 양산이 35도까지 치솟겠고요. 체감온도는 이보다 2, 3도가량이 더 높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내륙지방 곳곳으로 소나기 소식이 있고요. 절기 처서인 일요일에는 전국이 무덥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MBC 나세훈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나세훈입니다.
0: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또 나세훈 기자님 모습 지금 보입니다. 네. 네, 정면 카메라 보시고 이제 손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아, 이 훈훈한 모습. 예. 아, 오늘 또 이렇게 수트를 또 입고 오셔가지고.
1: 아, 저도 간만에 이렇게 이런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0: 원래도 이제 멋지셨어요, 나세훈 기자님. 저의 모습이 진짜 처음 보는 모습이실 거고. 저는 늘 세수도 안 하고 오다가. 근데 진짜 늘 이런 단정한 모습인데 오늘 특히나 더 멋지십니다. 예.
1: 아, 감사합니다.
0: 타이를 매야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네, 타이를 매야.
1: 아, 저도 오랜만에 아침에 이제 타이를 찾다 보니까 어딘지 잘 보이지 않아가지고 조금 늦을 뻔했습니다.
0: 큰일 날 뻔했네. 하지만 멋진 모습 지금 보이는 라디오도 여러분들 많이 보시면서 오, 훈남이라고 많이들 올려주고 계십니다. 자, 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뉴스, 어떤 키워드 오늘 가져와 주셨을까요?
1: 네, 오늘의 키워드는 대법관 재청 파동, 40조 달러 아시안 게임입니다.
0: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첫 번째 키워드 대법관 재청 파동입니다.

0: 대법관 재청을 둘러싼 대법원과 청와대, 여당과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어제 새 여당 대표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이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전국에 걸라고 지시했습니다. 그제는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이대 씨는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경칭 없이 씨라고 부른 건 사법부 수장인 조 대법원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겠죠.
0: 그런데 대법관 재청이라는 게 뭐길래 이렇게까지 부딪히는 걸까요?
1: 사실 대법관을 뽑는 절차라는 게 일반인들은 생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0: 맞아요. 예.
1: 일단 조이대 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두 명의 명단을 관례와 달리 대통령 대면 없이 문서로 보내면서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이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재청하고 국회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해놨는데요. 어느 한 곳도 이 구성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권한을 재청, 임명, 동의 이 세 가지로 쪼개둔 겁니다.
0: 예.
1: 그런데 그 첫 단계인 공식 재청 전에 통상 청와대와 대법원이 물밑에서 의견을 맞춰왔는데 이번엔 그 조율 단계가 통째로 깨진 겁니다.
0: 대법원과 청와대 설명이 좀 다르던데 이거 어디서 어긋난 걸까요?
1: 네, 서로 이제 협의가 있었다 아니다 뭐 면담 요청을 했는데 안 받아준 거다 이런 말이 오갔는데요.
0: 예.
1: 대법원과 청와대 간 협의는 있었지만 그 후보자 두 명 중 한 명에 대해선 최종 조율이 안 된 것이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3월 임기가 끝난 이 노태학 대법관 자리에 누구를 임명할지를 놓고 힘겨루기를 해왔다고 하는데요. 일단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지난 1월에 이미 후보 4명을 결정해놓았는데 이재명 청와대는 이 중에서 여성이고 진보 성향 단체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인 이 김민기 판사를 이번 정부 1호 대법관으로 원해왔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김 판사 남편분이 이제 현직 헌법재판관이거든요. 그래서 부적절하다라고 반대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대법원이 다시 그럼 다른 여성 후보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청와대는 이 김 판사를 여전히 고집했다고 하고요. 그 상태로 반년 가까이 대법관이 공석인 상태가 유지되고 또 재청을 안 하면 뭐 탄핵하겠다 이런 말까지 나오니까 대법원장이 주의 만류는 있었다는데 만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서면 재청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0: 예, 여권에서는 이제 조이대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1: 말이 좀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0: 예.
1: 민주당에선 조이대 원장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하게 규탄을 했는데 다만 이 탄핵에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헌법에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재청하도록 좀 권한이 명시돼 있고 그런데 뭐 청와대와 협의하라는 건 그런 규정은 없거든요. 관료였을 뿐이니까요. 그래서 헌법상 의무를 어긴 탄핵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다수 입장입니다.
0: 네.
1: 또 정치적으로는 탄핵 추진했다가 기각되면 조원장에게 다시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이죠.
0: 이번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가 좀 궁금합니다.
1: 여권은 많이 격앙돼 있고요.
0: 네.
1: 임명권이 있는 대통령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반려를 하거나 국회가 동의안을 부결시키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침묵했다가 어제 헌정사 초유의 사태라고 강경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다만 이제 1972년 윤신헌법이 도입된 이후에 대법원장이 재청한 대법관 후보를 대통령이 거부한 사례는 없다는 게 부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때도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재청됐던 대법관 후보자에게 거부권을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위협은 했지만 실제 거부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대법원 쪽에선 청와대가 이번처럼 누구는 좀 안 돼가 아니라 한 명을 콕 집어서 이 사람을 꼭 해줘 이렇게 재청 요구를 하고 사법부가 받아주면 뭐 그대로 거수기 역할만 하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또 통과시킨 대법관 증언법으로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할 대법관이 22명이거든요.
0: 예.
1: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다. 사실상 전초전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 갈등이 심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1: 지켜보겠습니다.
0: 네.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 40조 달러입니다.
0: 미국 부채 이야기인데 미국 부채가 40조 달러 돌파했다는 소식이네요.
1: 네, 이게 얼마인지 살짝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현재 환율로 따지면 5경 5천조 원이 넘습니다.
0: 5경이요?
1: 네, 와. 듣지도 못했던 액수인데 빅규모도 규모인데 증가 속도가 문제입니다. 이 미국 빚이 10조 달러에서 20조 달러로 늘어날 때까지는 9년 가까이 걸렸는데
0: 예.
1: 30조에서 40조까지는 4년 반 남짓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0: 야, 미국이 국채를 많이 발행하고 그래서 빚이 많아진다는 건 뭐 새로운 건 아닌데요, 그죠?
1: 네,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미국 경제의 재정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게 이번에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올해에만 이란 전쟁 비용도 내야 되고 의무적으로 나가는 지출까지 포함하면 2조 달러 빚을 추가로 내야 되는데요.
0: 예.
1: 이 빚 중 절반이 미국 국채를 사들인 투자자들에게 줄 이자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자만 내야 되는 돈 때문에 빚을 더 진다는 건데요. 자칫 빚이 또 빚을 낳는 이 부채 약

0: 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1: 최근에 미국 국채의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증시가 출렁이기도 했잖아요.
0: 그래서 그런 시장의 불안감이 미국 국채의 금리 상승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재정 적자가 늘면 이를 만회하려고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할 것 아니냐 이렇게 시장에서 예측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투자자들은 국채를 보유하는 대가로 더 많은 수익률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금리도 오르게 되는 거죠. 미국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실제 이번 주에 19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오르니까 논란이 됐습니다. AI 붐도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구글, 메타 같은 이 빅테크들이 AI 설비 투자에 경쟁적으로 많은 돈을 넣잖아요. 그런데 자금이 부족하니까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끌어모으는데 이들도 높은 금리를 제시하니까 국제금리도 당연히 경쟁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란 전쟁 탓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어서 이것 역시 국제금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1: 예, 미국 정부가 어떤 대응책들을 내놓았을까요?
0: 그래서 미국 재무부가 바이백이라고 하는데 이미 발행한 국채를 다시 나라 돈으로 사들이겠다 이런 카드를 꺼냈습니다. 원래 20억 달러 규모로 예정됐었는데 이것도 2배 이상 늘리겠다고 발표했고요. 그래서 일단 흔들리던 채권 시장은 안정세를 찾고 뉴욕과 한국 증시도 어제 반등했죠. 하지만 문제는 하루뿐이었습니다. 밤사이에 다시 국제금리가 상승하고 있고 증시, 미국 증시도 흔들렸습니다. 그 월가에선 뭐 재미있는 표현이 나왔는데 타이타닉호 무너지는 침몰하는 타이타닉호 갑판에서 위치만 바꾸고 있다. 이런 냉소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1: 예, 걱정됩니다. 마지막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마지막 키워드는 아시안게임입니다.
1: 아시안게임, 정말 코앞으로 왔습니다. 어제 선수단이 각오를 밝혔네요.
0: 네, 이제 30일 남았습니다. D-30일 미디어데이가 어제 열렸는데요.
1: 예.
0: 대회 개막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오니까 대한체육회는 이 자리에서 금메달 40개에서 50개 정도를 따내고 종합 3위 이상 오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3년 전 항저우 대회에서 금메달 42개로 중국, 일본에 이어서 3위였으니까 최소한 그때 성적을 지키면서 더 성과도 내보겠다 이런 출사표를 던진 겁니다.
1: 예, 이번엔 경기장이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다는 점이 좀 변수네요.
0: 네, 대회 뭐 이름처럼 아이치현에서 주로 열리지만 일부 종목은 도쿄, 오사카, 시즈오카에서 나눠서 개최되거든요. 그래서 한 선수촌에 모여서 지내는 이 보통의 종합대회와 달리 이동하고 적응하는데 체력이 새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승민 체육회장은 분산 개최에 대한 경험이 상당히 쌓여있다면서 꼼꼼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1: 예, 선수들 각오도 남달랐겠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0: 일단 파리올림픽 은메달리스트죠. 유도의 김민종 선수가 은메달도 사실 값지지만 금메달이 아니면 아쉽다는 마음으로 훈련을 해왔다고 포부를 밝혔고요. 어깨 수술을 받은 이 허미미 선수도 최근 기량을 많이 끌어올렸다고 하는데 본인에 대한 응원을 부탁했습니다. 수영에선 황선우 선수가 5년 동안 몸무게를 10kg이나 늘려서 80kg대로 만들었다고 했는데요.
1: 예.
0: 이번에는 200m에서 개인 최고 기록을 경신한 게 목표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41개 종목에서 79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하니까 국민들께서도 많은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한 달 뒤에 펼쳐질 아시안게임 우리 선수들 선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고요. 꼭 기억해야 할 오늘의 핵심 한 줄 어떤 걸까요?
0: 네, 언론 자유의 상징 같은 인물인데요. MBC 이용마 기자가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지 7주기가 되는 게 바로 오늘입니다.
1: 네.
0: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사회에 좋은 언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신 분이니까요. 그 오늘의 한마디는 그가 남겼던 글을 본떠서 세상은 더 나아질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1: 더 나아지겠죠?
0: 그러길 바라봅니다.
1: 네. 자, 이쯤에서 MBC 나세용 기자와 인사 나눌 건데요. 오늘 금요일이라서 기자님의 신청곡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어떤 곡 틀어드릴까요?
0: 위대한 쇼맨의 OST인데요. 그 밀리엄 드림스 정하겠습니다.
1: 이유가 있으실까요?
0: 사실 이제 딸과 많이 듣는 노래인데 저도 뭐 나이 들수록 자꾸 꿈을 잊어가는 것 같은데 뭐 거창하지 않더라도 각자 꿈꾸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골라봤습니다.
1: 낭만적입니다.
0: 네.
1: 예, 꿈이 뭐였을까요? 예, 여러분들 꿈 뭐였어요? 생각해보는 하루 노래 들으면서 또 한번 되어보시죠. 위대한 쇼맨 OST 지브 제이프먼 그리고 휴 잭맨 미셸 윌리엄스가 함께한 A Million Dreams 나수현 기자님의 추천곡 띄워드리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0: 감사합니다.
1: 자, 노래 들으시고요. 록밴드 실리카겔과 아침에 깨워서 미안하지만 아깨미 초대석으로 돌아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3: 8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4: 네, 테디. 오늘 종일 좀 비 소식이 있다 보니까 여유 있게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안성 부근 2-3차로에 사고 있어서 일대가 정체고요. 기흥에서 신갈,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부산 쪽은 한남에서 서초, 남사 일대 지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도 군자요금소 1차로에서 아직 사고 처리하고 있어서 일대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1시간 정도 걸리고요. 올림픽대로는 강서구 일대, 또 국회 앞에서 한강대교, 다시 반포에서 영동대교 쪽으로 정체입니다. 내부순환로 성산 쪽이 차들 많아지면서 정릉터널에서 성산까지 많이 밀리고 있고요. 북부간선도로도 차들이 더 늘어서 월릉에서 구리나들목 사이로 양방향이 정체입니다. 동부간선도로도 전 시간보다 더 밀려서 도봉지하철 입구에서 성수 쪽으로, 의정부 쪽은 노원구 일대가 정체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아직 꿈속을 헤맬 시간 새벽 대바람부터 상암 MBC로 게스트를 초대하는 본격 램수면 토크쇼 아침에 깨워서 미안하지만 아 깨미 요즘 같이 이렇게 비가 으슬으슬 오는 날에는 제습제 같은 이 그룹의 노래가 또 필요합니다. 록밴드 실리카겔의 김건재, 김한주, 김춘추 씨 나와주셨습니다.

0: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0: 환영합니다. 예,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또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예, 정면 카메라 여기 보시고 손 한 번만 흔들어 주십시오. 예,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실카길의 새 멤버를 보고 계십니다. MBC 공식 유튜브 무흐질 채널로도 실시간 스트리밍 중이고요. 미니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3: 아유, 불러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0: 괜찮으신가요?
4: 아, 그럼요. 너무
0: 컨디션도 괜찮으신가요? 아, 어제 두 분은 괜찮으신 것 같은데 네. 한 분이 지금
4: 어제 앨범이 발매돼서 예. 회식의 여파가
0: 아 회식했군요 어제 예. 예. 세상에 몇 시까지 했어요?
4: 아니, 사실 시간은 그렇게 늦게까지는 안 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실히 이 시간대 깨는 사람은 원래 아니긴 해가지고 또 오늘 새로운 바이브로
0: 아 그렇군요
4: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0: 예 이게 또 억지 바이브가 괜찮을 때가 있어요.
4: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0: 아, 한 분 한 분 또 인사 부탁드린다고. 예, 그럼 정면 카메라를 보시고 한 분 한 분 부탁드립니다.
4: 네, 안녕하십니까 실리카겔 김한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한주님 반갑습니다.
3: 안녕하십니까 실리카겔의 김건재입니다.
0: 건재님.
5: 네, 안녕하세요 실리카겔 김준추입니다.
0: 네, 준추님, 아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짜 일찍부터 기다려 주셨어요. 4295번님이 실리카겔 반가워요. 근데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 잠들기 전인 거예요? 이 시간에 록 밴드라니 아침에 깨워서 미안합니다 하시면서 청취자 여러분들도 좀 미안해 하고 있습니다.
5: 괜찮습니다.
0: 사실 이제 밴드 음악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밴드 멤버라고 하면은 진짜 약간 드라큘라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해뜰 때 활동 안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의외로 근데 두 분은 일찍 일어나시네요.
5: 네, 뭐 사실 아침에 좀 깨야 뭔가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지 않나 싶어갖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이런 공감한 멘트가 나왔죠.
3: 그 늦잠은 아니고 이제 네. 해가 떴는데 누워 있으면 이제 아내가 좀
0: 아.
3: 일어나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0: 너만 못 재운다 이런 느낌이 있군요. 예, 그렇군요. 아, 이게 또 본의 아니게 타이로 또 건강한 삶을 살고 계신 8479번님이 오늘 실리카겔 나온다고 해요. 정말 정말 저 다음 달 실리카겔 콘서트 가거든요. 아침부터 정말 두근두근합니다.
5: 감사합니다.
0: 콘서트 감사합니다. 예정 중인데 엄청 또 멋진 곳에서 공연을 준비 중이시더라고요.
5: 아 화이팅 해야죠.
0: 그 이야기도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또 락밴드의 그 약간 워너비 같은 늘 바라는 그 어떤 낭만적인 느낌이 늘 제 심장에는 있습니다. 오. 제가 고등학교 때는 또 락밴드를 했었어요. 제 음악이 시작을 락밴드라가지고 언제나 제가 이 밴드 이름을 외칠 때마다 떳떳함이 0.1g도 없습니다. 락밴드 이름이 이제 청산가리라고 화끈하죠.
4: 예. 그때도 보컬이죠.
0: 그때 보컬이었죠. 보컬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제가 밴드 할 때는 90년 말쯤이었기 때문에 랩 코어가 한창일 때였어요. 그래서 예 목으로 하는 헤드뱅 말고 허리로 하는 헤드뱅 있죠. 예, 하체랑 예 하체랑 허리로 이렇게 허리로 쓰는 콘 뭐 림프 비스킷 이 아이가 그때 락 밴드라 가지고 아주 목소리 이름이 예, 밴드 이름이 됐었습니다. 실리카겔도 강연한 것 같아요, 근데.
4: 저희 이제 비슷한 청산가리랑 비슷한 좀 화학 쪽 이제 예, 그렇죠. 계열의 그렇지. 이름이기는
0: 강렬해.
4: 하죠.
0: 강렬해. 네. 예. 어떻게 짓게 됐을까요? 이 질문.
4: 저희가 이제 사실 대학 동문이에요. 대학교에서 준비한 어떤 공연 때문에 팀 이름을 정해야 됐는데 예. 마침 이제 앞에 그 껌통이 있어가지고 껌통을 이제 딱 열어 보니까 실리카겔 방습제잖아요. 네네. 실리카겔 한 포가 딱 나와서 아 이걸로 그냥 하자 해가지고 이름이 그렇게 됐습니다.
0: 역시 간단하네. 약간 콘이라는 밴드가 이름 지은 거랑 비슷하네요. 아, 콘도
5: 뭐. 콘도 어떻게?
0: 콘은 강아지가 이제 용변을 봤는데 네. 거기 이제 콘이 있었대요.
4: 콘이 그 옥수수.
0: 네, 간단하죠. 네.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3: 아닙니다. 좋아합니다.
4: 아침에 뭘? 뭐,
0: 예. 아침에 이런 얘기 해야 돼.
4: 그렇죠, 맞아요. 예. 네.
0: 그래야 또 숙달은 하루가 시작되는 거지.
3: 그래서 콘이구나.
4: 모닝똥.
0: 그래서 콘입니다. 아. 자, 실리카겔 이런 모시고 이런 얘기를 해서
5: 아닙니다.
0: 아주 신선한 이야기 다시 하겠습니다. 음악 얘기할 건데 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한주 씨 말씀처럼 정규 3집 발라드 오브 유가 발매가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또
5: 많은 분들이
0: 예 준비하는 동안은 어때, 과정은 괜찮았나요? 순탄했나요?
5: 오, 네 재밌었어요. 사실 작년부터 저희가 이제 앨범 내야겠다라고 준비하고 올해 2월쯤부터 녹음 들어가서 6월쯤에 이제 음원 작업 끝나고.
0: 오, 굉장히
5: 저희는 빨리 끊는 편이에요.
0: 순탄하네요. 네. 네.
5: 저희가 직접 하는 편이라서 좀 빨라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언제야? 6월이고 이제 8월이니까 사실 이런저런 거 준비하면서 이제 드디어 발매가 됐는데 어제

0: 또 신나게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한 잔
1: 그래서
0: 올리고.
1: 또 예, 회식도 하시고 예. 하셔가지고 지금 한주 씨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막상 발매가 딱 됐어요. 이게 발매 전에 그 설레고 기분 좋음이 있다가 또 발매를 하고 오는 약간의 걱정과 또 기쁨과 이런 네. 것들이 또 감정이 다르잖아요. 지금은 그쵸. 어때요? 지금 감정들?
2: 사실 발매가 이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요. 예. 이제부터 발매까지 왔으니까 이제 발매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열심히 준비하려고 좀 두근거리는 상태입니다.
1: 근데 하루만 됐지만 벌써 찾아보니까 팬들이 뮤직비디오 찾아보고 하면서 뭐 예술이 나왔다. 왜 눈물을 흘리고 있지? 뭐 이런 댓글들이 쫙 있더라고요. 근데 보면서 저도 그 뮤직비디오 보면서 우와 이 돈이 좀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좀 들고
3: 적잖이 쓰긴 했는데
1: 네, 돈이 네.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 약간 마법 문양 같은 걸 막 예, 그 어떤 의미가 있어요?
3: 뮤직비디오 자체는 이제 예. 그 만파식적이라는 곡의 동양적인 요소를 좀 많이 부각시킨 연출이 있었고
1: 만파식적 일단 어떻게 읽는지부터 헷갈려하는 분들 너무 많던데
3: 맞아요 영어로 또 저희가 적어놔서
1: 예 너무 발음이 읽는데 한참 걸렸어요 그
3: 인상적인 댓글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이 현대를 하이온대라고 읽는 게 왜 그런지 알겠다
4: 현대
1: 그렇지
3: 하이온대라고 하는 경우가 있대요.
1: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게 네. 뭔 거지 이게 어떤 새로운 단어인가 뭐 했는데 읽다가 만파식적.
3: 예.
1: 그렇습니다. 이 신라 시대 그걸 얘기하는 거 맞죠?
3: 네. 신라 시대 때 이제 전설로 전해 오던
1: 예. 평화를 불러오는.
3: 네, 맞아요. 마법의 피리.
1: 마법의 피리 맞네요. 예. 일단 앨범명으로 다시 돌아가서 발라드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요 의미가 있나요? 발라드에 도전하려는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3: 진짜 발라더 앞에서
1: 그렇죠. 예. 약간 예민했거든요. 내 밥그릇에 또 누가 들어오나 싶어가지고.
3: 근데 저희가 이제 발라드 음악을 뭐 주로 하는 팀은 아니지만 이제 그래서 오는 이런 좀 재미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키워드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의외적이고 저희끼리는 요즘에 뭐 좀 기만적인 제목을 지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1: 야, 예.
3: 사실 뭐 제목을 지은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작업에 대한 접근이 항상 기만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하면은 뭐 팬분들이 좋아해 주시겠지, 뭐 듣는 분들이 정말 뭐 의외성을 느끼시겠지 하는 거를 좀 좋아해가지고 그런 태도에 좀 극대화된 예시가 이 발라드 오브 유라는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1: 약간 성공하신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자극됐어요. 어떤 건지 보자 하고 이제 뮤직비디오 보고
3: 발라드가 아니어서 예. 다행이다.
1: 우리 밖에서는 아니구나. 다시 응원하고 실리카겔 화이팅.
4: 감사합니다.
1: 실제로는 어때요? 실제로는 또 음악할 때 직업으로 갖는 밴드로서의 음악성도 있지만 또 즐기는 음악 장르는 다를 수도 있잖아요. 발라드는 좀 좋아하시나요? 세 분은 어떠세요?
0: 저희 사실 그 뭐 들으셨겠지만 저희 곡 중에 그런 발라드적인 곡은 확실히 없기는 해요. 네. 그래서 좀 비슷한 걸 우리도 좀 천천한 곡이나 좀 느린 곡이나 그런 걸 좀 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계속 하고는 있는 정도예요.
1: 하고 있어요?
0: 근데 안 나와요.
1: 너무 다행입니다. 다른 밴드가 한다면 응원해 주는데 실리카겔이 만든다면 좀 무서운 발라드 나올 것 같아요. 약간 진짜 자극이 많이 되는 발라드 나올 것 같아서
0: 기괴한
1: 아주 긍정적인 예, 마음으로 걱정됩니다. 예. 앨범 핵심 키워드가 이제 나선 탈각입니다. 나선 탈각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3: 예, 탈각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매미가 허물을 벗는 행위 뭐 그런 거를 탈각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1: 네.
3: 저희 이번 앨범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 나선 탈각도 있지만 순환, 뭐 윤회 이런 것들이 있어요.
1: 약간 불교적인 거네요.
3: 네, 좀 불교적인 소스. 그렇죠. 저희가 뭐 종교인은 아니지만
1: 네네.
3: 그냥 이번 앨범에 어쩌다가 이제 핵심 개념으로 좀 자리를 잡았고 나선 탈각의 경우는 이제 그런 탈각 행위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붙인 단어예요. 나선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1: 네네.
3: 저희가 보통 뭐 이제 순환, 그러니까 원형 순환이라고 예를 들면
1: 예.
3: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려보면 저희가 이제 2차원의 모양을 흔히 떠올리게 되는데
1: 그렇죠, 예.
3: 나선형 원형 운동이 아니라 나선형 운동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단순히 제자리에서 도는 원형이 아니라 깊이가 생기면서 이제 옆에서 봤을 때는 위에서 봤을 때는 제자리에서 도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1: 원인데, 예.
3: 옆에서 보니까 이게 같은 자리가 아니라 같은 자리를 도는 게 아니라 같은 자리를 도는 듯하지만 계속 바뀌는 위치에 그렇죠. 있군.

0: 이게 이제 윤회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죽고 다시 태어나지만 뭐 비슷하게 생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지만 다른 삶을 산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비유가 가능한 개념 같아서 나선 탈각은 원래 없는 단어인데요. 뭐 나서는 것 탈각은 있는 단어지만 이 합성어 자체는 없던 건데 이제 AI와의 대화를 통해서 좀 만들어 본 단어입니다.
1: 사실상 AI를 외워서 오신 거네요, 거의.
0: 네?
1: AI가 말해준 설명을 외워서 거예요.
0: 뭐 그런 셈이긴 한데
2: 나와의 대화.
1: 아 근데 네. 굉장히 생각을 이름과 어떤 그 컨셉을 정할 때도 깊이를 엄청 깊게 들어가서 좀 끄집어 오시는 편이시네요. 이름은 되게 뻔하게 그냥 보시고 지어놓고 가게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런 게 또 밴드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예. 그냥 노는 것 같은데 깊이가 있고. 깊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있고. 아 이게 약간 그 기만의
2: 아 그렇죠. 예, 모든 것이 기만의
0: 모든 것은 기만. 오늘도
2: 저희는 다 신기루입니다. 저희 다 허상입니다.
0: 실컷 기만하다가 가겠습니다. 예, 예.
1: 너무 좋네요. 멋집니다. 이게 또 멋진 것 같아요. 자 타이틀곡 이야기 바로 해보겠습니다. 만파식적 지금 살짝 이제 흘려드리고 있습니다. 아 이게 음악으로 들을 때도 굉장히 멋지지만 뮤직비디오 이번에 너무 멋지게 찍으셔가지고 비주얼과 함께 보시면 더 와닿으실 것 같은데. 만파식적 어떤 곡인지 또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피리 소리가 들어가나요 그러면?
0: 피리 소리가 들어가지는 않고요. 이제 저희 밴드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뭐 기타, 드럼, 베이스, 신디사이저, 보컬의 사운드들이 중점이 된 곡이고요. 다만 그 사운드들을 활용한 연출 자체가 조금 다른 곡들에 비해서 유니크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이고 이제 뭐 아까 잠깐 이야기 드리긴 했지만 동양적인 요소가 좀 내용 가사적으로도 좀 녹아져 있고요.
1: 네.
0: 가사 자체는 영어기는 한데 이제 I was you before, you was me before. 내가 너였고 네가 나였다라는 거를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좀 윤회나 뭐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덧대서 써보고 싶었습니다.
1: 그 뮤직비디오 이제 시작할 때 처음에 그 봉황인가요? 뭐 약간 그 동물 좀 전설 속의 동물 같은 게 있잖아요.
2: 맞아요. 그 불새라는 만화가 있어요. 실제로 그
1: 불새.
2: 아톰이라는 만화의 작가인 데즈카 오사무라는 예. 되게 좀 전설적인 만화가 분의 작품인데 저희가 이제 요거 작업을 시작하면서 그 불새라는 내용을 보면서도 말씀드렸던 그런 윤회나 약간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1: 예.
2: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불새라는 어떤 존재 또 저희 앨범의 어떤 중요한 어떤 키 포인트 중에 하나라서 그런 거를 좀 형상화를 한 것들이 들어갔어요.
1: 굉장히 멋지더라고요. 자 여러분 실카길의 신곡 온전히 또 듣고 와야겠습니다. 계속 듣고 올게요.

0: 실리카겔의 신곡 만파식적 듣고 왔습니다. 오, 사운드가 역시나 실리카겔이 실리카겔 했어요.
1: 야,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예, 편안한 듯 하면서도 불편한. 어, 그래서 더 신선하고 안 질리는 이 음악. 야.
2: 적절한 표현인
0: 것 같아요. 진짜 멋져요. 한 분씩 청취자 반응들이 지금 대단해서 좀 부탁드립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한주 씨부터. 이렇게. 예.
3: 어, 예, 이지아 님이 듣자마자 실리카겔 그 자체네요. 플레이리스트에 추가합니다. 라고 아. 느낌표 두 개까지 붙여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2: 예.
3: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정은정 님께서 이제 몸치 박치인데 고개가 절로 흔들거려지네요 라고 하셨어요.
0: 예.
1: 어. 고개를 흔든다는 거에서 이제 몸치 박치 아니라고 제가 드러머로서 진단 내려드리겠습니다.
0: 티세요? 아, 티신 거예요? 아,
1: 같이 흔들 예. 수 있으면 박치가 아닙니다.
0: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춘추님?
2: 네, 또 윤정미님께서 몽환적인 사운드 너무 멋져요. 지금 비 살짝 내려서 안개 낀 것 같은 느낌인데 너무 잘 어울립니다.
0: 예. 아~
2: 오늘 또 날씨가 딱 이런데 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도 생각 못 해봤는데.
0: 예. 예. 우비 입고 계셨잖아요.
3: 맞아요.
2: 아, 그렇죠. 예.
0: 그 의미가 있나요?
3: 우비 자체의 의미 부여를 하기보다는 우비가 그 비디오를 자세히 보시면은 예. 우비인데 조금 이렇게 조작이 돼 있어요. 흩날리게끔 이렇게 뭐 찢어져 있고 약간 그런 텍스처들이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동양적인 비주얼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한복처럼 보이기도 하고
0: 맞아 자락이 흩날리는 그 느낌으로
3: 네.
0: 그러니까 약간 투명 후디인데
2: 그렇죠.
0: 끝은 한복으로 끝나는
3: 네.
0: 자 앨범 수록곡 또 이야기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은 곡들이 너무 많은데 먼저 선공개를 하셨던 곡 빅보이드부터 지금 흐르고 있는 이 곡입니다. 작년에 발매한 싱글 앨범이고 정규 앨범에 이제 포함시키면서 조금 다르게 했나요? 아니면 그때 그 음원을 그대로 수록이 됐나요?
2: 이게 사실은 뭐 같은 음악이고요. 같은 음악인데 이 여러 가지 그 어른의 사정 때문에 같은 곡을 다른 앨범에 넣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안 되기도 하고 무엇보다 저희가 앨범화하면서 앨범은 이제 또 순서대로 쭉 이렇게 듣다 보면
0: 그쵸, 네.
2: 그 순서와 이제 내러티브가 좀 있으니까 네. 거기서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 앞뒤 곡이랑 연결했을 때 뭐 끝에 남는 길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조금 좀 정리를 다시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믹스도 한번 다시 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조금 뭔가 좀 앨범을 위한 터치를 한번 더 한 느낌?
0: 어허. 네,
2: 그런 정도입니다.
0: 예, 정규 앨범 안에 이제 들어있는 버전으로 들었을 때는 좀 다른 점은 그러면 약간 더 어떻게 됐나요? 깔끔했죠?
2: 약간 톤적으로 좀 다르고요. 예, 네, 톤적으로 좀 다르고 뒤에 좀 남는 길이가 조금 길어요.
0: 실리카겔. 실리카겔이라고 아세요?
2: 당연히
1: 모르면은 모를 수 없습니다.
0: 네.
3: 어딜 가나 이제
2: 이분 네. 이분들이 더 유명한 것 같아요.
0: 코미디 크루 이제 스낵타운 분들이 실리카겔 패러디를 합니다. 실리카겔이라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커버 그럼 다 보셨겠네요. 일단
2: 너무 잘 봤죠.
1: 너무 잘 봤죠. 너무 잘 봤죠.
0: 감상은 어떤가요? 솔직하게.
2: 아 실제로 이거를 보고 그 이 스낵타운 아니 그 메타 코미디 계신 다른 예. 그 코미디언 분이
0: 예.
2: 언지를 살짝 주셨어요. 뭔가 이상한 게 나올 것이다.
0: 아 미리.
2: 예. 그래서 뭘까 우선 기다리고 봤는데 이제 예. 이거였고.
0: 실리카겔이었고.
2: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딴 데가 있는 웅이랑 거의 바닥에 구르면서 봤어요. 그리고 왜 저렇게 하시지? 하고 보다가 이제 원본을 다시 봤는데
0: 예.
2: 완벽하게 이해되는 상황들이
1: 경외를 느꼈습니다.
0: 아 정말.
1: 특히 이거는... 그 동작들도 있는데 이제 소품에 한주가 이제 다루는 신디사이저가 예. 있는데 그거를 이제 콜라 뚜껑이랑 보드빵 같은 걸로 만든 그거를 보면서 저는
0: 아, 천재들이야.
2: 현대 미술에 예. 가깝다.
0: 진짜 천재예요, 천재. 예술을 했어.
1: 시뮬라시옹.
0: 예.
3: 초반에는 영상 초반에는 이제 저희를 따라하는 걸로 가시다가 중간부터는 저희가 하지도 않은 장면들이 나와요.
2: 갑자기 뭐 소주를 드신다던가.
3: 네. 갑자기 그 이창호님께서 소주를 누군가랑 마시는 장면이 나온다거나 하는데
0: 예.
3: 그런 것들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0: 예. 이게 실리카겔이 실제로 활동 많이 해주셔야 돼. 매체 많이 보여주셔야 돼. 왜냐면

0: 그러면 실내 카겔이 오리지널이 될 수가 있어. 실제로 상황이. 이 밴드는 그렇게 했었지 이렇게 이제 그걸 너무 많이 보면 네. 네,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1: 오늘 중에 소주를 마신다.
0: 아 좋습니다. 아침이라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서 지금 광고를 듣고 와서 저희 네. 실리카겔이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 저 23년생 아이오닉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4: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5: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5: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6: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Walk it, walk it. 언제
7: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8: 안전화.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9: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깨끗한 세탁, 기분 좋은 향, 소소 이지에서 캡슐 세제, 참기름의 기준 예천 참기름협회에서 선물 세트,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마실에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판촉물은 고려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을 드립니다.
10: 시간이 이렇게 야속할 줄이야. 와. 예, 1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굿모닝 FMT입니다. 아침에 깨워서 미안하지만 아깨미 실리카겔의 건재씨, 한주씨, 춘추씨와 함께 했습니다. 콘서트 이야기 얼른 하죠. 언제 어디서 하시나요?
11: 네, 9월 26, 27일에 체조경기장이라고 불려왔던 올림픽공원 안에 있는 KS포돔에서 저희가 공연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 어제 발매된 발라드 오브 유라는 앨범 에 이제 전곡을 라이브로 선보여드리고, 원래 저희가 항상 연주했던 곡들도 같이 섞어서 2시간 정도 저희가 라이브를 풍성하게 할 예정입니다.
10: 예, 뭐 새롭게 또 준비하고 있는 스페셜 이벤트 같은 것들도 있을까요?
12: 일단 그렇게 공연을 하고 이후에 저희가 아시아 투어도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일본, 대만, 멋지다. 뭐 인도네시아, 뭐 홍콩, 뭐 여러 아시아권의 국가들에서도 공연을 하니까요. 혹시나 그때쯤에 거기 계실 분들은 또 예매를 해서 거기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0: 뭐 따라서 같이 여행 가는 것도 좋죠.
12: 네. 아, 그렇죠.
10: 아, 소감 여쭤봐야 되는데, 예, 17초밖에 안 남아가지고 소감 뭐 괜찮으셨죠?
12: 아, 너무 재밌었어요.
13: 너무 재밌었어요. 네. 너무 잘했어요.
10: 평소에 다시 꼭 나와주세요. 저희 끝인사 해버 굿테이 외치는 거예요. 오케이. 외치고 바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14: 해버 굿테이.
15: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6: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17: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2: 가장 쉬운 것보다 쉬운 분야부터 좀 하나 지금 얘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3: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4: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1: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5: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금요일 첫 곡은 어제 단문으로 나갔던 초성 퀴즈의 정답곡이 나가는 날이죠. 오늘의 정답 노래는 시작 부분에 우우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전주만 들어도 설렌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노래 중간에 휘파람이 나올 땐 이 노래가 나왔던 2016년의 기억이 소환돼 가슴이 벅차기도 하고요. 자, 그럼 우리 10년 전 그때로 가볼까요? 아침 가족들을 10살 어려지게 만들어줄 오늘의 정답 노래 함께 들어보시죠. 8월 21일 금요일 오늘 아침 저는 배우 진구입니다.